0: 줄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언니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0: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2: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거스름돈이에요. 거스름돈이란 말 들어봤나요?
0: 800원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해서 만 원을 넣었는데 근데 연수증만 출력되고 그냥 거스름돈이 안 나왔었어요.
2: 거스름돈은 거슬러 주거나 받는 돈이란 뜻이에요. 계산 실수로 거스름돈을 덜 받았어요. 거스름돈으로 동전을 받았더니 주머니가 무거워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즉, 거스름돈은 내야 할 돈을 빼고 도로 줘야 할 돈 또는 도로 받아야 할 돈을 말하는 것이죠. 거스름돈은 종이돈이나 동전 같은 현금을 냈을 때 생깁니다. 우리 친구들은 현금으로 무언가 사본 경험이 있지요?
3: 저는 할머니가 1,000원을 주셔가지고 900원짜리 과자를 산 다음에 거스름돈 100원을 받았어요.
2: 그럼 여러분, 거스름돈을 이렇게 받았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3: 엄마한테 준다.
2: 그것도 맞아요. 엄마에게 주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0: 감사하다고 인사하기.
3: 영수증 출력받기.
2: 아주 똑똑해요. 거스름돈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 정답. 정답이 뭔지는 짝꿍 단어를 만나면 알 수 있어요. 거스름돈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거스름돈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계산하다. 계산하다라는 말 들어봤지요?
3: 뭐냐면 계산하다 막 계산기로 계산하는 거.
2: 맞아요. 계산기로도 할 수 있어요. 계산하다는 수를 헤아리다라는 뜻이에요. 내야 할 돈을 계산했어요. 거스름돈을 제대로 받았는지 계산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0: 쓰름돈을 받으면 계산이 맞게 됐는지 꼭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거스름돈 계산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직접 나와서 물건을 사보도록 할까요?
1: 네.
0: 먼저 리아부터 와서 물건을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리아는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요?
1: 저는 연필 두 자루랑 강아지 인형을 사고 싶어요.
0: 연필은 한 자루에 400원이에요.
1: 800원이네, 두 자루니까.
0: 맞아요. 그리고 인형은 6,700원이에요.
1: 6,700원?
0: 네, 우리 리아 친구 총 금액 7,500원입니다.
1: 네, 여기요.
0: 오, 잠깐만요. 계산해 볼게요, 선생님이. 5,000원, 2,000원 두 개, 7,000원, 그리고 동전 한 개 500원, 7,500원 맞네요. 거스름돈이 필요 없겠네요.
1: 네.
0: 그럼 물건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다음은 우리 준성이가 와서 사고 싶은 물건을 사볼까요? 준성이는 어떤 물건을 사러 왔어요?
2: 바나나랑 수첩.
0: 수첩 700원. 바나나 4,500원.
2: 5,200원.
0: 딩동댕동. 5,200원입니다, 손님. 아, 10,000원짜리를 주셨네요, 손님. 잠시 기다려주세요. 거스름돈을 주겠습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잠깐! 잠깐! 거스름돈을 계산해 보셔야죠. 제가 제대로 안 줬으면 어떡하시려고요?
2: 틀렸다. 아, 맞네?
0: 아, 깜짝이야.
2: 맞네?
0: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친구들이 소문 많이 냈어요.
2: 무거워.
0: 모두 잘했어요. 이제 물건을 살 때 얼마를 내고 거스름돈은 얼마를 받아야 할지 잘 계산할 수 있겠죠?
1: 네.
0: 그럼 오늘 배운 거스름돈과 계산하다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1: 꺼내고
0: 펼쳐서
1: 펼쳐서
0: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게요.
1: 네.
3: 거스름돈 거슬러 주거나 받는 돈 계산하다 술을 헤아리다
0: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1: 네.
0: 우리 준성이부터 발표해 볼까요?
4: 난 할머니한테 1,000원을 받아서 과자를 사고 100원 거스름돈으로 받았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계산기로 계산한다.
0: 할머니 크게 라고 아! 존댓표도 써주면 좋겠어요.
2: 알아버렸다.
0: 난 할머니께 1,000원을 받아서 과자를 사고 100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았다. 자, 우리 다음은 리아 문장을 함께 볼까요?
1: 나는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10,000원을 넣었는데 거스름돈이 안 나온 적이 있다. 마트 놀이를 할 때 종이로 만든 돈으로 계산한다.
0: 종이 돈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1: 네.
0: 왜 선생님이 이것을 이야기했냐면요. 그랬을 때는 항상 똑같은 말들이 반복될 때 유심히 봐야 되는데 종이로 만든 돈으로 로로 이렇게 반복이 돼서 선생님이 종이로 만든 돈을 어떻게 한번 줄여볼까 생각해보니 종이돈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1: 네!
0: 그래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거스름돈과 계산하다 이 두 단어를 배워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거스름돈을 잘 받고 또 계산도 잘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또 만나요. 친구들
1: 안녕!
5: 맛있는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6: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5: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6: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그린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배워봐요.
1: 그럼 오늘의 속담은 무엇일까?
0: 무엇일까?
1: 라라를 불러보자. 좋은 생각이야.
0: 자, 라라야 알려줘.
2: 안녕, 그린남매 반가워.
3: 반가워.
2: 오늘도 라라와 함께 재밌는 속담 배워보자고.
1: 좋아, 좋아.
3: 좋아.
2: 자, 그럼 오늘의 속담은 못된 송아지 라라라에 뿔이 난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1: 혹시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난다? 우리 엄마가 이랬거든. 에휴, 못되게 굴면 엉덩이에 뿔 난다.
0: 엉덩이에 털 난다.
1: 아, 맞아, 맞아.
0: 그것도 있었지. 아, 뭐가 있을까?
1: 뒷다리 또는 앞다리?
0: 또 뒷다리 또는 앞다리.
1: 송아지는 옛날에 대부분 밭을 가는 데 사용했대.
0: 맞아, 맞아.
1: 근데 송아지가 뒷다리 뿔이 났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밭을 갈아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에휴, 뒷다리에 뿔 나면 밭 갈기 좀 더 쉽겠네. 좀 더 열심히 일해. 이렇게 말이야.
0: 그럼 내가 엉덩이에 뿔 난다라 할게.
1: 엉덩이에 뿔 난다? 오케이.
2: 좋아. 오늘도 한번 신나게 그려봐요.
0: 이런 형태이지 않을까?
2: 노아야.
1: 응?
2: 노아는 왜 뒷다리라고 생각했어?
1: 소는 대부분 다 뿔이 머리에 삐죽삐죽 나잖아. 그런데 못된 송아지는 다리에서 뿔이 나면 어? 근데 제 뒷다리에 뿔이 있네? 그럼 저 뒷다리로 밭을 가면 되겠다. 어이, 그 소 열심히 일해. 이렇게 어릴 때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는 벌을 받는 거 아닐까?
2: 좋아. 그럼 예진이는 왜 엉덩이라고 생각했어?
0: 송아지 머리에 뿔이 나야 되는데 엉덩이에 뿔이 나면 요상하고 괴상한 일이잖아.
1: 그치?
0: 그래서 놀라거나 놀라운 일 또는 이상한 일을 봤을 때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것 같아.
1: 그러면 왜 못된 일까?
0: 벌을 주는 의미에서 하는 거 아닐까?
1: 아, 하늘이 벌해준 거구나?
0: 응.
2: 아, 그럼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뜻인 거야?
0: 응, 맞아.
2: 좋아요. 그럼 예진아.
1: 응?
2: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난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떨 때 쓸 수 있을까?
0: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도둑인 거야. 그래서 은행을 털러 갔어.
1: 응?
0: 그래서 턴 다음에 나왔어.
1: 응?
0: 그때 바로 경찰관에서 잡아간 거야.
1: 아~
0: 그러면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게 일을 저질러서 바로 벌을 받는 거잖아.
1: 아, 나랑 뜻이 비슷하구나.
0: 응.
2: 좋아. 그럼 우리 노아도 한번 일상생활에서 어떨 때 그런 말이 쓸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볼까?
1: 나는 잘못을 저질렀어. 오락실에서 내가 용돈을 모두 다 쓰고 오락실에서 게임을 했지 뭐야? 그런데 아빠가 어? 노아야, 너 용돈 다 어디 갔어? 이렇게 해서 뭐라고 말하지? 아, 그래! 저 친구 생일 선물 산으로 탔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거든? 그런데 이놈의 새끼! 거짓말하면 안 돼! 에휴, 너 밀린 숙제 다 해라! 그리고 예습도 다 해! 어? 하면

0: 벌을 받았지 뭐야. 에휴, 거짓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1: 아, 잘못을 하면 언젠가 벌을 받는다는 뜻이니까 그러지 말자는 얘기인 거지?
0: 응.
1: 둘이 뜻이 비슷하네. 좋아, 그럼 어디 한번 어떻게 생각했는지 얘기해볼까요?
0: 나는 엉덩이에 뿔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
2: 원래 이 머리에 뿔이 나야 정상이잖아.
0: 그치?
2: 근데 얘는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벌을 받게 된 거야.
0: 아, 그럼 잘못을 저지르면 무조건 벌을 받게 된다는 거구나? 응. 나는 못된 송아지 뒷다리에 뿔 난 자라고 생각했어. 이 송아지는 어릴 때 사람들을 막 놀렸어. 이렇게. 에유, 깔레리, 깔레리, 메롱메롱, 에, 이런 식으로 계속 놀리니까 나한테 발을 줘야겠어. 이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 난 왜 머리에 뿔이 없지? 와, 나 뒷다리에 뿔이 있어! 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쟁기도 없이 헛돌아갈 수 있으니까, 오이라, 저봐! 이렇게 말이야.
2: 그러면 농부가 이제 이 친구를 많이 쓰겠네.
1: 좋아. 그럼 둘 중에 과연 정답이 있을까? 나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3: 뾰로롱!
1: 오늘의 속담은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난다야. 동물은 뿔이 머리에 나는 게 정상인데 엉덩이에 난다니 대체 무슨 속담일까? 송아지는 세상에 태어나서 두세 달쯤 지나면 머리에 작은 뿔이 나기 시작해. 사람의 이가 새로 나올 때 근질근질한 것처럼 송아지도 뿔이 날 때 그 부위를 무척 가려워하지. 그래서 여기저기 머리를 들이받거나 쌓여있는 것들을 마구 파헤치지. 그런데 머리가 아닌 엉덩이에 뿔이 난다면 어떨까? 아마도 엉덩이가 가려워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마구 흔들어대고 들썩들썩 거릴 거야.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난다라는 속담은 머리에 나야 할 뿔이 엉덩이에 나서 제멋대로 들이받는 것처럼 되지 못한 사람이 건방지고 나쁜 짓만 할 때 쓰는 말이야. 만약 툭하면 애들을 못 살게 구는 아이가 자기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어른에게도 예의 없이 군다면 어른들은 이렇게 말할 거야.
4: 아, 저런 저런.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난다더니 그렇게 혼이 나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1: 라고 말이야.
0: 아, 내가 하는 아이디어가 누나가 정답이 됐네.
3: 내가 안 맞췄다.
0: 네, 잘했다.
2: 우리는 눈이 뿔이 나지 않게 착하게 살자.
0: 그래,
2: 알겠지?
0: 그래. 좋아. 오늘의 속담은
3: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
2: 성질이 못된 사람이 건방지거나 못된 행동을 한다는 뜻.
0: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3: 안녕!
1: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5: 우와, 이거 진짜야?
6: 에이, 설마. AI겠지?
5: 오, AI로 만든 거네.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아니, 넌...
1: 먹을 것 좀 나눠줄래?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
2: 개미와 배짱이. 오늘 함께 시청할 멋진 친구들을 소개할게. 니키타.
3: 응.
2: 로니.
3: 응.
2: 소령이.
4: 응.
2: 민찬이.
5: 응.
2: 모두 준비됐지?
5: 응.
2: 좋아. 그럼 시작한다. 뿅뿅.
0: 드디어 눈이 그쳤어.
6: 우리 얼른 나가서 햇볕에 곡식 말리자.
2: 개미들은 햇볕 잘 드는 마당으로 곡식을 부지런히 옮겼어요. 눈이 오랫동안 내린 탓에 곡식이 눅눅해졌거든요.
0: 자, 요, 자, 요, 자. 이 풀씨를 보니까 지난 봄이 생각나. 맛있는 풀씨 모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숲을 돌아다녔거든. 요차, 요차.
6: 난 여름 땡볕에 띵띵대며 옥수수알 옮겼던 게 기억나.
7: 해바라기 씨앗 생각나니? 씨앗이 무척 많아서 우리 셋이 영차영차 힘 모아 옮겼잖아.
6: 맞아, 맞아.
2: 봄, 여름, 가을 내내 열심히 일한 개미들은 그동안 모은 곡식을 보고 마음이 뿌듯했어요. 겨울바람 쌩쌩 부는 추운 밤이 되었어요. 개미들이 따뜻한 수프를 먹고 있는데
0: 무슨 소리지? 바람 소린가?
8: 누구지?
0: 누가 문을 두드린 것 같은데? 아니, 넌?
8: 아니, 배짱이가?
1: 먹을 것 좀 나눠줄래?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
0: 배짱이잖아.
2: 개미들은 배고픈 배짱이에게 따뜻한 스프 한 그릇을 주었어요.
0: 내가 봄에 풀씨 끌고 가면서 말했잖아.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고.
8: 그러니까 애 좀 안
6: 돼. 개나리, 진달래, 벚꽃. 봄엔 예쁜 꽃이 많이 피잖아. 꽃놀이 다니며 노래하느라 일할 겨를이 없었어. 룰루랄라라, 룰루랄라. 그럼 여름엔 옥수수알을 옮기던 내게 미련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1: 맞다. 더운 여름에 맞아. 어떻게 이래? 시원한 계곡에서 물놀이 했지. 그래서 노래하고 낮잠 노자느라 일할 시간이 없었어.
0: 그럼 가을엔? 곧 추운 겨울이 닥칠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1: 가을엔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아. 사과랑 배랑 감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더니 시간이 쏜살같이 가버렸어.
0: 배짱이 너도 부지런히 일했다면 좋았을 텐데. 추운 겨울에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어서 어떡하니?
2: 배짱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먹을 양식을 가득 쌓아두고 따뜻한 집에서 편안히 지내는 개미들이 무척 부러웠죠.
1: 게으름 피우며 놀지만 말고 나도 부지런히 일할걸. 그랬다면 개미들처럼 따뜻한 겨울을 보낼 텐데.
2: 배짱이는 뒤늦게 후회하며 눈보라치는 벌판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4: 친구들, 다들 재미있게 봤어?
5: 네!
4: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9: 나는 방학에 그냥 놀기만 하지 말고 뭐 공부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4: 그럼 너희들은 개미와 배짱이 중에서 누구와 더 가까운 것 같아?
10: 개미랑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뭔가 숙제가 밀려있으면 좀 찝찝한 느낌이야. 배짱이랑 더 가까운 것 같아.
11: 나는 개미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배짱이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12: 개미랑 좀 가까운 것 같아. 할 일은 하고 놀고 또 부지런히 일하는 게 약간 나랑 닮지 않았나 싶어.
4: 그럼 혹시 주변에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
12: 응.
4: 누가 있을까?
12: 우리 엄마. 나도 놀라울 정도로 되게 부지런하시더라고.
11: 일단 나는 가족이 생각났어. 막 아빠는 막 설거지하고 막 빨래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는 밥하고 막 아빠 빨래하는 거 도와주니까 가족이 좀 생각나긴 했어.
4: 그러면 이 세상에 개미 같은 사람들로만 가득하면 어떨 것 같아?
12: 개미는 그 미래를 내다보고 너무 똑부러지게 하니까 자유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 난 생각을 해.
11: 배짱이 같은 사람들은 좀 웃겨지고 놀아주니까
12: 맞아,
11: 배짱이 맞아. 닮은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4: 그럼 친구들, 개미와 배짱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9: 나는 뭐 배짱이가 반은 놀고 반은 쉬고 반은 공부하고 반은 쉬고 그러면 좋겠어.
10: 너무 열심히 일하면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을 때 실망감? 좀 약간 속상함이 좀 클 것 같아서 안 돼도 어쩔 수 없지 그런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좋겠어.
11: 춥고 덥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놀면 좋겠어. 안녕!
4: 친구들! 오늘 이야기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길 바래.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13: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Yeah! Hide and seek 시간이다. 재밌겠다.
2: Yeah! 오늘도 재밌겠다.
3: 완전 완전 당연하지.
1: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찾아볼까?
0: Find N.
4: N.
2: Oh yeah. 친구들, 이건 big N.
3: 이건 small, 작은 N.
0: N.
3: N.
2: N.
3: N.
1: 둘 다 N. 오늘은 그럼 이렇게 N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찾는 거네.
3: 와, 재밌겠다.
2: I'm so excited. 어떤 단어들 숨어 있을까? 오늘은?
3: 그러니까 우리 빨리 가자.
2: 오케이.
3: Are you ready?
2: Yeah.
3: 에이.
2: 왜?
3: Are you ready?
2: Yeah.
3: Well then, let's go. Super duper magic dog.
5: Let's go inside the hide-and-seek world.
6: Go!
0: Find N.
7: Wow! 근데 우리 여기 와본 것 같아.
3: 어?
2: 맞아. 그때는 E world 아니었어?
5: 그럼 내가 소리를 보여줄게.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2: 네. They are N!
3: 여기가 N-World! 맞았네!
7: 어? 아기 새들 소리가 들리는데?
8: 어? 저기 새둥지가 있어!
7: Nest.
2: 와! They're baby birds! 아기 새들이다!
3: Oh,
2: how cute!
8: Where is their mom?
7: 어? 그러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네.
3: 어? 저쪽에서 소리가 나는데?
8: Oh my goodness! 그물에 갇혀 있어. 그물.
2: 넷.
3: 엄마 새, 아빠 새인가 봐.
8: 에너지, 새들을 도와주자.
2: 오케이. Super duper power. Oh yeah. 새들이 안 다치게 나 잘했지.
3: Good job, energy. Super duper energy.
2: 어? 뭐지?
7: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것 같아.
2: 어? 견과류잖아. 넛.
3: 우리가 도와줘서 고맙다고 주는 선물인 것 같은데.
8: Aww, they're so lovely.
3: 진짜.
2: Thanks.

0: 초롱. 어, 멧돼지가 도토리 같은 견과류를 좋아하는 걸 몰랐나 보네요.
1: 그러니까요. 큰일 날 뻔했어요.
0: 자, 가밍! 진짜 무서웠어!
2: 나도, 나도 너무 무서웠어!
3: 진짜 그 멧돼지!
2: 어, 아니, 근데 우리 단어 하나 더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었어?
4: 맞다!
3: 맞네, 맞아!
2: 어? 어? 잠깐만!
0: 왜?
2: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0: 어? 진짜?
5: 네, 네, 네. 네.

0: 여기서 어.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
1: 어? 진짜?
2: Really? 어, 들어보자.
3: 네? 네? 네?
0: 아! 어? I found it!
1: What?
2: 진짜?
0: Lady Joy, 어? Sir Energy, 어? Lady Melody.
2: 어?
0: 대마법사님들의 이름이 있잖아.
2: 어! 그거, 그거! 아! 영어로!
1: 이, 이름, 이름!
2: 영어로! 영어로.
1: 아! 오케이!
4: 네, 네, 네, 네.
1: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ard!
2: Yay! Good job! Yay! Oh yeah! Oh yeah! 얘들아, 얘들아!
1: 어?
2: 우리 찾은 단어들을 얼른 빨리 확인해보자!
0: Okay!
2: 네, 네, 네! Next! Next!
0: 네, 네, 네! Next! Net.
4: N, n, n.
1: Nut. Nut.
0: N, n, n. Name. Name.
5: Good job!
1: Yay!
2: Yay!
1: Oh, we did it!
2: Oh,
1: we
2: yeah!
1: Did it.
2: Oh, yeah! We found them all!
1: That's right! It was so exciting!
0: 너무 재밌었어!
2: Super duper exciting!
0: But you guys,
2: okay.
0: It's time to
2: sing a song!
1: Let's go! Please.
2: Sing it!
6: 아, 거참, Lady Melody, 자꾸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0: 아, 오늘 멧돼지 때문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조금 도와주는 거죠.
1: 어머, 참. 그래도 규칙은 규칙.
6: 그럼, 그럼. 어, 맞다. 맞습니다.
0: 자, 우리 친구들 N 쓰는 법 알고 싶죠?
7: 잘 보고 따라 써봐요.
0: Big N. One, two, three. N.
7: Small N은 One, two, and

0: 네, 네, 네. Name. Name.
1: My name is Melody. What's yours?

0: 안녕, 지구 친구들. 저는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화성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곳과 재미난 놀거리를 소개할게요.
1: 화성 관측탑에 올라가면 수많은 별똥별을 볼 수 있어요.
2: 재미난 놀이터도 있는데 우주고철로 만들었어요.
3: 식물 안에는 엄청나게 큰 로봇 벌들이 살아요.
4: 그리고 화성엔 청소할 것도 진짜 많아요.
5: 그런 얘기를 지금 왜 해?
6: 얘들아, 이거 봐. 반려돌멩이야. 내가 직접 다 색칠했어.
4: 그냥 화성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돌멩이 아니야?
6: 이 돌멩이는 진짜 특별해. 왜냐하면 내 말 맞지? 진짜 귀엽지 않아?
4: 반려돌멩이? 귀엽다.
7: 여기 있었구나. 큰일 났어. 지구 관광객들이 화성으로 오고 있어.
0: 우린 관광객들이 오기만 기다렸잖아요. 그게 왜 큰일인데요?
7: 아직 관광객들이 묵을 호텔이 없어. 기가빌더가 좀 도와줄래?
8: 물론이죠, 시장님. 도울 준비 됐어?
9: 당연하지, 아민!
8: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10: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8: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근력 쌓기 챔피언 마이티!
6: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8: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3: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9: 기다리다 출동!
4: 바위 정말 멋지다. 없애야 한다니 아까운걸.
8: 좋아, 얘들아.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땅에 박힌 저 바위를 치우고 멋진 호텔을 짓는 거야.
9: 기합니다.

0: 얼마나 큰 거야? 확인해 볼게. 바위가 무슨 큰 건물만 해.
1: 에? 저 녀석들이 뭐라는 거지? 뭔가 수상한데. 미확인 광물을 찾고 있나? 드더지들아 출발!
0: 이 바위는 절대 못 옮기겠는데.
2: 왜? 그럼 바위를 뽑아버리는 대신 바위 안에 호텔을 짓는 건 어때?
0: 이 바위 안에 호텔을 짓겠다고?
2: 오, 진짜 특별한 호텔이 되겠는데? 딱 하나뿐인 호텔이 될 거야.
0: 토끼 좋은 생각이야. 설계도를 그려볼게.
3: 거대한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객실도 복도도 만들고 조각작품처럼 예쁘게 꾸며보자.
2: 조각이라면 또 내가 전문이지.
0: 뭐야, 크기만 커다란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잖아.
4: 레이의 드릴로 못 뚫는 것도 있어?
0: 그럼 어쩌지?
1: 이 천재 과학자님께서 도와주지. 우리는 도보와 드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너지 스캔 작동. 저 바위 안에 분명히 미확인 광물이 있을 거야.
0: 호보, 멈춰! 그 바위 진짜 단단해.
1: 천재 과학자 등장.
2: 우와, 호보 드릴은 진짜 강력하잖아.
1: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2: 얘들아, 저기 봐. 무슨 호텔 복도 같지 않아?
0: 그러게, 간격도 딱 좋아.
3: 이 속도라면 포부가 바이오텔을 금세 다 짓겠는걸. 어?
0: 저기 봐.
3: 어떡해, 포부가 구멍을 너무 많이 파서 바위 기둥이 흔들리고 있어.
4: 이러다 다 무너지겠어.
3: 어서 바위를 구하자. 기가 빌더 변신.
2: 거키봇 변신 완료.
5: 마이티봇 변신 완료.
3: 헤이봇 변신

0: 다리 조각이 떨어지면 받아줘. 알았어. 마이티, 바이오텔이 무너지지 않게 천장을 잘 받쳐줘.
1: 응, 알았어.

0: 조용히 해. 이 바보 빌더들아. 아무도 이 천재를 못 막아. 아, 뭐 하는 거야? 아, 이 녀석들아. 저리 비켜. 비켜라고. 아, 새로운 광물을 찾아야 해.
1: 새로운 광물? 뭔 소리를 하는 거지?
2: 여긴 새로운 광물 같은 건 없는데. 어? 마이티?
3: 어? 왜 그래, 얘들아? 어? 이건 내 반려돌멩인데. 정말?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잘 가, 반려돌멩아. 널 만나서 행복했어.
0: 아유, 잠깐. 찾았다. 찾았어. 역시 난 천재라니까. 어버 집게팔 작동. 내가 먼저 새 광물을 찾았지롱. 부럽지?
1: 휴, 진짜 속았어.
2: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 우리 호텔을 마무리하자.
4: 응! 작업!

0: 어서오세요, 관광객 여러분. 지구인 여러분께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바위 호텔이 문을 열었습니다.
1: 와, 호텔이 너무 멋진데요?
2: 마이티, 돌멩이는 너무 안 됐어. 너한테 진짜 중요한 건데 그렇게 헤어져서 너무 슬프겠다.
3: 관광객들이 호텔을 좋아해줘서 정말 감동이야.
4: 뭐야, 감동해서 우는 거였어?
5: 마이티, 고마워. 이건 다 네 덕분이야.
6: 작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을 거야. 이 새로운 광고를 뭐라고 부를까? 퍼버님은 천재? 아니면 우주 최강 과학자 퍼버? 이게 뭐야? 뭐야? 그냥 돌멩이잖아. 야, 기가 밀자!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nglish.
3: 어, 알았어. 빙고, 가서 네 방 청소해.
4: 안녕.
3: 빙고, 가서 채소도 좀 먹어.
4: 안녕.
3: 안 되겠어. 아빠가 편지를 써서 정부에 보낼 거야. 정부에게. 우리 아이가 제가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제가 방 청소를 시키기도 하고 채소를 먹으라고도 하고 속도 제한도 지키라고 하는데 말을 듣질 않아요. 찰칵.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요? 찰칵. 감사합니다. 밴디트 힐러.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이제 편지를 보내야지. 봉투에 넣어서 우표 하나를 꺼내서 여기에 붙이고 우체통으로. 이제 답장을 기다려봐야지. 어, 편지가 왔네. 정부에서 보내온 거야. 편지를 열어볼까? 킬러 씨, 안녕하세요. 아이의 행동은 저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드림. 뭐? 이게 뭐야? 정부에게 편지 하나를 더 써서 보낼 거야. 정부에게. 올해 투표에서 표를 얻고 싶다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착하다. 제가 세금을 내고 있으니 말썽꾸러기 아이들 문제 해결을 해주셔야 해요. 밴디트 힐러. 봉투에 넣고 우와. 우표. 우체통.
4: 띵.
3: 어. 답장이네. 이번에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힐러씨, 안녕하세요. 세금은 도로와 병원, 군대처럼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말썽꾸러기 문제는 안 돼요. 표를 얻지 못한다면 안타깝겠지만 너무 까다로우신 것 같으니 괜찮습니다. 다른 후보자도 있습니다. 대신 달력을 보내드려요. 감사합니다. 정보 드림. 뭐야? 이게 뭐야? 완전 별로야?

0: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1: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0: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2: 언제 바뀌지?
1: 위험해!
0: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1: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0: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1: 뭐하는 거야?
0: 손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1: 흰색만 밟는 거야.
3: 토끼야, 하지 마.
0: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밖에서 일할 거야. 길을 정리하려고. 차고 트럭이랑 자전거를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안전보깔 같지 않아? 도로를 고치고 있다는 표시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도로 정비사거든. 나랑 같이 도로 정비사 놀이 하지 않을래? 좋다고? 아우! 우리 길을 안전하게 만들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슝, 슝, 슝. 길에 푹 파이거나 울퉁불퉁한 데가 보이니? 여기야! 여긴 이렇게, 여긴 이렇게, 또 여긴 이렇게. 됐다! 자, 이제 로드롤러가 간다! 매끈해졌지?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도로 정비사 놀이! 로드롤러로 길을 반듯하게

0: 안녕 오지, 안녕 데이지, 안녕 비씨. 우린 도로정비사 놀이 중인데 움푹 파인 곳을 같이 메워볼래?
1: 좋아!
0: 좋아 비씨, 운전은 네가 해줄래?
2: 자, 여기 불찾기 도착이요. 그게 바로 나야. 뚜럭뚜럭뚜럭.
3: 그럼 난 표지판 할래. 차를 멈추라는 신호야.
4: 근데 표지판이 없는데 어떡하지?
0: 아무거나 써도 돼.
4: 표지판. 표지판.
0: 멈춰.
4: 가도 돼. 표지판이야.
0: 멈춰.
4: 우와, 된다.
0: 이 길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2: 여기 흙이 왔어요.
0: 빵빵. 진기 롤러 지금 나갑니다. 봐봐, 이제 매끈해졌어.
4: 다 됐다.
3: 이제 가도 돼.
4: 오늘 잘 보내.
2: 몰라. 아무튼 흙이 더 필요하겠는걸.
4: 잠깐만 비씨, 크레인으로 꺼내줄게.
0: 조금만 더.
4: 뒤로 가, 뒤로.
3: 알겠어. 그럼 이렇게.
4: 이제 어때?
3: 자, 간다.
0: 좋아, 비씨를 잡았어. 끌어올려.
4: 우와, 잘했어.
3: 안녕 비씨.
0: 응, 이제 지나가도 돼.
4: 너 구덩이잖아. 이런 게 왜 자꾸 생기는 거지?
2: 난 모르지. 구덩이를 메우려고 땅을 팠는데 또 다른 구덩이가 생겨서 그걸 메우려고. 구덩이를 만든 게 바로 나구나. 아무튼 흙을 더 파야겠어.
4: 잠깐, 안 돼!
2: 좀 그렇지.
0: 잠깐만, 내가 꺼내줄게. 삐입, 삐입, 삐입.
2: 자, 이걸 잡아. 준비 완료.
4: 자, 그럼 출발.
0: 길이 아직 엉망이야. 이 큰 구덩이를 먼저 메워야 해.
2: 흙으로 메우면 또 구덩이가 생기는걸. 알잖아. 구덩이 위에 뭐 놀만한 게 없을까?
0: 맞아, 다리 같은 거. 정비사 친구들, 손상안경으로 한번 찾아보자. 혹시 다리로 쓸 수 있는 길쭉한 물건이 보이니?
4: 저거야! 통나무!
0: 다리를 가져올게!
2: 난 타르를 만들게! 풀쳐. 너처럼 딱 달라붙게 해주는 끈적이 같은 건데 다리를 고정할 때 쓸 거야.
0: 오지,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4: 알았어, 금방 올게. 표지판이 대신 지켜줄 거야.
0: 좋아, 세세 밀자. 준비됐지?
4: 됐어.

0: 조심해! 동남과 도망간다! 오! 딱 좋은데? 예! 어, 어떡해! 미시차가 끈끈한 타르에 붙었어! 저기 봐! 어, 화장실 가고 싶다고 지금 말이지? 아! 정비사 친구들, 화장실 비상사태 발생이다!
1: 타르를 깨뜨려서 빗실을 풀어

0: 얘들아, 모두 드릴 준비!
1: 너희도 해봐! 우리랑 같이 드릴로 파보자!

0: 길을 잘 가도록 돕는 게 우리 일인걸.
1: 길을 잘 가도록 도왔다고? 와, 해냈어!

0: 이카루스 1.
1: 소방안전시험 결과를 발표할게. 1등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 에이, 뭘 두구두구해요. 보나마나 새나겠죠.
3: 이게?
1: 1등은 해오.
2: 예? 그럴 리가 없는데.
4: 축하해, 태호. 드디어 나를 이겼구나.
5: 기분 좋냐?
6: 좋을 게 뭐 있어. 언젠가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건데. 난 뭐라든지 결국 1등을 하게 되거든. 그러고 나면 뭐 바로 시시해지지. 아, 이번엔 파이어로보가 지겨워질 차례인가.
2: 뭐야, 태호? 왜? 하, 잘난 척 대마왕이네. 방금 그 말 진심이야? 우액이다, 정말!
6: 아, 지겨워. 뭔가 재밌는 일 없을까?
7: 거기 서라!
6: 어? 무슨 일이지?
4: 웃기지 마! 이걸로 우리나라에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7: 하, 애국자 나셨구먼. 대하사! 이제 그만 로켓 설계도를 넘기시지, 아?
2: 잠깐!
7: 넌 뭐야?
2: 알 거 없어!

0: 굉장해.
1: 괜찮으세요?
0: 어?
1: 다친 곳은 없고요?
0: 네, 괜찮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컷! 포악사!
1: 어?
3: 어? 어?
1: 뭐야, 설마 영화 촬영이었나?
2: 그래, 스파이 009 시리즈의 신작이지.

0: 스파이 뭐라고요?
1: 천만 관객이 본 영화지만 뭐 모를 수도 있지. 자네 영화 배우 할 생각 없나?
0: 영화 배우요? 제가요?
1: 그래, 잘생긴 외모에 빼어난 무술 솜씨, 딱 우리가 찾던 남자 주인공이야. 한번 고민해봐.

0: 정말 태어 녀석.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며칠째 훈련도 안 나오고 말이야.
1: 맞아. 우리만 청소학원.
2: 오늘도 학교 끝나자마자 사라지던데. 무슨 일 있나?
3: 사고 발생. 어? 사고 발생.
4: 좀 전까지 멀쩡히 운행 중이던 케이블카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멈춰섰다고 한다.
5: 네? 네?
6: 낮은 곳에 있는 케이블카들은 어떻게든 구조 중이긴 한데 가장 높은 곳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7: 도와주세요!
8: 살려주세요!
4: 태호가 없으니 우선 너희들이 그 몫을 대신해야 한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태호는 아직인가?
1: 계속 통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0: 여기 이 각도에서 촬영 진행해 주세요.
2: 멈춰라!
3: 굉장해.
4: 좋아 좋아, 계속 가, 계속.
3: 허클리스 액션.
5: 피닉스 액션.
3: 엄청나게 높아. 어떻게 구조하지?
5: 역시나 이카루스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0: 이카루스는 없다고 생각해라. 이안, 직접 올라갈 수 있겠나?
5: 네? 제가요? 저렇게 높은데요? 그야 당연하지.
3: 맞아, 허큘리스는 무거워서 위험해. 타이탄은 말할 것도 없고.
5: 갑자기 페어가 점점 미워진다. 한번 해보지 뭐. 출발한다. 오늘은 너가 정말 밉다. 미워. 지상 승강장 앞에 도착했어.
3: 나도 자리 잡았어.
5: 나도 거의 다 왔거든. 피닉스 등장!
3: 어? 하이 여러분! 우릴 구하러 왔어요?
5: 물론이지. 자, 어서 내려갑니다. 잡으세요.
3: 거의 다 왔어요. 그대로 조심. 됐어요. 조심해서 내리세요. 우와, 내려왔다.
5: 이제 다음 케이블카로 갈게. 피닉스 등장!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멈춰!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1: 이안, 케이블카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망가졌어.
5: 네? 브레이크가요?
2: 사람 살려!
5: 너무 빨라! 맙소사, 이대로 두면 지상 승강장에 부딪힐 거야! 제인, 이제 네 차례야! 알겠어! 타이탄, 승객들을 꼭 구해내자!

0: 어때, 내 솜씨?
1: 잘했어, 제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0: 그러니까. 태호 녀석, 대체 어디서 뭘 하길래 안 오는 거야? 큰일이야! 호수 이것 좀 봐봐!
1: 어?
0: 뭔데? 이거!
2: 베일에 쌓여있던 스파이 009의 남자 주인공이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신인 배우 태호 군인데요.
0: 뭐? 태호가 스파이 009의 주인공이라고?
1: 말도 안 돼!
3: 화려한 외모에 멋진 액션까지 정말 스타 탄생 예감이죠?
4: 스파이 009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5: 야! 닭살! 쟤 왜 저래?
1: 잠깐! 그래서 계속 훈련 안 나온 거야?
0: 그런가 봐. 정말 실망이야. 오늘의 안전교육!
6: 오늘은 케이블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럼 어떻게 해야 케이블카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0: 승객들이 한쪽으로 모두 몰리면 기울어져서 균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골고루 퍼져서 타도록 해요.
1: 케이블카 안에서는 심하게 움직이거나 뛰지 말고 가급적 얌전하게 있어야 해요.
7: 그리고 어린이는 절대 혼자 타지 말고 부모님이나 보호자와 함께 타야 해요.
6: 모두 잘 알고 있구나. 다음엔 태호도 같이 타면 좋겠네. 그럼 다음 임무까지
8: 안전!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2: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 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여긴가. 오늘 내가 빛내줄 무대가 우주운 노래자랑 영광의 트로피는 누구꺼? 내꺼. 1, 2, 3, 4, 5, 6, 7, 8, 9, 10 푸! 터하고 따고 따고 따!
1: 아니 도와줘요. 트로피, 트로피가 사라졌어요. 설마 이거요? 저거요, 저거.
0: 아, 몇 군데? 어쩌다가요?
1: 그게 분명히 금고에 잘 넣어뒀거든요. 근데 누가 가져갔어요?
0: CCTV는 확인했습니까?
1: 했죠. 마침 그 앞을 지나간 자가 딱 둘 있더라고요. 1시에 지나간 꿀꿀별 외계인 오잉키와 6시에 지나간 꽉꽉별 외계인 꾸덕. 근데 둘 다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2: 아니야, 오잉키.
0: 꾸덕. 오호, 그렇다면 범인이 트로피를 훔쳐간 시각만 알면 되는데. 목격자는 없습니까?
1: 아, 있어요. 멀리서 범인을 봤다는 자가 있기는 한데.
3: 끊어뻗고.
1: 말이 안 통해요. 우리 누나 외계인이 아닌가 봐요.
3: 꺼.
4: 따,
3: 꼬,
4: 따.
1: 아까부터 자꾸 꼬, 따, 꼬, 딱 이러는데, 아, 이게 뭔지.
0: 와, 잠깐!
3: 꼬, 따, 꼬, 따.
0: 꼬, 따, 꼬, 따.
5: 설마, 똑, 딱, 똑, 딱.
0: 시계!
1: 꼬, 따, 꼬, 따.
0: 맞죠, 맞죠? 이렇게 어려운 걸 알아내다니. 차하하.
1: 역시 곰띠.
0: 예!
1: 우후.
3: 보라 뽑고.
0: 아하. 한시 범행 시간 한시입니다.
1: 한시 역시 곰띠.
3: 뽀꾸바. 뽀꾸바.
1: 이게 뭐냐고요. 아, 곰끼는 알죠?
0: 시계. 긴 검지손가락. 짧은 새끼손가락을 하면.
1: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0: 뭐냐면.
1: 뭐냐면.
0: 모르겠어요. 요한테 도와줘. 도와줘.
6: 걱정 마, 곰끼. 우리가 도와줄게. 그럴 수 있지, 요한데?
7: 외계인이 보여주는 검지랑 새끼손가락은 뭘 가리키는 걸까?
8: 짧은 시각 이제 시를 뜻하고 이제 긴 바늘이 분을 뜻하니까
6: 시계바늘을 말하는 거구나. 그렇지. 바로 그거야.
7: 시계에는 긴 바늘, 짧은 바늘이 있는데 둘째 손가락은 둘 중에 어떤 걸까?
8: 짧은 바늘인 것 같은데 긴 바늘인 것 같아.
6: 그럼 새끼 손가락은?
7: 자, 우리 서윤 요원.
8: 짧은 바늘.
7: 짧은 바늘? 역시 우리 요원들이야. 자, 그럼 시계를 더 자세히 알아볼까?
6: 응?
7: 우리 주위엔 정말 많은 시계가 있지. 숫자만 있는 시계도 있고
6: 바늘이 있는 시계도 있어. 이건 어떻게 읽을까? 긴 바늘이 10.

0: 트로피를 가져간 건 몇 시?
1: 뛰어왔대! 우리 곰기가!

0: 2에 있고 짧은 바늘이 1을 가리키면 1시.
1: 몇 시인지 알고 싶다면 이렇게 짧은 바늘을 보면 돼.
0: 여기서 긴 바늘이 한 바퀴를 돌면 짧은 바늘은 한 칸 움직여서 몇 시?
2: 2시!
1: 다시 긴 바늘이 한 바퀴 돌면
2: 3시!
0: 다시 한 바퀴 돌면
2: 4시!
1: 또 한 바퀴 돌면
2: 5시!
0: 또 돌다가 잠깐! 긴 바늘이 6을 가리키네. 이건 바로 10분, 20분, 30분, 30분이란 뜻.
1: 짧은 바늘은 5와 6 사이에 있지. 5시는 지나왔고 6시를 향해 가는 거니까 이럴 땐 앞에 있는 수를 읽으면 돼.
3: 아,
0: 그러니까 몇 시 몇 분?
2: 5시 30분.
0: 그렇지.
1: 다시 긴 바늘이 돌아서 자.
0: 짜잔. 이건 몇 시?
2: 6시.
1: 그래. 긴 바늘이 위에 짧은 바늘이 아래 쭉 이어진 게 보이지?
0: 응. 외계인이 보여준 손 모양 기억나?
2: 응.
0: 긴 검지가 위, 짧은 새끼손가락이 아래.
1: 외계인은 몇 시를 말하려는 걸까?
2: 6시.
0: 바로 그거야.
1: 들었어, 공기.
4: 고마워, 현대. 자, 역시 내 짐작이 입 맞았구만. 이건 6시였어!
5: 와!
4: 맞죠? 맞죠?
5: 그렇다면 범인은?
4: 범인은 바로 6시에 CCTV에 찍힌 꽉꽉별의 꾸덕을!
5: 꾸덕?
4: 잡아라! 차! 역시 난 못하는 게 없구만. 어떤가요? 멋지죠? 뭐야? 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같이 가!
6: 다음 참가자는 우주 최고 요원 콘끼!

0: 네.
1: 오늘 우주 노래 자랑
0: 대상은 바로
1: 곰띠 영화.
2: 야! 와! 야! 내가 받을 줄 알았어. 와!
0: 오, 축하드립니다.
2: 오, 감사합니다. 보았나 친구들? 시계를 읽을 줄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공기와 함께라면
3: 도전 가자.
4: 오늘의 훈련은 바로
5: 시계를 완성하라.
4: 빨간 모자를 쓴 요원이 긴 바늘,
5: 파란 모자를 쓴 요원이 짧은 바늘이 되어서 시계를 완성하면 성공이야.
2: 자, 어떤가 요원들, 자신 있다면 파이팅!
5: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그럼 게임을

0: 시작해볼까요?
1: 먼저 설아 요원과 윤슬 요원 준비!
2: 자! 몇 시 몇 시? 지금 시각은 몇 시?
3: 8시!
1: 맞았어! 출발!
2: 호호호! 시계 바늘이 움직이고 있고!
0: 다 완성했나요?
3: 응!
1: 어디 볼까? 8시! 성공이야!
2: 잘했다, 요원들! 예!
1: 자, 한 번 더!
0: 승아 요원과 서윤 요원, 준비!
2: 몇 시 몇 시? 지금 시각은 몇 시?
3: 2시 30분!
0: 좋았어! 요원들,
1: 완성했나요?
3: 응.
0: 짧은 바늘이 2와 3 사이, 긴 바늘은 6. 2시 30분. 역시 성공이야.
2: 멋지다, 요원들. 예!
0: 잘했어.
2: 자, 우리 요원들 다시 한번 외쳐보자. 시계를 읽을 줄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3: No! No! No!

0: 공기 공기 공기
1: 왜 봐
0: 우주 최고의 왕
2: 공기
1: 내 공
2: 1, 2, 3, 4, 5, 6, 7, 8, 9, 10
1: 오케이
2: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1: 공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1: 공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0: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바다의 소자 샤키.
1: 스타코어가 바닷속에 가라앉았나봐.

뼈가 엄청 많네. 전부 공룡뼈잖아. 저기 있다. 겨우 이런 걸로 겁먹으면 안 돼. 그럼 포기 같은 용감한 슈퍼윙스가 될 수 없다고.

0: 휴.
1: 어? 저기 좀 봐. 바닷물이 좀 이상한데?
0: 아마 스타코어가 떨어져서 그런 걸 거야.
2: 셀리, 다이노 본부로 가서 알려줘. 어서.
3: 알았어. 다이노 본부로 출발.
1: 우린 물속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자.
2: 좋아.
1: 저기 봐, 저 밑에서 물거품이 올라와. 점점 더 어두워지는데. 여기 왠지 오싹하다.
0: 깊이 들어갈수록 물이 더 차가워져서 그런 거겠지. 스타코어가 저 밑에 있을 거야. 빨리 찾아서 여기서 나가자.
3: 공룡뼈가 저절로 움직이다니. 이것도 스타코어 때문인가?
0: 호기, 뭐 보이는 거 없어?
1: 전혀!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여!
0: 뭐야 이건? 공룡뼈 아니야?
2: 이렇게 많은 뼈는 처음 본다.
1: 왜 이런 뼈들이 여기 있는 거지?
0: 무슨 일이야? 거기!
1: 이쪽으로 오자! 상어잖아!
3: 잠깐만! 난 상어가 아니야. 난 샤키라고. 바다의 다이노윙스지.
1: 다이노윙스라고?
2: 샤키! 정말 오랜만이다. 샤키는 바다를 지켜. 바다에서 제일 강한 친구지.
3: 멋진 바다의 수호자, 그게 나야. 그리고 바다는 내 구역이고. 근데 너희는 누구야?
1: 우와! 난 슈퍼윙스 호기야.
0: 그리고 난 아리.
1: 우린 신비한 에너지를 가진 스타코어라는 광석을 찾고 있어. 그게 바닷속으로 떨어졌는데.
0: 아마 이 근처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뭔가 좀...
3: 여긴 금지된 바다라고 해. 세상을 떠난 공룡들의 마지막 안식처지. 뼈들이 떠내려와서 여기 쌓여있는 거야. 여긴 물살이 너무 세서 잘못 움직이면 길을 잃게 돼. 내가 너희라면 그냥 돌아갈 거야.
1: 하지만 우린 꼭 스타코어를 찾아야 해.
2: 우릴 도와줘, 샤키. 넌 바다에 대해서 잘 알잖아.
3: 좋아. 내가 안내해줄게. 그게 멋진 히어로가 할 일이니까.
1: 고마워, 샤키.
3: 내 뒤만 잘 따라와. 우와, 저 빛.

0: 너희가 찾던 거 아니야?
1: 맞아! 스타코어야!
2: 우리가 찾았어!
0: 잠깐! 기다려!
1: 샤킬! 왜 그래?
0: 방금 여기 있는 뼈 하나가 움직였어.
1: 뭐? 설마 뼈가 움직일 리가!
2: 여기!
1: 말도 안 돼! 살아났잖아!
3: 용가들이 깨어난 건 분명 스타코어 때문일 거야!
1: 얘들아! 가자!
2: 트리케라톱스랑 모사사우루스야!
1: 티렉스가 왜 바닷속에 있는 거지?
0: 아주 오래전엔 여기가 육지였거든. 그런데 땅이 움직이면서 이곳이 바다가 된 거야. 좋아! 샤키가 바다를 뒤흔들어주지! 서핑보드! 방패션!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야 해. 난 티렉스를 맡을게. 너희는 나머지 둘을 유인해.
4: 알겠어.
1: 우린 왼쪽으로 갈게.
2: 기노는 오른쪽.
1: 거기 섀도우 스피드.
0: 다 잡아봐라. 하나, 둘, 셋, 지금이야. 야호! 작전 성공. 뭐지? 끝난 게 아니었다고? 분명 이긴 줄 알았는데.
1: 전부 합쳐져서 거대한 공룡이 됐어!
3: 구조야!
0: 너무 어지러워.
2: 디노, 친구들 구한다. 당장.
4: 디노!
5: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도 왔어!
2: 다이노 윙스!
6: 일단 물 밖으로 끌어내자! 그럼 스타코어의 영향에서 벗어날 거야!
7: 리코! 초강력 물 액션!
6: 소용돌이 회전 액션! 스테고! 등판 방패 액션!
3: 그라키! 다이노 로프 액션!
2: 준비됐지? 가자!
4: 좋았어!
2: 좋아! 끌어올려!
8: 아이

0: 야호! 우리가 해냈어!
1: 어? 거기! 저기 어? 좀 봐!
0: 공주야! 공주야! 거기서! 공주야! 멈춰! 공주야! 스타코어는 너무 위험해! 어서 바닥에 내려놔!
2: 안 돼! 내 꿈을 이뤄줄 유일한 수단일지도 모른다고!
0: 네... 꿈이라고?
2: 싫어! 포기 못해! 난 이게 필요해! 이걸로... 이스타

이제 나도 날 수 있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거기 이제 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슈퍼윙스 히어로가 될 수 있어. 너처럼 말이야.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골든보이의 위험한 배달.
1: 여기가 어디지?
0: 무슨 일이야?
2: 어서와, 꽁지.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1: 골든보이? 여긴 뭐하는 곳이야?
2: 여긴 골든큐브, 골든보이의 기지지.
1: 골든큐브? 왜 날 여기로 데려왔어?
2: 우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걸 내가 구해준 거거든.

0: 어쨌든 넌 무척 강해졌어. 내 파트너가 될 만큼 말이야. 오늘부터 나와 함께 온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돼보자고. 어때? 멋지지 않아?
1: 온 세상을 구하는 영웅?
0: 그래, 맞아. 지금이 딱 좋은 기회야. 너도 봤잖아. 월드 우주본부는 고장났고 슈퍼윙스 배달도 전부 중단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아이들한테 택배를 배달할 기회라고. 슈퍼윙스는 잊혀지고 우리가 진짜 영웅이 되는 거지.
1: 내가 영웅이 된다고? 전 세계 어린이들한테 사랑을 받는 호기처럼?
0: 물론이지. 그리고 슈퍼윙스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야. 어때? 나랑 손잡을래?
1: 좋아.
0: 좋았어. 그럼 기지도 새롭게 바꿔보자고. 골든 AI, 이곳을 배달본부로 변신시켜.
2: 네, 주인님. 배달본부로 변신 시작.

0: 여기 멋지다.
1: 골든 AI, 배달 임무를 알려줘.
2: 오늘 배달할 장소는 브라질의 아마존 정글에 위치한 수상 마을입니다. 그곳에 사는 루아는 보트를 무척 갖고 싶어하죠. 아마존에서 보트는 아주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1: 브라질의 아마존 정글이라고?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골든 AI, 택배를 준비해줘.
2: 네, 주인님. 택배 준비.
0: 우와! 골든보이, 내가 직접 그 택배부를 운반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1: 오, 좋아. 네가 갖고 가.
0: 우와, 고마워, 골든보이.
2: 아마존 정글에는 위험한 동물이 많습니다. 제규어와 악어도 있고, 특히 아나콘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뱀으로 길이가 7m에 이르는 개체도 있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0: 세상에서 제일 큰 뱀이라고? 그럼 혹시 다른데 배달할 곳은 없어?
2: 슈퍼윙스 호기가 슈퍼 영웅이 된 건 임무를 거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 예, 치! 호기 얘긴 꺼내지도 마! 나한테도 이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어서 가자, 꽁지야.
0: 알았어.
1: 첫 번째 배달 장소, 아마존으로 출발!
3: 안녕하세요. 다녀오셨어요?
4: 여기 받으렴, 루아. 네가 부탁한 거야.
5: 또 신세를 졌네요. 항상 고마워요.
4: 천만에요. 언제든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3: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5: 잘 됐구나. 그리고 말이야, 이제 이웃 사람들한테 부탁 안 해도 돼. 앞으로는 직접 장을 보러 가면 되거든.
3: 우리도 보트가 생기는 거예요?
5: 그래, 맞아. 이제 곧 슈퍼윙스가 우리 보트를 배달해 줄 거란다.
3: 슈퍼윙스? 정말 멋져요.
6: 그게 정말이야?
3: 정말 꽁지를 찾은 거야?
0: 맞아. 꽁지가 아마존 정글에 있는 걸 조금 전에 확인했어.
3: 휴, 진짜 다행이다. 꽁지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까 봐 걱정했는데.
6: 하지만 조심해야 해. 거기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골든보이랑 같이 있어.
7: 골든보이?
1: 됐다! 수상마을에 거의 다 왔어.
0: 기다려, 루아! 슈퍼꽁지의 첫 번째 배달이! 우와! 어? 이런!
1: 뭐야! 떨어뜨렸잖아! 나무가 왜 이렇게 많아? 눈 크게 뜨고 찾아봐!

어? 어디 가? 공지야! 왜 갑자기 달려가는 거야? 공지야! 어?

0: 더 큰일 날 뻔했네.
1: 하마터면 제규어한테 잡힐 뻔했어. 뭐해? 뭐가 무섭다고 숨고 그래? 저 택배벌을 가져와야지.
0: 뭐? 난 저 뱀 근처에도 안 갈 거야.
1: 걱정하지 마. 아나콘다는 독이 없어. 잘 봐. 안 무섭게 생겼지? 아나콘다는 독이 없는 뱀이라니까. 그러니 위험하지 않다고. 내 말 안 믿는 거야? 영웅이 그렇게 겁을 먹으면 어떡해?
0: 아나콘다가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할 수도 있잖아.
1: 그렇다면 좋은 생각이 있어.
2: 공지는 흔적도 안 보여.
3: 그치만 위치는 여기가 맞는데.
4: 여기야, 어? 슈퍼윈! 이쪽이야! 이쪽! 에바! 드디어 슈퍼윙스가 왔어!
2: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5: 그럼! 그리고 에바는 우리말로 야호라는 뜻이란다.
3: 만나서 반가워, 슈퍼윙스. 난 루아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안녕!
6: 만나서 반가워.
3: 난 준비됐어. 어서 줘!
2: 뭘 달라는 거야?
5: 어? 배달하러 온 거 아니었니?
3: 네? 저희는 배달 임무를 받은 게 없는데요.
5: 이런. 당연히 슈퍼윙스가 배달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2: 이상하네요. 저희 대신 누가 배달을 하기로 한 거죠?
6: 말도 안 돼. 설마 골든보이랑 꽁지가?
2: 맥스, 여기서 기다려. 아리랑 내가 찾아볼게.
0: 이게 정말 통할까?
1: 당연하지.

0: 뭐야? 어? 조심해야지. 어?
1: 안녕, 친구.
2: 안녕.
0: 이건 내가 해결할게. 다크 골든 주막 발사. 뭐야? 안 돼. 골든 주먹은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고.
1: 어? 꽁지 목소리 같은데? 가보자.

0: 지금이 바로 기회야. 택배보를 찾아오자.
1: 뭐? 친구들이 위험한데.
0: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잖아.

0: 번개맨 소행성 충돌을 막아라.
1: 평화로운 지구에 전속력으로 다가오는 소행성 지구 충돌 임마. 지구의 운명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지구의 운명이 번개맨의 손에 달려있다. 사건 시작 하루 전 아직 지구는 평화롭다. 이빨 해적 빼고는
2: 지구위험 탐증. 아, 목표물 발견. 우주로켓 갖고 말 거야. 얘들아 출동 준비.
3: 어? 저 섬광은 뭐지? 못 보던 빛인데. 가까이 가서 알아봐야겠어. 어? 번개톡?
4: 아폴로 우주인님이 번개맨을 단톡방에 초대했습니다.
5: 어, 번개맨, 하이.
3: 아폴로 우주인?
5: 우주선 타고 달에 갔었지. 그때 영상 하나 보낼게.
3: 우와, 굉장해요.
5: 저 로켓을 훔치려는 자가 있어. 도와줘, 번개맨.
3: 안 돼. 우주 로켓은 지구의 위대한 도전이자 우주의 역사야. 번개맨이 반드시 지켜낼 거야. 아, 그런데 저 섬광은 어쩌지? 일단 로켓 도둑부터 잡고 나서 알아봐야겠어. 번개아이, 저 우주 로켓이 있는 곳 어딘지 알려줘.
4: 우주 로켓이 있는 곳은 미국 우주센터입니다.
3: 미국 우주센터?
5: 좋아, 미국으로 번개 이동!
4: 미국 전역에 나사 소속 우주센터가 10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플로리다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 휴스턴에 있는 존슨 우주센터랍니다. 케네디 우주센터는 케네디 대통령을, 존슨 우주센터는 존슨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해요. 이 우주센터들은 실제 연구를 하는 연구실과 방문객을 위한 전시관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많은 전시물들이 실물이거나 실물 크기로 전시되어 있어서 실제로 우주선에 탄 기분을 느낄 수 있답니다. 실제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간 기분은 어떨까요? 그걸 진짜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5: 아폴로 11호. 지구에서 처음으로 달에 간 우주선이에요. 1969년 인류가 달에 첫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4: 달에서 지구에 보낸 첫 메시지, 휴스턴. 휴스턴은 이 우주센터가 있는 지역의 이름이랍니다. 길고 멋진 이 로켓은 세턴 5. 아폴로 우주선이 우주로 날아갈 때 바로 그 로켓이랍니다. 길이가 무려 110m. 자유의 여신상보다 10m 높은 셈이에요. 우주인들이 우주선에 탑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다리를 건너서 하얀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저 하얀 방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우주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우주인이 빙글빙글 돌고 있네요. 우주에서 있을 때를 대비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주에서 밥을 먹을 땐 저렇게 발을 고정시키고 먹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아갈지도 모르니까요. 여기는 우주선 화장실. 처음 우주비행을 할 때는 기저귀를 차고 우주비행을 했다고 해요. 우주인의 용변 처리를 위해 우주선 화장실을 만들다가 발명한 것이 바로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힘을 가진 진공청소기랍니다. 우주선을 만들다가 발명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급변하는 온도에서 피부를 보호하려고 만든 우주 소재가 등산복의 옷감으로 쓰이게 되었답니다. 이제 달을 넘어 또 다른 행성으로 갈 준비를 하는 우주인들. 우주를 향한 꿈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2: 그니까 그 우주를 향한 꿈, 이빨 해적이 좀 훔쳐갈게. 우주 로켓은 내꺼. 슈바라 슈바라.
6: 당장 그만둬.
2: 아니 번개맨, 또 방해를.
3: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담긴 우주선을 훔치려다니.
2: 아, 그러니까 내가 잘 쓰면 되잖아.
3: 안 되겠군.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지. 번개 파워.
2: 아프잖아. 우와!

0: 얼마든지 덤벼보시지. 우린 질보다 양이야. 번개파워에 몇 명쯤 날아가도 끄떡 없다고. 안 그러냐 얘들아?
1: 안 되겠어. 한꺼번에 물리치려면 그래 그물이 좋겠어.
2: 번개
1: 그물 얍.
0: 이게 뭐야?
1: 지금이다. 우주 저 멀리 날아가라.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0: 거기 행성들 조심해. 부딪힌단 말이야.
3: 세계의 비밀 속에 번개맨.
1: 친구들, 우주 로켓은 지구의 역사이자 미래의 꿈이야. 우리 함께 지켜나가자.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소행성 지구 충돌 위기? 이럴 수가. 소행성이 지구 쪽으로? 안 돼! 위험해! 그럼 아까 그 섬광이 그때 막았더라면, 그때 좀 더 위험 신호를 감지했더라면, 만약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면. 안 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 지구와의 소행성 충돌을 어떻게든 막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아! 아까 이빨 해적을 막았던 그물을 사용한다면...
0: 거기 행성들!
4: 소행성 충돌 3초 전, 2초 전.
2: 번개 그물!
4: 하! 1초 전.
1: 소행성을 우주 멀리로 날려보내야 돼.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3: 세계의 비밀 속에 번개맨.
1: 소행성은 안전한 곳으로 무사히 이동 완료. 세계의 친구들 모두 안심해. 소행성의 지구 충돌은 번개맨이 막아냈으니까.
5: 번개맨이 지구를 구했어. 번개맨 최고.
6: 번개맨, 우주인 대표로 감사 인사를 전할게.
5: 나도 커서 지구와 우주를 지키는 우주인이 될 거야. 난 우주경찰.
7: 난 우주가이드. 우주여행 실컷 해야지.
1: 우주를 향한 꿈, 뮤지컬로 만나볼까요?

우주의 숨은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우주 공간에서는 방귀를 뀌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 오,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빵 따라 세계 여행.
1: 오늘은 어떤 보물을 훔치러 가볼까? 당신 뭐야?
2: 이빨 해적. 우리 일 좀 해줘야겠어. 도넛빵 빵행성을 위해.
1: 도넛빵 빵행성?
2: 도넛빵 빵행성은 빵으로 된 별. 지구별도 요새 녹아내린다지. 우리 도넛빵 빵행성도 부서지고 있어. 빵가루만 남기 전에 어서 고쳐야 한다고. 그래서 말인데, 지구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훔쳐와.
1: 나더러 그깟 빵이나 훔쳐오라고? 치!
2: 보석 100개 주지. 어때?
1: 도전! 이빨 해자! 빵 따라 지구 한 바퀴 출발!
0: 요즘 이빨 아직이 좀 조용한걸? 혹시 착하게 살기로 마음먹었나? 어? 빵스타그램? 이빨의 적이 빵투어 중이라고? 나쁜 짓보단 훨씬 나은걸? 빵도 먹고 빵에 담긴 세계 역사도 배우고. 아주 좋은데? 번개맨도 빵 먹으러 한번 가볼까? 번개 이동!
1: 번개맨 깜빡 속아 넘어가네. 번개맨부터 안심시켜 놨으니 이제 빵만 훔치면 돼. 근데 어떤 게 최고의 빵이지? 안 되겠다, 단톡방에 물어봐야지.
3: 이빨빵님이 세계

0: 빵들을 초대했습니다.
1: 저기요, 세계에서 어떤 빵이 제일 맛있나요?
2: Bonjour, 프랑스 바게트가 최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거든.
3: 바게트, 딱딱해서 이부러질걸? 빵 하면 영국의 머핀이 최고지. 보들보들, 얼마나 부드럽다고.
4: 빵 하면 벨기에 와플이 최고. 달콤한 시럽 쫙쫙 뿌리면 꿀맛, 꿀맛.
3: 뭐? 음? 야, 내가 최고거든?
4: 아니거든.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3: 전 딱딱한 주제 가만히 있어.
1: 바게트한테 한번 맞아볼래?
3: 그게 빵이냐? 응?
0: 머핀님이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와플님이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바게트님이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에그타르트님이 입장했습니다.
5: 우린 비밀의 방에서 만들어지고 있지. 특급 비밀이라서 말이야.
6: 뭐? 특급 비밀? 얼마나 맛있으면 특급 비밀일까? 그래, 바로 첫 빵이야. 에그타르트의 나라가 대체 어디? 에그타르트의 나라는?
0: 포르투갈이에요. 포르투갈은 맛있는 빵과 디저트로 가득한 빵들의 천국이랍니다. 빵이란 말도 원래 포르투갈에서 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빵은 에그타르트. 한 입 베어물면 달걀 맛인 커스터드 크림이 가득.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빵이에요. 에그타르트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오래전 수도원에서는 달걀 흰자를 사용해서 옷을 빳빳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노른자만 잔뜩 남았네. 아, 이걸로 빵이나 만들어 볼까? 그 후 수도원은 문을 닫았지만 달걀 노른자를 이용해 에그타르트를 만드는 빵집이 생겨나게 됐답니다. 원조 맛집의 에그타르트를 만드는 비법은 바로 이 비밀의 방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 방엔 단 3명만 들어갈 수 있다는데요. 빵집 사장님과 공장장님, 그리고 수도원 비법을 전수한 사람. 그 외엔 맛의 비밀을 아무도 모른다고 해요.
1: 와우! 그러니까 저게 바로 특급 비밀의 방이란 거지? 내가 저 방을 차지해야겠어! 흥! 슈바라 슈바라 비밀의 문화 열려라!
4: 반드! 번개맨 도와줘!
7: 번개맨!
8: 기다려라 이빨의 적! 번개맨이 간다! 얍! 멈춰 이빨의 적!
1: 얍! 번개맨! 여긴 왜 따라온 거야? 안 되겠다. 빨리 빵이나 훔쳐서 도망가야겠다.
8: 그렇게는 안 되지. 용기, 지혜, 내 모습을 모아 번개 파워!
1: 이빨을 좀 살려! 번개맨 미워. 두고 보자. 복수할 거야.
8: 번개맨. 친구들,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 이빨의 적이 빵들을 괴롭히는 일은 없을 테니까.
4: 고마워요, 번개맨.
8: 빵에게 칭찬을 받아보긴 또 처음인걸. 아무튼 고마워요. 어? 빵스타그램? 이빨의 적 아직도 포기를 안 한 건가?
1: 찾았다, 변신료 술빵. 세계 최고의 빵을 찾아서 옥수수의 나라로 간다. 슝!
8: 변신 요술빵? 옥수수의 나라가 대체 어디지? 번개아이, 옥수수의 나라 어딘지 알려줘.
0: 옥수수의 나라는 멕시코, 멕시코입니다.
8: 좋아, 멕시코로 번개 이동!
0: 뜨거운 태양의 나라, 선인장의 나라, 그리고 옥수수의 나라 멕시코예요. 옥수수는 우리가 쌀을 자주 먹는 것처럼 멕시코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0: 식재료예요. 옥수수로 만든 빵! 토르티아랍니다. 옥수수를 물에 불렸다가 갈아서 반죽을 만들어 굽는답니다. 그런데 이 빵이 대체 왜? 왜 변신 요술빵이냐고요? 지금부터 변신 준비! 이 빵에 고기를 얹어서 싸먹으면 타코! 치즈와 고기를 넣어서 따뜻하게 먹으면 케사디아! 구워서 살사와 치즈를 넣으면 멕시코 집밥, 떼떼라. 그 외에도 이 빵으로 수백 가지가 넘는 요리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 내가 몽땅 훔쳐가야지!
2: 그렇게는 안 되지! 이빨의 적, 이제 빵 투어는 그만두는 게 좋겠어. 빵 훔칠 생각 그만하고 우주로 돌아가.
1: 싫어. 그렇긴 못해. 도넛빵 빵행성으로 빵 훔쳐가면 보석 100개 받기로 했단 말이야. 봐봐.
3: 어머나. 이거 비밀인데.
2: 안 되겠군. 늘 훔칠 생각만 하다니. 또 혼나야겠어, 이빨의 적.
4: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1: 싫어.
2: 번개맨과 함께하는 빵빵한 세계 빵 여행. 도넛과 함께 만나볼까요? 1941년 10월, 도넛국제회의장. 도넛을 발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토론한 끝에 한슨이 도넛을 발명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슨은 왜 멀쩡한 빵에 구멍을 뚫었을까요? 꼬마 한슨은 엄마가 만들어준 기름에 튀긴 빵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5: 왜 가운데 부분은 있지 않은 걸까? 가운데 부분을 없애버리면 어떨까? 바로 이거야! 가운데 구멍을 내면 완전히 익힌 튀김빵을 먹을 수 있어!
2: 그로부터 15년 후, 선장이 된 한스는 바다에서 큰 폭풍우를 만났어요. 배를 지키기 위해 도넛으로 끼니를 때우며 한시도 뱃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6: 따! 키 손잡이에 도넛을 쑥 끼워두고 얍!
2: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도 도넛은 멀쩡했어요.
7: 우와, 이 도넛은 요거 우리한테 딱이네.
2: 그 후 도넛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1934년 시카고 박람회에서는 20세기 초에 가장 히트한 음식으로 바로 구멍 뚫린 빵 도넛을 꼽을 정도였답니다. 빵 따라 세계여행. 세계에서 가장 신기한 빵을 만나러 가볼까요? 오븐 없이도 저절로 익는 신기한 빵. 나와주세요.

0: 했어. 다음엔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
1: 번개맨, 우리 도넛빵 빵행성을 위해 지구의 빵을 보내줘서 고마워요. 이빨 해적에게 나쁜 짓을 의뢰했던 것은 우리 별 잘못이에요. 죄송합니다.
0: 잘 됐네요. 도넛빵빵 행성 여러분도 번개맨과 함께 우주를 지켜나가기로 약속해요. 자, 그럼 친구들, 우린 다음에 다시 만나. 네, 파워!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4: 내 꿈은 의사입니다.
5: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지구는 다양한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광활한 대지는 하늘을 향해 드높이 치솟아 화산과 산맥을 이루고, 바위 파수꾼들은 맹렬한 바다를 꿰뚫으며 감시하고, 지칠 줄 모르는 강과 시내의 물줄기는 우리 행성 표면에 흔적을 새기죠. 하지만 이런 수많은 규칙과 배경 그리고 환경 가운데 놀랍도록 다양한 생물들의 고향이 되어주는 독보적인 생태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숲과 정글이죠. 각양각색의 생명체가 온 힘을 다해 약동하는 지구에서 가장 특별한 육지 생태계입니다.

한때 전 지구를 뒤덮었던 삼림지가 2000년대 초반엔 30%만 남게 됐습니다. 최근 몇백 년 동안 상당히 많은 물건이 인간에 의해 사라진 것이죠. 하지만 남아있는 숲은 여전히 지구의 생태 균형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의 균형은 생명체에겐 절대적인 것으로서 숲과 정글이 그곳의 동식물과 유지하는 매혹적인 연쇄관계에 잘 드러납니다. 이들의 상호작용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지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건 사냥꾼과 사냥감입니다. 곤충은 나무의 수액이나 나뭇잎, 열매 등을 먹고 살죠. 이 사마귀는 에너지 사슬의 시작점에서 뭘 해야 하는지 잘 아는 듯하군요. 작지만 당당한 이 포식자는 자기 몸집만큼이나 큰 곤충의 키튼질 외골격을 단숨에 부수고 남김없이 먹어치웁니다.

만족스러운 식사도 끝났으니 몸에 묻은 찌꺼기를 핥아내며 느긋한 시간을 보냅니다. 사마귀에게 이런 꼼꼼한 청소의식은 필수죠. 전념을 다하며 열중하는 걸 보니 무척이나 즐거운 시간인가 봅니다. 너무 집중한 나머지 위험에 처한 것도 모르는군요.

사냥꾼이 사냥감이 됐습니다. 사마귀는 마다가스카르 카멜레온의 간식으로 생을 마칩니다. 변장의 귀재로 유명한 친구죠. 포식자 수가 많은 산림 생태계에서는 생존조차 쉬운 일이 아니기에 사냥감 신세를 면하려면 정교하게 적응해야만 합니다. 정글은 사실상 동물왕국 최고의 위장꾼들이 모인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몇몇은 그야말로 완벽의 경지에 도달했죠. 파충류나 양서류, 곤충류처럼 작은 동물들은 초록색이나 갈색을 띠며 나뭇잎과 나뭇가지, 심지어 이끼의 구석구석까지 똑같이 모방합니다.

보르네오 섬처럼 비교적 인간의 발길이 덜 닿은 정글에는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몸을 숨기는 동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냥꾼이든 먹잇감이든 환경에 잘 섞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점이 많기 때문이죠. 보르네오 섬의 녹색볕 도마뱀은 정글에서 자라는 식물과 비슷한 색을 띱니다.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포식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수비죠. 하지만 침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아주 가까운 곳에 위험한 왕도마뱀이 있거든요. 꼼짝 않고 있으면 사냥꾼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워서 조마조마하네요. 왕도마뱀이 다가오자 평정심은 무너지고 평상시 색깔인 초록색은 눈길을 끄는 붉은색으로 바뀌고 맙니다. 순식간에 화려한 색깔을 뽐내는 손쉬운 표적이 됐습니다. 이제 생존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재빨리 도망치는 거죠. 무성하고 따뜻한 적도의 숲에 비하면 지구에서 가장 큰 숲 생태계인 북부의 야생은 훨씬 더 단순합니다. 여기선 겨울이 규칙을 정합니다. 1년 중 8개월이 겨울이니까요. 누구든 이 광대한 삼림지에 터전을 꾸리려면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타이가의 침엽수는 눈과 얼음, 바람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이 혹독한 환경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타이가 침엽수림에 사는 동물들은 이 차가운 숲이 제공하는 식량과 보호를 받으며 모진 겨울을 견뎌내야 합니다. 큰 포유동물들은 혹독한 기온과 눈, 그리고 식량 부족에 어떻게든 대항해봅니다. 얼어붙은 이 황무지에서 먹이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큰 곰 같은 동물은 겨울이 오기 전에 살을 찌워 체중을 두 배 정도 늘려야 굴에서 겨울잠을 잘 수 있습니다. 큰 곰에게 필요한 먹이는 숲이 제공할 겁니다. 곰한테는 고맙게도 거대한 숲엔 이미 겨울에 굴복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의 희생자는 곰에게 지방 공급원이 됩니다. 이 시기에 큰 곰이 섭취한 양분의 75%는 두꺼운 지방층으로 전환되어 곰들이 겨울잠을 자는 동안 에너지원으로 조금씩 사용되는 것이죠. 침엽수가 차디찬 북부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덥고 습한 날씨에도 잘 적응해 플로리다의 에버글레이즈처럼 영원한 습지라 불리는 독특한 숲을 이루기도 하죠. 이 지역을 특징 짓는 건 바로 물입니다. 그리고 서로 어울려 보이진 않지만 카이만 악어와 엘리게이터는 이 산림 생태계의 필수적인 존재들이죠. 고대 혈통에 속하는 카이만 악어는 이곳에서 자라는 나구송의 뿌리나 가지, 줄기 사이에 삽니다. 플로리다 습지에선 누구도 이들의 턱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이곳에 카이만 악어가 많은 건 온화한 기후 때문입니다. 큰 냉혈 동물의 생존에 필수 조건이죠. 습하고 따뜻한 에버글레이즈는 아열대 기후에 속합니다. 그러나 에버글레이즈 습지는 불안정한 곳이라 육지와 물 사이에 위치한

그리고 이곳 에버글레이즈와 멀리 떨어진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에도 뜻밖의 열대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조엽수림은 지질시대 제3기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2천만 년 전 정글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이 식물학적 유적이 보존될 수 있는 건 대서양의 무역품 덕분입니다. 바다와 바람이 만나 정글에서의 생존에 필요한 습도와 기온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이곳은 화석숲이나 다름없습니다. 태고적 모습과 비슷한 25여 종의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거든요. 비냐티고 같은 열매는 별난 간식입니다. 시궁쥐처럼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녀석들에게 특히 더 그렇죠. 이 열매는 익는 과정에서 알코올로 가득 차는데 그때 이걸 먹은 쥐들은 알코올에 취해 나무에서 떨어지곤 합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조엽수림은 구름으로부터 얻은 물로 개울을 만들어내고 덕분에 본래 비둘기는 그 물을 마시고 목욕도 합니다. 여름철에는 가뭄 때문에 그마저도 매우 귀하죠. 조엽수림에 서식하는 이 지역 고유의 새가 또 있습니다. 월계수 비둘기는 정글에 살지만 둥지는 화산암에 짓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습관이죠. 만만찮은 포식자 쥐들이 이곳 조리들의 둥지를 노리는데 특히 월계수 비둘기가 자주 표적이 됩니다. 약 75%의 알을 쥐들이 먹어치우죠. 절벽을 공유하고 있는 카나리아 제도 독수리는 때로 비둘기들과 동맹관계를 맺습니다. 이곳에 침입한 쥐들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대형 포식자이기 때문이죠. 1억 2천만 년 이상 고립된 상태로 남아있는 또 하나의 잃어버린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마다가스카르 섬이죠. 고립된 섬은 자연의 실험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섬에 사는 동식물의 대다수가 이 섬의 고유종이니까요. 모든 여우 원숭이는 마다가스카르가 고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섬엔 100여 종의 여우 원숭이가 살고 있지만 대부분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죠. 을신년스러운 울음소리가 새벽을 깨웁니다. 이내 시끌벅적한 합창으로 변하네요.

사실 이건 기온과 습도가 낮을 때 정글 동물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소리가 더 또렷하게 멀리 전달되거든요.

인들이 원숭이는 자신들의 영역과 유대를 이렇게 확인하죠. 멀리 캘리포니아 내륙에서도 당혹스러운 괴성이 들립니다. 전설의 땅, 캘리포니아. 북미 대륙을 대표하는 이곳의 야생에 특별한 의미와 개성을 부여하는 건 바로 나무입니다.

괴성의 발원지 역시 숲인 것 같군요. 와피티 혹은 엘크라 불리는 이 거대한 사슴들은 번식기가 되면 숲을 떠납니다. 와피티는 한 해의 대부분을 숲에서 나뭇잎이나 싹, 나무 껍질을 먹으며 보내죠. 그러다 번식기가 시작되는 가을이 되면 드넓은 풀밭으로 나온 수컷과 암컷들이 하렘을 만듭니다.

북미의 이 지역에서는 지구에서 가장 큰 수종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모두 침엽수죠. 이 영역의 주인은 콘데로사 소나무, 향나무, 흰색 전나무, 그리고 누구보다 우뚝 솟은 자이언트 세코이아입니다. 이 지역 사슴 중에서도 숲을 가장 좋아하는 흰꼬리 사슴은 체중이 160kg까지 나가지만 세코이아 옆에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죠. 자이언트 세코이아는 거목 중 거목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장엄한 생물이라 불리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100m가 훌쩍 넘게 자라고 지구 생명체 중에서 생물량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개체는 무게가 2,000톤이 넘는 걸로 추정되죠. 수명도 놀라울 정도로 긴데 몇몇은 수령이 3,000년이 넘는답니다. 자이언트 세코이아의 전성기는 백악기였습니다.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만 자라고 있죠.

남아프리카의 삼림지대 부슈벨트는 면적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모습과 달리 뜻밖의 놀라움이 숨겨져 있죠. 이 지역에 널리 자라는 모파인 나무는 이곳의 고유종으로 현지 이름은 나비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나비를 닮았기 때문이죠. 나무와 덤불로 이루어진 광대한 미로 부슈벨트는 멸종위기에 처한 수많은 동물들의 피신처가 되어줍니다. 검은 코뿔소도 그중 하나죠. 검은 코뿔소 한 마리가 관목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이곳이 녀석의 유일한 안식처죠. 해마다 이 시기에는 밤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집니다. 두 살이 채 안 된 500kg의 어린 코뿔소는 추위와 건조한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 열심히 젖을 빱니다. 지구의 정글과 숲은 멸종위기에 처한 수많은 동식물의 마지막 피난처입니다.

남부 흰코뿔소도 북부 사촌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개체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울창한 사바나에서만 생존하게 됐죠. 큰 수컷들은 소변을 뿌리고 대변을 묻혀 자기 영역을 표시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다른 수컷을 봐주지만 암컷이 암내를 풍기면 긴장감이 고조되죠. 수컷들이 암컷을 두고 경쟁하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바뀝니다. 2.5톤의 거구들이 시속 50km로 돌진하면 타격이 상당하죠.

최근까지는 지구 표면의 14%가 자연림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상당 부분과 보르네오가 여기에 속하죠. 하지만 지금은 6%로 감소했습니다. 산림 파괴가 이 속도로 계속된다면 오랑우탄의 고향은 2050년이면 사라지고 맙니다. 숲의 수많은 다른 동식물들처럼 이 영장류 또한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알지 못한 채 일상을 이어가는군요. 오랑우탄은 나뭇잎과 가지로 잠자리를 마련하는데 매일 밤 새 침대를 만듭니다. 작업이 꽤 복잡하긴 하지만 덕분에 모기와 비를 피해 안전하게 잘 수 있죠.

그 울창함이 무색하게도 정글은 큰 무리의 오랑우탄들이 만족할 만한 식량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적하지 않고 각자 먹이 구하는 법을 터득하죠. 열매가 풍족하게 열리고 익어가는 시기엔 친밀하고 유익한 관계를 맺는 오랑우탄들이 생깁니다. 물론 근처에 우세한 수컷이 없다면요. 암컷과 새끼는 행복하게 놀며 교감합니다.

하지만 곧 따로 떨어져 외로운 유목 생활을 시작하겠죠. 지구에 넓게 펼쳐진 다양한 숲과 삼림지대는 귀한 보물입니다. 뿌리가 바닷속에 잠겨 있어도 생존이 가능한 열대의 숲 맹그로브도 놀랍도록 독특하고 풍요로운 생태계 중 하나죠. 다른 숲들이 그렇듯 이 오묘한 삼림지 또한 이색적인 동물들의 고향입니다. 호주부 원숭이 같은 동물의 생존은 전적으로 맹그로브에 달려있죠. 호주부 원숭이의 생활 방식은 동식물이 삼림지 환경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숲은 지구의 큰 부분을 감싸고 있는 마법처럼 다채롭고 놀라운 땅이죠.

정글과 숲의 생태계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다양성일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생명체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죠. 삼림지와 정글, 숲. 형태는 다르지만 개념은 같습니다. 나무를 토대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생태계. 대자연을 구성하는 가장 정교하고 섬세한 기초단위. 그런 숲과 정글이 있기에 오늘도 자연에서는 특별한 생명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What?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완전 놀랬어.
1: 호또가 무슨 일이야?
0: 누나 내 친구 유유 알지?
1: 응, 눈물 많고 착한 친구.
0: 오늘 친구들이랑 유유네 집에 가서 놀았는데.
1: 그런데
0: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2: 이상한 소리? 무슨 소린데?
0: 궁금해?
2: 응, 궁금해.
0: 좋아, 누나니까 특별히 이상한 소리 이야기 해줄게.
2: 우와, 호떡이 최고 최고.

0: 층간소음은 왜 나는 거예요? 찐이랑 깔끔이랑 함께 유윤의 집에 놀러 갔어.
1: 우와, 너희 집 정말 깔끔하다. 먼지가 하나도 없어.
2: 그래, 고마워.
3: 애들아, 애들아, 우리 진짜 재밌게 놀자.
0: 좋아. 우리 숨바꼭질 할래?
4: 좋아.
0: 안 되면 술래. 가위바위보.
5: 내가 좋네.
2: 그럼 내가 술래 할게.
4: 그래.
2: 그럼 빨리 숨어. 내가 열샌다. 하나.
0: 숨바꼭질이 시작되자 모두 흩어졌지.
1: 아, 여기에 숨어야겠다.
2: 네.
5: 우와, 방 진짜 이쁘다. 어디 숨지? 어? 여기 숨을까?
0: 여기에 있으면 절대 못 찾겠지.
2: 아홉. 열. 이제 찾는다. 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4: 여기 숨었지.
5: 어? 없네.
2: 다른 데 찾으러 가야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1: 역시 잘 숨었어.
0: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1: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5: 이게 무슨 소리야?

0: 여긴 큰 소리가 났어.
1: 뭐야? 너희들 다 여기 있었구나.
2: 유유야, 응? 이상한 소리가 났어.
1: 나는 진짜 무서웠어.
0: 막 쿵쿵쿵 소리도 났어.
1: 어? 아, 잠깐만, 그거 뭐라 그러더라. 잠깐만. 아, 우리 엄마 그러는데 그거 층간소음이래.
2: 뭐? 층간소음? 알고 보니 이상하고 무서운 소리의 정체는 바로 층간소음이었던 거야.
3: 아, 층간소음.
2: 누나, 근데 층간소음이 뭐야?
3: 층간소음이 뭐냐면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시끄럽게 들리는 거야.
2: 아, 근데 누나,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가 왜 우리 집에 들리는 거야? 왜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가 우리 집에 들리는 거냐고. 왜요, 왜요, 왜요?

0: 나도 잘 모르겠어. 우리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볼까? 응응. 좋아.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층간소음 딱지. 층간소음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1: 누구세요?
2: 잘 들립니까?
0: 엄청 크게 들려요.
2: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떤 것을 알고 싶어서 날 불렀나요?
1: 왜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리는 거예요?
0: 그것도 시끄럽게요.
2: 층간소음 말이군요. 그럼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1: 네.
2: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우리 집에 들리는 다른 집의 생활소음을 말해요.
1: 공동주택이 뭔데요?
2: 여러 가구가 한 건물 안에서 각각 따로 살 수 있도록 지은 커다란 집이죠.
0: 그럼 생활소음은 뭐예요?
2: 생활소음이란 일상생활 중에 자주 생기는 소음으로 청소기 소리, 뛰는 소리, 문 닫는 소리까지 다양하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다른 집의 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공동주택의 기본 구조 때문이랍니다. 공동주택은 모든 세대가 벽과 바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즉, 우리 집의 바닥은 다른 집의 천장이라는 사실. 그러다 보니 소음이 발생하면 사방, 팔방, 주위의 집들로 소리가 전달되게 됩니다.
0: 그럼 집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윗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겠네요?
2: 그렇습니다. 옆집이나 아랫집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는 것이죠. 층간소음이 심해지면 오해와 갈등이 쌓이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는 생활소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0: 그런데 다른 집과 붙어있다고 해도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2: 벽식 구조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소리가 발생하게 되면 벽을 타고 전달되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더 잘 들릴 수 있답니다.
1: 박사님! 그런데 제 친구 유유가 그러는데요. 화장실이 더 유난히 잘 들린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거예요?
2: 그럼 공동주택의 화장실은 보통 공기가 통하는 통로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리가 통로를 타고 더 잘 퍼진답니다. 그럼 어떤 행동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키는지도 알아볼까요? 무너질 것 같은 큰 소리의 정체는 바로 나잡아봐라.
3: 엄마 거기서!
2: 거실에서 마구 뛰어다니는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뛰어다니면 층간소음이 날 뿐만 아니라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어요. 아빠! 알 수 없는 무서운 소리의 정체는 바로 바닥과 닿는 장난감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작은 것 같아도 다른 집으로 전해질 때는 천장의 빈 공간을 통해 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장난감은 매트나 카펫 위에서 갖고 노는 것이 좋습니다. 호떡이의 잠을 깨운 소리의 정체는 바로 화장실에서 부르는 노래소리였습니다. 화장실은 앞에서 말한 구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리를 반사하는 욕실 타일 때문에 소리가 흡수되지 않아 더 잘 전달되지요.
1: 이게 무슨 소리야?
2: 이 밖에도 주변이 조용해지는 밤늦은 시간에

0: 달려볼까요?
1: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2: 늦은 밤에 조용히 움직이자.
3: 그래요.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 모두가 함께 즐거울 수 있답니다. 안녕!
2: 네, 안녕히 가세요. 앞으로 유유집에 놀러 갈 땐 조심해서 놀아야겠다.
1: 그래, 잘 생각했어.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다 보면 층간소음도 많이 줄어들 거야.
2: 맞아, 맞아. 누나, 그럼 나 이제 층간소음 딱지 주면 안 될까요?
1: 노래 잘하면 줄게.
2: 와, 신나, 신나.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2: 고고고!

좋아, 우리

0: 모기가 있었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웽? 여기서도 웽? 너무 웽웽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1: 어휴, 힘들었겠다. 그래서 모기는 잡았어?
0: 아니, 엄청 빨라서 잡을 수가 없었어.
1: 아휴, 널 보니 그때가 생각나는구나.
0: 응? 언제?
1: 응, 내가 유치원 다녔을 때.
0: 아, 그때?
1: 응, 그때 모기를 잡으려고 모기 캐치 특공대를 만들었었어.
0: 와, 모기 캐치 특공대? 우와, 멋있다.
1: 그래, 그럼 내가 모기 캐치 특공대 이야기 해줄까?
0: 우와, 좋아, 좋아.

0: 모기는 왜 웽웽 소리를 낼까? 우리 때도 노래 부르는 시간이 있었어.
1: 친구들, 이번 시간은 동요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2: 네, 네, 선생님!
1: 좋아요.

0: 노래 시간이 끝나고 낮잠 시간이 되었지.
1: 자, 모두 잘 자요.
0: 누나와 친구들이 쿨쿨 낮잠을 자는데

0: 왔어.
1: 얘들아, 얘들아, 일어나봐. 지금 여기 모기 있어.
2: 어머.
3: 모기한테 물리면 간지러운데.
1: 그러니까 우리 힘을 모아서 모기를 잡고 편하게 자자. 좋아.
2: 좋아.
1: 좋아. 예.
0: 하나, 둘, 하나, 둘.
1: 땀 냄새로 모기를 부르는 라떼.
3: 어디 숨었나?
1: 모기의 위치를 찾아내는 써니. 마지막은 누구보다 빠르게 모기를 잡는 바로 다 호빵이야. 우리는 모기 퇴치
4: 특공대.
1: 그렇게 누나는 친구들과 모기 퇴치 특공대를 만들었지.
2: 하나, 둘. 이런다고 진짜 모기가 올까?
1: 엄마가 땀나면은 모기한테 물린다고 샤워하라고 하시잖아. 바로 그 순간 모기가 다시 나타났어.
3: 모기 소리 들린다. 저기다, 저기.
2: 정말? 어디? 어디?
3: 저기다, 저기.
2: 아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3: 찾았다. 가만히 있어.
1: 갔다.

0: 잡은 거야?
1: 놓친 것 같다.
0: 뭐야? 아, 아빠. 아, 아빠.
2: 라떼야, 괜찮아?
0: 아빠.
1: 야, 괜찮아.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모기를 놓쳐버리고 말았어.
3: 안타깝다.
1: 맞아. 그때만 생각하면 아우.
3: 근데 누나, 모기는 왜 조용히 안 다니고 웽웽 소리를 내면서 다니는 거야? 왜 웽웽 소리를 내는 거냐고. 왜
1: 그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더 야오르니까.
3: 정말? 진짜 그런가? 그러다 잡히면?
1: 그럼 모기한테 손해지? 그거 말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3: 그럼 호기심딱지한테 물어보자.
1: 자, 호기심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모기소리 딱지. 모기소리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4: 모기 캐치.
1: 모기 캐치. 근데 누구세요?
4: 저는 모기 퇴치 특공 대장입니다.
3: 아, 안녕하세요.
4: 저의 임무는 웽웽 소리로 사람들의 잠을 깨우고, 아따가 피를 빨아서 간질간질 간지럽게 만드는 모기를 퇴치하는 것입니다.

0: 저 공대장님, 모기는 왜 웽웽 소리를 내는 거예요?
1: 그 이유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출동!
0: 출동!
1: 모기는 더운 여름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운 계절에도 집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곤충입니다. 모기는 파리나 다른 곤충에 비해 날개의 폭이 좁은데요. 폭이 좁은 날개로 몸을 공중에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날개를 빨리 움직여야 하죠. 이때 날개와 공기가 부딪히면서 웽웽 소리가 난답니다. 게다가 모기가 우리 얼굴 근처에서 날기 때문에 웽웽 소리가 더 잘 들린답니다.
0: 왜 얼굴 근처에서 날아다녀요?
1: 그건 바로 이산화탄소 때문이죠.
0: 네?
1: 냄새를 아주 잘 맡는 모기는 땀 냄새가 나는 사람이나 동물을 찾아다닙니다.
2: 난다, 난다. 인간의 땀 냄새가 난다. 가자!
1: 땀 냄새와 함께 모기를 불러 모으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죠. 숨을 쉴 때마다 코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모기가 얼굴 근처에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2: 하마터면 손에 맞을 뻔했네. 그럼 몰래 가서 피를 빨아볼까?
1: 모기가 사람의 피부에 앉는 데 성공하면 피를 쭉쭉 빨기 시작합니다. 모기의 입부분을 자세히 보면 바늘처럼 생긴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을 이용하여 피를 빨아먹는답니다. 수컷 모기와 일부 암컷 모기는 과일의 즙을 먹지만 대부분의 암컷 모기들은 피를 먹습니다.
0: 왜 그런 거예요?
3: 만나서 반가웠어.
4: 어? 꼭 가야 해? 나랑 같이 저 맛있는 과일 먹은...
3: 아니, 난 아주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 그래야 뱃속의 알들도 잘 키울 수가 있어.
4: 아니, 단백질이 어디 있는데?
3: 바로 사람이나 동물의 피 속에 있지. 그럼 안녕.
1: 이것이 바로 암컷 모기가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이유랍니다.
0: 그렇구나. 그런데 모기는 잡기 힘든데 그냥 물리면 안 돼요?
1: 안 됩니다. 최대한 물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 왜요? 왜요? 왜요? 왜요?
1: 모기가 피를 빠는 순간 모기에 있던 나쁜 세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0: 피만 먹는 게 아니라 세균도 옮길 수 있다니. 모기 싫어.
2: 그럼 모기에게 덜 물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1: 아까 모기가 땀 냄새를 맡는다고 했죠?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땀 냄새가 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으면 모기에게 덜 물릴 수 있답니다.
0: 아, 그렇구나.
1: 그럼 난 이만 모기 퇴치!
0: 모기 퇴치! 이따 자기 전에 꼭 씻고 자야겠다.
2: 그래, 잘 생각했어.
0: 근데 누나, 누나가 만든 모기 퇴치 특공대는 어떻게 됐어?
2: 어? 어떻게 되냐면?
5: 라떼야, 울지 마.
2: 울지 마.
6: 어머, 얘들아. 왜 안 자고 있니?
2: 그게요, 모기가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6: 나쁜 모기들.

0: 우와, 선생님 최고!
1: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마음 푹 놓고 자렴.
2: 네! 우린 선생님 덕분에 안심하고 낮잠을 잘 수 있었지.
3: 우와! 나도 선생님처럼 잡고 싶다.
2: 그래? 그럼 한번 잡아볼래?
3: 좋아!
2: 모기! 야, 모기! 야, 모기! 야, 모기! 야, 모기! 야. 우와! 한 마리도 못 잡았네.

0: 그래도 재밌다. 나 모기소리 딱지 주면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기소리 딱지 주면 안 될까요?
1: 노래 잘 부르면 줄게.
0: 우와, 신나 신나.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0: 고고고.

0: 깨끗하게 씻어 먹이게 물리지 말자.
1: 와, 짜 여기
0: 뭐야? 모기 소리 딱지 맞았다.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봇카 플러그랑 꼭꼭!

0: 수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수학은 복잡한 계산이다. 골치 아프고 이해되지 않는 공식들로 아이들에게 외면당하는 수학 시간. 그런 수학 시간을 살고 싶은 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수학은 패턴의 과학입니다. 수의 패턴, 그다음에 도형의 패턴, 세모 패턴 등 패턴을 발견하는 게 바로 수학입니다.
0: 수학의 패턴을 찾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생각하고
1: 머릿속에 뭔가가 조금 떠오르나요?
0: 또 생각하는 것.
1: 다른 의견 있나요?
0: 선생님들의 이런 질문들은 아이들의 수학 DNA를 깨우는데요.
2: 네, 새로운 것을 새로운 생각이 들게 해주시는 것. 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더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0: 수학 공부의 진짜 재미는 수학적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선생님. 웃음기 쏙 뺀 진지한 수학교실로 지금 떠나봅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수학교실을 찾았습니다.
1: 밥 맛있게 먹었어요?
3: 네.
1: 잠 오는데 수학 시간이라니 너무 잔인하죠?
3: 네.
0: 하필이면 5교시의 수학이라니 졸음을 깨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1: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머리를 깨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활동?
0: 선생님의 수학 수업은 모두 모니 힘을 합쳐 수학 퀴즈를 풀어보는 간단한 놀이 활동으로 시작됩니다. 일명 뇌스머, 뇌가 스마트한 모둠을 찾는 활동이라는데요. 매 수업 시작 5분은 늘 이런 활동을 하고 있대요.
1: 사실 수업을 시작하고 5분 정도는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머리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5분 동안에 아이들이 친구들과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수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재미있는 수학 놀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와 같은 놀이의 과정을 통해서 몸도 깨어나고 마음도 깨어나고 생각도 깨어나서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0: 이번 시간에 할 게임은 천하제의 주사위 대회. 활동지에 있는 빈칸에 주사위에서 나온 숫자를 임의로 넣어서 더하거나 뺐을 때 그 수가 큰 모둠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도입 활동의 게임은 주로 수학적 감각을 깨울 수 있는 활동인

0: 인데요. 이 게임엔 수의 크기 비교와 연산, 확률 등 다양한 수학적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1: 이쯤에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를 원해요?
0: 빈칸이 앞자리 수일 경우 큰 수가 유리하고 빈칸이 뒷자리 수일 경우 작은 수가 유리한 상황인데요.
1: 이를 원하는 모듬에게 운명을 맡기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외쳐주세요. 외쳐주세요.
0: 주사위 숫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상황. 아쉽긴 해도 즐겁습니다. 임의의 숫자 6개 조합. 결과는?
1: 결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모듬부터 결과 외쳐주세요. 1,205. 자, 2모듬.
2: 1,191.
1: 3모듬.
2: 1,191.
1: 4모듬.
2: 1,209.
1: 5모듬.
0: 임의의 숫자를 넣는 게임이었지만 6모듬의 결과값은 놀랍게도 두 가지로 일치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주사위의 값을 조금 높여봅니다. 0에서 9까지 든 10면체 주사위인데요.
1: 두 번째는 10면체 주사위. 근데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하나 하자. 10면체 주사위에는 뭐가 들어있지?
3: 0.
1: 우리가 여기서 규칙을 한번 정해보자. 100의 자리에 0을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된다. 안 된다. 지환이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
4: 여기다 0을 적으면 만약에 뒤에 9가 나온다면 0,9잖아요. 0,9라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1: 오, 그래요? 혹시 다른 의견?
5: 이게 만약에 마지막에 0이 나와버리면 그 세 번째 칸에 비워놓은, 첫 번째 칸에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0을 쓰는 게 낫다.
1: 그때 그럼 0을
0: 간단한 놀이 활동의 규칙조차 먼저 제시하지 않고 아이들이 생각하게 하고 정하게 하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의 수학 시간은 어떨까요?
6: 저는 수학은 패턴의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의 패턴, 셈의 패턴, 도형의 패턴 등 다양한 패턴을 탐구하는 게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수학 또는 수학 수업도 수업 안에서 아이들이 패턴을 발견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수학을 학생들은 신나게, 그 다음에 교사인 저는 제대로 가르치자가 바로 제 수학 수업 철학입니다.
0: 선생님과 배울 오늘의 단어는 초등학교 6학년 수학, 비와 비율. 그 중에서도 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의 수업은 활동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아이들이 수학 개념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과서는 잠시 덮어두는 거래요.
1: 선생님과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문장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원의 분모가 7마리 있었는데 3마리를 더 넣어서 모두 10마리가 되었다.
8: 이 10개 있었는데 4개가 날아가서 6개가 남았다.
9: 한 사람이 물건 3개씩 6번 옮기면 옮긴 물건은 모두 18개다.
1: 방금 문장을 읽고 떠오른 생각을 바탕으로 1번, 2번, 3번, 4번의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하세요.
0: 첫 번째 과제는 주어진 문장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보는 건데요. 6학년 수업 시간치고는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라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1: 1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자, 가연이. 좋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나요? 은혜. 혹시 이거 외에 다른 의견은 없나요? 다른 의견 없어요? 다 동의합니까?
10: 네.
1: 자, 그러면 가연이하고 은혜에서 공통으로 나왔던 단어가 있죠? 공통으로 쓰인 게 뭐가 있지?
10: 더하기.
1: 좋습니다. 더하기, 덧셈이 쓰였습니다.
0: 사실 수업은 별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요. 아주 간단한 사실들을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누는 게 전부. 그런데도 그 어떤 수업 기술보다 질문을 통해 뱀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은 다양합니다. 단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도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목적은 결국은 생각하고 사고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생각하고 사고한다고 하는 것은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궁금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오늘은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3분 동안 우리가

0: 겉쌤, 뺄쌤, 곱쌤, 나눗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야기 주제는 만약에 겉쌤, 뺄쌤, 곱쌤, 나눗쌤 기호가 없다면 이야기 주제입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1: 비의 개념을 공부하기에 앞서 아이들에게 사칙연산 기호의 필요성을 고민해보게 하는데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을 던짐으로써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0: 교과서의 장면을 보면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B라고 하는 개념을 던져주게 됩니다. 먼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그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게 제가 수업을 하고 있고 만나는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뭔가를 먼저 던져주기보다는 왜 그게 필요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러한 개념이 형성이 될지 아이들이 먼저 발견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수업에서 주고 싶습니다.
2: 겉쌤, 뺄쌤, 곱하기, 나누기가 없으면 실생활에서 저거 활용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불편해져요, 많이.
3: 큰 수들을 더할 때 하나하나씩 일일이 세야 돼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0: 또 다른 의견은 뭐가 있을까요?
4: 더하기는 이제 실생활이나 다른 상황에서 물건에 더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물의 개수를 세는 데 사용할 수가 있고 빼기는 이제 그 반대 상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곱하기나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나 빼기로 하기에는 힘든 큰 수를 빠른 시간에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거라서 하나하나 빠질 수가 없는 존재일 것 같습니다.
0: 와, 그렇습니까? 오, 박수가 불러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른 친구들도 지금 여러 친구들이 준 의견과 거의 동의합니까?
5: 네.
0: 동의해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건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친구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제
1: 선생님은 아이들이 발견해야 할 수학적 개념을 개별적인 것이 아닌 하나의 패턴으로 찾아보게 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택한 방법은 학습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숨은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물음, 발문입니다.
0: 패턴을 발견한다는 것 참 어려운 표현인데요. 저는 수학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세 가지 발문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과제를 해결하면서 각각의 과제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을 각각 채웠죠. 그러면 문장과 그 아래의 번호는 각각 무엇이 같은지 한번 모둠끼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장으로 표현된 문제와 식으로 표현된 문제의 공통점을 찾아야 하는 건데요. 식으로 표현하는 것까진 쉬웠는데 공통점을 찾으라는 말에 적잖이 당황하는 아이들.
2: 이게 있잖아. 일단 어떻게 하는지 이쪽에다 쓰고 여기다가 식을 쓰니까.
1: 선생님이 물어본 공통점이 풀이 방법일까요?
3: 그러면은 이거
6: 나는 이거를 이 네 개가 다 같은 기호라고.
2: 그러면은
1: 조금 더 발전된 생각이 나오는데요. 과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듣고 싶은 대답은 무엇일까요?
0: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칙연산 기호의 개념과 뜻을 바탕으로 수학적인 관계 그리고 같은 수학적 의미를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B를 알았으면 합니다.
1: 이번엔 아이들이 답을 좀 더 고민할 수 있도록 직접 문제 상황을 만들어보게 하는데요. 패턴을 발견하는 데는 관찰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과정에서 찾은 공통점들이 바로 수학적 패턴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0: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면서 이것을 봐야 될까요?
2: 물식, 의미.
0: 그렇지, 의미 또는 수학적 관계.
1: 활동지에 나온 문제들과 동일한 패턴의 상황들을 만들어 본 아이들. 이번에 선생님이 듣고자 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0: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2: 네.
0: 맞습니까? 네. 그 식은 결국은 위에 있는 문장 또는 아래에 있는 문장과 공통점이 있고

0: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말 이해할 수 있겠나요?
1: 네.
0: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2: 답에 확신이 든 아이들은 이제야 눈빛이 살아나는데요.
0: 여기도 정리해 주고.
3: 위쪽은 그리고 아래쪽은 유고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1: 위에 나온 거 문제 상황인데 밑에 써진 거는 문제 상황이 아니고 식이에요.
4: 공통점은 수학적 관계와 의미가 같은데 차이점은 위에는 그리고
5: 글은 나와 있는 상황이 있지만 식은 상황이 나타내고 있지 않고요. 공통점은 같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0: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해주는 말 중에서 공통적인 말들이 많이 나왔죠. 어떤 말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죠?
6: 관계,
0: 그 다음에 의미.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 차이에서 뭐가 있었지? 자, 상황, 그 다음에 기호, 그 다음에 식. 또는
2: 과제 1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아이들이 찾아낸 첫 번째 발견은? 복잡한 수학적 상황을 간결하게 표현해주는 방법, 수학의 기호입니다. 이 발견을 염두에 두고 두 번째 과제를 해결할 건데요.
0: 두 번째로 규칙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4, 8, 12, 16이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단순한 결과값이지만 이들 사이에는 4씩 커진다 또는 2배씩 커진다라고 하는 규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규칙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비와 비율의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 아이들은 다양한 비교 상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뺄셈을 통한 비교와 나눗셈을 통한 비교 중 나눗셈을 통한 비교가 좀 더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이들은 이번 과제가 나눗셈 비교 상황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아이들은 이 상황을 표현하는 수학적 기호를 찾아볼 겁니다.
0: 선생님, 이런 고민이 드네. 항상 두 수의 나눗셈 비교 관계를 이렇게 표로만 나타내야 될까?
7: 아니요.
0: 아,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7: 아니요.
0: 다른 방법이 있을까?
7: 네.
0: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8: 브레이크도 있을 수 있고 또
0: 우리가 과제 1과 한번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과제 1과 명준이
9: 상황.
0: 어찌 보면 표가 상황 아닌가요? 상현이
9: 글로
0: 나타낼 수 있다. 글 또는 뭐가 있을까요?
9: 식으로.
0: 응?
9: 식으로
0: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두 수의 나눗셈 비교 관계를 표가 아닌 수학적인 의미와 관계가 같으면서도 나타내는 새로운 방법을 선생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이제 수학적 기호가 나올 것 같아요.
2: 새로운 수학 기호의 등장, 비입니다.
0: 자, 어떤 용어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했죠?
7: 비.
0: 비라는 거 등장했죠?
7: 네.
0: 자, 얘는 두 수의 나눗셈 비교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7: 네.
0: 방법, 그리고 기호를 사용하고 또 하나,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수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도 이제 생각이 조금 정리가 되나요?
7: 네.
0: 표 없이도 이와 같은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10: 저 아까 전에 배웠던 기호를 뭐라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서.
8: 아, 아까 전에 배웠던 기호?
10: 네.
2: 각각의 이름을 가진 수학 기호대.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부를까요?
0: 혹시 이거 지금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이게 뭘까?
5: 네, 3이라고 예를 들어서
0: 네.
5: 6과 3은 따로지만
0: 네.
5: 가운데 있으니까 저 기호는 내려가고요.
2: 수학은 기호의 학문이기 때문에 공식으로서의 기호뿐 아니라 의미까지 알게 된 시간입니다.
0: 네, 세 번째는 학생들에게 관계를 파악해 보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에서 알았으면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관계를 파악해 보도록 하는 발문을 하고 있습니다. 6대 3과 3대 6이죠.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모둠 토의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같을까? 다를까?
2: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는데요.
0: 자, 나는 같다.
2: 이건 아이들이 혼돈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모둠 토론 시간을 거쳐 아이들이 낸 결론은? 놀랍게도 모두 다르다는 의견인데요.
0: 선생님 한번 이겨봐.
1: 저요.
0: 나는 같아. 왜냐?
7: 여기도 6 있고 여기도 6.

0: 있지?
1: 네.
0: 여기도 3 있고 여기도 3 있지?
1: 네.
0: 여기도 이거 있고 여기도 이거 있지?
1: 네.
2: 이용의 오른쪽이 기준이라고 돼 있었는데
0: 그래? 나 잘 모르겠는데. 나는 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하면 되지 않아?
3: 선생님의 말에 같은 말이면은 3 빼기 6과 6 빼기 3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0: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4: 수학의 본능은 생각이라는 양정현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은 끊임없는 질문으로 계속 아이들의 사고를 자극하는데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선생님의 수학 수업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5: 양정현 선생님의 수업은 규칙과 수학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어서 좋아요. 뭔가 저희를 잘 이끌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6: 문제를 풀라고 강요하시지 않으시고 방법을 계속해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4: 양정현 선생님은 여러 과목 중에서도 특히 수학 수업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교과 전담제를 운영하면서 6학년 아이들의 수학 수업을 모두 책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0: 전에 제가 수업한 아이들 그 공책을 검사하면서 아이들이 수업 중에서 갖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업에서 미처 말하지 못했지만 아이들 가지고 있는 생각 등을 확인해 보면서 이제 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수업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일기장에서 수학 공책에서 어려움을 말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수학 시간에 들어가서 그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아이들 수학 공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4: 교직에 들어선 직후부터 꾸준히 수학 수업을 연구해온 양정현 선생님. 단연간의 연구로 괜찮을 줄 알았지만 수업은 늘 처음처럼 어렵다고 하네요.
0: 각 반별로 그다음에 학습자별로 아이들의 성향이나 수학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놀이활동도 조금씩 다르고요. 이반은 표현이 좋다 하면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는 놀이활동, 그다음에 이반은 연산이 조금 안 된다 하면 연산할 수 있는 놀이활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제가 하나의 수업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이반 수업이 끝나면 다른 반, 다음 반, 다음 반을 수업을 들어가면서 피드백을 받고 수업을 계속해서 수정을 해나가기 때문에 이 지금 이 바구니 같은 이 통 같은 경우에서도 담겨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똑같은 주제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4: 수업 시간뿐 아니라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수학 행사까지 주관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랍니다.
0: 학생들이 저를 통해서 저와 수학 시간을 통해서 수학을 접하고 만났을 때 수학을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보이는 수학이 아이들이 힘들어했던 수학이 아닌 아이들에게 의미 있고 즐거운 수학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4: 6학년 수학 시간이 진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0: 오늘은 여기 있는 우리 교실에서 함께 놀이했던 다양한 수학 놀이 게임을 바탕으로 오늘은 수학 올림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4: 틈틈이 교과 수학 외에도 이와 같은 다양한 수학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평소에 진지하게 수학 수업에 임하게 하는 비결이랍니다.
0: 저는 1세대 수포자입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학창시절에 수학을 정말 싫어했고요. 이제 교사가 돼서 아이들과 수학 수업으로 만나다 보니 정말로 제가 했던 고민, 왜 이렇게 나는 수학이 싫었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수학에 갖게 된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우리 아이들이 갖지 않았으면.
4: 수학이 역시 재미있으려면 게임을 해보는 게 최고죠. 오늘 수학올림픽에는 아이들이 그동안 해왔던 수학게임들이 총출동하는데요. 하노이탑, 칠격, 님게임, 브래드만 퍼즐, 삼각구슬 퍼즐, 결승 모양 게임 두 가지 등 총 10가지입니다.
0: 수학 올림픽을 개최하는 이유는 패턴의 발견 경험을 제공하고 싶어서입니다. 수학 올림픽으로 아이들은 활동에 숨은 수학적 패턴을 발견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수학적 개념을 가르치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 숨은 패턴을 발견하고 수학적 개념을 형성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4: 아이들은 실전에 앞서 충분히 게임들을 연습해 볼 기회를 갖는데요.

0: 생각하고 있어요. 왠지 모르게 이걸 할 것 같아서. 이거를 여기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1: 있어요.
0: 이게 이 모양의 큰거 위에 바람이 올라가야 돼.
2: 수학 올림픽은 빨간 구슬에 숨겨진 종목들을 각 모듬 대표들이 나와서 대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가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 학생들에게 수학의 성공의 경험을 제공을 하고 싶습니다.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한 번의 큰 성공보다는 작은 성공의 경험이 누적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수학 체험과 놀이로 성공의 경험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2: 여러 게임 중에서 특히 아이들의 도전 정신을 부른 게임이 있는데요.
4: 가위바위보. 자, 선생님 먼저 하겠습니다.
2: 단순해 보이는 이 게임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4: 밤늘을 내다볼 수 있어? 왜 반칙하고 그래? 네, 방금 한 게임은 님 게임이고요. 아이들이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가위바위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위바위보를 한 후에 한 개 또는 두 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져간 사람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오늘은 아이들하고 마지막에 가져간 사람이 이기는 경우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2: 아이들이 여러 도전했지만 번번이 선생님이 이기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4: 사실 여기에는 숨겨진 수학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3의 배수인데요. 이것을 이용하면은 누구라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이 안에 숨겨진 그 개념과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수학 놀이입니다.
2: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수학은 수학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닌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인데요. 때문에 선생님은 앞으로의 수학 수업은 아이들에게 수학의 다양한 면들을 보여주고 함께 즐기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좋은 수학 수업은 수업의 주체인 학생과 그다음에 교사가 함께 상호작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수업 안에서 어떤 생각의 기회, 그 다음에 어떤 발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그러한 경험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살아 숨쉬는,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수학 수업이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 시험의 기술이 아닌 생각의 기술을 배우는 시간. 순간적인 재미보다 깊이 있고 의미 있게 고민하는 시간. 그래서 진짜 수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수학 시간. 그것이 양정현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교실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진크디와 실리콘 투약 병 속을 드립니다.

0: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기대하시라. 새로운 마법템 상상의 날개를 펼쳐줄 아이들의 마법템. 무엇이든 원하는

0: 로블리를 위해 선물을 만들었어요.
1: 선물이라니.
0: 짜잔!
1: 어울리나요?
2: 우와, 로블리 정말 멋져요.
3: 잘생겼다 로블리.
1: 그럼 지금부터 만들기 시간 시작.
3: 짜잔! 공룡 완성!
0: 멋진 칼라똥이네?
3: 뭐? 잘 봐! 뭘로 보인다고?
0: 칼라똥.
3: 이런 거 없어도 잘 놀 수 있거든.
0: 우리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쭈피쭈피쭈피쭈.
4: 군타도 함께하면 좋았을 텐데.
0: 됐어. 혼자 잘 놀고 있겠지.
3: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서 그만할래.
5: 야, 거긴 너.
6: 뭐 잊은 거 없어?
3: 누구야?
5: 여기야, 여기. 네가 방금 던졌잖아.
3: 던졌다고? 설마 네가 말한 거야?
5: 같이 놀기로 해놓고 잊어서 버리기야.
3: 대체 어떻게 된 거야?
6: 어디 보자.
5: 무슨 일이야? 너무 축 처져 있잖아.
3: 그게...
5: 걔야? 누가 널 무시해? 아니면 뭔가 재밌는 게 필요해. 널 위해 뭐든지 만들어줄 수 있지. 공룡, 괴물, 자동차, 로봇 말만해. 이건 가짜가 아니야. 진짜 진짜 살아 움직이지. 어때? 내가 필요해?
3: 필요해.
5: 네가 원하는 걸 들어줄 테니 너는 내 부탁을 들어줘.
3: 부탁?
5: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야.
3: 정말 멋진데?
5: 그럼 약속한 거다.
3: 응? 울트라 마법 3D 펜 등장! 야! 아직 놀라지 마. 내 슈퍼 울트라 마법 3D 펜은 살아 움직이게 해준다고.
0: 거짓말! 그건 그냥 마법을 부린 거잖아.
3: 그럼 진짜 마법을 보여줄까? 군피, 파피, 군타츄! 짜잔!
0: 말도 안 돼!
3: 말이 안 되지. 내가 직접 보여주는데. 나는야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 공룡, 괴물, 자동차, 로봇 말만 해. 이건 가짜가 아니야. 진짜 진짜 살아 움직이지. 정말 멋지지.

0: 그리고 이건 마법 3D 펜으로 만든 안경.
1: 루블링,
2: 우리도 만들었어요.
0: 정말요?
2: 마법 3D 펜이 너무 재밌어.

0: 쟤들 화난 거야? 얘들아, 도와줘! 제발 그만!
1: 야, 친구들을 괴롭히면 어떡해?
2: 널 무시했던 녀석들이야. 친구가 아니라고.
1: 친구가 아니라고?
3: 그렇고 말고 내가 너 대신 못된 녀석들을 혼내줄 테니 넌 계속 만들면 돼.
1: 그래도 친구들이...
0: 군타 공룡 좋다 핀.
1: 핀핀. 그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3: 약속한 거 잊었어?
2: 이미 늦었단다.

0: 마법 3D 펜은 어디서 가져온 거야?
1: 몰라. 내 마법 3D 펜이 말을 걸더니 갑자기 변신했어.
0: 그러니까 그런 마법 3D 펜이 세상에 어딨어?
2: 왜 없어? 이 녀석도 안 되겠네. 일단 도망이자.
0: 도망치긴 놔줄 것 같냐?
2: 메롱 메롱 메롱. 너 꼼짝 마.
0: 안 되겠어. 마법템이 잘못됐을 때 해결할 방법이 어딘가 써 있을 거야. 제5장 마법템의 고장편. 그래, 찾았다. 어디 어디? 어? 그래?
3: 함부로 만지지 말고 로블리에게 문의할 것?
0: 그게 뭐야? 로블리가 알면 엄청 혼날 거야. 다른 방법 없어?
1: 어? 나한테 좋은 수가 있지. 받아라.
2: 어? 간지른 거야?
1: 아니, 저 녀석 엄청 단단한 몸이야.
0: 훈타, 이건 말랑이 공이잖아.
4: 사라졌어. 어? 교실을 나가는 적은 보이지 않는데.
2: 채, 실패야. 여기로 어떻게 빠져나간다.
5: 딸.
0: 어?
5: 딸.
0: 어, 바로 그거야. 얘들아. 지금이 바로 마법을 쓸 시간이야. 준이. 도니. 마법의 히어로. 준비 준비 준비 준. 준이 도니 변신.
1: 아, 못 찾겠네. 공놀이나 해야겠다.
6: 공놀이 핑.
2: 에휴, 벌써 난 다 잊은 거냐?
0: 군타, 너 정말 공놀이만 하려는 거야?
1: 아이고, 깜빡했네.
6: 실시다 핑.
1: 이 녀석아, 맛 좀 봐라.
2: 잔기를 부려봤자 소용없다구.
0: 넌 못 알아듣지? 보미가 뭐라고 하는지.
2: 알아들어서 뭐 할 건데.
0: 너는 이제 독가내든 지래.
2: 뭐라고? 자, 빡.
0: 주피 주피 주피 주. 거져라.
6: 어쩜 너무 예쁘게 만들어졌어.
0: 얘들아, 지금이야. 보기, 멋진 작전이었어.
7: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죠? 교실은 또 왜 이래요? 설마 실내에서 축구라도 했나요?
0: 그게 그러니까.
1: 죄송해요. 제 마법 3D 펜이 원하는 걸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해서.
7: 아니, 마법 3D 펜이 왜 저렇게 변했죠? 그리고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니 그걸 믿었다고요?
1: 저 녀석이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고 해서 약속을 해버렸어요.
7: 네, 약속까지. 그렇게 쉬

달콤한 말로 여러분이 오셔요. 그러다가 확! 안 돼요, 안 돼. 속아선 안 돼. 친절한 사람 말도 절대 믿으면 안 돼. 절대로!

악당으로 변한 마법 3D 펜은 제가 가져가도록 하지요. 아, 그리고 저도 아는 사람의 칭찬이라고 쉽게 믿지 않는답니다.

0: 단점이 없는 무당벌레. 오늘 관찰할 곤충은 무당벌레야. 빨간색 몸에 까만 반점이 특징이래. 어? 무당벌레를 좋아하는구나. 곤충 탐험 같이 갈래? 하지만 조심해야 해. 위협을 느끼면 고약한 냄새가 나는 보호액을 뿜거든.
1: 내가 준비한 게 있지. 바로 무당벌레 옷. 이게 있으면 우리 경계하지 않을 거야.
0: 그럼 가볼까?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출동!

0: 우와, 무당벌레 정말 예쁘다.
1: 우와. 어? 저 무당벌레는 특이한데.

0: 않고 반점이 없어.
1: 무당벌레는 성충이 되어야 빨개지고 검은 점이 생긴대.
2: 왜 혼자 울고 있지?
1: 가서 물어보자.
3: 어? 무당벌레야!
4: 어? 너희 누구야? 처음 보는데.
1: 놀라지 마. 우린 곤충을 도와주는 고고다이노야.
4: 그래? 안녕, 난 무무야.
0: 근데 왜 혼자 울고 있었어?
4: 사실 오늘은 어른이 된 무당벌레들을 축하하는 성년의 날이야. 어? 친구들은 다 빨개지고 검은 반점이 생겨서 성년식에 가는데 나만 성년식 못 가.
1: 울지 마, 무무야.
2: 그럼 어쩌지?
4: 아하!
1: 어?
5: 짜잔! 먼저 빨간색으로 바탕을 칠하는 거야.
3: 무무야, 자꾸 움직이면 어떡해.
4: 알았어, 안 움직일게.
5: 빨간색은 다 칠했어. 넥슨, 네 차례야.
1: 넥스 정말 잘했어. 안 돼. 무무야, 다 됐어.
3: 무무, 이제 눈 떠도 돼.
4: 우와, 이게 진짜 나라고? 정말 마음에 들어. 성년식이 시작되기 전에 가야지.
1: 어, 무무야.
6: 같이 가.
4: 나처럼 반점이 생겼네.
2: 그건 반점이 아니라 빗방울이야.

0: 어디 갔지?
1: 저기야! 와, 갑자기 왜 이렇게 흔들리지? 날개가 젖었어. 날 수가 없어.
2: 아, 물이 끈적해.
1: 이건 식충식물이야.
0: 식충식물?
1: 이 물은 소화액이래.
0: 뭐?
1: 빨리 나가지 않으면 위험해. 렉스 슈퍼 갈고리. 미끄러워서 걸리지 않아.
0: 렉스 점점 가라앉고 있어.
1: 어쩌면 좋지? 맥스, 우리 좀 꺼내줘.
3: 뿌뿌.

0: 너도 반점이 생겼구나. 정말 예쁘다.
1: 같이 성년식에 가자.

0: 물고기를 잡아요. 우와, 빨리 낚시해요, 선생님.
1: 저도 하고 싶어요. 빨리요.
2: 선생님을 잘 보고 따라해요.

0: 친구들, 낚싯대를 잘 봐야 해요.
1: 네, 볼트 선생님.
0: 제발...

0: 이 손가락
1: 어?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최초의 무법자 플래시오사우루스.
1: 아니야, 진짜라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크기의 산사우리오 호수에 살고 있는 괴물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산사우리오 괴물이라고 불러. 근데 난 다른 이름을 붙였지, 쌩이.
2: 이제 그만하렴. 전에도 말했죠. 산사우리오 괴물은 그저 소문일 뿐이에요. 그래도 지금 호숫가에 안개가 자욱하니까 근처에 가진 말도록 해요.
3: 괴물이 있다면 절대로 안 가죠.
4: 무슨 소리야, 제이민. 괴물이 있으면 엄청 재밌을 텐데.
3: 스티븐 말이 맞았어. 최근에 호수에서 뭔가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꽤 많아.
4: 그게 괴물이 아닐 수도 있지. 통나무나 뗏목일 수도 있고.
3: 못 믿겠다는 거야? 과연 이걸 보고도 그럴까?
5: 로디, 공룡이다!
6: 어? 응? 좋아, 제이민. 네가 이겼어. 호수로 가서 뭔지 조사해보자. 서둘러.
3: 뭐? 안 돼. 잠깐만. 나 절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단 말이야. 괴물은 혼자 평화롭게 살게 내버려 두자.
4: 어서 따라와.

0: 선생님 말씀대로 안개가 엄청 심한데?
1: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가 안 좋아 호수를 일시적으로 폐쇄합니다. 들어가지 마시오.
2: 고마, 그만 돌아가자 얘들아.
3: 로디, 공룡이다.
0: 어? 로디? 어? 호수에 뭔가가 있나 봐. 로디 쫓아가보자.
4: 좋아, 어서 움직여.
2: 아야, 제발 그러지 말자 얘들아. 표지판에 쓰인 대로 해야지. 같이 가, 얘들아.
5: 이거 제대로 작동하는 거 맞아?
4: 당연하죠, 대장. 내가 만들었다고요. 신호가 잡혔어요. 공룡이에요.
5: 차 돌려.

0: 로디!
1: 로디!
0: 어딨어, 로디? 어?
2: 도와줘! 도와줘! 제니가 나타났어!
0: 로디!
3: 뭘 찾은 거야?
2: 됐지? 충분히 즐겼으면 로디도 찾았으니 이제 그만 가자. 여긴 아무것도 없어.
3: 잠깐! 이거 봐! 공룡 이빨이야! 엄청 커!
0: 화석이 아니야. 새 거라고.
4: 로디!
5: 좋아. 조사는 충분해. 오즈, 스테고지프를 불러.
2: 안 돼.
0: 알겠어. 스테고지프 보트 모드로 변신!

0: 좋았어. 호수를 다섯 구역으로 나눠서 하나씩 수색해 나가자.
1: 뭐 보이는 거 없어? 큰 괴물 같은 거 말야.
2: 아니, 전혀.
0: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가?
1: 봐봐, 내가 말했잖아. 그만 돌아봐. 세니한테 잡혔나봐.
3: 잠깐 얘들아, 저건 괴물이 아니야.
4: 산사우리오에서 계속 시간 낭비만 했는데 이제야 고생한 대가를 얻을 수 있겠군. 드디어 공룡을.
5: 대장, 저건
4: 다이너스터잖아.
2: 밀렵꾼 빅다이슨과 부하들이야.
0: 다들 전투 준비해.
4: 뭐야, 갑자기 왜 이래.
6: 엄청 큰 소용돌이에요.
4: 아싸! 여기 빠져나가야 해!
1: 얘들아, 이건 그냥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야! 소용돌이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다고!

0: 라디오 괴물 얘기가 진짜였어!
1: 아, 어떡하죠, 대장?
2: 로봇 공룡이 그냥 공룡보다 훨씬 값이 많이 나갈 거야. 우리가 잡아야 해!
3: 대장! 자!
1: 어, 안 돼, 안 돼, 안 돼!
3: 오즈! 태고지 프레 안정시켜줘!
4: 됐어!
3: 여기서 벗어나야 해! 엔진 출력을 최대치로!
4: 내게 맡겨!
1: 어? 잡혀버렸어!
0: 로봇 괴물한테 잡혀서 물속에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다니! 내가 언젠간 이럴 줄 알았다니까!
1: 큰일 나잖아!
3: 인사는 나중에 하고 로봇의 코어부터 파괴해야 해! 모사스톰 변신!

0: 그래, 나도 반가워.
1: 그럼 제대로 시작해볼까? 부스터 최대 출력!

0: 거대한 도둑 같아.
1: 계획이 필요해. 나한테 생각이 있어. 따라와. 저 중심부로

0: 빨리 들어간다! 가! 너무 어지러워.
1: 제이미,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0: 나? 왜 나야?
2: 멀리서 공격할 수 있는 건 네 화살뿐이니까.
0: 알았어, 저 괴물을 막을 수만 있다면.
1: 오즈, 출력을 최대로 올려줘.
2: 알았어, 제이민 부탁해.

0: 얘들아, 부탁 하나 할게. 다음에 또 내가 괴물 얘기를 조사하기 시작하면 차라리 그냥 게임이나 하라고 얘기해 줄래?
1: 안녕, 아가야. 안심해.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2: 이건... 그게 뭔데? 이 플래시오사우루스가 거대해졌던 건 우연이 아니야. 이 갑옷은 좀 달라. 남은 퀀텀 에너지가 잡히는데 이건...
3: 퀀텀 에너지?
2: 좀 더 조사가 필요해.
4: 저기 다음에 보자.
5: 설마 지금 내 기술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우, 테리나, 넌 항상 내 천재성을 과소평가해왔지. 자신은 과대평가하면서 말이야. 뭐 상관없어. 트리나 말고도 내 부하는 얼마든지 또 찾을 수 있으니까.
1: 하늘의 지배자, 하츠곱테릭스!
6: 지금 몇 시지?
4: 응? 이런...
1: 또 지각이네. 안 돼!
7: 어디?
8: 많이 먹어?
1: 좋은 아침! 늦어서 죄송해요. 학교 다녀올게요. 안녕!
8: 루시오, 잠깐!
9: 설마 너 오늘이 토요일이라는 거 잊은 거 아니야?
8: 어쨌든 잘 됐다. 공항에 같이 마중 나가자. 오늘 너희 부모님 오시는 날이잖니?
4: 오늘 오시는 거였어요? 그럼 빨리 가요!
5: 좋았어. 드디어 또 다른 메카다이노가 활약할 때가 왔군. 너는 날 자랑스럽게 만들어줄 거야. 그렇지? 기대하겠어.

0: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잖아, 안 그래? 엄마, 아빠께 네가 팀에 들어온 얘기를 빨리 전해드려야 하는데.
1: 나도 빨리 뵙고 싶어.

0: 로디!
1: 안 돼, 로디. 어서 들어가.
2: 뭐? 자말라발 236 항공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 지연됐다고?
0: 로디!
3: 그렇다니까. 내가 진짜? 직접 봤어.
4: 저게 무슨...
0: 로디!
3: 로디?
5: 로디!
6: 로디! 어디 가는 거야? 저건 아기인요?
0: 로디! 공룡!
6: 멈춰! 제발 멈춰!
4: 세상에!
3: 뭐지?
6: 안 돼! 기다려! 죄송해요, 실례해요! 잡았다! 아, 그래! 로디, 조심해! 로디? 너 어디 가?
0: 아니야, 엄마 공룡 아니야.
6: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0: 가지 마.
6: 로디, 어떻게 된 거야? 안 돼!
7: 비행기를 향해 날아가고 있어. 덱스가 보는 게 분명해.
6: 저건 부모님이 타신 비행기예요.
7: 상공에서 메카다이노로 변한다면
8: 다이노스터가 필요해요.
7: 다행히 내가 이미 불러뒀지.

0: 시작입니다. 산사우리오 착륙 직전에 약간의 난기류가 발생했습니다. 안전벨트를 메고 테이블은 올려서 고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편안한 여행이 되면 좋겠네요, 여보. 하겠습니다.
2: 그렇게 될 거예요. 자말라의 야생동물 걱정은 잠시 잊어버려요.
3: 어?
1: 어?
3: 아, 여보? 밖에 공룡이 있는 것 같은데요?
1: 어우, 아기 공룡이잖아.
4: 아니, 저게 대체 뭐지? 부딪히기 전에 우선을 해야겠어.
1: 어우, 세상에. 저러다 부딪히겠어요.
5: 보여요?
1: 아니요. 무사히 할 텐데.

0: 설마 저건 아까 그... 괴물이다! 현재부로 비상 착륙을 실시한다.
1: 자리에 앉으세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주세요.

0: 이대로는 착륙 못해. 이쪽은 연료 트럭이 있는 데다 운전기사도 없다고.
1: 걱정 마세요, 제가 가요.
2: 다이노스터 팀이 출동했으니 이제 문제 없어요. 우린 착륙을 도울게. 데비, 오즈, 공룡을 막아. 최대 출력! 어디 해보자고?
3: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0: 역시 우리 아들이에요.
2: 정말 다행이다. 메카 다이노야, 뒤따라가야 해. 엔터 볼트리 부스터 작동.
1: 같이 가. 슬로 파이크 다이노 모드로 변신.
4: 화살 공격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아!

0: 지금이야!
1: 던처메로! 원망하지 마!

0: 이제 괜찮아.
1: 엄마! 아빠!
2: 루시오!
3: 착륙이 거칠어서 힘드셨죠?
4: 아니, 전혀. 아빠가 운전할 때랑 별 차이가 없었거든. 근데 친구들은 어딨니? 우리가 정말 큰 신세를 졌구나.
5: 오셨어요?
6: 어서오세요, 아저씨 아줌마.
2: 땅을 다시 밟으니 정말 좋구나.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다시 한번 최종 결전!
1: 케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2: 메가시티 지하의 마그마 움직임을 당장 확인해봐야겠네.
1: 알겠어요.
2: 저 정도 에너지라면 메가시티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어.
1: 얘들아, 들리니?
0: 새로운 마그마 X라고요?
3: 정말로 K가 탈출하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0: 말도 안 돼요. 거기서 어떻게 탈출을.
4: 내가 말했잖아. 정말 마그마 X일 거라고. 내 말은 무시하고 코딱지나 날리더니.
0: 으이그, 넌 지금 그게 중요하냐?
5: 그만해. 애들도 아니고 정말. 그럼 이제 일렉트로와 아이스걸이 K의 부하였다는 건 확실해졌네요.
2: 그래. 그러니 화재는 소방대에게 맡기고 마그마 X를 찾으러 이동해라. 마리 팀장, 위치를 알려주게.
1: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 메가시티의 CCTV 전체가 해킹을 당했어요. 방송망까지 전부 다요.
2: 뭐라고? 그렇다면 추적 불가란 말인가? 이건 대체...
0: 뭐야? 이 불길한 화면은?
6: 신사 숙녀 여러분, 지진과 불꽃놀이는 즐거우셨나요?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을 뿐. 지금부터 마그마 X님의 위대한 쇼가 시작됩니다. 채널 고정.
7: 마그마 X!
1: 쌍둥이 빌딩에서 실시간 방송 중이에요.
8: 하이어 로봇, 와서 증명해라. 너희들에게 메가시티를 지킬 힘이 있다는 것을. 서두르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메가시티는 불바다가 될 테니까.
2: 스스로 위치를 알려주다니.
1: 분명 함정일 거예요. 그래도 대원들을 보내야 할까요?
2: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은 이상 보낼 수밖에 없네. 하이얼 로봇 출동이다.
7: 네!
3: 레스큐 제트 합류 완료.
9: 상황은 들었어. 전속력으로 가자. 갑자기 난기류가.
10: 여기서부터는 초대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단다. 누가 초대장을 갖고 왔는지 한번 볼까? 아!
3: 움직일 수가 없어.
9: 우린 두고 어서 마그마 X에게 가.

0: 두 사람은 내가 지킬게. 타이탄 액션. 자, 타이탄 등장.
1: 오호, 드디어 한번 상대해보겠네.
0: 제이, 그럼 여길 부탁할게. 걱정 마, 저 냉동인간을 산산히 부숴줄 테니까 어서 가.
1: 뭐? 냉동인간? 날 부순다고? 그게 어디 쉬울 줄 아니? 그럼 어디 한번 대결해보자고!
0: 얼마든지!
1: 야! 하! 야!
2: 그럼 모두 조심해! 이제야 오는군.

0: 피닉스 미션! 자! 사람들의 생명으로 협박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
1: 왜 화를 내지? 화가 나는 건 이쪽이다.
0: 뭐라는 거야?
1: 너희들이 입고 있는 슈트는 원래 세상을 바꿀 힘이었다. 그걸 가지고 고작 불이나 끄고 있다니.
2: 고작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야.
1: 한두 사람을 구해봤자 인간은 또 같은 실수를 하고 또 불을 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세상은 바뀌지 않아. 하지만 이 슈트로 압도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더 큰 피해를 전쟁까지 막을 수 있어.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던 한 광대는 전쟁으로 손을 잃었지. 세계 무대를 제패하던 유망한 스케이트 선수는 다리를 잃었고.
3: 일렉트로와 아이스걸을 말하는 건가?
1: 그래. 하지만 나의 마그마 더블 X가 군사 무기로 채택되는 순간 압도적인 공포 앞에 누구도 전쟁을 시작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2: 말도 안 돼. 눈앞에 사람도 외면하면서 무슨 평화를 만든다는 거야?
1: 아니지. 너희들이야말로 눈앞에 한 사람에게 매달리느라 폭력에 짓밟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잖아. 아니라면 증명해봐라. 다시 한번 나를 막아봐.
0: 레디 액션! 파이어 로봇 녀석들 요리조리 잘 도피하네요.
2: 내가 저 무기를 부숴볼게. 야!
1: 내게 닿을 수나 있을 것 같으랴?
0: 세나! 감히 세나를!
1: 어림없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군.
4: 엄마, 저게 뭐야?
5: 새로 나온 영화인가?
6: 오, 특수 효과 엄청난데? 이거 쌍둥이 빌딩에서 찍은 거 아니야?
7: 언제 찍는지 알았으면 우리도 가봤을 텐데.
8: 마그마 더블 X의 위력이 대단하긴 하군. 하지만 방송망을 해킹해가면서까지 영상을 내보내는 이유가 뭐지?
5: 알아냈어요. 이건 마그마 더블 X의 위력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예요.
8: 쇼케이스? 누구에게 말인가?
5: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군수업체 그리고 군사조직들이에요.
8: 뭐라고? K, 자네가 진정.
9: K님, 기쁜 소식입니다. 슈트를 사겠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1: 그래야지.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자만이 내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0: 그럴 일은 없어!
2: 허큘리스 액션 드론건!
10: 이카루스 액션 드론건!
0: 피닉스 액션 드론건!
3: 그건 분명 마그마 X는 온도가 떨어지면 약해졌지?
2: 맞아! 모두 발사!
1: 어림없지.

0: 실망스럽군. 내가 약점을 보완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나? 결국 증명하지 못했군. 가져가서 제대로 사용해주마.
1: 어떻게 된 거야?
0: 원래 내가 만든 것들이다. 코드만 알아내면 이 정도는 쉽지. 첫 번째 무대로는 충분한 것 같군. 일렉트로.
2: 그럼 두 번째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3: 신사숙녀 여러분, 한 시간 뒤 메가시티 지하의 마그마층이 폭발합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화산이 되어서 도로도 빌딩도 여러분의 집도 전부 녹아내리겠죠? 그럼 잘해봐요.
4: 진짜 실감나는데?
1: 생방송이었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세수나 좀 하고 나올걸.
4: 난 양치 좀 할걸 그랬나?
3: 영화같죠? 못 믿으시겠죠? 그럼 믿게 해드리죠. 지진 한방.
0: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 나의 승리다, 다이얼 로봇.
1: 이렇게 끝낼 순 없어.
5: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걸.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먼저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승범입니다. 아, 요즘 리포트를 AI로 썼다가 0점 받았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보여요. 아무래도 AI가 글을 너무 후루룩 잘 써주다 보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복사 붙여넣기 했다가 그런 일을 겪는 것 같은데, AI한테 글쓰기를 맡기는 순간 우린 평생 글을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AI와 함께 글을 잘 써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알려줄 초등글쓰기의 최강자 이서윤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육 전문가 이서윤입니다.
0: 오늘 글쓰기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1: 네.
0: 초등학생 친구들이 어떻게 글쓰기를 좀 좋아하던가요?
1: 아이들이 손으로 연필을 가지고 글을 쓴다거나 글자를 네. 쓰는 게 기회가 더 줄어들었잖아요. 아, 이제 패드로 보고 네. 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은 더 힘들어하고 더 싫어해요.
0: 네.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글은 약간 강제로 써야 해서 썼었다. 초등학생 때는 막 일기도 계속 써야 하고 또는 뭐 독후감도 써야 하고 하니까 했었는데,
1: 또 학생들이 일기 검사를 선생님한테 받거나 뭐 부모님께 받거나 하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근데 이게 잘 쓰는 글이 되려면은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훈련을 하려면은 글쓰기는 가장 중요한 게 첨삭이란 말이죠.
0: 아, 피드백을.
1: 네, 해주셔야 피드백을 하는 받으면서 네. 내 글이 점차 좋아지는 거를 느껴봐야 되고, 이렇게 글을 쓰는 거구나라는 거를 배워봐야 된단 말이죠.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더 실력이 올라가면서도 즐겁게 글을 쓸 수 있을지를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사용해볼 툴은 구글의 재미나입니다. 그래서 검색하셔서 재미나의 링크 들어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로그인 필요합니다. 결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글쓰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아이한테, 이 AI한테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겁니다. 너는 지금부터 초등학교, 이제 우리 아이가 4학년이다라고 한다면 4학년에
0: 어허. 보는 친구들은 본인 나이에 맞춘 대인
1: 그쵸. 글쓰기 코치야. 이제 내 학년을 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게 글을 써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절대 나 대신 문장을 완성하거나 네, 글 전체를 써주면 안 돼 하고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글을 쓸지 장르를 알려줘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할 거 오늘은 뭐 써볼까요?
0: 오늘은 일기. 일기 좋아요.
1: 네, 일기를 쓸 거야. 그럼 일기를 써봅시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뭐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 오늘 쓸 거 없어. 일기 쓸 거 없어. 이런단 말이죠.
0: 저도 그런 말 많이 했어요.
1: 네, 이제 AI랑 같이 한번 쓸 걸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쓸 일기의 주제를 찾기 위해 하루 전체를 훑어보는 질문을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을 해주라고 하면 이 AI가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많이 해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만 물어봐줘 라고 말을 해줘야 하나씩 하나씩 답을 하면서 내 하루를 훑어볼 수가 있어요.
0: 진짜 대화하는 느낌?
1: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이제 쉽고 구체적으로 네,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해줘 이런 것도 넣어주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감을 찾기 위한 질문을 뭐 몇 개 정도 질문해줘 하고 개수를 정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0: 네네.
1: 이제 5개 정도 질문해줘 하고 개수를 정해줄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아이가 다른 질문으로 막 깊이 가버릴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다 찾으면은 글감 찾기 완료 하고 내 다음 명령을 기다려줘.
0: 와, 네. 다음 행동까지 좀 설계를 해놓는 거군요.
1: 네.
0: 오, 근데 이게 좋네요. 역시 네. 일기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있었던 일을 쓰는 건데, 우리 학생 친구들은 본인이 있었던 일도 약간 까먹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맞아요. 네.

0: 질문에 이제 답을 하면서 오늘 뭐 쓰자고 떠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어땠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1: 네. 네.
0: 일단 저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생각 안 나. 네, 해볼게요. 보통 많은 친구들이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많이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뭐 웃겼던 순간이 뭐냐, 기억나는 순간이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아, 나 오늘 급식 먹고 친구들이랑 술래잡기 했었지. 그때서야 떠오르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술래잡기 할 때 가슴이 뭐 두근거렸던 순간이 있느냐.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좋은 게 예를 들면 하고 말을 해줘요.
1: 네, 네.
0: 예를 들면이라고 말을 해주면은 생각이 안 났던 게 떠오르고 아, 이렇게 써야지 하거든요. 술래에게 잡힐 뻔 했는데 안 잡혔을 때가 생각나.
2: 오, 네 번째 질문이 나왔네요.
0: 네. 오늘 하루 동안 술래잡기 말고 또 평소랑 조금 달랐던 거 처음 해본 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아, 오늘 급식 때 먹었던 제육볶음이 맛있었어. 이런 식으로.
1: 제육볶음.
0: 그래서 다섯 번째 질문.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일은 꼭 해보고 싶은 일이나 오늘보다 더 잘하고 싶은 것이 있어? 아, 술래잡기 내일도 또 하고 싶어. 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글감 찾기 완료하고
1: 와, 예, 똑똑해.
0: 기다리고 네.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글감을 찾았으니까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1: 글을 써야죠.
0: 네, 글을 써야 되겠죠. 네. 그러면 술래잡기 한 거로 글을 쓸 수 있도록 질문을 해줘. 한 번에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1: 하나씩,
0: 하나씩 질문해줘. 그 다음에 이제 뭐 초등학생 수준에 맞춰서 쉽고 구체적으로 질문해줘. 써주지는 말고 힌트만 줘. 내용을 다 찾으면 완료라고 하고 나에게 글을 쓰라고 해.
2: 궁금한 게 아까도 질문을 통해서 답을 해봤었잖아요.
0: 네.
2: 이번에 또 비슷한 과정을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뭘까요?
0: 아까는 이제 글감을 찾는 거고,
2: 네.
0: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글을 쓰는 건데, 술래잡기로 글을 쓴다라고 하면은 보통 뭐 오늘 점심시간에 술래잡기를 했다. 뭐 나는 뭐 술래 누구에게 잡힐 뻔 했다. 근데 안 잡혔다. 점심시간이 끝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2: 저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0: 네, 짧게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글을 좀 풍성하게 만들고, 이제 정말 글을 쓰는 것처럼 연습을 하기 위해서 글쓰기 선생님이랑 같이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안 쓰려고 했던 내용도 더 생각이 나고, 또 내용이 풍성해지죠.
1: 이야.
0: 이거는 정말 1대1 개인 글쓰기 과외 선생님이 옆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2: 너무 좋네요, 네. 진짜.
0: 그 첫 번째 질문이야. 운동장에서 술래잡기를 시작할 때 날씨는 어땠어? 아, 오늘은 하늘이 맑고 날이 좀 더웠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술래잡기를 시작할 때 누가 술래였고 어떻게 정했는지 기억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맞다 이것도 써야겠다. 네. 가위 바위보로 정했고 네, 도훈이가 술래였어.
2: 도훈이가 또 술래를
0: 술래에게 잡힐 뻔했다가 안 잡혔던 그 순간을 자세하게 떠올려봐. 그런 내용들을 다 넣는 게 구체적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쓴다라는 의미 자체를 초등학생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기를 쓸 때 이 AI 친구랑 서로 대화하면서 나오는 내용을 다 쓰는 겁니다. 그렇게 도훈이를 따돌리고 멀리 도망쳤을 때 기분이 어땠어? 도훈이에게 한마디 외쳤거나 속으로 생각한 게 있다면 알려줘. 그러면 그때 나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도훈이한테 메롱이라고 말했어.
2: 메롱.
0: 예.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글이 나왔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고쳐 쓰기를 해줘라라고 말을 할 때 중요한 게 한 문장씩 그 문장 바로 아래에 고칠 점을 적어줘.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글쓰기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는 첨상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1: 이야.
0: 점심을 다 먹고 우리는 운동장으로 나갔다. 여기에 우르르나 신나게 같은 말을 넣어줘라.
2: 수식어.
0: 예, 운동장으로 우르르 나갔다, 신나게 뛰어나갔다 하면 훨씬 생생해지겠죠? 날씨가 얼마나 더웠는지 구체적으로 써보자. 근데 네. 예를 들어서 햇볕이 머리 위에서 쨍쨍 내리쬐었다. 그러니까 묘사하는 방법, 의성어, 으태어를 쓰는 그쵸. 방법까지 다 나오는 거죠.
2: 저런

0: 표현을 찾는 것부터가 이제 본인 글을 사랑하고 또더 좋게 갖고 나가는 거의 시작이잖아요, 그쵸?
1: 맞아요. 예. 제대로 된 글을 10편 쓰는 게
0: 네.
1: 그냥 이제 막 100편 쓰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0: 네.
1: 이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죠, 집에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 겁니다.
0: 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줄 줄 몰랐어요.
1: 예,
0: 진짜.
1: 정말 잘해주죠.
0: 네.
1: 그리고 제가 또 놀랐던 거는 이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해줘라고 정체성을 부여해줬잖아요.
0: 네.
1: 딱 초등학생한테 맞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쏙쏙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의성어, 으태어, 꾸미는 말,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생
0: 우와.
1: 수준에 맞게라고 말을 했잖아요.
0: 네네.
1: 그거에 맞춰서 코칭을 해주는 거고, 그 피드백을 받고 글을 다시 쓰면은 처음 글과 완전히 달라지겠죠.
0: 와,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오늘 배운 건 일기 하나지만, 사실 이 방법과 비슷하게 적용을 한다면, 주장하는 글쓰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다른 그냥 나만의 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아 가보면서, 본인만의 글쓰기 세상을 좀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1: 안녕!

0: 엄청난 스마트 디지털 울력이다.
1: 역시 대단하십니다.
0: 캡틴 캡틴. 그렇지 잘한다.
2: 이 도둑쥐들 당장 내려오지 못해.
0: 돌격 앞으로.

0: 엄마만 빼고 놀러 갔다 온 거야?
1: 마지막엔 깔끔해졌네.

0: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1: 아빠, 이번엔 익스프레스 열차 타고 싶어.
2: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익스프레스 열차의 탑승 대기 시간은 약 3시간입니다.
1: 아, 이거 타러 온 건데 망했어. 다리 아픈데 어떻게 기다리냐고.
3: 서프라이즈! 그럴 줄 알고 아빠가 준비했지. 패스트 트랙 티켓. 이게 일반 티켓보단 훨씬 비싸지만 남들처럼 기다리지 않고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우선 입장권이지.
4: 멋있다. 아빠 최고.
3: 돈만 있으면 다 돼.
1: 먼저 갈게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5: 뭐야, 좋겠다.
6: 돈 없는 사람은 계속 기다리고. 이게 뭐야.
7: 어? 엄마, 저 언니는 왜 먼저 가?
1: 빨리 타서 좋긴 한데 돈이 있다고 이래도 되나?
8: 아니 근데
9: 근데 진짜 돈만 있으면 다 될까?
8: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을까?
10: 돈으로 행복 사기.
11: 행복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어디 언제야?
8: 나? 잘 때.
11: 잘 때도 돈이 필요해. 침대 살 돈, 집 살 돈, 난방비 이런 거 다.
10: 공용 침대에서 자면 돈이 안 들잖아요.
11: 응? 침대를 살 때 돈이 들잖아. 침대가
10: 아니
11: 공짜야?
10: 공용 그 벤지, 밖에 있는 벤지 누워가지고 자면
11: 사람들이 너 잡아가?
8: 만약에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과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행복하다면 돈을 안 드리고 가족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충분히 놀 수 있으니까.
11: 친구들과 놀고 가족이랑 대화를 나누려면 그것도 돈이 필요한데? 만약에 진짜 돈이 없었으면 친구들이랑 놀고 가족이랑 대화할 시간이 없겠지, 일하느라.
12: 돈 없이 그냥 자연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9: 그만큼 재밌었으니까 한 번쯤은 타보고 싶지 않았을까?
8: 근데 내 생각에는 살짝 죄책감이 들 것 같아.
11: 근데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산 티켓인데 왜 죄책감이 들어?
8: 다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일 수 있잖아.
11: 내가 하고 싶어서 산 건데 왜 죄책감이 드는데?
9: 돈을 벌려고 그만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번 거고 그 돈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쓰는 거니까.
8: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봉사를 하려는 사람들도 많고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죄책감이 당연하게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
12: 그렇게 티켓이 사고 싶으면 돈이 없어도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 티켓을 사야 되지 않을까? 자기가 원하는 걸 꾹 참고.
8: 그러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만 평생 너무 힘들게 사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걸 수도 있을
11: 거야. 왜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해?
8: 자신이 살면서도 느낄 권리를 부자들한테 주는 거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11: 오히려 고급 티켓은 너무 사치잖아, 솔직히. 일부러 일반 티켓을 샀을 수도 있는데 그걸 보고 왜 굳이 그 일반 티켓을 산 사람 보고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9: 편견이지, 이게.
8: 돈을 쓰는 것은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내가 이 일에 조금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일에 쓰는 거고 만약에 놀이동산에 조금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놀이동산

0: 돈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꼭 일반 티켓을 산 사람들이 다 가난한 건 아니겠지.
1: 나는 그 패스트 트랙을 없애는 건 오히려 좋은 일이라 생각해.
2: 그 제도를 폐지하면은 오히려 그 놀이공원이 오히려 억울해할 수 있는 거잖아.
1: 근데 그 제도 자체가 처음부터 불공평한 제도는 아니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다양한 입장을 보면은 조금 더그 제도에 대해서 더좀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해.
0: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의미 있는 데에다가 돈을 쓰는 거니까 패스트 트랙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2: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대우를 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야지 그 업체가 돈을 번다니까?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그런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점점 내 삶이 점점 프리패스가 되는 거라니까?
3: 나는 병원에 패스트 트랙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만약에 패스트 트랙에 어떤 사람이 섰어. 근데 그 사람은 손목이 살짝 꺾인 정도야. 근데 갑자기 구급차에서 심정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패스트 트랙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난 병원에는 패스트 트랙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0: 나도
3: 생각해.
0: 그거에 생각에 동의해.
2: 근데 솔직히 가장 패스트 트랙이 없어야 하는 기간이 뭔지 알아?
3: 소방서.
2: 화장실.
3: 왜?
2: 극동 마려운데. 극동 마려워서 이제 딱 앞에서 아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 패스트 트랙에 먼저 가가지고 똥 싸고 있는
3: 아니 어떤 사람이 가다가 똥 싸고 있어. 그럼 네가 패스트 트랙에 가지고 있어. 그러면 딱 물고시고 나오세요. 제가 쌀 거예요.
0: 아니
2: 진짜 솔직히 모든 공공기관에 다 패스트 트랙이 생겼어. 솔직히 진짜 솔직히 양심적으로 말하면 병원 사고 경찰서 소방서 사고. 공중 화장실 그냥 전 세계에 있는 공중 화장실 사고?
1: 근데 그 시간은 고금이잖아. 돈으로 시간을 산다는 것 자체가 별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잖아.
2: 근데 시간이 금이면 금은 살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시간을 살수 있는 거지.
0: 시간을 아낀다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되는.
3: 근데 애초에 놀이공원의 의도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지. 돈 벌어서 부자 돼야지 하는 게 아니잖아.
2: 돈 벌려고 놀이공원을 차렸지. 그러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너 만약에 네가 미용실을 차렸어. 미용실을 차린 목적이 사람들의 머리를 깎아서 행복하게 해줘야지가 아니고 돈 벌어가지고 편하게 살아야지가 목적인 거잖아.
0: 근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다를 수도 있잖아. 내가 TV에서 봤는데 자기가 직접 만든 놀이터를 모든 사람이 쓸수 있게 무료로 만들어 놓은 놀이터도 있었어.
4: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돈이 필요해.
1: 근데 너희가 한 말을 종합해보면은 돈은 꼭 목적인 거잖아. 우리가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근데 왜 지금은 그게 목적이 됐을까? 그것을 수단으로 이용한 게 훨씬 현명한 거라 생각해.
4: 일단 돈이라는 건 수단이 맞긴 해. 근데 일단 그 수단을 이용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벌어야 되는 욕구는 목적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돈은 약간 목적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
0: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돈을 벌기만 하는데 그걸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으면 너무 슬플 거 아까울 것 같아.
1: 근데
2: 화음이야, 화음.
1: 나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 그냥 돈은 사는데 필요한 정도야. 의식주.
2: 근데 텔레비전 없어도 살 수는 있어. 근데 욕구가 만족이 안 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놀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 텔레비전, 옷 이런 걸 사고, 그다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 뭐 테이블 이런 걸 사고, 내가 편하게 자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려고 넓은 집 이런 거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3: 그건 너무 돈에 집착이 돼 있는 거야.
4: 집착이 아니야.
2: 집착이 아니고.
0: 인간은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하고 돈만 머릿속에 가득 차가지고 나중에 무슨 막 부자가 되어도 그 많은 돈에 만족하지 않고 더 요구하고 더 하지 않을까? 작은 행복에 행복해 하지 않으면 큰 행복도 느낄 수 없다잖아.
2: 우와! 진짜 돈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3: 너희는 놀이공원 사장님을 만나면 무슨 티켓을 만들어 달라고 할것 같아?
0: 나는 사장님 보고
3: 패스트

0: 없애버리고 놀이기구, 똑같은 놀이기구를 여러 개를 만들어달라고 할 것 같아. 왜냐면은 그 놀이기구 하나만 있으니까 패스트트랙 만들고 주 3시간 서고 하는 거잖아.
1: 나는 약간 아이가 어린아이들 있잖아. 약간 찡찡대고 이러면 부모님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가지고
0: 다자녀 티켓.
1: 아니 다자녀 티켓 말고 어린애들이 있으면 그 어린아이들 전용으로 쓸 수 있는 티켓이 있었으면 좋겠어.
0: 나는 집에서 누워가지고 그냥 TV 보는 게 제일 편해. 에어컨 틀고.
2: 한 30년은 지난 기분이... 완전 순식간이야. 원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원래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가나?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봇카.

0: 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팀을 만드는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숫자를 터치하면
1: 이 팀으로 변신!
0: 여러분과 같은 숫자로 만들 수 있고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큰 세계는 먼저 도망치고 숨을 기회를 드립니다. 24를 노리는 넘버 블록들이 상당하겠는데요. 다음은 20에서 22! 이번에는 16에서 19네요. 시비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추격자인데요. 24와 팀을 만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2, 3, 4, 6을 잘 피해 다녀야겠군요. 오! 11은 벌써 21을 찾았네요.
1: 11팀으로 변신!
0: 11의 성공입니다!
1: 예헤!
0: 작은 숫자들도 입장합니다. 오! 11 로켓이 되어서 날아가네요. 20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와우!
2: 10팀으로 변신? 안 돼!
0: 10은 10초간 움직이지 못하니 20은 이제 안전하네요. 이럴 수가! 5의 기습 공격입니다!
2: 5팀으로 변신!
1: 아!
2: 5팀으로 변신!
0: 5가 환상적인 출발을 하고 있군요. 이제 15만 있으면 세트가 완성됩니다. 5는 열심히 게임 중이고 6과 7도 인정했습니다.
1: 럭키, 럭키, 럭키!
0: 그리고 4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 두 챔피언은 팀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매우 많답니다. 게다가 아무도 쫓는 숫자가 없으니 아주 유리하겠죠?
1: 럭키, 럭키, 럭키! 7팀으로 변신! 7팀으로 변신!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0: 아쉬워하는군요.
3: 안녕? 달려! 달려! 최대한 빨리! 아무도 날 잡을 수 없지!
4: 9팀으로 변신!
0: 3팀으로 변신! 16이 쫓기고 있네요. 바로 쫓아갑니다.
5: 4팀으로 변신!

0: 꺾는데요. 끝까지 살아남는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1: 우후후.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다고. 밤새워서도 할 수 있지. 하하, 난 최고야.
2: 그거야.
3: 이 팀으로 변신.
1: 너 제법인데. 내가 졌네.
4: 11팀으로 변신. 만세.
2: 6팀으로 변신.
5: 6팀으로 변신. 만세.
3: 2팀으로 변신.
0: 3팀으로 변신.
3: 2팀으로.
0: 3팀으로.
3: 2팀으로.
0: 3팀으로.
3: 2팀으로.
0: 직사각형이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같군요. 팀을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6: 마지막으로 남은 게 직사각형인 거 확실해?
7: 쉬쉬?
0: 마지막 남은 직사각형은 바로 시버입니다.
6: 아하! 변신해라!
4: 팀으로 하이파이브!
0: 경기가 끝났네요.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승자는 누구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직사각형이 아닌 넘버블록들만 살아남았네요. 오늘의 우승은 이가 차지했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배브 주변에 돌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개는 쾌활하고 장난기가 넘칩니다. 무엇보다 충성심이 강하죠. 수천 년 전에 사람과 맺은 마음의 서약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개는 정말 완벽한 한 팀이죠.
1: 전 저보다 훨씬 똑똑한 녀석과 일하고 있죠.
0: 놀라운 감각 덕분에 없어서는 안 될 동료가 돼주고 타고난 후각을 이용해 초기 단계의 질병을 감지해내는 역할까지도 맡게 됐습니다.
2: 얘들이 저를 살렸어요.
0: 어떤 사람들에게 개는 삶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3: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저와 감방에 함께 있는 느낌이에요. 다른 사람하고는 말하기 싫어도 개랑은 언제든 같이 있고 싶거든요.
0: 수많은 동물 중에서도 개가 특별한 건 사람의 감정을 읽고 소통하는 능력 때문이죠.
4: 해봐, 할 수 있어. 여러분의 개는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0: 그런데 개는 어쩌다 우리의 이상적인 동반자이자 직장 동료가 됐을까요? 세상 끝까지 우리만 따를 것 같은 충성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 놀라운 우정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0: 노르웨이 북부의 인세트는 북극에서 240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서 썰매를 끄는 개들의 유전체에는 아직도 고대 늑대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품종으로 꼽히는 그린란드 도그죠. 여기선 개나 사람이나 여전히 옛날 방식을 지키며 삽니다.
1: 저는 30년 전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이곳으로 이민 와서 허스키 농장을 세웠어요. 야외 활동이 좋아서 투어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자연과 개를 벗삼아 살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은둔하며 사는 농부처럼 산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녀본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찾아낸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0: 비에르는 노르웨이 전국을 도는 하이킹 여행을 하던 중에 인생의 전환점을 만났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벗어나 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당시 그는 그린란드 도그 한 마리와 같이 여행했는데 녀석은 짐을 끌며 동행이 돼줬습니다. 그 개가 없었다면 여행길이 너무나 외로웠을 겁니다. 그린란드 도그는 극한의 북극 기후에서도 거뜬히 탐험을 다닐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두터운 털 덕분에 영하 40도의 혹한도 거뜬히 견뎌낼 수 있죠.

0: 이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타고난 썰매견입니다. 비에른과 개들의 일상은 계절에 따라 바뀝니다. 겨울엔 100일 이상 오지의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죠. 이 기운 넘치는 개들은 매일 60km까지 달립니다. 비에른과 개들에게 여행은 특별한 유대감을 쌓는 기회였습니다.
1: 맨 앞에는 리드견이 서요. 달리는 동안 어떻게 할 건지 그 녀석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가곤 하죠. 모든 완벽하게 수행하길 원하는 아이예요. 개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요. 주인을 위해서 모든 똑떨어지게 해내려고 하죠. 리드견과는 서로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해요. 개의 경우엔 주인의 지시는 언제나 오라, 날 위험에 빠지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어야 해요. 반대로 저는 개가 주저하는 행동을 보일 때 앞에 뭔가 있구나 하고 믿어줘야 하고요. 개는 제 생명의 길잡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저를 믿죠.
0: 노르웨이 북부의 고원지대는 끝없이 펼쳐진 고독한 봉토의 땅으로 1년 중 절반이 수북한 눈에 뒤덮여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고대인들의 생존 방식은 오늘날 비에른의 일상을 통해 되살아났습니다. 썰매개들은 북극지방에서 2000년 넘게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온 종입니다. 시베리아 유목민, 북미 대륙의 이누이트, 그리고 비에른의 썰매견의 고향인 그린란드 사람들이 이런 개들과 공존해왔죠. 눈과 얼음이 가득한 환경에서 옛날 사람들은 개에 의지했습니다. 사냥만 한 게 아니었죠. 썰매를 끌고 다른 마을로 가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개가 없었다면 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었을 겁니다. 개의 사회화 능력은 그 시절부터 빛을 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키우는 개의 기량과 특성을 높이 샀고 그런 특성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죠.
1: 세상의 다양한 사육견들 중에 유일하게 강압적으로 이를 모시키는 종이 썰매개예요. 얘들은 동기가 있어야 움직여요. 썰매끈은 즐거움과 협력에서 오는 만족감이 뭔지 알죠. 일단 재밌어야 해요. 그런 면이 참 대단하다 싶어요. 여행 다닐 때는 저도 한 팀이 돼서 협력해야 해요. 썰매에 서서 소리만 치는 게 아니라 언덕길이면 저도 썰매에서 내려서 같이 걸어요. 눈이 아주 높게 쌓여 있어도 스노우슈즈를 신고 걷습니다. 그렇게 힘을 합칠 때 제일 짜릿한 기분이 들어요.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느낌이 강해지죠.
0: 썰매개는 수천 년에 걸쳐 지구 각지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죠.
1: 썰매에 서서 달리는 걸 즐거워하는 개들을 볼 때와 산에 올라가서 경치를 즐길 때 제가 느끼는 해방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라고 보면 돼요.
0: 인간과 개의 관계는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두거나 손으로 가리키거나 말하는 대로 반응할 줄 아는 동물은 아주 드물지요. 개는 사람이 말을 할 때 어조뿐 아니라 이야기의 내용까지 이해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학자들은 개들이 억양과 단어 모두 칭찬의 의미를 가질 때만 보상받는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개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 역시 언어를 이해한다는 증거라고 하죠. 사람과 대단히 비슷한 방식으로 말을 알아듣는데요. 단어의 뜻은 좌뇌에서, 목소리 톤은 우뇌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0: 인간이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개와 소통하게 되면서 인간의 생활도 변화했습니다. 사람 혼자 못하는 일을 개가 대신 맡아서 하게 됐죠.
1: 양머리 개는 강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얘들은 거의 일 중독이라서 양들을 몰 때 느껴지는 그 쾌감을 얻기 위해선 뭐든지 가리지 않고 합니다.
0: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경계인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양견 보더콜리의 고향입니다. 데릭 스크림저가 컴브리아 산속에 산지는 50년이 됐습니다. 그는 양 목장도 운영하지만 양치기 동료인 개 분양업도 함께 하고 있죠.
1: 보더콜리와 일을 딱 시작한 순간 이 녀석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똑똑한데다 절 기쁘게 하려고 애쓰더라고요. 개가 양치기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마법 같아서 이 일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0: 시야를 놓고 보자면 인간보다 개의 시야가 훨씬 넓습니다. 주변을 감시하는 능력이 월등히 앞서죠. 우리에게 주변 환경이 이렇게 보인다면 개한테 보이는 세상은 이런 식입니다. 시야각이 250도나 되기 때문에 광활한 풍경 속에서 움직이는 동물을 훨씬 잘 포착할 수 있죠. 덕분에 양을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지켜보면서 몰래 접근하는 포식자를 미리 알아채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의사소통이죠. 리는 데릭이 내리는 지시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0: 이렇게 짧은 지시만으로도 리는 어떤 양을 어떤 위치로 데려가야 하는지 알아듣습니다. 물론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도 중요하죠.
1: 얘들은 800m 정도를 단번에 뛰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키는 위치로 양을 데리고 오죠. 누구도 개만큼 정확히 지시를 따르진 못해요. 누가 나를 붙들고 개한테 하듯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20분도 안 돼서 박차고 나가버릴 거예요. 개들은 온종일 근무하면서 제 충고를 다 따르고 진심으로 우릴 도우려고 하니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0: 보더콜리의 조상들은 16세기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살았습니다. 양치기들은 이 땅에서 개 기술을 발견하고 발전시켰죠. 특히 넓고 황량한 목초지에서 보더콜리는 핵심 팀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녀석들이 도와줘야만 신선한 풀과 물이 있는 땅으로 양떼를 이끌 수 있었죠. 지금도 이 광활한 땅에서 양을 키우려면 개가 꼭 있어야 한다는군요. 양떼가 800m나 흩어져 있지만 양치기는 그 먼 거리에서 개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대릭은 개들을 전적으로 믿고 개들도 대릭을 믿습니다.
1: 개는 팀장과 팀원 관계로 일하기에 가장 좋은 동물이에요. 보더콜리 강아지를 데려오잖아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따라요. 잘 따르도록 훈련할 필요가 없죠. 오랫동안 선발 육종 되면서 주인에게 복종하려는 성향을 타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하는 건지만 일러주면 알아서 합니다.

0: 저는 단어 연상법으로 개들을 훈련해요. 개를 양떼 왼쪽으로 돌리려면 왼손으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컴바이란 말은 양 왼쪽으로 돌아가란 뜻이에요. 그 말에 따른 행동을 가르치면 거기다 휘파람을 더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컴바이. 컴바이. 그러다가 말은 줄여요. 컴바이. 그 다음엔 말을 아예 안 하고 이러면 왼쪽인 줄 알죠. 이런 것도 있어요. 멈추라는 뜻이죠. 개한테 조언을 주기 전에 항상 개를 세워요. 뛰고 있을 때는 개가 흥분하죠. 그래서 주의를 안 기울여요. 근데 이렇게 개를 세우면 하던 일에서 신경을 끊고 충고에 귀를 기울여요. 전 개가 바로 알아듣게끔 훈련시키죠.
1: 데릭은 개가 본능적으로 타고난 포식자 특성을 훈련에 이용했습니다. 사냥할 때 하던 행동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표적을 정하고 살살 다가가 뒤쫓습니다. 먹잇감을 고립시켜 원하는 위치로 유인하죠.

0: 수백 년 전과 마찬가지로 대리처럼 양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보더콜리는 귀중한 동료입니다.
1: 개랑 같이 일하는 건 언제나 그 1분 1초가 즐거워요. 재주가 좋은 녀석을 만나면 더 그렇죠. 가끔 다른 개들보다 똑똑한 애들이 있거든요. 사람 기준으로 치면 제가 올려다볼 수도 없는 진짜로 기막힌 천재들이 나타나곤 하죠. 제 옆에 있는 이 친구가 딱 그런 경우예요. 타고난 사역견이죠. 처음 일을 시작한 날부터 베테랑 같았어요.

개들은 현재까지도 전 세계 양치기들의 가장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충성스러운 개가 없었다면 하루하루가 험난한 가시밭길이었겠죠.

0: 동물의 세계에서 개는 특이한 편에 속합니다. 인력심도 있고 사람과 같이 사는 걸 좋아하는 데다 심지어는 인간의 사회화와 행동 발달에 개가 큰 역할을 했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니까요. 개와 친밀하게 지내지 않았다면 인간은 지금의 모습과 사뭇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개에게는 무엇보다도 우월한 한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탁월한 후각이죠. 사람과 달리 개는 늘 넘쳐 흐르는 냄새의 세계에 푹 빠져 생활합니다. 실제로 우린 전혀 모르는데 개는 이미 상황을 다 파악할 때가 있죠. 개는 주인이 집에 오는 순간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마리오와 주인 요하나는 하루 일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요하나가 집 밖으로 향합니다.
1: 안녕, 다녀올게.
0: 하지만 몸에서 끊임없이 떨어지는 작은 냄새 입자 수백만 개가 집에 남아있다는 걸 요하나는 전혀 모르죠. 비록 달갑지는 않지만 마리오는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지금부터 몇 시간은 집에 혼자 있어야 한다는 걸 알지요. 나름대로 어떻게든 버텨봅니다.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요하나가 남기고 간 냄새 입자는 온종일 집안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농도는 시간이 흐르며 낮아지죠. 시간이 얼마 지나자 마리오가 뭔가에 반응하네요. 얼마 안가 주인이 집에 돌아올 텐데요. 마리오는 그걸 어떻게 할까요? 냄새는 24시간 동안 계속 변합니다. 농도 변화의 일정

0: 다양한 패턴이 생기면 개들이 변화를 예측하지요. 냄새 입자 밀도가 어느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걸 개들은 냄새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오는 주인이 귀가하기 몇 분 전부터 그 타이밍을 알고 있는 거죠. 마리오는 요하나의 빈자리를 냄새로 압니다. 시간이 흐르는 냄새를 맡을 줄 안다는 뜻이죠. 그럼 몸속의 변화도 알아챌 수 있을까요? 10km 떨어진 슈타이어 마르크주의 그라트 바이넨은 능력에 비해 별로 관심을 못 받았던 개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프란츠가 개주인 볼프강과 로키, 루시를 찾아왔습니다. 비뇨기과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지만 개들한테도 소변 검사를 받는데요. 여기서 전립선암을 초기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얘들이 정말 암을 찾아냈다고요?
1: 저는 100% 믿어요. 개 추적과 인지 능력은 이미 밝혀졌거든요. 약물이나 무기, 폭탄도 찾아내는데 암을 찾아내는 개도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얘들이 저를 살렸어요.
0: 볼프강 글라이히바이트는 서선단체를 이끌며 농장에서 암 감지견을 키워내는 일을 합니다. 경찰견 조련사 출신으로 10년도 전에 세계 최초의 암 감지견 팀을 발족시켰죠. 처음엔 그게 되겠냐는 반응이 대세였지만 요즘은 전 세계에서 입김, 소변, 타액을 담은 시험관을 볼프강에게 보내옵니다. 암 감지견의 특별한 능력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낸 것이죠. 새로운 표본을 가로대 안에 놓습니다. 개의 코 상태가 정상인지 가늠하기 위해 음성과 양성 대조군도 같이 늘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는 대체 어떤 냄새를 맡는 걸까요? 암 감지견은 특정한 종양세포가 뿜어내는 냄새를 찾는 훈련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암세포는 알칼리성 냄새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이런 분자들이 폐암 환자의 입김 표본과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 표본에서 감지되는데 이곳의 개들은 바로 그 냄새를 찾아내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볼프강 글라이히바이트는 로키가 각각의 표본 냄새를 충분히 맡아 어떤 냄새 분자도 놓치지 않게 옆에서 지켜봅니다. 각각의 감지견마다 뭔가 찾았을 때 보내는 자기만의 신호가 있다고 하는데요.
2: 사람의 생명에 걸린 일이란 걸 절대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오진율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신경 써야만 하죠. 한번 가로대를 돌고 나면 다른 개냄새가 남지 않도록 소독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다시 표본을 배치하고 이번에는 다른 자리에 탐심을 놓아요. 이런 식으로 다섯 마리의 개가 다섯 번 반복해서 표본의 냄새를 맡은 후 결과를 수집해 대조합니다. 음성이냐 양성이냐 결론을 내기 전에 최소한 15번은 표본을 시험하고 판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죠.
0: 다양한 분야의 의료 전문가가 참여한 대규모 연구를 통해 볼프강은 암 감지견 팀의 진단 정확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200건이 넘는 진단 사례 중에서 개가 진단한 암 판정이 정확하게 맞았던 경우가 93%였습니다.
2: 저에게서 개는 동반자고 제 인생과도 같아요. 그 연구 결과를 통해 개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확인할 수 있었죠. 보상을 받은 기분이에요. 우린 자신 있었어요. 그런 말을 자주 하죠. 암이 몇 년도 진행되기 전에 일찌감치 찾아내서 우리가 목숨을 구했다고요.
0: 볼프강 글라이히바이트는 사람 피부를 통해 직접 암을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기라가 요즘 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피부암 진단에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레브라도 종인 바기라는 우선 실제 실험 때 냄새를 떠올릴 수 있도록 암세포 냄새를 맡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실험 대상자의 팔에 붙여놓은 시험관으로 암세포 냄새를 판단해야 합니다. 시험 단계가 지나면 박이라는 피부 냄새만 맡고도 암을 감지해 위치를 알려줄 겁니다.

0: 개 후각 세포는 2억 2천만 개에 달합니다. 사람과 비교하면 코에 있는 후각 수용기가 40배나 많은 셈이죠. 우리는 개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포괄적인 후각을 소유했는지 아직 감도 못 잡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흔적도 가려내고 다른 냄새 분자가 1조 개쯤 있는 가운데서도 단 하나를 포착할 정도라니까 아직까지 과학으로도 풀지 못한 미스터리 중 하나가 개의 후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동해안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로 이동해 보도록 하죠. 리사 브릭스는 레일라라는 개와 함께 일하고 생활합니다. 골든 레트리버인 레일라는 훈련을 마치고 경찰 수사에서 유해를 수색하는 일을 하는데 성적은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1: 레일라는 다목적견이에요. 그래서 저랑 집에 같이 살고 어디든 같이 다니는 반려동물이기도 하지만 조끼를 입히면 일하는 개가 되죠. 이제 막 3살이 됐는데 벌써 유해를 찾아 8건의 사건 수사를 종결했어요. 맡은 일도 정말 잘하는 아이죠.
0: 유해 탐지견은 사육견 중에서 후각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죠. 부패하는 과정에서 수백 가지 냄새 분자의 화학적 복합물이 형성됩니다. 죽음을 알리는 냄새에는 다양한 조합이 있죠. 레일라는 그 냄새를 인식할 수 있는 극소수의 개에 해당합니다.
1: 제 개의 반응을 읽는 게 제 일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긴 했지만 현장에 나가면 레일라의 몸짓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은 개를 보면서 꼬리와 코, 귀의 움직임으로 그 뜻을 알아채죠. 개는 냄새를 맡고서 일찌감치 짖을 수도 있어요. 저를 냄새나는 곳 부근이 아니라 냄새 근원지로 데려가는 게 레일라의 임무죠. 그렇지, 잘했다. 잘했어, 레일라. 아유, 착해. 아주 잘했어.
0: 레일라가 근처의 숲에서 다양한 부패의 냄새를 맡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묻힌 것도 있고 물속에 숨긴 것도 있죠. 이 숲 어딘가에 리사가 숨겨놓은 반쯤 썩은 사람 손이 있습니다. 미국에선 수색 훈련 용도로 시신을 써도 된다는군요. 레일라는 단련된 코로 깊은 물속에서 시신을 찾아낼 줄 압니다. 심지어 쥐와 사람 냄새도 구분할 수 있죠. 레일라에게 이 훈련은 보상을 받기 위한 게임입니다. 중요한 단서를 찾아 헤매는 경찰이나 피해자 가족의 요청으로 실제 현장에 나가더라도 달라질 건 없죠.
1: 전 처음 나갔던 수색에서 유해를 발견하고 한동안 우울증에 빠졌어요. 슬픔에서 빠져나오질 못했죠. 피해자가 가엾었고 처참한 시신을 발견한 게 슬펐어요. 제가 개까지 슬프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레일라가 일하는 걸 더 행복하게 느낄 방법을 찾았죠. 근데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인간 본성을 잊지 않고 유족에게 도리를 지키면서도 제가 슬프다는 걸 개한테 들키지 않도록 감정을 자제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죠.
0: 노련해진 리사와 레일라는 경찰의 과학수사반 안에서도 인정받는 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개가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이들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개에게 주인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람과 가족처럼 사는 개들이 많은 요즘, 개들은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개가 어떻게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지 야로를 통해 알아보죠. 장난감 가져오는 훈련을 받은 레브라도 야로에게 오늘은 똑같은 장난감을 두 개 줘보겠습니다. 하나는 불투명한 유리, 하나는 투명한 유리 앞에 놓겠습니다. 야로는 장난감이 둘 다 보이지만 주인은 투명 유리 앞에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가져와라고 명령을 내리면 야로는 둘 다 가져갈 수 있겠죠. 하지만 주인이 눈에 보이는 장난감을 가져오라고 했을까라고 예상한다면 투명 유리 앞에 장난감을 몰고 갈 것

0: 미션 성공입니다. 개는 우리의 시점에서 볼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를 믿고 막중한 임무도 맡길 수 있는 거겠죠. 아주 친밀한 관계라면 이런 능력이 생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데요. 오스트레일리언 셰퍼드인 피나는 주인 카를로타 크라머의 일상생활을 돕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카를로타는 13살 때 경증자폐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았죠.
1: 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는 못 가요. 거기선 저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러 사람과 이야기도 나눌 수 없으니까요. 특히 낯선 사람과는 더 그렇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는 감당하기가 무척 힘들거든요.
0: 카를로타는 이 병 때문에 22살이 되도록 일상에 익숙해지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많으니 우울했고 자해 행동까지 저지르기도 했었죠. 하지만 피나와 같이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 외로움에서 벗어날 길을 찾았고 이젠 사회생활에 동참해 외출도 하고 사람들도 만납니다.
1: 피나는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제 일상에 도움을 줘요. 같이 시내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물러서요. 특히 도우미견 조끼를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피나는 정말 매력적인 개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난 특별한 임무를 맡은 개야 라고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표현하죠.
0: 개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생활 보조 역할을 맡기기에 이상적입니다. 개는 사람이 기쁜지 슬픈지 감지할 줄 압니다. 그런 점이 카를로타에게 안정감을 주죠.
1: 피나는 제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게 해줘요.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언제든 피나에게 의지할 수 있어요. 항상 제 곁을 지키면서 제가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죠.
0: 카를로타는 피나 덕에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대학에 다니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지만 카를로타의 얼굴에 웃음을 되찾아준 게 피나가 한 일 중 가장 큰 일이라 할 수 있죠. 개는 우리의 눈높이에서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개와 의사소통할 때 목소리에 가장 의존하지만 개는 책장을 하나씩 넘기듯 우리 표정을 읽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쉽게 설명하죠. 사람은 왼쪽보다 오른쪽 얼굴의 표정이 더 풍부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기분이나 느낌을 이해하고 싶으면 본능적으로 오른쪽 얼굴에 더 집중하죠. 서로의 감정을 포착하기 위한 무의식적 행동입니다. 학자들은 개도 사람의 얼굴을 볼 때 똑같이 행동한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오른쪽 얼굴을 보며 우리 기분을 감지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감정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한테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개를 볼 때는 다르죠. 개들은 관찰 능력을 다르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주인 표정을 얼마나 잘 읽는지 개들이 제일 좋아하는 식사로 알아보기로 하죠. 요하나는 마리오에게 먹기 전에 기다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밥그릇에 다가가지 말라는 신호를 준 상황이죠. 마리오는 조심스러운 눈으로 요하나를 지켜봅니다. 먹고 싶은 욕구를 뿌리치기 힘든 상태죠.

요하나가 더는 자신을 지켜보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자 마리오는 그릇을 향해 점점 다가갑니다. 요하나가 눈치를 챌까봐 계속 요하나를 주시하고 있죠. 마리오는 당장 먹이를 먹고 싶지만 영리하게 계획을 수정해봅니다. 지금 마리오는 요하나에게 걸렸을 때 벌어질 상황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면 요하나한테 안 들킬 것인지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처럼 상황에 맞게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건 지능이 높다는 뜻입니다. 개의 학습 능력이 뛰어난 이유도 설명이 되죠. 최이선은 역사를 새로 쓴 보더콜리입니다. 체이서의 주인은 미국의 심리학자 존 필리인데요. 둘은 함께 과학계에 혁명을 일으켰죠.

0: 체이서가 존 필리의 인생에 등장한 건 은퇴 얼마 후였습니다.
1: 제 아내인 셀리는 은퇴 이후 침울하게 지내던 제가 지겨웠었나 봐요. 저에게 새로 몰두할 일이 필요하다는 걸 안 거죠. 셀리가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저한테 말했어요. 당신한테 개 한 마리가 생길 거야. 그 말을 듣고 기뻤죠.
0: 체이서는 심리학자의 네 발 달린 연구 대상이 됐고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게 해줬죠. 존은 같이 노는 행동이 개의 빠른 학습과 암기 능력을 자극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체이서에겐 배우겠다는 의지가 있죠. 존의 지시에 귀를 쫑긋대면서도 눈은 제일 좋아하는 블루라는 장난감 공만 쳐다보는군요.
1: 처음부터 제 눈을 사로잡았던 건 물건의 이름을 익히는 체이서의 모습이었어요. 딱 한 번만 보고도 이름을 기억했죠.
2: 축구공 찾아, 축구공 찾아. 축구공 어디 있니? 축구공 찾아야지. 그렇지.
1: 체이서한테 명령을 세 개 가르쳤어요. 물건에 코를 대는 걸 가르치고 발로 짚는 방법을 가르치고 물건을 입에 무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해보니까 체이서가 그 명령을 전부 다 따르더라고요. 명령마다 제각기 뜻이 다 다르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프리스비의 코를 대봐. 잘했다, 체이서. 스누피 물어. 그렇지, 잘했어. 이제 그만. 체이서, 분주머니에 발을 대봐. 좋아, 체이서, 분주머니를 물어. 해봐, 어서. 분주머니 물어, 물어. 잘했다, 잘했어. 그렇게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까 두 단어 이상도 가능해지더군요. 그러다가 문법 요소 중 세 개까지 소화하는 수준이 됐죠. 제이서, 블루한테 분주머니를 물고 가. 가자. 어서, 그래. 잘하지, 응? 그래, 그렇지. 그래, 잘했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좋아, 멈춰.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전 체이서한테 A라는 물건을 B로 가져가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안 틀리고 했다는 건 체이서가 구문을 이해한다는 걸 뜻합니다. 분주머니를 스누피한테 가져다 주라고도 해보고 그 반대로 가져다 주라고도 해봤어요. 저희 연구에서는 문장 구성 요소 세 개를 썼습니다. 목적어가 있죠. 그래서 문법 규칙인 구문을 학습하는 능력뿐 아니라 의미론까지 이해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단어나 목적어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까지 이해한 겁니다. 제이서,

0: 아빠 좀 봐라. 그래, 잘 봐. 거기 서서 잘 봐. 아빠를 봐. 한번 해봐. 아주 잘하네. 이것도 하자. 그래, 착하지.
1: 존 필리는 체이서에게서 발견한 것들을 다양한 과학 잡지에 기고했습니다. 그의 연구를 검토한 다른 학자들은 체이서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란 걸 알아냈죠. 지금까지 우리는 개의 지능을 과소평가했던 게 분명해졌습니다.
2: Do it, girl. Do it. Yes, good girl. Go.
1: 놀이를 사랑하는 체이서는 주인과의 유대감과 본능을 뽐내며 개의 숨은 능력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체이서는 스타가 됐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개로 유명해졌죠.
0: 착하지. 그래, 네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개야. 어쩜 이렇게 착하니? 체이서는 천 가지가 넘는 이름과 보통 명사를 배우면서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알았던 사실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었어요. 개는 정말로 똑똑해요. 상상 이상으로요.
1: 개는 영리하고 세심하며 충성심과 쾌활함을 갖췄죠. 세계 어디서나 인기 있는 반려동물인 데는 이유가 있군요. 게다가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진짜 매력이 또 있습니다. 저 촉촉하고 간절한 강아지 눈망울 말입니다. 이건 순전히 인간과 관계를 맺으며 발달한 특성으로 이는 개의 진화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죠. 저 눈빛은 해달란 거라면 뭐든지 해줘야 할 것처럼 만드는 강력한 비밀무기입니다. 사람들이 개를 털 달린 아기처럼 여기는 데에는 과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강아지 눈망울로 우리를 바라볼 때면 엄마와 갓 태어난 아기의 관계에서 활성화되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호응과 행복의 호르몬이죠. 그 귀여움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지만 개들도 그런 신호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우리와 교류할 때 개도 호르몬이 배출되고 유대감이 높아지거든요. 애틀랜타의 귀넷 카운티 교도소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이 근처 동물 보호소의 유기견을 임시 보호하는 건데요. 개가 새로운 집을 찾을 때까지 밤낮으로 돌보며 훈련도 시킵니다. 마이클 폼로이는 핏불 믹스견 록시를 3년째 돌보고 있습니다.
3: 교도소에 오면 가족이랑 헤어져야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격리돼서 살아야 하죠. 전 여기 온 지 3년 됐는데 좀 지나니까 다들 뭐랄까 엽서도 점점 안 오고 제가 전화해도 잘 안 받아요.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저와 감방에 함께 있는 느낌이에요. 다른 사람하고는 말하기 싫어도 걔랑은 언제든 같이 있고 싶죠. 법정에 갔다가 판사님께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도 곁에 있어줘요. 조건 없는 사랑이죠. 얜 그냥 제가 놀기 싫다고 하면 제 옆에 가만히 누워서 같이 있어주거든요. 과거에 전 잘못된 판단을 했었죠. 호텔방에 경찰이 들이닥쳐서 다량의 마약을 발견했어요. 그 후로 전 여기 갇혀서 어떻게 형량 조절이 안 될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1: 교도소에 있는 개들은 모두 차로 30분 거리의 이 동물보호소 출신이죠. 두 번째 기회 작전이라는 이 교도소 임시보호 프로그램은 브래드 도커티 보안관의 작품입니다. 빨리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당하는 위기에 처하는 개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이 작은 개 샬롯도 그런 경우입니다.
4: 샬롯은 11살이고 푸들이에요. 얘는 잇몸에 종기가 있는데다가 그리고 나머지 건강도 장담을 못하죠. 어떤 약이나 치료가 필요할지 알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0: 수감자들도 그래요. 사랑을 받아보거나 존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개들은 수감자들을 사랑하고 필요로 해요.
1: 개는 수감자들을 환골탈태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시야를 열게 해주죠.
0: 이 팀 안에서는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개들이 교도소 안에 평화를 안겨주는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비하면 여기만 조용해요. 개가 많으니까 시끄럽겠다 싶으시겠지만 아닙니다. 청결하고 고요하죠. 다들 바르게 행동하고요. 이곳은 평화로운 곳입니다.
1: 개와 수감자의 돈독한 유대관계는 인생관까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외면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유기된 개를 보며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개는 이들이 지나간 과거와 행동을 직시하는 데 도움을 주지요.
2: 여기 잡혀오기 전까지 진짜 충동적이었어요. 뭔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해버렸죠. 무슨 생각이 스치는 순간 그냥 저질러요. 즉흥적이라고 할까요?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렇게 충동적이면 개 훈련은 못해요. 광분하고 과잉 행동을 하면 개도 거기에 같이 반응하면서 더 나빠지거든요.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사회로 돌아갈 자세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됐죠. 전 엉망이었어요. 체포전엔 형편없었죠.
1: 2010년부터 400마리 이상의 개가 구조돼 새로운 가족에게 입양됐습니다. 마이클은 록시가 입양되기보단 자신과 같이 살길 바라죠.
2: 아마 펑펑 울 거예요. 그러겠죠. 우는 걸 숨기지도 않을 거예요. 여기서 지내면서 다 큰 남자가 개한테 완전히 정이 들었다가 개가 입양되면 문 걸어 잠그고 우는 거 많이 봤어요. 상상하시죠? 제가 말했듯이 꼭 애 같아요. 정말이에요. 제 아이가 입양돼서 절 떠나는 것 같죠. 자기 얘기하는 걸 안 해요. 그렇지?
1: 우리는 개와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느낌, 신뢰, 충성심이 얽혀있죠. 개는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라죠. 개에겐 알려지지 않은 큰 비밀이 있습니다. 개가 우리와 교류할 때 개의 뇌는 사람의 뇌와 같은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개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와 사람이 오랜 기간 깊은 우정을 지킬 수 있는 거겠죠.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0: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한 건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0: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어서 이런 그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강의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푹 찌는 더위에 사라진 입맛을 찾게 해줄 영양만점 한식 한상. 평범한 닭갈비는 이제 그만. 춘천 닭갈비보다 더 맛있는 이색 닭갈비. 된장 양념으로 구수함을 더한 된장 닭갈비부터 없어서는 안 될 만년 조연 양파. 오늘은 빛나는 주인공이다. 양파의

0: 단맛이 우러나 깔끔하고 개운한 맑은 양파국까지. 고품격 한식 레시피를 선사하는 이하연의 최고의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의 아들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하연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 닭갈비는 매콤한 고추장 양념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된장 양념이 들어간 닭갈비 굉장히 네. 새로워요. 네. 일단 재료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2: 네, 닭고기, 닭다리살을 준비했고요. 네. 여기에다 밑간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네. 청류하고 생강즙하고 후춧가루를 준비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같이 곁들이는 음식으로 네. 채소를 겉절이처럼 무쳐가지고 네. 같이 구워서 곁들이는데 네. 이거는 깻잎하고 양파하고 네. 부추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1: 양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이 그렇죠. 닭갈비에서는 네. 어떤 맛있는 양념일지 소개해주세요.
2: 네. 된장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유자청, 그다음에 마늘, 네. 간장. 네, 이건 참기름은 마지막에 전부 다 써서 묻힌 다음에 할 거고요. 네. 대파하고 청양고추 매콤하게 하나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양파요.
1: 네. 자극적이고 매운 빨간 양념 대신 된장의 양념으로 아주 구수하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된장 닭갈비 이제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닭고기부터 손질해야 될 것 같아요.
2: 네.
1: 그렇죠?
2: 이제 마트에서 샀는데 네. 이게 이렇게 자르는 과정에서 뭐 뼈가루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찬물로 헹궈주세요.
1: 사실 찬물로 헹구는 건 예. 많이 봤던 장면은 아니에요.
2: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헹궈서 물기를 좀 이렇게 건져주세요.
1: 아, 혹시나 모를 핏물이나 뼈가루 좀
2: 그렇죠.
1: 뼈가루를
2: 그게 훨씬 더 이게 이물질이 조금 나오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자, 한번 이렇게 소쿠리에 건져서 예. 물기로도 제거해주고요.
1: 오늘은 어디 살을 이용하신 거예요?
2: 이게 닭다리살인데 좋아하는 고기로 하면 돼요.
1: 아, 좋아하는 고기.
2: 예, 닭가슴살 써도 되고 닭날개 써도 되고 네. 근데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인 게 예. 닭다리를 전부 다 이렇게 포를 떠서 이렇게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좀 연하게 하려면 다져도 되기도 되고 네. 그냥 써도 괜찮아요.
1: 각자 자. 좋아하는 부위를 사용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3: 자, 이렇게 한번 찬물로 핏기와 뼈가루를 네.
1: 자, 걸러봤습니다.
2: 그다음에 생강즙을 네. 좀 이렇게 뿌려서 네. 아무래도 이제 닭고기 누린 맛이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청주도 좀 넣고요. 네. 그리고 후춧가루도.
1: 후춧가루.
2: 네. 조금만 이렇게.
1: 요즘 뭐 누린내가 많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네. 닭이다 보니까 누린내가 있을 수 있어요.
2: 그럼요.
1: 자, 이렇게 해서.
2: 조금 이렇게
1: 재워두는 거죠.
2: 재워둬서 네. 좀 누린맛 제거를 좀 해주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걸 좀 믹서에 갈아주세요.
1: 양념들을 믹서에 네. 갈아볼게요.
2: 이거 다 넣고 이거 좀 썰어서 넣고요.
1: 오늘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큰 게 된장 양념으로 한 닭갈비. 네, 저도 굉장히 새롭거든요.
2: 돼지고기도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네, 돼지고기도 소고기까지는 아닌데 네. 돼지고기도 이렇게 이 양념으로 하면 맛있더라고요.
1: 돼지고기도.
2: 오늘, 네, 닭고기로 한 거예요.
1: 아, 닭고기로. 자, 자 이렇게 향채소들을 넣고 유자청이 들어가서 향긋할 것 같아요, 선생님.
2: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네. 또 그 고기의 맛이 또 없어서 버려서
1: 아, 고기 고유의 맛이 없어서
2: 적당한 게 좋아요. 마늘도 한 다섯 알 넣고요.
1: 예.
2: 자, 이거 된장이에요.
1: 된장.
2: 예. 이게 400g인데 네. 25g 정도 넣었어요. 물을 갈릴 정도로 조금만 넣으세요.
1: 조금만.
2: 예. 자, 됐어요. 자,
1: 참기름 나중에 넣는 거예요?
2: 예, 양념 한 다음에.
1: 자, 그래서 갈아볼게요. 선생님, 된장이 들어가서 혹시나 뭐를 닭의 비린내도 또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럼요.
1: 갈아볼게요.

0: 갈아봤는데요.
1: 자,
2: 이거 담아 볼까요?
1: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 여기서 건져 주세요.
2: 네. 자, 저희가 생강이랑 후추로 우리 조금 향을 냈던 닭고기를 넣습니다.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된장에 쿰쿰한 향이 너무 많이 나지 않을까. 근데 된장 향을 이렇게 향긋할 수가 있어요?

0: 유자청이 들어갔잖아요. 와. 그리고 향신 채소들이 들어갔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소하면서 향긋해요.
0: 네. 자, 이거 드시고.
1: 예.
0: 자, 이렇게
2: 좀 버무려 줄게요.
0: 이렇게 해서 네. 조금 숙성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고기 네. 사이사이로 간이 밸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1: 자, 근데요, 보통 이런 양념은 이렇게 재워주는데 꽤 시간이 좀 걸린다고 들었는데, 네. 얼마 정도 시간을 둬야 이렇게 맛있는
0: 양념이? 한 시간은 둬야 되겠더라고요.
1: 한 시간?
0: 네, 한 시간 이상은 둬야 돼요.
1: 네.
0: 저희가 미리, 네. 이거는 이제,
1: 마지막에 참기름까지 넣으시나 봐요.
0: 참기름까지 이렇게 조금 넣어서, 네. 이게 고소하기도 하고, 네. 또 참기름 향도 있고요.
1: 자, 이렇게 해서 한 시간 정도 두시는데, 네. 날씨가 뜨겁잖아요. 이건 어떻게 냉장 보관으로 조금
0: 네, 네 냉장 보관해야죠.
1: 냉장 보관해서 네, 한 시간 정도 두겠습니다.
0: 네. 이제 어제 제가 이렇게 재서 가져왔어요.
1: 네.
0: 가져왔는데
1: 자, 한번 밑에서 보여 드릴까요?
0: 자, 아무래도 이제 된장이 공기가 다니까 색깔이 이렇게 좀 까매졌거든요.
1: 네네.
0: 근데 바로 한 시간 정도 있다가 구면 이렇게 까매지진 않아요.
1: 네. 그래도 색깔 좀 더 진해지는 거죠. 네, 맛있게 그렇죠. 양념 된 거고.
0: 네. 그리고 이걸 좀 묻혀 놓을게요.
1: 곁들임처럼 드신다고 했어요, 아까.
0: 그러니까 고기만 먹는 것보다 채소로 같이 먹어야
1: 예.
0: 소화도 잘 되고 또 건강에도 여러 가지 네. 채소의 비타민 부분이 있잖아요. 네. 고기는 단백질이지만 그래서 한 4, 5cm 길이로 썰어서 같이 묻히면.
1: 근데 선생님, 사실은 이제 닭갈비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왜 고구마나 뭐 감자 들어가고 또 양배추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좀 다른 느낌의 채소들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0: 고구마 칼로리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1: 그리고 된장 양념과 좀 어울리는 채소들.
0: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채썰고요.
1: 예. 집집마다 이제 부추의 크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부추가 좀 잔데 이거 선생님이 직접 재배하신 거라고.
0: 예, 제가 농사진 거 가져왔어요.
1: 오.
0: 밭에다가 예? 상추 이런 거 여름 내 채소는 이렇게 농사져서 먹거든요.
1: 너무 좋네요, 선생님.
0: 진짜 좋아요.
1: 그럼요. 예.
0: 그 전원생활 하는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재미를 잘 모르실 거예요.
1: 요즘 네. 근데 뭐 조그만 텃밭에서 네. 본인들이 드실 이렇게 채소 같은 거 많이 기르시더라고요.
0: 자 이렇게 네. 예, 볼아나 주세요.
1: 네. 이거 요 정도 괜찮은가요?
0: 예. 조금 커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고기에다가 네. 감자나 고구마보다는 이게 훨씬 더 칼로리가 적어요.
1: 맞아요. 또 네. 여름인데 또 가볍게 먹기 좋잖아요. 산뜻하게.
0: 네. 살 찌는 거 걱정하니까.
1: 맞아. 칼로리 자. 걱정 정말 많이 하죠.
0: 소금 간은 살짝 해주고요.
1: 네. 이렇게 서로 버무리기만 해도 향이 좋네요, 벌써.
0: 고춧가루 딱 넣고.
1: 근데 혹시나 뭘 느끼하면 잡아주겠는데요?
0: 예. 네. 그래서 같이, 고기하고 같이 곁들여서.
1: 양념을 세게 하진 않지만 그냥 간을 하는 정도로
0: 네, 살짝.
1: 하고 계세요.
0: 예. 그래야 채소 맛을 오롯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1: 산뜻하게. 네. 너무 좋네요. 정말 향이 좋아요. 선생님, 이 정도 양념이면은 다른 고기랑 이렇게 막 먹을 때도 좋을 것 같아요.
0: 등심구이나 예. 어떤 고기에도 삼겹살도요. 같이. 이렇게 삼겹살에 주로 파채를 많이 드시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여름 대파가 약간 질기기도 해요.
1: 네?
0: 그럴 땐 부추를 쓰세요.
1: 산뜻할 것 같습니다.
0: 자, 이렇게 묻혀놨고요. 이제 자. 고기를 구워야죠.
1: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닭고기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0: 네.
1: 저도 어렸을 때 처음 이제 닭갈비를 먹어본 후로는
0: 예.
1: 그냥 갈비보다 닭갈비를 더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학생 때도 친구들하고 시험 끝나면 닭갈비 많이 먹으러 갔었는데.
0: 예.
1: 근데 선생님 좀 궁금한 게 사실 이 닭고기에서도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 좀 넉넉하게 두르셨어요.
0: 그죠? 조금 둘러야 예, 타지 않게요. 이거 구울 때 불 조정도 잘해야 돼요.
1: 그러게 또 예. 양념이 돼 있기 때문에.
0: 예. 자 이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1: 네.
0: 조금. 이거 요즘 또 오븐에다 많이 굴 거예요.
1: 네. 좀 에어프라이도 있고, 에어프라이도 있고.
0: 이렇게. 껍질을, 쪽을 기름이 나오라.

0: 네. 우리한테는 고추장하고 된장 두 개가 있다는 게, 그렇죠?
1: 한식은 무궁무진하게 변신할 수 있어요.
0: 맞아요. 사실 저도 옛날에 닭갈비 많이 먹었을 때는 닭갈비는 그래도 이렇게 익히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0: 사실은 이제 제가 선생님 오신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김치 전문가시잖아요. 김치.
1: 네, 김치명인.
0: 김치명인이신데 예. 오늘 또 이렇게 닭고기를 먼저 해주셔가지고 아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제 곁들여 먹을 요 곁들임 채소 있잖아요. 네. 요게 또 김치 겉절이처럼 약간 그렇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네. 확실히 김치명인분답게. 예.
1: 네, 저는 이제 소금으로 약간 간을 했는데 네. 좋아하시면 액젓으로 간을 해도 돼요.
0: 아, 액젓으로. 네.
1: 간장으로 해도 예. 되고, 네네.
0: 기호에 따라 해주시고, 네. 저희가 닭고기는 완벽하게 좀 익혀서.
1: 예, 네, 다 익었어요.
0: 예. 네. 자, 그럼 옮겨서 한번 완성해서 잡아볼까요? 아, 정말 맛있겠어요, 선생님. 저희가 닭다리 두 개만 한 거잖아요, 지금.
1: 네, 닭다리.
0: 닭다리.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이 나왔어요.
1: 그 재료에 따라서 하나 끝없는 변신이 네. 예, 된장 갖고 할 줄 몰랐죠.
0: 네, 정말로.
1: 전 돼지고기도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맛이 있더라고요.
0: 돼지고기도. 네. 근데 진짜로 지금 이제 요리를 다 했는데도 이 된장의 콩콤한 향 전혀 안 나고요. 네. 오히려 구수하고 향긋합니다.
1: 네, 유자청 때문에.
0: 예. 저희가 이제 부추랑 깻잎이랑 양파를 해서 이렇게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산뜻할 것 같아요. 향도 좋고.
1: 채소 중에서 부추는 특히 여름에 예. 이게 강장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부추 많이 드시는 거 좋아요.
0: 맞아요. 몸에 좋다고 하죠. 자, 이렇게 맛있게 저희가 채소를 곁들여 봤습니다.
1: 조금 더 이쁘게.
0: 넣을까요?
1: 네. 이렇게 해서 고기하고 네. 채소하고.
0: 자, 이렇게 구수하고 향긋한 된장 닭갈비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된장 닭갈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닭고기를 찬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닭고기에 생강즙, 청주, 후춧가루를 넣어 밑간해줍니다. 믹서에 어슷선 청양고추, 대파, 양파, 유자청, 진간장, 마늘, 된장, 물을 넣어 갈아주세요. 그런 다음 닭고기에 간 양념을 넣고 참기름을 넣어 버무린 뒤 1시간 정도 냉장 숙성해줍니다.

0: 부추는 먹기 좋은 길이로 썰고 깻잎, 양파는 채 썰어주세요. 손질한 채소에 소금, 고춧가루, 참기름을 넣어 무쳐줍니다. 이때 채소에 간은 살짝만 해줘야 채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팬에 식용유를 둘러 달군 뒤 숙성한 닭고기를 넣어 굽다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양념한 채소를 곁들이면 된장 닭갈비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집에 늘 구비되어 있는 양파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국인데요. 재료부터 볼까요?
2: 아, 이제 계란이 4개 정도 썼고요. 네. 그다음에 양파. 네. 양파 계란국이니까 네. 양파 들어갔고 간을 새우젓으로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늘하고 대파하고 약간 매콤한 청양고추.
1: 어, 좋을 것 같네요. 네.
2: 그리고 그래 새우젓으로 했지만 예.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요.
1: 자, 그리고 미국물은?
2: 네, 미국물은 다시마 국물을 썼습니다. 네.
1: 선생님, 맑은 양파국 한번 끓여볼 네. 텐데 자, 일단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2: 일단은 새우젓을 좀 다지고요. 네.
1: 자, 집집마다 새우젓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저희는 좀 국물이 조금 있어요, 지금은 저희는.
2: 네, 국물이 있어서 예. 한번 짜주세요, 이렇게.
1: 국물이 있는 거 좀...
2: 네, 도마에다가 그냥 예. 놓고 짜면 네. 헝건해지거든요.
1: 그렇게 좀 예. 조금 짠 상태에서 다져볼게요. 네.
2: 네. 자, 이거, 요거를 이렇게 다져주시면 돼요.
1: 자, 이 살을 한번 다져볼게요. 이 확실히 새우젓이 들어가서 이 국을 끓이면 이 국물 맛이 더.
2: 그리고 계란도 소화가 잘 돼요. 아, 계란찜 할 때도 네. 새우젓 넣고 하잖아요.
1: 아, 맞아요.
2: 그래서 계란 국 끓일 때도 새우젓 간을 한번 해보세요.
1: 아, 새우젓 들어가면 확실히 맛이 진해지더라고요. 선생님, 이 새우젓을 좀 다져봤는데, 저기서 한번 그러면. 미리 국물을 우려볼까요?
2: 예. 새우젓 안에 있는 네. 그 맛난 성분들을 네. 충분히 이렇게 빼려면 미리 넣고 끓여주세요.
1: 아, 초반부터. 네, 자, 저희가 새우젓을 잘 다졌고요. 네, 같이 들었던 국물 넣었어요. 새우젓에 있던 국물. 예. 이렇게 넣고 미리 저희가 한번 국물을 좀 끓여보겠습니다. 좀
2: 끓이고요. 네. 네. 불은 중불 이하로 너무 센 불로 하면 이게 쫄아버리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채소를 다져주세요.
1: 자. 맛있게 미국물이 끓는 동안 저희는 채소를 손질해 볼게요.
2: 유리불 하나 주세요. 네. 아, 여기다 네. 넣고요. 그 다음에 대파를 네. 또 송송 썰어 주세요.
1: 대파를. 확실히 이 달걀 요리, 달걀 요리는 네. 대파하고 들어가면
2: 양파하고
1: 양파랑. 네.
2: 그리고 청양고추는 약간 매콤한 맛 나라고
1: 맞아요.
2: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네. 넣어주시고요.
1: 지금 들어가는 채소들은 다 집에 있을 만한 재료들이에요.
2: 네, 냉장고 열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1: 맞아요. 자, 자. 여름에 또 햇 양파가 맛있잖아요.
2: 네, 그리고 이제 양파가 좀 듬뿍 들어가요.
1: 예. 사실 양파가 그게 들어가면 달큰한 맛도 나고, 그렇죠?
2: 그렇죠.
1: 네. 맛있는 맛 더해주고.
2: 자, 이렇게.
1: 네.
2: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란을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1: 네, 달걀 한번 풀어줄게요. 이렇게 채소 손질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냉장고 열어보면 늘 있는 재료들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 이제 달걀 한번 풀어볼게요.
2: 자, 여기에 소금간을 네. 좀 해주셔야죠.
1: 소금간을 좀 하시고.
2: 네. 거품기가?
1: 거품기 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정말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니 뭘 해 먹어야 되나 국을. 또 아침은 또 굉장히 힘들잖아요. 일어나서 뭐 하기가. 네. 근데 이제 가족 중에 국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국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2: 자, 그다음에 이리 가져오실래요?
1: 자, 이제 한번 끓여볼까요?
2: 새우젓에서 충분히 네. 맛이 우러나왔거든요. 네. 그럴 때 그냥도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냥 한번 걸러주는 게 국물이 깔끔하더라고요.
1: 아, 채를 한번 건져볼까요?
2: 네.
1: 이 미국물에서 감칠맛 나는 향이 물론 그냥 드셔도 좋지만 조금 네. 더 깔끔하게 먹기 위해서
2: 이렇게 그래서 맛은 충분히 우러나왔어요.
1: 네네.
2: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1: 이렇게 건져냈습니다.
2: 자, 양파를 먼저 넣어주세요.
1: 이제 먼저 양파를 넣어줄게요. 아무래도 좀 단단하기 때문에.

0: 다른 채소들보다.
1: 한 소끔 끓은 다음에 네. 계란 풀고요.
0: 자, 한 소끔 끓은 다음에 달걀 풀고요.
1: 이쯤에서 마늘도 좀 넣어주세요.
0: 마늘도? 선생님 이제 국도에서 이런 맑은 국 좋아하시나요?
1: 막걸리 한 잔 하나.
0: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조금 네. 속이 좀 편안해야 할 때.
1: 그렇죠.
0: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뭐 술은 많이 안 먹지만 전날에 뭐 과식한 날 있잖아요. 네. 뭐 더부룩한다거나 그럴 때 좀 이제 아침에 국을 먹을 때 너무 진한 것보다는 이렇게 좀 맑은 국이 좋더라고요.
1: 속이 편안하죠.
0: 맞아요, 맞아요.
1: 다 이렇게 팔팔 끓어요.
0: 네. 그럴 때.
1: 살짝 이렇게.
0: 이거 뭉치지 않게 잘해야 되는데. 저 집에서 이거 따라하다가 저는 이렇게 뭉쳐져서 빨리 푼다고 막 흡쳐놓거든요.
1: 예, 그러면 너무 지저분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어느 정도 몽글몽글 그 구름처럼 네. 이렇게 몽글몽글 해줘야지. 네. 아.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막 이렇게 뒤집어줘도 이렇게 섞어줘도 안 돼요.
0: 맞아, 국물이 탁해지더라고요.
1: 예, 국물이 탁해져서.
0: 예.
1: 이때쯤 이제 한번 끓으면.
0: 네. 정말 좀 포근해 보이면서도 국물이 맑아서. 속이 편할 것 같네요, 선생님, 진짜.
1: 맛있을 거예요.
0: 예.
1: 이건 계란찜도 아니고.
0: 맞아요.
1: 예, 국이에요, 국.
0: 근데 계란찜 먹을 때도 항상 이제 국물이 있길 바랄 때도 있거든요.
1: 예, 그럴 때.
0: 그럴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국물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계란국을 끓이고, 예. 국물 싫어하시는 분은 계란찜을 하시면 돼요.
0: 예. 예. 자, 아무래도 들어가는 재료도 굉장히 간단하고, 요리 방법도 어렵지 않아서 아침이나 뭐 급하게 또 빠른 시간 안에 국을 먹어야 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예.
1: 물은 네 컵이나 다섯 컵 잡으면 되거든요.
0: 네. 네. 선생님, 요 상태로 얼마나 더 익혀주면 될까요?
1: 네, 다 된 거예요.
0: 아, 벌써요?
1: 네. 한 5, 6분이면 다 해결되는 게 계란국인 것 같아요.
0: 네. 자, 그럼 맑은 양파국 완성접시에 담아볼게요. 정말, 푸짐하네요, 근데 선생님.
1: 몽글몽글해졌죠?
0: 예, 예. 네. 와, 향도?
1: 이게 새우젓이 들어가서 예. 계란하고 새우젓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0: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 이 양파가 들어가서 그렇지, 이 달큰한 향도 살짝 나요.
1: 그렇죠?
0: 예. 예. 이야, 진짜.
1: 궁합이 잘 맞아요.
0: 예, 맞습니다.
1: 이렇게.
0: 네.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맑은 양파국이 완성됐습니다.
2: 맑은 양파국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새우젓 국물을 손으로 짜낸 뒤 다져줍니다. 끓는 다시마 물에 새우젓 건더기, 새우젓 국물을 넣어 끓여주세요. 청양고추, 대파는 다지고 양파는 얇게 채썰어줍니다. 달걀에 소금을 넣고 거품기로 풀어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마, 새우젓 건더기를 건져줍니다. 이렇게 새우젓과 다시마를 건져내야 깔끔한 국물을 즐길 수 있어요. 끓는 국물에 양파, 다진 마늘을 넣어 끓여주세요. 달걀물을 둘러 넣은 뒤 청양고추, 대파를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맑은 양파국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시원하고 새콤한 맛에 국물까지 싹싹 비우는 얼갈이 물김치부터 새콤달콤한 양념 맛이 포인트인 오이지 무침까지 고품격 한식 레시피를 선사하는 이하연의 최고의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

0: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팀을 만드는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숫자를 터치하면
1: 이 팀으로 변신!
0: 여러분과 같은 숫자로 만들 수 있고 한 팀이 되는 겁니다.

0: 근수에게는 먼저 도망치고 숨을 기회를 드립니다. 24를 노리는 넘버블럭들이 상당을 하겠는데요. 다음은 20에서 22. 이번에는 16에서 19네요. 12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추격자인데요. 24와 팀을 만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2, 3, 4, 6을 잘 피해 다녀야겠군요. 오! 11은 벌써 21을 찾았네요.
1: 11팀으로 변신!
0: 11의 성공입니다!
1: 예헤이!
0: 작은 숫자들도 입장합니다. 오! 11 로켓이 되어서 날아가네요. 20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와우!
2: 10팀으로 변신! 안 돼!
0: 10은 10초간 움직이지 못하니 20은 이제 안전하네요. 이럴 수가! 5의 기습 공격입니다!
2: 5팀으로 변신!
3: 아!
2: 5팀으로 변신!
0: 5가 환상적인 출발을 하고 있군요. 이제 15만 있으면 세트가 완성됩니다. 5는 열심히 게임 중이고 6과 7도 인정했습니다.
1: 럭키, 럭키, 럭키!
0: 그리고 4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 두 챔피언은 팀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매우 많답니다. 게다가 아무도 쫓는 숫자가 없으니 아주 유리하겠죠?
1: 럭키, 럭키, 럭키! 7팀으로 변신! 7팀으로 변신!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0: 아쉬워하는군요.
4: 안녕? 달려! 달려! 최대한 빨리! 아무도 날 잡을 수 없지!
5: 굴팀으로 변신!
0: 3팀으로 변신! 16이 쫓기고 있네요. 다른 쫓아갑니다.
6: 4팀으로 변신!
1: 2팀으로 변신!
0: 24는 아직 끝딱 없는데요. 끝까지 살아남는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7: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다고. 밤새워서도 할 수 있지. 난 최고야.
2: 그거야.
1: 이 팀으로 변신!
7: 너 제법인데. 내가 졌네.
8: 11팀으로 변신!
9: 만세!
2: 6팀으로 변신!
10: 6팀으로 변신! 만세!
1: 2팀으로 변신!
11: 3팀으로 변신!
1: 2팀으로!
11: 3팀으로!
1: 2팀으로!
11: 3팀으로!
1: 2팀으로!
0: 직사각형이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같군요. 팀을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12: 마지막으로 남은 게 직사각형인 거 확실해?
1: 쉬쉬?
0: 마지막 남은 직사각형은 바로 15입니다!
12: 아하! 변신해라!
2: 팀으로! 하이파이브!
0: 경기가 끝났네요.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승자는 누구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직사각형이 아닌 넘버블록들만 살아남았네요. 오늘의 우승은 이가 차지했습니다. 이가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네요.
13: 아! I'm red and I'm ready to explode.

내가 해볼게. 오이!

근데 곰아, 이게 바로 순간이동이란 거지? 그렇지?

뭘까요?

노래 시 들려드릴 건데 연습해보자. 엄마, 네가 산타 해줄 수 있지? 자, 앉아봐. 근데 산타 느낌이 안 나는데? 제법 그럴싸한데?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길 잘 봐주세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오신대요. 끝이야. 이제 선물 줘. 아, 잠깐. 보여줄까 또 있다. 새하얀 눈이 펄펄펄. 산타 선물이 펑펑펑. 그러니까 내가 공연할 때마다 선물 하나씩 갖는 거란 말이지? 응! 얼른 준비해야지!

0: 산타 왔어요. 안녕.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고.
1: 산타 할아버지 오셨네요.
0: 메리 크리스마스. 너희 모두한테 주려고 선물을 가져왔지. 이렇게 한가득 있단다.
1: 와, 정말 많네요. 저도 준비한 게 있거든요.
0: 그래, 뭘 준비했니? 얼른 보고 싶구나.
1: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오신대요.
0: 근데 난 벌써 와 있는걸.
1: 그럼 이건요. 반짝 장식 냠냠 음식. 모두 함께 신나게 즐겨요.
0: 참 착한 아이구나. 자, 선물 받으렴. 그런데 말이야, 너희도 뭔가 보여?

0: 이런 게 진짜 크리스마스지. 이게 뭐야? 다들 표정이 시무룩하잖아.
1: 그럼 혹시 또 다른 거 보여줄 수 있는 친구 없을까? 마법을 써도 좋고.
0: 맞다! 그런 방법이 있었지? 잘 봐요, 수리수리 마수리! 친구들 안녕! 여기 모인 친구들 모두 크리스마스 잘 보내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럼 산타한테 보여줄 거 있는 친구 있나요?

0: 다들 참 잘했어요. 이런 선물을 안 줄 수가 없지. 근데 산타는요? 할아버지도 보여줄 거 있으세요?
1: 그럼 있지.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0: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바다의 소자 샤키.
1: 스타코가 바닷속에 가라앉았나봐.

뼈가 엄청 많네. 전부 공룡뼈잖아. 저기다! 겨우 이런 걸로 겁먹으면 안 돼. 그럼 포기 같은 용감한 슈퍼윙스가 될 수 없다고.

0: 휴.
1: 어? 저기 좀 봐. 바닷물이 좀 이상한데.
0: 아마 스타코어가 떨어져서 그런 걸 거야.
2: 셀리, 다이노 본부로 가서 알려줘. 어서.
3: 알았어. 다이노 본부로 출발.
1: 우린 물속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자.
2: 좋아. 정말?
1: 저기 봐. 저 밑에서 물거품이 올라와. 점점 더 어두워지는데. 여기 왠지 오싹하다.
0: 깊이 들어갈수록 물이 더 차가워져서 그런 거겠지. 스타코어가 저 밑에 있을 거야. 빨리 찾아서 여기서 나가자.
3: 공룡뼈가 저절로 움직이다니. 이것도 스타코어 때문인가?
0: 호기, 뭐 보이는 거 없어?
1: 전혀!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여!
0: 뭐야 이건? 공룡뼈 아니야?
2: 이렇게 많은 뼈는 처음 본다.
1: 왜 이런 뼈들이 여기 있는 거지?
0: 무슨 일이야? 거기!
1: 이쪽으로 온다! 상어잖아!
3: 잠깐만! 난 상어가 아니야. 난 샤키라고. 바다의 다이노윙스지.
1: 다이노윙스라고?
2: 샤키! 정말 오랜만이다. 샤키는 바다를 지켜. 바다에서 제일 강한 친구지.
3: 멋진 바다의 수호자. 그게 나야. 그리고 바다는 내 구역이고. 근데 너희는 누구야?
1: 우와! 난 슈퍼윙스 호기야.
0: 그리고 난 아리.
1: 우린 신비한 에너지를 가진 스타코어라는 광석을 찾고 있어. 그게 바닷속으로 떨어졌는데.
0: 아마 이 근처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뭔가 좀...
3: 여긴 금지된 바다라고 해. 세상을 떠난 공룡들의 마지막 안식처지. 뼈들이 떠내려와서 여기 쌓여있는 거야. 여긴 물살이 너무 세서 잘못 움직이면 길을 잃게 돼. 내가 너희라면 그냥 돌아갈 거야.
1: 하지만 우린 꼭 스타코어를 찾아야 해.
2: 우릴 도와줘, 샤키. 넌 바다에 대해서 잘 알잖아.
3: 좋아. 내가 안내해줄게. 그게 멋진 히어로가 할 일이니까.
1: 고마워, 샤키.
3: 내 뒤만 잘 따라와. 우와, 저 빛 좀 봐. 너희가 찾던 거 아니야?
1: 맞아, 스타코어야.
2: 우리가 찾았어.
3: 잠깐, 기다려.
1: 샤키, 왜 그래?
3: 방금 여기 있는 뼈 하나가 움직였어.
1: 뭐? 설마 뼈가 움직일 리가.
2: 호기!
1: 말도 안 돼! 살아났잖아!
0: 공룡뼈들이 깨어난 건 분명 스타코어 때문일 거야.
1: 얘들아, 터져!
2: 트리케라톱스랑 모사사우루스야!
1: 티렉스가 왜 바닷속에 있는 거지?
3: 아주 오래전엔 여기가 육지였거든. 그런데 땅이 움직이면서 이곳이 바다가 된 거야. 좋아! 샤키가 바다를 뒤흔들어주지! 서핑보드! 박태성!

0: 뭐야? 너 뭐 두어? 앞이 안 보여?
1: 자, 그럼 셋이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야 해. 난 티렉스를 맡을게. 너희는 나머지 둘을 유인해.
2: 알겠어!
3: 우린 왼쪽으로 갈게!
0: 디노는 오른쪽!
3: 거기! 섀도우 킹! 구중 루프! 액션! 이야! 이쪽이야!
1: 나 잡아봐라! 자, 둘, 셋! 지금이야! 야호! 작전 성공! 뭐지? 끝난 게 아니었다고? 분명 이긴 줄 알았는데
4: 전부 합쳐져서 거대한 공룡이 됐어!
3: 구조형!
1: 너무 어지러워.
0: 디노, 친구들 구한다. 당장.

0: 티노!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도 왔어!
1: 다이노 윙스!
0: 일단 물 밖으로 끌어내자! 그럼 스타코어의 영향에서 벗어날 거야!
2: 리코! 조각용 물 액션!
0: 소용돌이 회전 액션! 그리고 등판 방패 액션! 그라키 다이노 로프 액션!
1: 준비됐지? 가자!
0: 좋았다!
1: 좋아, 끌어올려!

0: 잡았다.
1: 됐다. 분해제가 있어.
2: 야호! 우리가 해냈어.
3: 어? 거기 저기 어? 좀 봐.
1: 공주야. 공주야. 거기서. 공주야 어? 멈춰!
4: 공주야 스타코어는 너무 위험해. 어서 바닥에 내려놔.
0: 안 돼. 내 꿈을 이뤄줄 유일한 수단일지도 모른다고.
4: 네 꿈이라고?
0: 싫어. 포기 못해. 난 이게 필요해. 이걸로 이 스타코어로

이제 나도 날 수 있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거기 이제 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슈퍼윙스 히어로가 될 수 있어. 너처럼 말이야.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유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골든보이의 위험한 배달.
1: 여기가 어디지?

0: 어서와, 꽁지.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1: 골든보이? 여긴 뭐하는 곳이야?
0: 여긴 골든큐브, 골든보이의 기지지.
1: 골든큐브? 왜 날 여기로 데려왔어?
0: 우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걸 내가 구해준 거거든. 어쨌든 넌 무척 강해졌어. 내 파트너가 될 만큼 말이야. 오늘부터 나와 함께 온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돼보자고. 어때? 멋지지 않아?
1: 온 세상을 구하는 영웅?
0: 그래, 맞아. 지금이 딱 좋은 기회야. 너도 봤잖아. 월드 우주본부는 고장났고 슈퍼윙스 배달도 전부 중단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아이들한테 택배를 배달할 기회라고. 슈퍼윙스는 잊혀지고 우리가 진짜 영웅이 되는 거지.
1: 내가 영웅이 된다고? 전 세계 어린이들한테 사랑을 받는 호기처럼?
0: 물론이지. 그리고 슈퍼윙스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야. 어때? 나랑 손잡을래?
1: 좋아.
0: 좋았어. 그럼 기지도 새롭게 바꿔보자고. 골든 AI, 이곳을 배달본부로 변신시켜.
2: 네, 주인님. 배달본부로 변신 시작.

0: 거기 멋지다.
1: 골든 AI, 배달 임무를 알려줘.
2: 오늘 배달할 장소는 브라질의 아마존 정글에 위치한 수상 마을입니다. 그곳에 사는 루아는 보트를 무척 갖고 싶어하죠. 아마존에서 보트는 아주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1: 브라질의 아마존 정글이라고?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골든 AI, 택배를 준비해줘.
2: 네, 주인님. 택배 준비.
0: 우와! 골든보이! 내가 직접 그 택배물을 운반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1: 오! 좋아! 네가 갖고 가.
0: 우와! 고마워, 골든보이!
2: 아마존 정글에는 위험한 동물이 많습니다. 제규어와 악어도 있고, 특히 아나콘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뱀으로 길이가 7m에 이르는 개체도 있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0: 세상에서 제일 큰 뱀이라고? 그럼 혹시 다른 데 배달할 곳은 없어?
2: 슈퍼윙스 호기가 슈퍼 영웅이 된 건 임무를 거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 예, 치! 호기 얘긴 꺼내지도 마! 나한테도 이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어서 가자, 꽁지야.
0: 알았어.
1: 첫 번째 배달 장소, 아마존으로 출발!
3: 안녕하세요. 다녀오셨어요?
4: 여기 받으렴, 루아. 네가 부탁한 거야.
5: 또 신세를 줬네요. 항상 고마워요.
4: 천만에요. 언제든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3: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5: 잘 됐구나. 그리고 말이야, 이제 이웃 사람들한테 부탁 안 해도 돼. 앞으로는 직접 장을 보러 가면 되거든.
3: 우리도 보트가 생기는 거예요?
5: 그래, 맞아. 이제 곧 슈퍼윙스가 우리 보트를 배달해 줄 거란다.
3: 슈퍼윙스? 에바! 정말 멋져요!
6: 그게 정말이야?
3: 정말 꽁지를 찾은 거야? 맞아. 꽁지가 아마존 정글에 있는 걸 조금 전에 확인했어. 휴, 진짜 다행이다. 꽁지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걱정했는데.
6: 하지만 조심해야 해. 거기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골든보이랑 같이 있어.
7: 골든보이?
1: 됐다. 수상마을에 거의 다 왔어.
0: 기다려, 루아. 슈퍼꽁지 첫 번째 배달이. 우와! 어? 이런!
1: 뭐야? 떨어뜨렸잖아. 나무가 왜 이렇게 많아? 눈 크게 뜨고 찾아봐.
0: 찾았다. 야, 거기다.
1: 어? 어디가? 공지야, 왜 갑자기 달려가는 거야? 공지야. 어?

0: 큰일 날 뻔했네.
1: 하마터면 제규어한테 잡힐 뻔했어.

0: 뭐해? 뭐가 무섭다고 숨고 그래? 저 택배물을 가져와야지.
1: 뭐? 난 저 뱀 근처에도 안 갈 거야.
0: 걱정하지 마. 아나콘다는 독이 없어. 잘 봐. 안 무섭게 생겼지? 아나콘다는 독이 없는 뱀이라니까. 그러니 위험하지 않다고. 내 말 안 믿는 거야? 영웅이 그렇게 겁을 먹으면 어떡해.
1: 아나콘다가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할 수도 있잖아.
0: 그렇다면 좋은 생각이 있어.
2: 꽁지는 흔적도 안 보여.
3: 그치만 위치는 여기가 맞는데.
4: 여기야, 슈퍼맨! 어? 이쪽이야! 이쪽! 에바! 드디어 슈퍼윙스가 왔어!
2: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5: 그럼! 그리고 에바는 우리말로 야호라는 뜻이란다.
3: 만나서 반가워, 슈퍼윙스. 난 루아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안녕.
6: 만나서 반가워.
3: 난 준비됐어. 어서 줘.
2: 뭘 달라는 거야?
5: 어? 배달하러 온 거 아니었니?
3: 네? 저흰 배달 임무를 받은 게 없는데요.
5: 이런. 당연히 슈퍼윙스가 배달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2: 이상하네요. 저희 대신 누가 배달을 하기로 한 거죠?
0: 말도 안 돼. 설마 골든보이랑 꽁지가?
2: 맥스, 여기서 기다려. 아리랑 내가 찾아볼게.
1: 이게 정말 통할까?
0: 당연하지.

0: 뭐야? 어? 조심해야지.
1: 안녕, 친구.
0: 이건 내가 해결할게. 다크 골든 주막 발사. 뭐야? 안 돼. 골든 주먹은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고.
2: 어? 꽁지 목소리 같은데? 가보자. 해준 거야? 구중 루프 올가미 액션!
0: 지금이 바로 기회야. 택배벌을 찾아오자.
2: 뭐? 친구들이 위험한데.
0: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잖아.

0: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 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1: 암흑 보석이요?
2: 암흑 보석이 지구로 향했다는 소식에 보석을 찾아 나선 조그마왕의 부하들. 그 흔적을 따라 결국 번개 유치원 앞에 나타났어.
3: 이게 뭐야?
4: 공포의 똥폭탄.
2: 사랑이가 뜻밖의 능력을 발휘해 겨우 쫓아내긴 했지만 어쩐지 또 만나게 될 것 같은데.
5: 아, 번개 대장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느리신 겁니까? 왔다! 번개본부 특급 배송!
6: 빨리 열어봐.
5: 왔어, 왔어.
6: 암흑 보석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며.
5: 암흑 보석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구나.
2: 보자. 암흑 보석. 보석을 가진 자에게 강력한 마법의 능력을 부여하는 고대 에너지 결정체. 경고? 이 보석의 신비한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할 것.
5: 뭐야? 이게 끝이야? 여봐! 여봐!
6: 욕심 많은 녀석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막 쓸 거 아니야.
2: 그러니 우리가 먼저 암흑 보석을 찾아내야겠지.
3: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
7: 정정당당 웅장날!
3: 맞습니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아셨죠? 아, 그리고 거기 여기 보면은 메달 보이시죠? 저 메달은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2: 그러니까 반칙하면
8: 안 돼요.
2: 맞아요. 그리고 다쳐도
8: 절대 안 돼요. 걱정 마. 하늘이 너는 내가 지켜줄게.
9: 보기 좋구나. 우정.
8: 태평이 너도 내가 지켜줄게.
9: 친구가 지켜준다니 마음이 참 튼튼하군.
10: 튼튼이 아니라 든든이겠지.
3: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이에게는 아주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점수 매기기! 우와!
8: 나는 친구랑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3: 잘 부탁해.
8: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아빠! 나 또 금메달 땄어.
11: 어이구야, 너무 자주 따는 거 아니야? 역시 희망 있는 아빠, 엄마의 희망이야.
8: 맨날 금메달. 좋아, 저 금메달은 내 거다.
10: 운동에 실었다 하는데 뭐가 네 거야? 정정당당하게 이긴 사람만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거야.
8: 알아, 누가 반칙 써서 이긴데? 범이 너 웃긴다.
2: 3화, 이기기만 하면 괜찮아?
12: 첫 번째 경기는 멀리뛰기!
13: 출발!
5: 여기까지. 네. 잘했어. 출발!
10: 아, 손 밟으면 안 되는데. 안 돼! 다시! 아, 다시! 다시! 안 돼! 다시!
2: 시간 초과. 사랑 친구, 준비됐죠?
8: 네!
10: 밟아.
2: 자, 출발!
10: 오!
8: 다 지킨 거 맞아? 부럽냐? 부러우면 지는 거야.
12: 자, 지구도 준비됐지?
13: 네! 지구야!
14: 지구야! 힘내!
3: 지구 화이팅! 어,
8: 만나, 지구, 지구, 지구.
12: 자, 출발!
8: 어, 개미! 밟으면 안 돼! 이거 터치 맞지? 내가 이겼지? 내가 이겼다고!
15: 다행이다. 널 안 밟아서.
8: 생명은 소중해.
14: 역시 지구야.
8: 저기요! 이긴 사람은 전대요? 아니, 이긴 사람은 난데 왜 지구만 칭찬하고 난리야?
3: 아니...

0: 힘내라! 힘내라!
1: 이번에도 사랑친구 승리!
2: 졌지만 은근 당당했으니까.
1: 괜찮아. 잘했어.
0: 우리 사랑이가 힘이 아주 장사인데?
3: 이 정도 가지고 몰려.
4: 좀 하더라.
3: 내가 운동 좀 하지.
4: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국가대표라면서.
3: 사랑이 언니가
5: 국가대표? 근데 그거 대단한 거야?
3: 그럼.
4: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0: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6: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3: 뭐 봐. 다시 말해봐. 나보다 누가 더 잘해?
4: 아니 네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3: 그럼 내가 아무나야?
4: 국가대표에 비교하자면 그렇단 거지. 맛도못 먹게 왜 자꾸.
3: 저 기분 나쁘단 겨. 못생겨져다.
7: 범이 안경이.
8: 왜 웃어? 뭐야, 진짜 이상해졌어.
9: 뭐야, 왜 웃는 거지?
3: 다시 한번 해보자. 안경 원래대로.
9: 응? 내 안경 맞는데? 이상하다.
8: 뭐야,
3: 재밌잖아. 어디 또 해볼까?
8: 지구야.
3: 또 다들 지구만 좋아하네. 그래, 이번엔 지구 위에 김이랑 잔뜩 껴라.
5: 지구, 잠깐만.
3: 아, 김이 묻었구나. 고마워, 태평아.
5: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기적이지. 아니, 기본인가?
3: 흥, 이번엔 너다. 태평이 엉덩이에 카레라이스나 묻어라!
4: 어떻게, 뭐지?
10: 으아! 선생님!
1: 아이고. 아이고, 태평 친구가 또.
10: 아, 쌤, 배 아픈 게 아니고.
1: 아이고, 손에도. 자, 갑시다. 화장실 갑시다.
10: 아닌데요, 쌤.
4: 어?
10: 아, 웃겨.
4: 어?
10: 뭐야? 이게 왜 반짝이지?
4: 이상하다. 이상해.
3: 그래,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10: 아, 넘어져라!
3: 자, 새똥이나 만들어!
8: 이것도 뭐야?
3: 그래, 모두 다 이 보석을 주운 다음부터야.
4: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대박. 그럼 나 이 보석만 있으면 국가대표, 아니지, 우주 영웅도 될 수 있겠는데?
3: 사랑아, 빨리 와. 팀으로 하는 경기 시작할 거야.
4: 여기서 이기면 4점이나 준대.
3: 태평이는 나랑 한 팀이고 사랑이 넌 범이랑 한 팀이야.
4: 뭐? 나랑 범이랑? 지면 사랑이가 보면 난리칠 텐데. 선생님,
1: 응.
4: 우리 공룡이로 외우기 시작한다고 하면 안 돼요? 저 진짜 자신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브레키오사우루스.
1: 자, 범위치고 진정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4: 못 이기면 가만 안 둘 것 같으니까 그렇죠.
10: 아니, 죽기 뻔하잖아. 아, 어떡하지?
7: 이번에도 부족에게 소원해?
11: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10: 안 돼요!
1: 맞아요.
10: 안 되긴 뭐한데, 이기는 게 중요해. 금메달 반드시 따야 한다고.
1: 자, 모두 준비? 시작!
10: 우와! 야! 어, 살살해!
1: 우와!
11: 오늘 살살해? 어, 괜찮아? 어?
10: 너 지기만 해봐.
7: 안 돼! 범이가 이기게 해줘!

0: 있을까?
1: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0: 와, 나 힘 세구나.
2: 뭐지? 계속 꼴찌만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잘한다고?
3: 암흑보석의 힘을 빌리면 가능하지. 그렇다면 저 알지!
4: 찾았지요!
3: 암흑보석 가진 녀석들을 찾았습지요!
5: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0: 그만해!
6: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0: 찌릿찌릿 전기.
1: 진짜 재밌겠다. 모험아 빨리 와. 시작 누른다.
2: 잠깐 잠깐 우리 팝콘 먹으면서 보자.
1: 참 아이스크림도 있잖아.
2: 아이스크림은 다음 편 볼 때 먹자.
1: 좋아.
3: 아, 저기가 바로 톱겐 감독의 새 영화 남부의 오디션장인가.
4: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5: 텔레비전, 냉장고. 만약 전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이 마법을 걸어야겠어. 쥬엇! 지읒, 어, 이응, 정. 지읒, 어, 미응, 전. 전기가 끊어지다. 정전!
4: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6: 토끼 감독을 도와주러 갔나 봐!
3: 어, 정말? 나도 갈래! 토끼야완! 토끼야완! 토끼야완!
1: 집이 꺼졌네? 갑자기 왜 이러지?
7: 아, 정전인가 봐.
1: 정전?
8: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9: 천지, 오늘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10: 대왕별님, 지금 바로 출동할게요.
8: 좋아요. 오늘 파괴된 글자는 지읒과 기억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7: 불 안 들어오니까 너무 무서워. 정전이다니까 텔레비전도 안 나오고 인터넷도 안 되고 재미도 없어.
1: 아,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아하.
7: 근데 너무 어두워서 어떻게 가지?
1: 촛불 있잖아. 아.
11: 조심.

0: 전기가 안 들어오면 냉장고도 멈추잖아.
1: 아, 그러네.
2: 자연아, 모험아.
0: 아이야.
3: 근데 왜 이렇게 어둡지?
0: 아까부터 정전이에요.
4: 정전이라고?
5: 정전이 되면 텔레비전, 컴퓨터, 냉장고, 전등 전기를 이용하는 모든 제품이 작동을 하지 않게 돼.
3: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지읒과 기역이 들어가잖아. 그럼 전기?
4: 내가 확인해보고 올게. 세상이 깜깜한 암흑이 되었어. 아무래도 천지가 전기 글자에 정전 마법을 건 것 같아.
0: 정전이 되니까 너무 불편해요.
6: 맞아. 어서 가서 전기 글자를 찾아요.
4: 좋아. 한글 세계로 출발해볼까?
7: 네!
0: 자음!
7: 모음!
0: 변신!
8: 구름과 땅 사이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전기.

0: 번개의 힘이여, 이 천지군으로 모여라!
1: 천지군의 번개를 모으신 거예요?
0: 그래, 이제 이 천지군으로 번개 공격을 할 수 있지.

0: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1: 저기 기억이 있어요. 아, 저건 경구구나. 어? 저기도 지읒 기억이 있어. 아, 저건 전기가 아니고 장갑이야.
0: 어? 저거 아니야? 어? 저 건전지 안에 전기 글자가 있는 것 같아.
2: 그럼 어서 찾아볼까?
3: 응. 나라 한글.
0: 어? 왜 안 되지?
4: 잘 봐. 건전지에 전기가 부족해. 그래서 글자를 찾을 수 없나 봐. 먼저 건전지를 충전해야 해.
0: 역시 그렇군.
5: 오, 조심해!
0: 어서 피해!
6: 이게 바로 천지 대장님의 번개 힘이다!
0: 천지?
7: 번개의 힘이여. 천지군 번개! 으악!
0: 천지, 그만두지 못해!
7: 천지군 번개! 슛!
0: 안서!
7: 천지군 번개! 슛!
0: 나영사!
6: 역시 상대가 안 되는군!
0: 어떡하지? 그렇지. 태극봉은 전기가 통해. 그렇다면 태극봉!
7: 무서워서 포기하는 건가? 천지군 번개! 쭉!
4: 저건 이용사가 태극공을 피뢰침처럼 사용하고 있어. 피뢰침은 전기가 통하는 뾰족한 막대기로 번개를 땅속으로 사라지게 해서 번개의 피해를 막는 장치야.

0: 이럴 수가. 천주곤의 번개가 모두 사라졌어.
1: 말도 안 돼.
2: 잘했어, 이용사.
3: 번개 공격도 내 태극봉 앞에선 아무 소용없지.
4: 번개도 다 써버리고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인가? 각오해라.
0: 아이야, 두고 보자.
1: 두고 보자.
3: 글자를 찾으려면 건전지를 충전해야 해.
2: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자음 마법진,
6: 모음 마법진.
4: 지읒, 오, 이응, 충.
2: 지읒, 어, 니은, 전.
4: 전기를 채우다.
7: 충전.
4: 전전지를 충전하다.

0: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1: 네. 지읒이 어와 니은을 만나 전. 기역이 이를 만나 기. 전기.
2: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 전기가 없으면 불도 안 들어오고 불편한 게 정말 많구나.
4: 그렇지. 전기의 소중함을 잘 알겠지.
3: 아, 할아버지.
4: 그래, 전기는 소중하지만 위험하기도 하니까 더 잘 안전하게 사용해야 돼. 근데 이만 불 켜자. 할아버지는 눈이 침침해서 예쁜 모음이, 자음이 얼굴이 잘 안 보여요.
3: 그래요, 할아버지.
4: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1: 전기!
4: 전기!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할까?
1: 어? 오?
0: 무굴 제국과 인도양 무역? 무굴 제국 이야기네. 오늘은 이거 하자. 그래!
2: 에휴, 생각 좀 해보겠노라.
3: 제발, 면직물을 우리 영국이 독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4: 시간을 달리는 무굴 제국과 인도양 무역 이야기. 1687년.
5: 저 폐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0: 폐하께서?
5: 예.
0: 어서 갑시다.
5: 가시죠.

0: 여기가 어디지? 어?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영기리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스관이에요.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시간? 네, 이 게임을 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2: 그래?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1: 네, 도전!
2: 그럼 추사위를 던져 주세요.
1: 떨린다. 오!
3: 야.

0: 이야, 이게 저절로 움직여.
1: 가자.
2: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포르투갈에서 무역을 하자고 한다고?
3: 예, 향신료를 더 가져갈 수 있겠냐고 합니다.
2: 그렇게 해. 실크로드도 막혔는데 이때가 기회다. 유럽의 대항해 시대 이후 무굴 제국은 이 무역을 통해 큰 부를 쌓게 됩니다. 이 무역은 어떤 무역일까요?
4: 무역이요?
5: 일단 이 얘기를 알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인도의 무굴 제국이 세워지기 전에
2: 신이 원하신다!
5: 가톨릭 세력인 유럽이랑 이슬람 국가가 200년 동안이나 십자군 전쟁을 벌였거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럽에는
6: 후추 안 뿌린 고기는 안 먹어, 안 먹어! 냄새 난다고!
7: 그놈의 후추 타령! 후추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여보!
5: 십자군 전쟁 때 이슬람 문화를 통해 접하게 된 후추와 향신료들이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어. 이 후추와 향신료들을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들여오고 있었는데 1453년 유럽에서 동양으로 가는 길목 콘스탄티노플을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면서 그만 실크로드의 무역길이 끊어지고 말았던 거야. 그래서 후추와 향신료 가격이 금값만큼 비싸졌지. 그러자
8: 차라리 동방으로 가는 바닷길을 찾아라. 그럼 우리나라 부자가 될 거야.
9: 만약에 이 바닷길이 맞다면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다 이 말이지?
5: 맞습니다. 상인들은 물론 유럽의 많은 나라 왕들이 후추와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 인도로 갈 바닷길을 찾게 되는데 무굴 제국 때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찾아 인도의 캘리컷 항구에 도착을 한 거야.
10: 이야, 듣던 대로 인도가 잘 살긴 하는구나. 아니, 저기 후추랑 향신료를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11: 후추랑 향신료?
10: 예, 후추랑 향신료.
11: 따라오시오. 저쪽에.
10: 저쪽에요?
11: 네, 저쪽에.
10: 아, 예, 감사합니다.
11: 따라오시오.
10: 아, 예.
5: 이때 바스코 다가마가 향신료를 사들고 포르투갈로 돌아갔는데
6: 뭐? 향신료를 팔아서 60배나 이익을 얻었다고?
10: 예. 다른 나라 상인들이 서로 사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6: 오, 가만. 그럼 우리가 빨리 가서 독점을 해서 팔아야지.
5: 그랬지. 포르투갈은 인도에서 사가지고 간 향신료로 큰 이익을 얻기 시작했고 이후 무굴 제국의 아크바르 황제도 나라가 안정이 되자 해외 무역을 적극 장려했는데
2: 포르투갈에서 무역을 하자고 한다고?
3: 예, 향신료를 더 가져갈 수 있겠냐고 합니다.
2: 그렇게 해. 실크로드도 막혔는데 이때가 기회다. 인도양으로 오는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무역을 해.
5: 이렇게 무굴 제국은 아크바르 황제 때부터 인도양을 통한 무역을 적극 장려했고 유럽의 여러 나라 상인들이 무굴 제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
12: 무굴로 가자! 무굴이 대박이다!
5: 인도양을 통해 무굴 제국으로 몰려들었지. 그러자
8: 안 되겠어. 우리도 포르투갈처럼 잘 살려면 인도와의 무역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어. 무굴 제국 황제한테 면직물 독점권을 달라고 해봐.
10: 네.
5: 영국의 왕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독점 무역권을 달라고 하기도 했지.
13: 에이, 생각 좀 해보겠노라.
14: 배야, 제발 면직물을 우리 영국이 독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3: 어허, 생각 좀 해보겠다니까. 지금 우리나라 제품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5: 이렇게 무굴 제국은 인도양 무역을 통해 나라의 부를 쌓으면서 영토를 넓혀가며 점점 부강해져가고 있었어.
1: 아, 정답!
2: 유럽의 대항해 시대 이후 무굴 제국이 큰 부를 쌓게 되는 무역은
1: 인도양 무역!
2: 네, 정답입니다. 예! 인도의 면직물과 천연 염색 재료인 인디고 그리고 화약을 만드는 초석과 같은 인기 품목이 많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인도양을 통해 인도로 몰려들면서 무굴 제국은 엄청난 부를 쌓게 됩니다. 아~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0: 파이팅이다잉.
15: 오!
0: 일곱
2: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종교는 이슬람교지. 너희들 그 힌두교 말고 이슬람교입니다.
3: 네?
2: 무굴 제국은 아우랑제부 황제 때 어떤 정책을 펼치면서 국력이 쇠퇴하게 될까요?
0: 응? 정책이요?
16: 응. 무굴 제국이 인도양 무역을 하면서 부를 쌓았다고 했잖아.
0: 네.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무기도 사고 그러면서 영토도 엄청 넓혔어. 특히 아우랑제부 황제는 돌격하라! 돌려! 인도 남부의 여러 힌두교 왕국들을 제압해서 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영토를 엄청 크게 넓혔어. 그런데 아우랑제부 황제는 독실한 이슬람교 신자였는데 앞으로 우리 무굴 제국은 이슬람교 안 믿으면 관리고 뭐고 아무것도 안 시켜줄 거야. 알아들었어?
3: 네.
0: 이제 내가 무굴 제국을 이슬람 국가로 완성시키겠다. 힌두 사원도 다 없애! 아우랑제부 황제는 선대 황제들과는 다르게 이슬람교가 최고라며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두는 인두세도 다시 부활시켰어.
15: 니네 힌두교 믿지?
7: 네, 그런데요?
1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이네? 여섯 명분 세금 네!
17: 아니, 지금까지 안 했는데.
14: 법이 바뀌었어. 황제께서 이슬람교를 안 믿으면 인도세를 내야 돼.
15: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반항해?
0: 누가? 이때 인도 백성의 70% 이상은 이슬람교를 믿지 않았어. 그런데 아우랑제부 황제가 다시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탄압하자
18: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우리 따로 나라를 만들어서 나갑시다. 더 이상 이슬람의 지배를 받지 맙시다.
0: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민족들이 여기저기서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러자 화가 난 아우랑제부 황제는 반란 세력들을 무력으로 진압했지만 반역자들을 모두 없애라! 반란은 줄어들지 않았고 심지어 무굴 제국에 반대하는 힌두교 영주들이 동맹을 맺어 마라타 왕국을 세우기까지 했어. 그러자 반란자들을 한 놈도 남기지 마라! 무조리 없애라! 아우랑제부 황제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전쟁을 계속하면서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14: 오호, 무굴제국이 혼란스럽다 이거지?
0: 예.
14: 그럼 이럴 때 뽑아먹을 수 있는 건 싹 다 뽑아먹어야겠구만. 아니, 이참에 그냥 차지해버려?
17: 허! 좋은 생각입니다.
0: 이렇게 무굴제국의 혼란을 틈타 영국을 비롯한 서양 세력들이 인도를 야금야금 침략하기 시작했고 결국 무굴제국은 작은 마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국력이 매우 쇠퇴했다가 이후 1857년 멸망하고 무굴제국과 인도 전체는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지.
1: 아, 정답!
2: 아우랑제부 황제 때 무굴 제국의 국력을 쇠퇴하게 만든 정책은
1: 종교 탄압.
2: 네, 정답입니다. 예! 무굴 제국은 인도양 무역으로 부를 쌓았고 아우랑제부 황제 시절에는 가장 큰 영토를 가지게 되었지만 이슬람교만을 우대하는 차별적인 정책으로 다른 종교들을 탄압하면서 수많은 반란이 일어나 국력이 쇠퇴해 결국에는 1857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0: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 문 열렸다.
2: 문 열렸다.
3: 애들 안녕. 잘들 있어. 나 잊으면 안 된다, 너희들. 안녕.
4: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어땠나요?
3: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4: 저도요.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5: 애들아, 삼겹살 먹게 내려와.
3: 삼겹살? 그거 다 내가 다 먹고.
2: 아, 형아, 같이 가.
3: 내가 다 먹고.
2: 삼겹살 같이 먹어. 같이 가.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야, 오늘은 뭐 할까?
1: 어? 동로마 제국?
2: 어? 로마 제국은 아는데 동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도 있나?
0: 승환아, 오늘 이거 해보자.
2: 그래!
3: 로마는 너무 문제가 많은 도시야. 수도를 옮겨야 우리 로마 제국이 더 강해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어!
4: 시간을 달리는 동로마 제국 이야기. 330년.
5: 들었어요? 새 수도로 가면 매일 빵을 나눠준대요.
6: 진짜로?

0: 아니, 여기가 어디지?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길이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스루환이에요.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시간?
1: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3: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4: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 도전할게. 이야!
0: 오! 일곱 칸! 오! 야, 야, 진짜 신기하다.
3: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흔들리는 로마를 재정비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수도가 필요하다.
3: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1세는 수도를 로마에서 이곳으로 옮기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0: 어? 수도를 옮겨요?
6: 당시 로마는 서로 황제가 당했다고 난리가 났던 혼란기를 거치고
7: 306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가 황제가 됐는데 얼마 후 온 로마가 들썩들썩 또 난리가 났던 거야.
0: 아, 도대체 폐하께서 왜 저러신단 말이오? 수도를 옮긴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8: 안 되지요. 이제 나라가 좀 안정이 되나 싶었는데 조성 대대로 수도였던 로마를 버리시다니.
7: 그랬지. 콘스탄티누스 1세가 수도를 옮긴다고 했기 때문이었어.
4: 폐하!
5: 로마는 너무 문제가 많은 도시야. 수도를 옮겨야 우리 로마 제국이 더 강해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어!
7: 콘스탄티누스 1세가 왜 수도를 옮기려고 했냐면 당시 서쪽에서는 게르만족이 계속 침입을 해왔고 동쪽에서는 페르시아의 침략도 거세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유럽 동쪽 끝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기기로 했던 거지.
5: 흔들리는 로마를 재정비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수도가 필요하다.
9: 아무리 그래도 비잔티움이라면 적국인 페르시아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그런 곳으로 수도를 옮기시는 건 좀...
5: 그러니까 자네들이 안 되는 게야. 적이랑 가까울수록 방어하기 좋은 법. 로마는 페르시아랑 너무 멀어.
10: 그래도 비잔티움은 상인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항구인데요.
5: 그러니까 더 가겠다는 게야. 영토를 많이 차지한다고 강해지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무역을 해야 나라가 강해진다!
7: 그랬어. 비잔티움은 실크로드에서 온 동양의 물건들이 유럽으로 팔려나갈 때 거쳐가야만 하는 무역도시였고.
11: 비단은 얼마나 있어?
12: 자, 넉넉하게 있지요.
13: 아이, 나도 좀 필요한데 넉넉하게 있어?
12: 아이, 걱정하지 마시오. 넉넉하게 있습니다.
14: 자, 소금이랑 후추도 있습니다!
7: 비잔티움은 작은 해협 옆에 있어서 페르시아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지.
5: 튼튼한 성벽만 만들면 천연 요새가 될 것이다. 무역도 하고 페르시아도 받고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나?
15: 없지요.
5: 그럼 비잔티움에 로마 똑같은 도시를 건설하라.
15: 예.
7: 콘스탄티누스 1세는 로마 제국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몇 년에 걸쳐 비잔티움의 새 수도를 건설하게 했어.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 수 있게 새로운 정책도 발표했는데.
16: 들었어요? 새 수도라고 하면 매일 빵을 나눠준대요.
17: 진짜로?
16: 그럼 거기 가서 살아야죠. 갑시다.
7: 이렇게 해서 작은 항구 도시 비잔티움은 330년에 로마의 수도가 되었고 이름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바뀌게 되지. 로마의 수도가 된 이후 동서양 무역이 더 활발해졌고.
8: 아니, 피단 좀 더 주시오.
13: 향유 있어?
18: 자, 양탄자 사십시오.
7: 시간이 지나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제 무역 도시가 됐던 거야.
4: 아, 정답!
3: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0: 수도를 옮긴 곳은 콘스탄티노폴리스. 네, 정답입니다. 비잔티움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도시라는 뜻인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후 1120여 년간 다른 나라의 침입을 막는 요새의 역할을 충분히 했을 뿐 아니라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되는 최고의 무역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1: 야, 이 동생 진짜 신기해. 진짜 많이 간다.
0: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2: 이번엔 제가.
3: 아, 잘해.
0: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뭐? 서로마가 또 공격을 당했다고? 안 되겠어. 더 크고 강한 성벽을 만들어서 그 누구도 뚫지 못하게 하겠다.
0: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하여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5: 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로마의 수도 아니에요?
2: 그럼 당연히 로마 제국이죠.
3: 그럴 것 같지. 근데 이때 로마 제국은 나라가 너무 커서 황제 한 사람이 통치하기가 어려웠거든.
4: 그래서
3: 콘스탄티누스 1세가 죽은 뒤 60여 년간 로마 제국은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스러웠어. 그러자 황제인 테오도시우스 1세는 먼저 나라를 다스리기 쉽게 국교를 기독교로 정했지.
4: 이제부터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6: 네?
4: 사람들이 많이 믿잖아. 그리고 내가 죽으면 너희 둘이 영토를 잘 나눠서 다스려라. 형인 넌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있는 동방을, 동생인 넌 로마시가 있는 서방을 맡아서 책임지고 다스려라.
6: 네, 네 아버지.
3: 이렇게 해서 테오도시우스 1세가 죽은 395년부터 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었는데,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수도인 동로마 제국은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다.
4: 야, 이제 중국에서 비단을 사올 필요가 있나? 어? 이제 실만 사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팔면 되지.
7: 그럼 그럼. 그리고 우리 귀금속도 많이 많이 팔고.
8: 당연하지. 황제께서 팍팍 지원해주시는데.
3: 나라에서 상업과 수공업을 지원해줘서 동로마 제국은 더 번영하고 부유해졌어. 그런데 당시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 2세가 서로마의 이민족들의 침략이 거세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4: 서로마가 또 공격을 당했다고?
9: 네.
4: 원래 성격으로는 우리 동로마도 불안한데. 안 되겠어. 더 크고 강한 성벽을 만들어서 그 누구도 뚫지 못하게 하겠다. 모든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라!
9: 예.
3: 이렇게 테오도시우스 2세가 서쪽 외곽에 삼중에 아주 튼튼한 성벽을 지었고, 그 덕에 동로마 제국은 수십 차례나 적의 침입을 받았지만 끄떡없었어. 반면에 변변한 성벽도 없었던 서로마 제국은 사방에서 몰려든 이민족들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하고 80여 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어. 하지만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하고 있던 동로마 제국은,
10: 자, 이번엔 비단 10필 더 주시오.
11: 에이, 무슨 소리입니까? 아, 뒤에 그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요? 한 사람당 2필 이상 안 됩니다.
12: 에이, 많이 좀 가져오지. 오늘 나도 많이 사가야 되는데.
4: 오, 환상적이요! 부자기를 더 주시오.
3: 이렇게 무역이 활발해지자 상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13: 이번 달에는 세금이 10배나 더 늘었습니다.
4: 아이고, 좋아.
3: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의 많은 돈이 동로마 제국으로 흘러들어올 정도로 번영을 했지. 그러자 527년 황제가 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14: 무역이 더 잘 되려면 함대를 만들어야 해. 그래야 무역선도 지키고 페르시아도 막지.
15: 폐하, 그러시면 빼앗겼던 로마 제국 영토도 찾아오시미. 어?

0: 그래. 맞네. 이참에 이민족에게 빼앗긴 로마 영토를 다 되찾아오자고. 싹 다.
1: 이렇게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이민족에게 빼앗겼던 고대 로마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기도 했지. 그렇게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했던 동로마 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거야.
2: 아, 정답!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하여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나라는
3: 동로마 제국!
2: 네, 정답입니다. 예! 나라의 경제력은 곧 국력이었기 때문에 국제무역 도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했던 동로마 제국은 천년 넘게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원래 이름이 비잔티움이었기 때문에 서유럽의 학자들은 동로마 제국을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에이도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4: 안녕.
5: 잘들 있어. 행복해야 돼.
4: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어땠나요?
4: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6: 저도 즐거웠어요.
2: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7: 애들아, 식혜 먹자. 얼른 내려와.
5: 오, 식혜 다 마실 거야.
4: 같이 먹어요.
5: 다 먹을 거예요.
4: 와플 다 먹지 마.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번 시간엔 먼저 피지로 가서 신비로운 황소 상어 무리를 만나봅니다. 정말 기대돼요. 이런 연구는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어서 서식지를 되살리는 활동가를 찾아가고
1: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서서히 자연이 복원되고 있고 발판이 생겨나고 있어요.
0: 물범 보호법도 알아봅니다.
2: 우리가 해변에 세우는 건 하와이 몽쿠 물범을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판이라기보단 습성을 알리는 안내판에 더 가까워요.
0: 지구 탐사 이야기 출발합니다. 피지는 남태평양 한쪽에 고립돼 있다시피 한 섬.

0: 점입니다. 야생생물의 대부분은 바닷속에 서식하며 300개가 넘는 섬 사이를 흐르는 강한 조류와 산호초를 기반으로 번성하고 있죠. 이 섬나라와 주변의 푸르른 바다에는 제가 몹시 아끼고 좋아하는 바다 생물 중 하나가 살고 있는데요. 상어죠. 다양한 상어를 이리로 끌어들이고 있는 건 생동감 넘치는 피지의 해양 생태계. 지금부터 상어 연구팀과 함께 바다로 잠수해 이 위풍당당한 포식자의 습성을 좀 더 가까이에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엔 다양한 종의 상어를 근거리에서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쿠버 다이빙 업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사만이 목적은 아니죠. 상어 관찰을 통해 장기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종 중 하나가 황수상어. 이 최상의 포식자는 약 3m까지 자라며 피지 부근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영역은 바다에만 국한되지 않죠.
1: 인식표를 부착한 황소상어를 추적해봤더니 강으로 올라오더군요. 스스로 염분 농도를 조절해가며 민물에서 몇 달 몇 년까지도 버텨요. 굉장합니다.
0: 정말 대단하네요. 황소상어는 짠물과 민물 환경 모두에서 서식이 가능한 유일한 종이죠.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다른 상어종과 함께 인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스쿠버 다이빙 업체에서 2004년 상어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도운 것은 바로 이 때문. 이는 피지 최초의 해양 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보호구역에선 어업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서 조개 하나도 주워가서는 안 되죠. 덕분에 상어 서식들은 번성 중이고 뒤이어 상어의 생태 연구를 수행하는 것까지 가능해졌죠. 여기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던데 어깨가 무겁겠어요. 연구를 할 때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요?
1: 어떤 연구를 진행하든 항상 환경 보존이 핵심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연구로 인해서 환경에 해를 입히거나 하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환경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해요.
0: 비영리 단체가 아닌 상업 관광 업체에서 환경 보존에 투자를 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워요. 그래야 사업도 지속 가능한 거겠죠. 빨리 직접 눈으로 보고 싶네요. 어서 바다로
1: 그래요.
0: 가야겠어요.
1: 고마워요.
0: 고맙습니다. 아시죠? 오늘 예정된 잠수는 두 차례. 다이빙 지점에 도착하자 마누아가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요. 우린 기대에 부푼 가슴을 안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린 팀을 이뤄 잠수했고 각자 자리를 잡은 뒤 조심스럽게 밑밥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황소상어 무리가 제법 빨리 몰려들었지만 미친 듯이 먹이를 탐닉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산호초를 잘 보존하면 더 많은 물고기와 더 많은 상어가 번성하고 이는 다시 관광업의 호황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선 다이빙을 즐기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업체의 수익금 중 일부는 지역 어부들에게 돌아갑니다. 어획을 포기한 대가로 주는 일종의 보상금이죠. 계산은 간단합니다. 어부도 어업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보상금이 더 크기 때문에 기꺼이 서식지 보호에 동참하게 되죠. 이는 환경과 지역사회 모두가 이득을 보는 윈윈 전략입니다. 이들의 유기적인 협업은 대단히 고무적이죠. 곧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잠수에서는 상어를 직접 만나보고 다시 마이애미 해안으로 자리를 옮겨 해안선을 따라 나무를 심는 이유를 들어봅니다. 이곳은 피지입니다. 샤크리프 해양보호구역으로 이동. 푸른 바다로 뛰어들자 황소상어가 무리로 몰려들었는데요. 즐거웠던 첫 잠수를 마치고 난 뒤 우리는 해양생물학자인 마노아 라우빌리와 함께 본격적인 현장 탐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잠수는 멋졌어요. 황소상어가 굉장히 많던데요. 곧 또 잠수를 할 예정인데 어떤 조사를 할 건가요?
2: 이번엔 표본용총을 가져갈 겁니다.
0: 네?
2: 황소상어 중 한 마리를 골라서 표본을 채취하려고요.
0: 네. 아, 일반 작살총을 개조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쓰는 거죠?
2: 네. 물속에서 총을 발사하면 이 작은 바늘만 상어 몸에 박힙니다.

0: 전혀 해를 입히지 않고 조직의 일부만 채취하게 설계돼 있어요.
1: 대부분의 상어 체험 업체에선 먹이로 상어를 유인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의문점이 상어가 인간이 뿌려주는 먹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사냥 활동을 하는지죠. 그러니까 상어의 피부 조직 표본을 채취해서 인간이 상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상어의 식단이나 사냥 습성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군요.
0: 만에 하나 황소 상어가 우리가 주는 먹이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면 그런 습성의 변화가 이곳 산호초를 포함해 피지의 해양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게 뻔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니까 조처를 해야 해요.
1: 정말 흥미로운 실험이네요. 사실 상어 체험 스쿠버 다이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아요. 이번 탐사로 얻는 자료가 분명 귀하게 쓰일 겁니다. 두 번째 잠수 지점은 좀 더 얕아서 상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만화는 표본 채취에 적합한 상어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방아쇠를 당겼죠. 표본 채취 성공! 연구팀은 오로지 특정한 부위만을 겨냥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몸통 중앙에 자리한 등 지느러미 바로 뒷부분. 이 부분이 조직이 두껍고 장기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전하죠. 채취한 표본을 분석하면 상어의 식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6년간의 연구에 의하면 이곳 황소상어가 인간에게서 얻는 먹이는 전체 식단의 1% 미만이라는데요. 인간으로 치자면 몇 주에 한 번씩 스테이크를 먹는 정도죠. 게다가 상어는 공짜 먹이를 노리고 이곳에 눌러앉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해양보호구역 밖으로 나가 오랜 기간 머물렀죠. 상어는 바다의 포식자로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지만 수십 마리의 황소상어가 자유로이 헤엄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그런 편견이 부당하게 느껴질 정도로 평온하고 평화롭죠. 이 멋진 바다 생물을 보존하기 위해선 우리의 각성이 필수입니다. 현재 피지에서 이루어지는 협업은 우리도 얼마든지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증거죠. 상어를 보존하는 편이 사냥과 남획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걸 어부와 지역사회 등에 이해시킬 수만 있다면 공존은 가능합니다. 이곳 업체처럼 관광과 연구를 병행하는 생태관광을 차용할 경우 유용한 데이터를 얼마든지 수집할 수 있죠. 인간과 자연 사이에 균형을 잡는 작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제대로만 해낸다면 아름다운 해양 생태계를 대대로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다. 곧이어 마이애미의 해안과 그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2: 전에는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건강한 서식지로 변해가고 있어요.
1: 그리고 물범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바다를 둘러보고 있는데요. 과도한 해안 개발은 생태계를 교란해 폭풍이나 해수면 상승 등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는 자연 장벽을 망가뜨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곳 플로리다에서는 토종 식물을 복원, 난개발로 손상된 자연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1949년 설립된 프로스트 과학관은 모든 건물을 최첨단으로 재정비, 2017년을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개원했죠. 과학관 산하의 수족관에선 플로리다 남부와 그 주변의 생태계를 엿볼 수 있는데요.
2: 우리의 생활은 건물도 차도만은 50km 반경의 도시 지역을 벗어나지 않죠. 하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눈을 돌리면 대자연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1: 프로스트 과학관의 자연보호 프로그램 담당자인 페르난도 브레토스는 마이애미 지역의 해안과 야생을 지키는데 평생을 바쳐온 자연복원 전문가죠.
2: 이곳 마이애미는 산도 없고 강도 없지만 대신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한 아름다운 해양 생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안을 복원하는 이유도 사람과 자연

0: 양간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죠.
1: 플로리다 남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바로 맹그로브 숲.
0: 맹그로브 숲은 세 가지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꼭대기는 조류층으로 새들이 둥지를 틀고 살 수 있어요. 또 숲 바닥에는 파충류나 갑각류, 육상포유류가 사는데 맹그로브가 곧 먹이이자 보금자리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수중인데요. 복잡하게 얽힌 뿌리 주변에 서식하는 바다 생물이 많아요. 갓 부안치어는 맹그로브 숲에 숨어 지내다가 성장을 마치면 산호초나 해초밭으로 옮겨가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1: 페르난도는 과학관에서 근무하는 것 외에도 과학관 산하 환경지킴이 자원봉사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임을 갖고 다양한 환경지킴이 활동에 나서죠. 오늘은 몇몇이 모여 함께 맹그로브 묘목을 심기로 한 날.
0: 이곳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복원활동을 해온 구역입니다. 저기 보시면 도로가 있는데요. 공사를 할 때 이쪽에서 흙을 파헤쳐서 도랑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저 도랑이 맹그로브 심기에 딱 알맞은 환경이에요. 자, 곧 보시게 될 어린 맹그로브 나무도 원래는 이랬어요. 심을 때도 그냥 이대로 꽂으면 됩니다. 현재 2m 정도가 자랐고 버팀뿌리도 잘 나왔어요. 점점 숲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그 시작입니다. 이 묘목이 그 시작이에요.
1: 이제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심게 될 맹그로브 묘목을 키워낸 건 다름 아닌 마이애미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0: 발 조심해요. 바닥이 정글이니까요. 이런 데가 좋아요. 공간이 넉넉하잖아요. 다른 나무와도 거리가 있고요. 여기도 좋겠는데요. 여기 구덩이를 팝시다. 진흙이 뻑뻑해서 묘목을 심기에 딱 좋아요. 이제 묘목을 꽂으세요.
1: 구덩이의 깊이는 7cm쯤이 적당합니다. 어린 묘목을 너무 얕게 심어놓으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쉽죠.
0: 여기 누군가가 심어놓은 묘목에선 벌써 버팀뿌리가 나왔어요. 아주 좋네요. 맹그로브는 물이 많은 환경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분의 뿌리로 줄기를 지탱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둥을 세워서 기반을 다지는 거죠.
1: 플로리다의 토종 맹그로브 종은 모두 세 가지. 오늘 심고 있는 묘목은 레드 맹그로브로 뿌리가 매우 발달해 나무가 물 위에 우뚝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죠.
0: 지금 보시는 게 우리 목표예요. 저 나무들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약 7, 8년 전에 심은 거죠. 성장이 느리지만 벌써 기능하고 있습니다. 땅을 단단히 붙잡아주고 서로 경쟁하면서 숲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어요. 맹그로브는 먹이이기도 합니다. 분해되면서 양분을 공급하죠.
1: 레드 맹그로브는 블랙 맹그로브나 화이트 맹그로브 종과도 공존합니다. 이들은 육지에 조금 더 가까이 자라죠.
0: 여긴 이제 막 발달하기 시작한 어린 맹그로브 숲인데요. 벌써 복잡해요.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죠. 하지만 개나 거미 따위의 생물이 살기에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다양한 생명을 품어줘요.
1: 특히 이 구역의 숲은 수년에 걸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잘 자라나는 중이죠. 이런 장기적인 성과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0: 한때는 엉망이었는데 이젠 건강한 서식지로 자리 잡았어요. 온통 파헤쳐져서 아무 희망도 없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숲이 들어설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줬어요.
1: 곧이어 이번엔 해변으로 자리를 옮겨 대형 폭풍에 맞서는 작은 식물의 역할에 대해 알아봅니다.
0: 엄청나죠.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3만 9천 폭의 토종 식물을 심었어요. 이곳은 오래전부터 복원활동을 해온 구역입니다.
1: 여긴 다시 마이애미. 프로스트 과학관에서 일하는 페르난도 브레토스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진행하는 자연복원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0: 맹그로브에 비하면 이건 대규모죠.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3만 9천 폭의 토종 식물을 심었으니까요. 바다 귀리를 포함한 사구 식물을 많이 심었어요.
1: 많은 해안지대와 마찬가지로 플로리다 남부도 해수면 상승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해안에 사구가 많고 바다 귀리 등 식물이 무성하면 큰 폭풍이나 해일이 밀어닥칠 때 큰 도움이 되죠.
0: 근사하진 않지만 여기도 복원 구역입니다. 되도록 풀을 밟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1: 이 해변에선 어린 바다 귀리가 다른 식물에 밀리는 중이죠.
0: 여기 바다 귀리를 심었는데 돼지풀이 나타났어요. 지금은 그냥 두고 있습니다. 경쟁을 좀 해야 하니까요. 공감과 양분을 두고 다퉈요. 그런데 돼지풀은 뿌리가 깊지 않아요. 이게 다거든요. 바다 길이 뿌리는 1m 깊이까지도 파고듭니다.
1: 오늘 자원봉사자들의 임무는 간단합니다. 바다 길이를 위협하는 모든 식물을 제거하는 것. 인간의 도움으로 약간의 우위를 점하는 것만으로도 뿌리가 자리 잡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 해변 건너편의 해안은 이미 3년생이 된 바다 귀리로 온통 장관을 이루고 있죠.
0: 식물이 모래를 붙잡고 있는 게 보이죠? 허리케인이 왔을 때 여기서 막아줬어요.
1: 2017년, 허리케인 어마가 플로리다를 강타했죠. 강풍을 등에 업은 거대한 해일이 해안지대는 물론이고 마이애미 시가지 일부까지 집어삼켰습니다.
0: 물이 여기까지 들이닥쳤는데 다 막아줬어요. 깊은 뿌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바다 귀리의 깊은 뿌리가 사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거든요. 이 프로젝트는 자연적인 시스템을 복원하고 되살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해수면 상승이나 폭풍을 막는 데는 자연의 시스템이 저기 보이는 방조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방조제는 무너지면 끝이죠. 더 이상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선 설령 해수면이 조금 더 올라온다 해도 바다 길이 같은 식물이 소금기를 견뎌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해변을 지켜줘요.
1: 해안지대 개발은 자연의 서식지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죠.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으면 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뿌린 씨앗이 미래에 풍족한 수확으로 돌아올 겁니다.
0: 혼자서는 어렵지만 몇백 명이면 가능해요.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로 8천의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해 주었습니다. 정말 멋지고 대단한 발걸음입니다.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건 흐뭇한 일이죠. 자원봉사자들이 두고두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일을 해내고 있어요.
1: 곧이어 이번엔 하와이로 가서 고유종 물범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봅니다.
2: 전 저 멋진 물범이 정말 좋아요. 하와이의 상징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보호해야 해요.
1: 이번엔 물범 얘기를 해볼 텐데요. 하와이 몽크 물범은 미국의 물범 중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종이죠.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이 물범을 보호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곳은 열대의 낙원 마우이섬. 여느 때처럼 햇살이 화창한 아름다운 날인데요. 북부의 해변에 예측부터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든 이유는 이 섬의 소중한 해양생물을 지키기 위해서죠.
2: 지금 하와이 몽크 물범이 해변에 올라와서 쉬고 있어요. 요즘 한창 털갈이를 하는 중이죠.
1: 약 10년 전만 해도 하와이 몽크 물범의 개체수는 800을 밑돌 정도로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모인 자원봉사자 덕분에 힘을 얻고 있다는데요.
2: 마우이섬 해양포유류 대응팀에는 훈련을 받은 훌륭한 자원봉사자가 많아요. 해변에 몇 시간씩 머물면서 일반 시민에게 상황을 알리는 일을 하죠. 물범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달려오고요. 물범의 모든 걸 기록하고 확인하고 필요하면 경고판도 세워요. 우리는 하와이 물범 주변에 경고판을 세울 때 장벽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해수욕이나 산책을 즐기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물범도 사람도 서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죠. 물범도 야생동물이니까요.
1: 하와이 몽크 물범이 섬의 해변으로 올라왔을 때 3m 이내로 접근하는 건 불법이죠. 이 규칙은 요즘 특히 더 중요한데요.
2: 저기 보이는 물범이 RQ21이란 녀석인데 암컷이에요.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하와이 몽크 물범이죠. 나이는 20살이고 지금 우리 섬의 해변에 올라와서 털갈이를 하는 중이에요.
1: 하와이 몽크 물범은 1년에 한 차례씩 털갈이를 치릅니다. 털갈이 처리되면 몸을 뒤덮고 있는 털뿐 아니라 표피까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포식자에게 몹시 취약한 상태가 되죠.
2: 털갈이를 할 때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먹이도 잘 못 먹어서 체중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면역체계도 약해지기 때문에 인간이 회방을 놓거나 개가 달려들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방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줘야 해요.
1: 이곳 자원봉사팀처럼 지켜봐주는 이들이 있으면 훨씬 편하죠. 다시 물로 돌아가기 전까지 푹 쉬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저는 여기 사는 게 정말 좋습니다. 바다 수영을 즐기니까 바다도 중요하죠.

0: 우리 섬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물범을 지키는 방식으로 소중한 자연 자원을 보호할 수 있어서 좋아해요.
1: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로 저 근사한 해양 포유류가 정말 좋아요. 하와이의 상징이죠. 자연을 누리는 만큼 뭔가 해야 하는데 물범을 지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즐겁기도 하고요.
2: 털갈이가 끝나기까지는 아직 일주일이 더 남았죠. 힘든 시기엔 스트레스 없이 지내는 게 중요한데 든든한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 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매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0: 빛거울 광주입니다. 그곳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명산 무등산. 오랜 인구의 세월이 빚어낸 자연의 골짜기죠. 수려한 밤이 기둥을 병풍처럼 두른 규봉암의 절경부터
1: 우리 무등산의 석경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광석대입니다.
0: 광주 칠미 중에 하나인 무등산 보리밥까지 소박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는 필수 코스.
2: 무등산 갈 때는 꼭 여기 와요.
0: 여기에 젓갈과 양념 듬뿍 넣어 만든 김치를 곁들이면 이것이 바로 무등산의 별미라는 것입니다. 낭만 찾아서 온 부부도 있는데요. 낭만과 현실 사이 인생에 한 번쯤은 꿈꿨을 로망이 펼쳐집니다.
3: 봐봐, 물고기도 있잖아. 가재도 있을 거야, 이거. 애들만.
0: 아기자기 즐겁고 흥건한 산골의 정취가 느껴지는 곳 광주 무등산으로 떠나보시죠. 한반도 남서부에 자리한 호남 제1의 도시 광주 광역시. 그 첫 여행지는 호남의 진산 무등산 국립공원입니다. 호남 정맥의 중심 산줄기인 무등산은 광주 시민에게는 어머니의 산으로 불리죠. 해발 고도 1187m의 높은 산이지만 유순하고 부드러운 능선이 끊어질 듯 이어져 있는데요. 무등이라는 말 그대로 비할 데 없이 높고 큰 산을 뜻하죠. 201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을 매일같이 오른다는 서구원 씨.
1: 무등산은 어머니와 같은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광주 시내에서 가장 가까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또한 악산이 아니고 토산이기 때문에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어서 아주 편안함을 주는 산이 되겠습니다.
0: 누구보다 무등산에 대해 잘 안다는데

0: 그가 소개하는 부동산의 절경은 무엇일까요?
1: 이곳은 부동산에서 가장 높은 재인 장불재입니다. 좌측으로는 서석대가 보이고 우측으로는 입석대가 보입니다. 저희들은 입석대를 향해서 올라가겠습니다.
0: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이 조각한 희귀한 지질학적 유산 주상절리. 그 중에서도 입석대는 무등산 정상에서 남서쪽에 있는데요. 계단을 올라 정상에 가까워지자 장엄한 돌기둥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1: 와, 입석대다. 정말 돌기둥이 너무너무 멋있네요.
0: 자연의 힘에 의해 수천 년에 걸쳐 쪼개지고 정렬된 모습이 장관을 이루죠.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돌기둥의 모습이 거대한 석탑 같기도 한데요. 특이한 형태의 기암괴석이 신비로운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1: 우리 조상들은 특히 이렇게 서 있는 돌을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뭄이나 전염병이 심하게 돌 때 이곳에 와서 제를 지냈다는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0: 해발 고도 약 1000m 산 정상부에 만들어진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자연유산, 광주가 간직한 빛나는 보물입니다. 입석대를 지나 무등산의 두 번째 절경, 서석대로 향합니다. 신이 빚어놓은 돌기둥을 보기 위해 가는 길, 마치 천국의 계단을 오르듯 하늘에 가까이 가는데요.
1: 아, 이제 서석대에 왔습니다. 예, 상서로운 돌이라는 뜻의 서석대.
0: 천왕봉 아래 위치한 대규모 주상절리대인 서석대. 높이 약 20m에서 30m의 돌기둥들이 50여 미터에 걸쳐 동서로 빼곡이 늘어서 있는데요. 그 개수만 자그만치 약 200개랍니다. 특히나 노을이 지면 수정처럼 반짝여서 수정병풍이라 불리죠. 짙은 녹음을 자랑하는 여름 무등산의 또 다른 비경입니다.
1: 이곳은 무등산의 약 1000m 높이에 있는 서석대입니다. 네, 서석대는 돌기둥 약 200여 개가 이렇게 병풍처럼 쭉 둘러싸여 있는 주상절리대입니다.
0: SNS에서도 인기 있는 곳. 무등산 등산객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인생 사진 남기는 무등산의 핫 플레이스죠.
2: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말만 들었는데 아이가 기생패스기 너무 좋아요. 배경이
3: 진짜 좋네.
2: 사진으로 봐봤다가 직접 보니까 너무 좋네요.
0: 이 풍경 그대로 내 마음에 저장하고 갑니다. 자, 다음은 무등산 3대 석경 중 마지막을 찾아가 봅니다. 무등산 동쪽 불교 수행처인 휴봉암을 중심으로 자리한 대형 주상절리대 광석대입니다. 그림이 되고 시가 되는 풍경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말이 전해지는데요. 규봉암을 보지 않고 무등산에 올랐다 말하지 마라. 그야말로 무등산의 백미랍니다. 신라와 고려대의 고성들이 수도한 곳이라 알려져 있죠.
1: 이곳은 천년고찰 규봉암입니다. 규봉암을 뒤로 병풍처럼 주상절리대가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무등산의 석경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광석대입니다. 무등산의 3대 석경 중 하나로 일명 규봉 주상절리대입니다.
0: 보고 또 봐도 눈길을 뗄 수 없는 풍경이 있죠.

0: 빛이 비치면 더욱 빛나는 보석 같은 광석대. 아, 하늘을 찌르듯 웅장한 바위의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세계 최대 전리면을 자랑하는 광석대, 피할 데 없는 부동산의 수려함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폭의 그림같이 자리 잡은 규봉암. 작고 고즈넉한 암자는 보는 이의 마음까지 고요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특이한 바위가 있습니다.
1: 여기에는 신기한 돌이 있는데요. 저 돌기둥 사이에 끼어있는 돌이 있습니다. 저 돌은 저 위에 있던 주상전리대가 오랜 세월 동안 풍화에 의해서 무너져 내려서 저기에 끼인 겁니다.
0: 규봉암을 찾았던 조선의 관리들이 바위에 상서로운 기운에 이름을 새겨놓기까지 했답니다. 발 아래로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도 일품, 최고의 전망대이기도 한데요. 어머니의 산 무등산은 오늘도 광주의 역사와 자연, 사람을 넉넉히 품고 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냐? 무등산 등산객도 여기는 그냥 지나가질 못한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 광주 칠미 중 하나인 무등산 보리밥을 선보이는 이곳.
2: 봄나물 할 때는 지금 가장 취나물, 머구나물, 부추나물, 또 미나리, 이게 빠지면 정말로 안 될 나물이지요. 미나리 나물이 좋은 나물이기 때문에 아주 보리밥에다 비벼서 잡수면 아주 춤이 꼴깍꼴깍 넘어가지요. 간장.
0: 여기에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2: 요 양념장을 요거는 조금 쳐야 됩니다.
0: 주인장 말대로 버무리는 것만 보는데도 침이 꼴깍 넘어가네요.
3: 보리밥에 간장 몇 가지 넣나요?
2: 17, 8가지 나갑니다. 많이 나가요.
0: 하나, 둘, 셋, 넷. 아니, 아니, 이게 다 몇 개죠? 보리밥과 함께 나가는 다양한 나물들. 이것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요.
3: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 한 5, 6년 됐어요. 친정 엄마가 식당을 하셨어요. 통닭집을 하시다가 제가 또 시집을 가니까 집에서 식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 시어머니한테 또 다 배웠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그 빠똥을 받아서 지금 45, 6년을 하고 있습니다.
0: 무등산 자락에서 대를 이어 손맛을 지키는 보리밥집.
2: 무등산에 오시면 거의 다 산에 갔다 오시면 출출하니까 오셔서 보리밥 착 비벼서 잡수고 가시면 거의 다 좋아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없이지 못하고 내가 끝까지 가야지 그런 자부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0: 주방 안은 지금 바쁘다 바빠 바빠.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점점 분주해진 손길, 빠르게 완성된 반찬들은 지체 없이 테이블로 이동하고 금방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기름진 호남평야의 곡식과 신선한 제철 나물로 한가득, 풍성한 상차림은 무등산 보리밥의 인심과 맛을 보여주는데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안은 손님들로 그냥 꽉 찼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무등산 보리밥. 그런데 항상 음식은 아는 맛이 더 무섭죠. 보리밥에 각종 나물 넣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쓱쓱 싹싹 비벼서 한입 먹으면 맛과 건강은 물론이고 배고팠던 시절의 아련한 추억도 떠오른답니다.
4: 등산 갈 때는 꼭 여기 와요. 등산 갔다 왔을 때.
5: 맛이 어떠세요?
6: 비빔밥에 맞게끔, 꽁보리밥에 맞게끔 비벼 먹을 수 있게끔 하나하나 신경

0: 썼더라고 사장님.
1: 건강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활성화되지 않았나 싶어요.
2: 보리밥과 함께 이 집에 또 다른 별미가 있었으니 바로 손수 담그는 전라도식 김치랍니다. 각종 젓갈과 양념을 풍부하게 사용하는데요. 강한 양념 덕분에 발효가 빠르게 진행되고 숙성된 후에는 깊고 강렬한 맛이 난다는 전라도식 김치죠.
3: 고맙고. 생젓도 조금 치시고 이것은 액젓 내려놓은 거. 또 새우젓을 여기다가 새우젓도 쌉스름 안 하고 고소합니다. 이 굴젓은 3년석 숙성시켜가지고 넣기 때문에 탈이 없어요. 그리고 맛있고 또 향도 좋고 전라도 김치는 국가를 골고루 넣기 때문에 전라도 김치는 특이합니다. 이 젓갈 맛이 틀리고 여름에도 시원하기 때문에 숙성이 잘 되지요.
2: 이제는 젓갈과 고춧가루, 채소 등을 아낌없이 넣어 버무리는데요.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답니다.
3: 정성껏 담아야 김치도 맛있지.
2: 그렇게 완성된 빨간 맛 김치소를 절인 배추에 넣습니다.
3: 전라도 김치는 양념 하나만 빠져도 안 담은 것 같지, 멋이 빠진 것 같지, 현찬하디 현찬해가지고 골고루 다 전어 넣어야 됩니다.
2: 이 손이 많이 가는 김치를 3일에 한 번씩 담근다는 김호옥 씨. 그만큼 손님들이 많이 잡수시기 때문인데요. 제철 식재료를 직접 다듬고 버무려 완성한 전라도식 배추김치. 밥 한 공기 뚝딱. 그냥 밥도둑입니다. 밥 만든 배추김치는 또 손으로 찢어 먹어야 제맛이죠.
3: 맛있게 드세요.
2: 과연 김치 명인이 만든 전라도식 김치맛은 어떨까요?
4: 먹어보면 좀 뭔가 차이가 좀 있어요.
5: 맛깔나죠?
2: 나 이 맛에 무등산에 온 나입니까?
4: 거실이 한가운데 이렇게 산이 있다는 게 이렇게 보면 큰 행운이죠.
3: 산에 갔다 오셔갖고 저렇게 보리밥을 맛있게 비벼서 잡수는 거 보면 아주 돈 안 받아도 돼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2: 보리밥과 김치로 입맛 살렸다면 이제 무등산에서 살맛 찾아볼까요? 무등산 자락에서 제2의 인생을 일구고 있다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한창 정원 가꾸기에 바쁘다는데요. 띵동, 어디 계신가, 이요. 아, 여기서 작업하고 계시군요.
6: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 먼 데까지 오셨어요?
2: 무등산이 좋아 이곳에 정착하게 됐다는 부부. 지금은 매실 나무밭에 잡초를 제거하는 중인데요.
3: 아직 폈어 거기 밑에?
2: 아직 농사일이 서툰 부부.
7: 약을 안 하고 무농약을 하니까 이쁘진 않아요. 근데 매실 담가놓으면 확실히 맛이 틀리더라고요.
8: 이게 앞으로 한 달 정도 자랍니다.
7: 네, 그러면 애기 싸고
8: 크더라고요.
7: 장아찌 담고 그러거든요 이걸로.
2: 원래는 광주 도심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7: 이제 한 7년쯤 넘었네요.
8: 먼저 들어왔어요, 제가. 제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한 2년 정도 있고 와이프랑 그때는 거의 주말 부부였죠, 반대로. 내가 집에 가고 그렇게 그렇게 살아요.
2: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살고 싶었다는 남편 홍기봉 씨. 아내와 떨어져 지낸 지 2년 만에 무등산에 함께 살게 됐죠. 바쁜 도시 생활을 떠나 귀농했지만 이후 더 바쁜 일상을 보낸다는 부부.
8: 여차기 햇빛이 질로 많이 든 게 봐봐요. 꽃 피어가잖아요. 멋있다. 멋있게 피어보네요, 여러분.
3: 자격도.

0: 정원을 가꾸기 시작해서인데요. 그렇게 꽃 키우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나중에 많은 이들과 함께 즐길 날을 꿈꾸며 정성스럽게 꽃 모종을 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네요.
1: 저기 돌리면 이게 풀인지 꽃나무인지 모른 게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제가
2: 애초기로 우리 신장에서 많이 죽여버렸거든요.
1: 이렇게 안 해놓으면 이러다 보면은
2: 모를 때 그렇게 하죠.
1: 그러지. 농사 농자도 몰랐는데 내가 들어다 보니까 어떻게 반농부
2: 아니 뭔지. 경험이 없으니까
1: 그러지.
2: 많이 죽이고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꽃만 심었어 나중에. 저희가 한 수국이 여기 한 600개 가까이 심어져 있거든요. 근데 계속 그래도
1: 해도 안 나요.
2: 이렇게 심고 가고 있어요.
0: 실패도 많이 했고 가꾸는 것도 힘들지만 철마다 때마다 피어나는 각양각색의 꽃들을 보면 큰 행복을 느낀다는 부부. 아이고 고아라 고아라 고아라 보는 사람도 미소짓게 안 합니까? 그 맛에 가지런히 정원을 가꾸는 중이죠.
2: 이쁘잖아. 저 앞에 백합도 조금 있으면 피겠네.
1: 이렇게까지 변할지 모르죠. 이게 시간이.
0: 시간과 정성으로 만들어가는 부부의 정원.
2: 이게 예쁜 정원 만들려고 엄청 노력한 거죠.
1: 엄청나게 고생했죠. 이 풀 메고 오는 거는 거의 아내가 다 했죠. 어.
2: 이거 돈 주고 노동하라면 못 할 거야. 좋으니까 하는 거지.
0: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지켜보며 계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답니다. 무등산에 살면서 좋은 것 중 하나가 노동의 피로를 싹 씻어줄 곳이 있다는 것.
2: 아유,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긴 하네, 다리.
0: 무등산 자락에서 정원의 계곡까지 누릴 수 있는데요.
1: 좀 더 있으면 얼음이에요, 얼음. 오래 못 앉아있어요. 봐봐, 물고기도 있잖아. 왜 일급수라. 가재도 있을 거야, 이거. 떠들면.
0: 우리 집 계곡에서 즐기는 여유. 하하, 참 부럽습니다. 수정과 같은 맑은 계곡물과 청량한 물소리. 무릉도원이 따로 없네요.
2: 아이고, 좋네. 세상 부를 거 없겠네.
0: 속세 너머의 안식처. 이곳에서 부부는 세상이 내 것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 중 아주 잠깐이어도 도시에서 느낄 수 없던 힐링입니다. 꿈과 낭만 가득한 부부의 보금자리, 또 다른 보물이 있다는데요. 바로 7년의 시간이 담긴 장독들입니다.
2: 이거는 매실 고추장이거든요. 매실 고추장이거든요. 이거 갈비행이 있죠. 그거 건져가지고 고추장에 넣으면 맛이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부패가 안 되고. 이거는 무가거든요. 이거 4년 됐어요. 무가차 이렇게 넣어놓으면 좋더라고요, 이게. 실장아찌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1: 그러죠.
2: 한번 먹을까? 이거 뱃살도 좋고 좋아요. 한번 드셔볼래요? 안 줄어도 좋아요.
0: 간장이며 고추장이며 온갖 장류와 장아찌 등이 담긴 보물창고입니다. 오늘도 야외 식사를 준비하는 부부. 아내의 메뉴는 매실 진액을 넣은 불고기. 남편 메뉴는 쑥과 머위를 넣은 전인데요.
1: 전 담당이다. 계란말이가 뭐라 기가 막히게 묻혀버리는.
2: 흰역발이
0: 캬. 한 번에 뒤집기 성공. 전 담당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의 숨겨진 경력이 있었네요.
2: 주방장 했어요. 식당 해가지고 본인이 요리했어요. 고기에 매실액 해서 이거 넣잖아요. 그러면 잡내가 하나도 안 나고 잡맛도 잡아주고.

0: 이게 매실액기스가 김치 담을 때도 좋고요. 되게 유용하게 많이 써요.
1: 진짜 집밥이 차려지고 부동산의 자연 속에서 즐기는 저녁 식사.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풍요로움이 느껴지는 맛이랍니다.
0: 저희 텃밭에서 고추랑 상추도 나고 다른 거 텃밭에서
2: 믿음이 가죠.
0: 나죠. 그러면
2: 사람이.
0: 사 먹는 거하고 완전히
2: 그러죠.
0: 틀려요, 맛이.
2: 다 직접 담아서 먹어요, 저희들이.
0: 묵은지도 먹어볼란가? 예, 3년 됐는데. 나 묵은지 먹어봐도.
2: 이게 사는 거지, 뭐가.
1: 무동산에서 살며 행복이란 말을 다시 알게 됐다죠.
0: 여기 사계절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그때그때마다 너무 아름다워요. 뭉텅떡밭.
2: 세상이 다
0: 다
2: 내
0: 내
2: 것
0: 거야.
2: 같아.
0: 행복이 이런 것 같아요.
2: 이게 다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0: 나중에 이제 개방하고 예쁜 종을 만들면 나도 공유할 수 있었으면
2: 더불어 살면 좋겠어요, 같이.
1: 자연 속에서 함께 웃고 함께 쉬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광주 무등산입니다.
3: 와, 진짜 맛있네.
4: 동물로 병을 심는 거 같아요.
5: 삶으면 쫄깃쫄깃하고.

0: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1: 진짜 지구가 망가져가지고 여기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됐구나.
2: 우주기지 느낌인데 좀?
1: 그니까.
3: 나 이런 게 처음 봐봐. 나 닭살 돋았어.
4: 이게 완전히 다 밀폐가 돼 있겠구나.
5: 이게 완전히 다친 생태잖아요.
6: 3월 13일.
7: 91년도, 92년도에 누가 먼저 여기 와서 연구를 했나 봐요.
3: 뭘?
8: 여기 노트가 있는데.
3: 미를 심은 지 4개월 만에 수확했다.
9: 어? 피자를 만들어 먹었대.
3: 어? 어? 어?
10: 나는 순환의 빈자리를 드러내는 거울.
1: 이전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과학자는 아니겠다 생각했어.

0: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1: 이 뭐야? 왜? what happened? 괜찮아?
0: 여기 기타도 있는데?
2: 뭐예요?
3: 많이 본 듯한 눈이.
2: 아니 잠깐만, 기타 칠 줄 아세요?
3: 기타 못 치네. 제일 잘 어울려 여기서.
0: 여기다.
2: 할게.
4: 그러니까 두 개를 내가 먼저 나는데.
2: 이길 수 있지 않아? 그래도.
5: 이렇게 해요.
2: 어? 아니지. 아니 여기서
5: 여기 이렇게 두 개만 가져가시면 제가
2: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6: 히든.
7: 그거 강의를 어떻게?
4: 저 태균맨 좀 불러와 주실 수 있을까요?
0: 태균맨 제가.
4: 태균맨!
2: 태균맨!
6: 오, 이거는 뭐지?

0: 할리퀸? 할리퀸?
1: 몇은 아주 멋진 별명을 가진 시에라, 레이저, 악토.
2: 그냥 너무너무 궁금해서 훔쳐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너무 심상치 않은 거예요.
1: 쟤는 퍼스트 노드고 나는 라스트 노드예요.
2: 그러면은 저 시설에 있었던, 아니면 여기
1: 30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이 위에 있는 사람이.
2: 너무 소름, 뭔가 소름이 확 끼쳤어요. 근데 막 속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약간 오 소름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 저랑 나순쌤이랑 일기를 찾았잖아요. 그런데 그 일기에 나온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몇 개 썼어요?
1: 지금 세 개, 다섯 개 남았어요.
2: 우리가 뭘 알아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1: 이거 어제는 뭔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기압이.
2: 그런 걸 계속.
1: 얘네들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2: 네.
1: 그리고 저는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지가 궁금해요.
2: 이곳에 존재하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1: 이게 좋을 것 같아.
2: 네. 무슨 일이에요?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전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3: 메시지가 남겨져 있던 메시지?
1: 아니요. 저랑 소통했어요, 지금.
2: 이거를, 와, 대박 사건이다.
1: 아, 제가 먼저 들어갔을 때 일단 아이디가 퍼스트 노드라는 사람한테 적응은 잘했나요? 라고 이렇게 그냥 왔어요, 메시지.
4: 적응은 잘했나요?
1: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우리가 의심하고 있던 우리를 부른 사람인가 보다. 승우 씨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5: 우리랑 같이 있긴 했어요.
1: 그럼 알리바이가 있네.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할리퀸이라고 그랬어요.
6: 할리퀸?
1: 네, 할리퀸.
3: 조커랑 다니는 거 아니야?
1: 맞아요, 조커. 그래서 뭔 이름이 그러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할리퀸이라고 그랬고 여기에는 레이저, 닥터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었고
6: 총 8명이 있었고
1: 총 8명. 그래서 너네 여기서 뭐 하고 있었냐? 라고 물어봤더니 화성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여기서.

0: 생존의 날과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오래 있었네. 근데 2분? 20분?
1: 그래서 지금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살아있냐, 당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냐, 라고 했는데, 숨결은 모두가 이어져 있지, 라고만 애매하게 답을 하는 거야.
0: 더 똑똑하게 물어봤어야 됐어. 뭐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의 숨도 어찌됐건 우주 안에 있을 테니,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돼버렸어요.
2: 질문을 계속 할 수가 있던 거야.
0: 여덟 개밖에.
2: 여덟 개 개수 제한이.
0: 그 안에 살아있던 여덟 명 개수만 받았어요.
3: 뭘 얻은 거예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는 걸까요?
0: 뭔가 그런 생태계, 폐쇄된 생태계 안에서 살아남는 실험을 했었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갇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들어왔다고.
4: 저는 우리가 비슷한 상황 아니에요?
1: 똑같은 상황이죠, 사실.
4: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는, 어떤 지점에서 실패했고. 산소가 없어졌대요. 근데 8명 때문에 없어진 것 같진 않고, 계산하지 못했던 다른 생명으로 인한 변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모든 걸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생명들이 같이 있었어서 그게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0: 네, 그것 때문에.
5: 에일리언 막 이런 거면 어떻게 에일리언 막.
4: 그 얘기는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건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가 같이 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0: 그렇죠.
1: 식물이나 그 곤충들 그리고 미생물도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4: 식물은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식물은 산소를 주기 때문에.
6: 근데 식물이 죽으면은 오히려 안 좋잖아요. 죽어서 이게 그러면은 분해를 시작을 하면은 더 이상 산소는 없지만 이산화탄소를
4: 근데 이야기했던 곤충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0: 아까 어저께 저희가 개미떼를 봤어요. 승호 씨랑 돌아다닐 때 개미떼가 있었어요, 아까.
2: 개미떼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고, 훨씬 더 많은 개수거나
0: 뭔가 있을 거예요.
2: 혹은 거대하거나.
1: 아니면 미생물이 이산화탄소를 만들거나 아니면 산소를 먹는 애들 있나요?
4: 둘 다 있죠.
2: 둘 다 있어요.
0: 멧돼지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2: 그럼 맛있겠죠. 먹어야죠.
0: 이기고 나야 맛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시설이 끝났나 봐요.
6: 아, 우리가 라스트 노드래요?
0: 우리가 라스트 노드예요. 제가 답하면 라스트 노드로 떠요. 네.
6: 마지막 노드라고?
0: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시설에서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6: 아니 그리고 왜 우리가 일곱인지도 뭔가 신기 산소 부족이어서 한 명을 줄인
0: 거. 아니 제 생각은 한 명 오다가 죽은 것 같아요.
4: 아, 맞아요. 우리 옷은 여덟 개가 걸려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비어 있었잖아요.
6: 동그라미가.
0: 그냥 걔가 마지막 질문을 해놓고 열받는 거 한번 해볼까? 이게 좋을 것 같아. 너 몇 살이야? 그랬더니 너보단 많아. 가 왔어요.
5: 그 한국식 질문에 긁히는 거 뭐냐? 한국인이 맞는 거
0: 한국인일 거예요.
1: 아, 배고파서 죽겠다.
6: 와, 부대찌개 먹고 싶어서. 우와!
2: 부대찌개? 와, 맛있겠다.
6: 그쵸. 그래서 잘 살 때 잘 했어야 되는데.
7: 부대찌개 약간 라면사리 같은 거.
1: 사실 저는 스팸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전투식량이 너무 맛이 없었어요.
6: 꼬덕꼬덕. 떡 뜯어서.
7: 아,
6: 치즈떡.
7: 좋아.
6: 갑자기 눈이 크게 떠졌어. 치즈떡.
1: 누스.
8: 누스가 말을 걸었다.
9: 이제 생존을 이어갈 끼니를 직접 마련할 시간입니다. 이곳은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밀폐 생태계입니다. 함께 밥상을 나눌 식구를 선택하고 밀폐 생태계 속 제한된 식재료를 활용하여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만드십시오. 유리천장 아래는 식재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보물을 찾는다면 완벽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요리도 하고 보물 찾기도 하라는 건가? 동시에?
6: 그런가 봐요. 식재료를 찾아서 직접 요리를 한다.
9: 우승팀에게는 7개의 시드가 주어집니다.
6: 팀인가 봐, 팀. 우승팀.
0: 완벽한. 맛있는이 아니에요. 완벽한.
6: 완벽한지?
0: 단단지.
2: 생존을 위한 거니까.
6: 아니, 근데 생존을 위한 거면은 좀 이렇게 불도 좀 덜 쓰고 에너지를 좀 덜 써야 되는 걸로 가는 거 아니야?
0: 와,
6: 그리고
0: 천재가 봐. 저한테 완벽한 식사의 기준은 이거만 먹어도 되는 음식. 그러니까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적절히 함유되어 있고

0: 그 외에 식이섬유나 뭐 비타민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1: 지속 가능한, 계속해서 소비할 수가 있는 음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맛없는 음식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이상 먹기 싫어지면 살기 싫어지잖아요.
2: 식재료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 팀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3: 근데 아까 뉴스가 조리기구를 3개 보여줬어요.
4: 아, 맞아. 그릇이 3개였어요.
3: 우리는 저 친구의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 3개를 줘야 될것 같은데,
5: 할
4: 요리를?
5: 수 없는 게
4: 그쵸.
5: 힘들...
4: 그래요. 그런 디테일을 잡으신 우리 낙준쌤에게 덤스업 할게요. 둘, 셋. 후!
6: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에 둘, 둘, 셋이 나올 때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4: 그래요.
2: 좋아요.
6: 자, 가위바위보.
4: 가위바위보. 아. 어, 셋! 둘, 셋! 둘, 둘, 셋! 오!
7: 왜 이렇게 나라 이름 표정을 지으시죠, 선배님?
2: 그, 셰프님들처럼 그냥 이렇게 아.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쁘게 이렇게.
0: 일단, 요리를 잘한다고 했고, 좋아한다고 했고, 제가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라, 듬직하더라고요.
4: 나는 여기다 이렇게 해도 돼요?
3: 맛있게 드셨어요, 이 홍제?
4: 어때요? 좀 깜찍해. 오!
1: 빠른 진행. 맡아주는 우리 은지 언니랑 땅에서 뭔가를 가져오고 만들어야 되는 미션인데 지지락자랑 같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내가 우승할 수밖에 없다.
2: 본 것 같아요.
4: 두 분 세신자님, 세신자.
7: 약간 그냥... 초밥 잘 만들 것 같아.
8: 제가 못하는 요리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또 되게 행동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좋은 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0: 해가지고 내 말이
1: 탄수화물. 오 뭐야? 이게 뭐야?
0: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짱이다. 오.
2: 이거 할리퀸 씨가 초대한 건가?
3: 지금부터 2시간 후 심사가 시작됩니다. 조리구역에는 팀당 한 명만 입장할 수 있으며 원할 시 언제든 교체할 수 있습니다.
0: 셰프님이 가시면 돼요.
3: 요리를 완성하면 종을 올려주세요.
1: 그래도 되니까. 네.
2: 시작이야! 시작한 건데?
1: 시작한 건데? 어, 뭐야! 잠깐 저거.
0: 왼쪽 어디?

0: 거의 식물만 있는 생태계라고 생각했거든요. 기껏해야 개미 정도? 근데 밤이 되니까
1: 왜? 괜찮아? 어, what happened? 오마이갓, 사람 살려. 바퀴벌레.
2: 우와, 대형 바퀴.
0: 아이씨! 너무 바퀴벌레가 많은 거예요. 그것도 되게 큰 애들이. 그래서 저는 그냥 편견에 약간 바퀴벌레는 더러운 데 산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더러울 게 전혀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바퀴벌레가 무슨 꽃인가? 꽃 같은 데가 바퀴벌레가 막 몇 마리가 막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오, 이거는 뭐지? 생태계에 빈틈이 있으면 뭐가 막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이 폐쇄된 생태계를 지구와 흡사하긴 했겠지만 이것 때문에 설마 여기가 망가졌나?

0: 저는 내부를 찾으려고 마음먹었죠. 왜냐하면 모두가 밖에 나간 초이스를 했잖아요. 프라이팬이라든지 아니면 냄비, 그리고 음식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쌀이나 밀가루 같은 재료는 뭔가 키친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 베팅을 했어요.
1: 우와! 대박!
0: 쌀 확보. 와우! 밀가루. 쌀을 씹고 앉혀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쌀을 다 쓸 것이냐 아니면 남겨둘 것이냐. 생존 게임인데 다 써야지.
2: 근데 2층에 올라가서 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3: 뭐가 있을 것 같아요.
2: 그죠?

있었지? 거기서 제일 먼저 보였던 거는 벽면에 붙어있던 어떤 사람들의 사진과 레시피 그리고 어떤 글들이었어요. 아, 염소도 있었네. 염소 키우고, 와 진짜 대단하다. 구황작물 막 이런 거 전에 이곳에 왔던 사람들의 흔적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 사람들도 뭔가 음식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0: 꼬아도 되는 건가?
1: 몰라.
2: 저도 근데 이렇게 보면은 레이스 토마토 포테이토 케이크고 포테이토 두 개, 어니언 하나, 토마토 하나,
0: 이건
2: 티푼 솔트. 그럼 이렇게 할까요? 그 포테이토 케이크랑 스크럼블 같은 거 막 계란찜이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요?
0: 알겠어요.
3: 거기 레시피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면서 맛있고 그리고 동시에 포만감도 줄 수 있는 레시피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재료를 손질을 할 테니 이제 낙준 쌤한테 이 재료들이 보이면 좀 구해 달라.
0: 승호 씨가 그림 도표 같은 거를 구했습니다. 바이오스피어 2에 있는 어떤 식물들에 대한 정보였는데 거기 먹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4: 이게 이거라고? 이거!
0: 고추? 그거를 좀 발견했고
5: What is this? 금귤이 있다. 금귤이 있습니다. 끼니까 한 세 개만 뜯어갈까요?
6: 괜찮다. 이거 한 다발을.
5: 아, 이거 뭐 따도 되는 건가? 먹어도 되는 건가? 일단 따보자. 아, 느낌 이상해. 아, 느낌 이상해. 아.
7: 이게 뭐야? 이게 여기 뭐야? Yes, baby!

0: 여기 엄청 뭐 많아요. 팝.
1: 브로콜리.
0: 이거는?
1: 바질 있다, 바질.
2: 좋다, 좋다.
1: 횡재, 횡재.
0: 어? 딜이 아니네?
1: 그거 페널.
0: 페널. 페널 뭐야?
1: 페널 약간 리코리쉬 맛이 나는데 샐러드 만들 수 있어, 그거.
0: 얘네, 얘도 구우면 맛있죠? 이 끝에?
1: 이 패만, 어. 뭔지 알겠지? 아, 로스트 베지 하면 되겠다. 이거 두 개, 이렇게 세 개. 야채 샐러드
0: 다 가져가.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몰라.
1: 어, 잠깐!
0: 뭐. 감자! 잠깐만.
1: 우리 요리 시작해도 되겠는데?
0: 감자 언니, 감자 한.
1: 여러 개 갖고
0: 네?
1: 할게.
0: 오케이. 이거를.
3: 아, 와, 뭐예요? 왜 이렇게 많아?
0: 저기 밭이 있어요.
3: 왜 우린 하나도 없어?
4: 잠깐만, 우리 회의를. 네.
3: 근데 제가 여기 있는 것 중에 뭘 찾았냐면 딱 요거밖에 없어요, 열매가.
4: 아, 그럼 요리를 어떻게 하지? 너무 안타깝게도 낙준쌤이 이제 제가 그 레시피에 적혀있던 거, 그 재료들을 못 구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과감히 포기를 하고.
5: 좀 더 찾은 게 있긴 해요, 벌레들.
4: 건조된 거네, 다행히. 챙기고. 프로틴이니까. 사실 곤충을 넣을까 말까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알지 못하는 맛이기 때문에. 근데 어디선가 얼핏 들었을 때 아, 곤충이 되게 단백질이 많다, 풍부하다라는 생각에 단백질과 탄수화물 이 주가 되는 음식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저한테는 그게 완벽한이었어요.
5: 그냥 종합 채소, 채소 볶음, 그리고 후식으로 바나나 주고.
3: 단백질하고 다 있잖아요. 완전 완벽하지, 사실.
5: 네.
3: 우리 맛있는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게 완벽한 식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4: 그쵸, 영양가가 풍부한 식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6: 야, 이 길은 또 첨부네. 여기 뭐가 있나 본데? 여기 이거 장화 있는데 대충 챙겨서. 으악! 깊어! 아, 기분 되게 더러워 여기. 아니 이게 그냥 물컹물컹하기만 한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으이 뭐야. 뭐 이상한 거 있다. 이게 뭐지? 닭이 달려있어.
4: 어?
6: 어? 통과?
4: 아이씨, 여기를 먼저 왔어야 됐네.
3: 여기구나. 이거는 누군가 이거를 신경 써서 가꿨지 절대 자연적으로 탄생했을 것 같진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불과 몇 개월 전에 또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자 두 개?
4: 이 안에 뭐가...
3: 뭔가 동물이나 살아있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 닭이 있었어. 닭털이 있어.
4: 잠시만요.
6: 잠깐만. 열려있는 거 아니야, 이거?
3: 원래 보통 이런 시골은 아, 승호 씨,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6: 그거 맞아?
4: 금방 뺄 것 같아.
3: 승호 씨, 나 무서워.
4: 금방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3: 승호 씨, 나 무서워. 아니, 열쇠가 있지 않을까?
4: 열쇠?
6: 어!
3: 야!
4: 어?
3: 해봐.
6: 여러 개 나오면 나눠 가질까요, 우리?
3: 그래.

0: 앞에 뭐가 있는데?
1: 몰라.
0: 아니, 뭘 들어가.
1: 혹시 모르잖아, 이런데. 여기 있다.
2: 아, 달걀.
1: 나눠가는 데 성공했다.
2: 네.
0: 아, 이거는 그냥 그 가져가자, 주머니.
1: 아, 우선 세금이한테 가야겠다.
0: 와, 나 노른자 봤을 때는 진짜.
3: 언니들!

0: 사람들 밀도가 높잖아.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니. 아, 여기 밑에 귤 많은 것 같아.
1: 이거 펜넬 샐러드에 너무 맛있겠다.
0: 오케이, 샐러드. 어, 흔적, 흔적.

0: 이게 뭐지?
1: 시드를 넣는 거다.
0: 오, 천재, 천재.
1: 몇 개 있어요? 나 두 개 있어. 아, 두 개. 여기 세 개 넣어야 되나 봐. 오케이. 오호, 열렸다.
2: 시드를 넣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 나올 것이다. 고기류라던가 가축이라던가 조금 구하기 어려운 희귀 재료지 않을까?
1: 오케이. 오케이. 이게 그 소독하는 거거든요.
0: 청정 시설로 가나 본데. 이걸 입으라는 건가 보다.
3: 그런 것 같아요. 이거
0: 대기 방역복. 아니 이거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오, 약간 나.
1: 오케이, 같이 갑니다.
2: 아, 엄청나게 이 균에 대해 관리를 하는 곳이겠구나.
0: 뭐야? 오!
1: What is this?
0: 이거 켜도 되나? Entry. 와! 우와!
4: 불이 켜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채소들이 벽의 한쪽만 그냥 쫙 깔린 거예요.
0: 신선한. 아니 이게 몇 년 만에 보는. 아니 이게 몇 년 만에 보는 채소예요? 어머 진짜. 어머 종류가 10개가 넘은 것 같은데?
2: 여린 잎을 가진 채소가 사실은 각박한 상황에서는 진짜 키우기 힘들거든요. 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그 상추 잎 같은 게 나왔을 때 정말 금 같은 상추겠구나.
1: 케일! 와우, 케일!
0: 아, 이거 뿌리채 쑥 뽑으면 된다. 청경채,
1: 오케이.
0: 이게 그래도 기지에 있는 좀 소중한 거니까 너무 과하게
1: 살살 뽑아야 돼.
0: 수확할, 안 쓸 거는 수확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거 버터레터 쓴 것 같은데? 버터 상추라고 되게 부들부들 맛있는 상추 있거든요?
1: 좋아요.
0: 이렇게만? 오케이, 충분해.
1: 빨리 가자, 형수한테.
0: 오마이갓. 특템. 아니, 몇 년 만에 채소를 본 거야? 진짜 오랜만에 무기질 충전.
2: 그 지속 가능성도 이게 스마트팜이라는 게 크게 농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좀 빨리빨리 키울 수 있잖아요. 특히 상추 같은 거는 잎이 빨리 자라니까. 희귀성도 높으면서 에너지의 효율도 좋아서.
1: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샐러드 하나, 그 메인 요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 우리가 이태리식으로 최대한 하는 걸로 해보자. 파스타라던가 리조또라던가 뇨키 이런 원팬 요리를 해보자라고 해서 형돈 씨가 요리를 맡게 됐고요.
5: 겁나 맛있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해서 유승호 선배님이 되게 견제가 됐어요. 요리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격증 있고 이런 거 아니겠지?
6: 35분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 저는 결심이 섰어요. 난 10분 안에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7: 어우, 잘하는데?
8: 너무 기가 막히던데요? 파 같은 거 막 톡톡톡톡. 못하는 게 뭐지?

0: 소금 하나만 있으면 진짜 맛있어. 선생님 이게 뭔 줄 알아요?
1: 염화칼슘. 잠깐만 이 이건 뭐예요?
2: 효모 같은 건 없어? 효모 같은 거
0: 없어? 응? 이게 뭐예요?
1: 응? 짜.
0: 짜? 소금이다.
1: 아닌가? 잠깐만요. 내 손이 짠 걸 수도 있어.
0: 이게 뭐야? 이게 뭔데? 나 좀 알려줘. 이게 뭐야?
3: 근데 약간 뜨거운데?
0: 뜨거워?
1: 응. 솔직히 저 진짜 멍청하게 처음에 보고 아 이거 소금인가? 그러고 입에 넣었다가 약간 뜨거워져가지고 맛이 좀 찝찝해지더라고요. 아 이거 제설제 때 쓰는 그거구나.
4: 소금은 씨드로 사는 거 아닐까? 뛰자! 자판기에 솔트랑 올리브 오일 그림이 있었거든?
3: 그래, 시드 익스체인지, 소금.
4: 소금, 설탕, 올리브, 세타 나와. 아, 씨. 하나.
5: 아, 씨. 이놈의 그 시드 자판기가 조금 있는 게 나올 줄 알았다면 안 뽑았죠.

0: 비비의 요리교실. 일단 감자를 삶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으깁니다. 거기다가 밀가루랑 계란 하나를 넣습니다. 그리고 반죽.
1: 오케이, 우리 뇨끼 나왔습니다.
0: 찰흙 도우 같은 그런 느낌이 되면은 길쭉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칼로 딱 들어간 그 모양 통통통통통통 썰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일리톨 같이 생긴 그 모양이 여기가 쫄깃쫄깃해지거든요. 맛있습니다.
1: 그냥 이런 느낌 괜찮아? 이런 느낌
2: 거친
1: 괜찮은
2: 느낌?
1: 거? 거친 느낌?
2: 오케이.
0: 초록색이어서 맛없어 보이니? 라고 생각하지만 구운 파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맛있지 않겠습니까?
1: 핫팩! 우와! 나 포크 하나만 주세요, 이거.
3: 너무 맛있어.
1: 맛있어, 이거.
4: 올리브유랑 시트러스 과일 즙을 좀 짜서 소금이랑 섞어서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었거든요. 이 정도, 아, 근데 이 정도면은 충분.
5: 나는 맛있는데, 나는 상큼하니 좋은데, 뭔가 킥이 부족해요. 레몬 껍질을 이렇게 싹싹싹. 언니 그. 아, 레몬 냄새.
4: 아. 김깡 같은 거를 좀 편으로 써서, 그 다음에 마무리는 뺀넬로 했고요.
5: 비비 씨도 굉장히 요리를 잘하고 또 한결 씨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 뭘 해도 우리가 1등 할 수 있겠다.

제가 곤충을 음식에 넣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면 이분들이 뭔가 좀 거부감이 든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하는 요리에 뭔가 이게 해를 좀 끼치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좀 지켜보고.

0: 한단지 종합볶음을 노린 요리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벌레라고 하면은 이제 비주얼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 말고는 사실 저는 크게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만족했던 식재료는 전 미러미였습니다. 미러미 좀 잘못하면은 약간 쓴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좀 등급이 높은 미러미였어요.
1: 밥이 나쁘지 않다. 어떤 것 같아요?
2: 오,
1: 밥 괜찮은 것 같아요?
2: 네.
1: 가장 안전한 거, 파는 맛이 없을 수 없다. 계란도 맛이 없을 수 없다. 밥도 맛이 없을 수 없다. 얘네를 섞어주면 되지 않을까?
3: 한 종류의 음식만 먹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나올 수 있는 가장 기본 음식이 볶음밥

0: 밥이 누룽지가 되고 있어. 괜찮다. 근데 이 조그매 계란도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우리는 생존해야 되는데 재료를 너무 낭비하면서 쓰고 있어. 맛을 한번 봐봐. 트라이팬 나왔는데 새 거야. 먹을만해?
1: 어, 난 괜찮은 것 같은데?
0: 자, 우리 두 번째 요리 들어갑니다.
2: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또르띠야?
3: 또띠아를 만들어 혹시 당신 멕시코 사람이에요?
0: Sí, claro.
3: Sí, claro. Taco, taco, nuts.
4: 또르띠아라고 했지만 난처럼 나온 요 요리도 극한 환경의 사막에서 중동 지역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기도 하고 불이 있으면, 밀가루가 있으면, 물이 있으면 반죽해서 가장 간단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난에다가 뭐 채소를 싸 먹을 수도 있고 망고를 올려 놓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0: 네, 또르띠아.
5: 4분 남았어요. 3분 49초. 4분에서 또
2: 있다.
0: 망했다.
2: 망했다고? 이야.
0: 어, 망했어. 와우. 망했어. 아, 지금 내가 지금 막 마비됐다.
3: 힘내요. 3분이에요. 할 수 있어요. 이스트 선.

0: 자세를.
1: 야, 이거 소스 때문에 무조건 맛있다.
0: 어, 맛있어.
1: 걱정하지 마라.
2: 야, 지금 뭐 이렇게 이쁘게 다 좀 꾸며봐, 좀.
3: 우와!
2: 우와!
3: 어머, 이게 무슨 맛이야.
2: 어, 조심해. 야.
1: 이렇게 하면 돼. 이거 뭐 하면 돼요, 형? 저 씨. 냄새 너무 좋아.
0: 이 정도면?
1: 될까요?
4: 너무 잘했어요. 제한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요리를 완성한 팀부터 여러분이 만든 요리가 왜 완벽한 한 끼인지 증명하십시오.
3: 고생했어요.
5: 아유, 우리 승호 진짜 최고의 셰프. 연애는 영광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2: 알겠습니다.
1: 따라라라따.
6: 처음부터 강한데?
7: 이 음식의 이름은 미스터 벌레왕입니다.
0: 오마이갓. 미스터 벌레왕.
1: 미스터 초밥왕을.
7: 예, 그렇죠. 미스터 초밥왕을 이름을 바꿨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이쁘고 맛있고 그런 것이 중요할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고픈 환경 속에서 탄수화물, 감자 들어갔습니다. 대신할 수 있고 단백질은 달걀, 와우. 번데기,
0: 와우.
7: 밀웜,
0: 와우.
7: 그다음에 메뚜기.
0: 와우.
7: 네.
6: 바퀴벌레는 아니에요?
7: 바퀴벌레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네. 오.
5: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
6: 밀웜을 먹는다고요?
5: 미래요, 미래.
0: 와우.
7: 제가 여기 돌면서
0: 진짜 궁금하다. 어떡해? 어, 승우씨!
5: 맛있어요, 맛있어요.
0: 진짜, 아니, 진짜요?
1: 아니, 단백질만 주시면 어떡해요?
0: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요?
1: 귀뚜라미, 번데기, 밀웜 나 세 개가 왔다고요.
6: 이거 메뚜기 눈과 얼굴의 표정이 다 아직 보여요.
5: 근데 한번 먹어봐요, 맛있어요.
6: 그럴 리가.
0: 한 번에?
1: 먹어볼게요.
5: 자, 먹읍시다.
0: 준비되셨나요?
1: 정말 우리 최후의 인류라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5: 이게 맛있지. 맛있죠?
0: 그냥 맛있는데요?
5: 그냥, 그냥 맛있어.
0: 약간 새우 플레이크?
5: 더 먹고 싶죠?
1: 아니요.
8: 근데 약간 끝맛이 써서 그 멸치 내장에서 내장 쓴맛 나잖아요. 벌레도 그런 내장 손질을 안 해서 그런 맛이 나지 않았을까?
0: 네. 일단 저희는 두 개를 했는데요. 마치 우와. 성수동에서 바로 온 것 같은 뇨끼인데요. 이름은 아, 이게 뇨끼 구황이에요. 왜냐면 구황 작물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전체. 근데 신선한 거를 조금 먹으면 사기를 충전할 수 있는 샐러드입니다.
7: 와, 근데 샐러드 너무 예쁘다.
9: 분명 다 같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저게 저게 만들어질 수가 있지?
6: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을게요.
7: 잘 먹겠습니다.
1: 맛있게 드세요.
7: 이거 향 너무 좋다. 낑깡?
0: 네, 낑깡.
7: 낑깡 향 너무 좋다. 이렇게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인 거 아니에요?
0: 그 우주 사시는 분들도 거기서 스마트 파밍도 하시지만 가끔 이렇게 지구에서 배달도 해준대요, 신선한 거를. 왜냐면 너무 이게 사기가 떨어지니까.
1: 그래.
6: 저희 요리는 일단 재료를 공소를 잘 해왔는데 이름하여 개또망밥입니다.
1: 개또망밥.
5: 개똥망이요?
6: 무슨 무서운 말을. 계란말이, 또띠아, 망고 볶음밥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일단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은 우리가 경험해본 음식이에요.
0: 아~
6: 계란말이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1: 달걀말이.
6: 여기에는 또 풍부한 단백질 들어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죠. 밥을 먹어야 한다.
1: 밥심.
6: 밥이 안 들어가면 이건 제주도 식사가 아니다.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5: 밥이 왜 이렇게 잘 됐어?
0: 진짜 잘 됐어.
7: 밥이 설렙지도 않고.
0: 엄마! 엄마가 생각나는 맛이에요.
4: 이제 가장 완벽한 한 끼를 선택할 시간입니다. 오늘 미션의 심사위원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0: 아...
4: 지속 가능성, 영양, 맛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소신껏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7: 네. 모든 걸 고려했을 때
5: 그래도 나의 MVP는
8: 맛없는 거 먹고 살 바에
0: 맛있는 거 먹고 살겠습니다.
4: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3등 팀부터 발표합니다. 3등은 한 개의 표를 받은 초록팀입니다.
5: 아, 초록팀 여기네.
10: 아, 초록팀.
5: 아, 오?
11: 우는 거 아니죠?
6: 우리가 꼴찌는.
0: 그래도 고생하셨어요.
5: 아, 근데 뭐 여기 꼴찌가 어딨어요.
4: 다음으로는 1등 팀 발표가 있겠습니다.
11: 1등?
0: 1등부터 바로?
5: 아, 근데 우리가 1등 할 것 같아.
11: 아니, 우리가 1등 할 건데요?
5: 승호 진짜 최고거든요.
11: 우리 형사가 더 최고예요.
4: 1등은 4개의 표를 받은
1: 제발
4: 파랑 팀입니다.
5: 파랑색. 그거는 망하기 전 지구에서도 아마 썩 괜찮은 음식이었을 거예요.
12: 저는 뭐 단탄지라든지 영양소 다 필요 없고 우선 맛있는 걸 먹어서 스트레스가 없이 기분이 좋아져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7: 뭔가 되게 신선한 채소들과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그것 또한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6: 아, 그 채소 드레싱 너무 좋았어요. 그 채소 한 그릇 제가 다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10: 저는 보라팀 하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은 초록팀도 진짜 맛있기는 했어요. 그 일요일 아침 아빠밥 같은 매력이 있었습니다. 아, 어떡해. 둘 다 탄단지가 완벽한데 어떡해. 그래도 저는 보라팀.
0: 그 밀웜이 약간 진짜 새우 플레이크, 건새우 맛이 조금 나요. 그래서 아, 이거 생각보다 식감이 괜찮은데?
11: 달걀말이가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엄마가 집에서 아침에 아침 먹고 가야지. 아유, 그래도 밥은 먹고 나 학교 가야지. 아, 엄마 난 늦었어. 그랬을 때 그냥 입에다가 툭 하고 넣어주시던 달걀말이.
0: 완벽한 한 끼를 위해 고생하셨어요.
7: 아유, 너무 재밌었습니다.

0: 같이 먹었잖아, 양식을.
1: 맞아.
0: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2: 아, 가르침도 준다고요?
1: 어, 우리 다 하나씩. 한 끼를 같이 먹으니까 식구라는 한자가 그게
2: 맞아.
1: 밥 먹는 사이 그거잖아요.
3: 같이 고생하니까 또 팀원은 더 끈끈해진 거죠.
2: 맞아.
4: 뭐야?
5: 이게 무슨 일이야?
4: 어머, 이게 뭐니?
6: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산호가 멸종했습니다.
0: 산호?
5: 조심, 머리 조심!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4: 영어.
3: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4: 17점 수학.
3: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4: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3: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4: 러브장 샀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3: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4: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3: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3: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4: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3: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4: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3: 성우가 되기

0: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바른 발상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8번에 걸쳐서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일리아스라는 작품이 일리오스라는 도시, 즉 트로이아에 관한 이야기라면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먼저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가 시작하기 그 전 상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히랍의 서쪽 끝이죠. 그 이타카 섬을 다스리던 오디세우스는 페넬로페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신혼부부가 아들 텔레마코스를 얻었을 때 트로이아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해요. 이제 행복을 누리려는데 징지병장이라니, 이건 참 안 될 말이죠.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꾀를 냅니다. 징병관들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소에 쟁기를 얹어서 밭을 가는데 씨앗 대신 소금을 뿌린 겁니다. 하지만 이 징병관들도 보통 내기들은 아니었는지 쟁기 앞에다가 아기 텔레마코스를 놓아둔 겁니다. 오디세우스도 그 쟁기를 아기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 끌려갑니다. 아기 텔레마코스에게 수염이 날 때까지도 내가 돌아오지 않거든 그땐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재혼하라면서요. 자, 이렇게 트로이아에 갔는데 전쟁이 무려 10년이나 걸립니다. 귀향은 더 어렵습니다. 인간 세상 밖으로 나간 오디세우스는 괴물들도 또 마녀들도 만나고 심지어는 저승도 다녀옵니다. 이렇게 3년이 가고 나중엔 풍랑에 혼자 살아남아서 결국 칼립소라는 여신의 섬으로 떠밀려가 7년째 억류 중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집을 떠난 지는 이미 20년째가 되는 거죠. 그 아기 텔레마코스는 이미 남자가 됐습니다. 수염이 막 나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 페넬로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타카 섬이라는 곳에서 힘께나 쓰는 젊은이들 108명이 이미 4년 전부터 오디세우스의 궁전을 점거하고 페넬로페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넬로페는 이 구혼자들의 청혼을 물리치려고 꾀를 냈죠. 연로하신 시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수의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니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하면서요. 이 페넬로페는 낮에는 배틀 앞에서 수의를 짜고 밤에는 몰래 그것을 다시 풀어버리기를 3년간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다 그만 구혼자들과 내통하던 하녀에게 이 페넬로페의 계략이 발각이 되고 이제는 구혼자들의 요구를 물리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자, 이제 아내는 더는 재혼을 미루기 어려워졌고 아들은 청년이 되어 수염도 납니다. 오디세우스가 올 거면 지금 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칼립소 여신은 오디세우스를 자기 남편으로 삼고 싶어 하죠.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은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전체가 12,109행, 총 24권으로 되어 있는 이 서사시에서 5권에서 12권은 오디세우스의 모험과 귀향, 그리고 13권부터 24권까지는 오디세우스가 구혼자들을 처단하고 페넬로페와 재결합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첫 부분인 1권부터 4권까지는 오디세우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우리는 텔레마키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텔레마코스에 관한 이야기란 뜻입니다. 어떤 문학 작품도 그 시작 부분을 떼어놓고 온전히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세 번에 걸쳐 말씀드릴 이 강의의 주제는 바로 이 텔레마키아의 의미입니다. 이 시는 올림포스의 신들의 회의로 시작을 합니다.
아테네 여신은 칼립소에게 7년째 억류 중인 오디세우스를 이제 그만 풀어주자며 제우스의 승인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들의 뜻이 그렇게 모아졌다고 해서 주인공의 귀향이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는요, 신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강제하지 않아요. 사건의 진행은 반드시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려나갑니다. 그래서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 사건의 주역은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됩니다. 이 아들이 아테네 여신의 계획에 따라서 필로스와 또 스파르타라는 곳으로 가서 아버지의 귀향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테네는 신들의 회의에서 제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스파르타로 또 모래 많은 필로스로 보낼 겁니다. 제 아버지의 귀향을 물어 알도록요. 행여 그가 뭐라도 듣게 될는지. 그래서 그가 사람들 사이에서 고귀한 명성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신의 계획대로 3권, 4권에서는 텔레마코스의 여행이 그려집니다. 오디세우스의 오랜 친구인 멘테스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한 아테네는 자기 계획대로 텔레마코스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찾아서 여행을 다녀오라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텔레마코스는 동료들을 모으고 배를 빌려서 한밤중에 출항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필로스에 도착하고 필로스에서는 전차를 타서 스파르타를 향해 육로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오는 길은 전차를 타고 필로스로 돌아와서 또다시 한밤중에 출항을 해서 다음날 새벽 고향 이타카 섬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합니다. 호메로스 시절 사람들은요, 야간 항해라는 걸 하질 않아요. 세찬 바람이 밤에 일어나서 배를 난파시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게다가 이때의 작중 시점은 겨울 직전입니다. 이 고대 히라버에서 겨울과 폭풍은 케이모온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정도입니다. 즉, 이 지중해 동부에서 겨울은 폭풍의 계절이고 배를 띄우면 절대로 안 되는 시기입니다. 뭔가 범상치가 않죠? 텔레마코스가 택한 육로 여행은 더욱 기이합니다. 텔레마코스는 페라이라는 곳을 중간 경유지로 삼아서 필로스와 스파르타를 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거의 아무런 우회 없이 직선주로를 택한 셈이 되는데 문제는 이 필로스와 스파르타라는 두 도시 사이에 가로놓인 길이 100km, 높이 약 2,400m의 타위게토스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장애도 없이 비현실적인 속도로 질주하면서 이 두 도시를 왕복해낸다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잘 건설된 어떤 산악도로라든가 이 도로를 주파할 수 있는 어떤 탈 것이 존재했을 리가 만무하죠. 게다가 이 사람들의 이동수단은 2인승 입식전차인데 이 전차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전장에서 그리고 경주용 주로에서만 쓰일 뿐이지 이러한 장거리 여행용 교통수단으로는 도저히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비현실적인 이동 뒤에 놓인 어떤 제의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저세상 여행이라는 특수한 속성입니다. 이 여행의 불가사의한 속성을 암시하는 또 다른 장치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제 헬리오스가 가라앉고 모든 길은 그늘로 덮였다. 헬리오스는 태양을 말하죠. 이 구절이 이 시에서 모두 7번이 반복이 됩니다. 텔레마코스의 야간 항해에서 2번, 그리고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와 함께 전차로 이동하는 장면에서 3번,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 용례는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이 저승의 문턱에 이르는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똑같은 표현이 매번 특정한 문맥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치부하지 않는다면
이 여행은 인간 세상 밖의 여행과 아주 의미 있게 엮인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 말은 텔레마코스의 여행이 마치 오디세우스의 여행과 대위적인 선율을 이루듯이 인간 세상 너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저의 짐작대로 이 시에 나오는 필로스와 스파르타가 저 세상에 속하는 곳이라면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인물들인 네스토르, 메넬라우스, 그리고 헬레네를 호메로스가 그리는 방식 역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호메로스 서사시의 다른 인물들과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네스토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텔레마코스의 여행의 첫 번째 무대는 노장 네스토르가 다스리고 있는 필로스입니다. 호메로스가 소개하는 이 네스토르의 첫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이 약 4,500명의 인원이 참석한 헤카톰베를 집전하는 장면입니다. 이 헤카톰베는요, 고대 히랍 세계에서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가장 성대하고 격식 있는 제사의 형식이에요. 원래는 황소 100마리를 바치는 제사라는 뜻인데 이 100마리를 숫자대로 다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일리아스 2권을 보면 네스토르는 오디세이아의 시점보다 20년 전에 아가멤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90척의 함대를 거느리고 트로이아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그려집니다. 당시의 군함은 약 50명씩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90석이면은 또 4,500명 정도의 인원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네스토르가 집전하고 있는 헤카톤베의 참가자 수와 그 당시의 원정군 숫자가 거의 다르지 않은 겁니다. 이 네스토르가 여전히 20년이 흐른 지금도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 시에서 네스토르는 지난 세월 동안 전혀 쇠약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스토르야 히란 문학에서 언제나 노인으로 등장하니까 그 친숙함 탓에 우리는 그의 길고 긴 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의 노령은 이미 인간 상식 밖의 것입니다. 그가 일리아스에서 처음 소개될 때는 세 번째 세대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이미 세 세대의 인간들을 다스린 다음이라고 소개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 학자들은 이 사람의 노령과 그 불가사의한 통치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이러한 논의는 그다지 생산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장에서 죽은 안틸로코스를 제외하고도 네스토르에겐 아들이 6명이나 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신화의 전승에서도 네스토르의 왕위 승계를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사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살아남고 사회의 질서가 부자 관계 속의 계승에 의존하는 이 호메로스의 시대에서 네스토르의 이 각별한 지위는 이 사람을 다른 인물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 사람의 영원한 통치와 계승 없음의 배경에는 네스토르의 불사가 있습니다. 시인이 일리아스를 썼을 때 그때도 분명 네스토르의 불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사라는 개념은 인간은 물론이고 반인 반신들에 대해서조차 불사에 대해 일말의 가능성도 남기지 않는 일리아스의 생사관에 어울리지 않죠. 삶과 죽음에 대한 이 확고부동한 인식이 일리아스라는 시의 저류로 흐르고 일리아스는 그 죽음과 그 의미에 천착하는 까닭에 네스토르의 불사는 암시조차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리아스의 시인은 프리아모스와 펠레우스와 마찬가지로 네스토르의 노령과 쇠약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뿐입니다. 오디세이아에서도 필멸의 운명에 묶인 두 노인 라에르테스와 펠레우스에게 노년이란 것은 상실과 고통 그리고 슬픔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유독 네스토르에게만은 노년에 대한 이런 음울한 서술들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아카야인들의 보루고 아카야인들의 위대한 영광이며 게레니아의 전사입니다. 심지어는 네스토르에게는 생식 능력의 저하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막내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텔레마코스와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텔레마코스는 네스토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의 모습이 제 눈엔 꼭 죽음을 모르는 분으로만 보입니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텔레마코스가 부지불식간에 진실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은 오디세이아의 첫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실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스파르타에서 텔레마코스를 맞아줄 헬레네와 메넬라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요, 이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이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이 5천만 명이 동시에

국회나 청와대로 들어가서 국가 운영을 논의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상에서 직접 모든 결정을 하며 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공직자를 뽑아 국가 운영을 맡기고 그 대표들이 국민을 대신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요, 우리 사회에는 중요한 순간마다 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늘 존재해 왔습니다. 이 바로 광장입니다. 글자 그대로라면 그저 넓은 빈터일 뿐이지만 이 누구나 쉽게 찾아가고 누구나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죠. 광주에는 5.18 민주광장이 있고요. 이 부산에는 송상현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광장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은 광화문 광장이나 이 서울시청 앞 광장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현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 년 전, 이 한 세기가 저물어가던 1898년 3월 10일, 서울 종로 백목전 앞에는요, 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무명과 은을 팔던 가게 앞이었지만 이 그날만큼은요, 사람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 한양 인구가 20만 명 남짓이었으니까요. 지금 서울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한 곳에 약 50만 명이 모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많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말 그대로 만민, 이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들었던 걸까요? 이 거대한 집회가 하루아침에 생겨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요, 서재필이 시작한 독립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갑신정변이 실패한 뒤 서재필은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곳에서 서구의 계몽사상과 민주주의를 접했고 의학을 공부해 의사가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1894년 이 조선에서 갑오개혁이 시행되고 이 갑신정변 가담자들에 대한 사면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귀국을 결심합니다. 1895년 12월, 이 11년 만에 조국당을 밟은 서재필은요, 이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됩니다. 하지만 관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 조선을 바꾸려면 먼저 백성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치보다 백성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 일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선택한 일은 신문창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제도,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근대화의 출발점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896년 4월 7일 이 독립신문 첫 호가 나옵니다. 서재필은 창간사에서 이런 뜻을 담아 말합니다. 네, 핵심만 정리해드리면요, 이 신문은요, 신분과 지위 상관없이 조선 백성 모두를 대신해 말하겠다. 그리고 정부 관리도 뭐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비판하겠다. 외국 소식도 백성들이 알아야 하니까 꾸준히 소개하겠다. 한글로 쓰는 이유는 누구나 쉽게 읽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이 독립신문은요, 단순한 신문이 아니라 이 백성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도구였습니다. 글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금방 퍼져나갔죠. 당시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신문을 크게 읽으면 주변 사람들이 돌려보며 함께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 2,000부로 시작된 신문은 곧 3,000부로 늘릴 만큼 이 반응이 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SNS처럼 금방 퍼져나간 셈이죠. 신문이 자리를 잡자 서재필은 두 번째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바로 독립문 건립입니다.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훈문 자리, 그러니까 조선이 오랫동안 사대를 했던 그 사대를 상징하던 장소에

새로운 문을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조선이 독립국임을 분명히 알리자는 거였죠. 이 제안에 많은 이들이 동참했고요. 이 독립문 건립모금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고종도 내탕금에서 돈을 내며 힘을 실었습니다. 1896년 11월 정초식이 열렸고요. 1년 뒤인 1897년 완공됐습니다. 이 대국에 의존하던 오래된 외교 관행과 그것을 넘어 이 독립국으로 서려했던 노력을 함께 기억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서재필의 독립 캠페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896년 이 독립문 건립 자금을 모으기 위해 결성된 독립협회가 그의 활동을 이어갈 무대가 됩니다. 이 초기의 협회는요, 높은 관료들이 모여서 이 담소를 나누는 사교 모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1897년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치호가 합류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윤치호는요, 협회를 토론하고 배우는 자리로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그때부터 독립협회는 본격적으로 정기 토론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 장소는 모화관을 개수한 독립관이었고요. 매주 일요일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토론회는 정말 낯선 문화였습니다. 이 서재필은 배제학당 학생들에게 이 연설하는 법, 토론하는 법, 이 회의 규칙까지 직접 지도했습니다. 제청, 개의, 박수! 이런 회의 용어도 그때 처음 소개가 됐습니다. 그 신흥호의 기록에 따르면요, 민주주의라는 말도 이 서재필이 처음 소개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익숙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토론의 주제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국한문 혼용, 양복 착용, 여성교육, 조혼 반대 같은 이런 생활개혁부터 자유민권론, 자주독립론, 의회원 규칙 같은 정치적 주제까지 폭넓게 이어졌습니다. 이 찬반을 나누어서 치열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법을 익혀갔죠. 독립협회의 토론회는 빠르게 입소문을 닫습니다. 첫 회에는 76명이 참석을 했고요. 두 번째에는 방청객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곧 500명 규모로 커지면서 이 독립협회는요, 조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는 최초의 현대식 공론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시민 참여의 형태가 이때 싹튼 거죠. 특히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신분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법적으로 신분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 독립협회 안에서는요, 누구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시간 동안 발언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도 비판할 수 있었고, 뭐 한국 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런 토론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정치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신분에 따라서 말도 조심해야 했던 뭐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서로 다른 생각을 꺼내놓고 반박하고 또 함께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그걸 직접 겪으면서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는 게 새로운 정치구나 하고 몸으로 익히게 된 거죠. 독립협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이 조선이 처음으로 새로운 정치 문화를 연습해 보던 공간이었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협회는 점점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사회단체로 자라났고요. 이 근대적 공론장이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고종의 아관 파천 이후 러시아는 이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광산 채굴권과 삼림 벌채권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시위대 훈련을 위한 군사교관의 파견, 재정고문과 기기창 고문의 파견, 한러은행의 설립과 이 대한제국 재정자금의 관리 등의 권리를 침탈했고요. 이 석탄고 기지를 만든다면서 지금의 영도인 부산 절영도의 조차를 요구했습니다.
1898년 1월 이 러시아 군함 시우치오가 부산항에 입항한 뒤에 수병들이 절영도를 무단 점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석탄고 예정기지라는 경계를 세웠죠. 이 명백한 영토 침략 행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외부 대신 임시서리로 취임한 친러파 민족무군 이 항의는커녕 이 러시아가 절영도를 조차할 수 있도록 석탄고 기지 설치를 허가했습니다. 당시 이 무능한 정부를 비판하며 대응에 나선 것은 독립협회였습니다. 1898년 3월 10일 서울 종로 백목전 앞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대회 혹은 정치집회로 평가되는 제1차 만민공동회가 열렸습니다. 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인 가운데 배지학당과 경성학당의 학생들이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격렬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사교관과 재정고문 철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고종은요, 이 만민공동회에서 드러난 민심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러시아 공사에게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임명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요. 이 러시아 공사 측도 한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철수하고 절영도 조차를 철회했습니다. 한러은행도 폐쇄했습니다. 이 정부가 외세에 끌려다니며 이권을 빼앗기고 있던 상황에서 민중이 나서서 이 나라의 이권과 주권을 지킨 쾌거였습니다. 1차 이 만민공동회에서 민중의 힘은 확인되었습니다. 1898년 4월 이후 거의 날마다 열린 만민공동회는요, 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개최됐습니다. 윤치호 등 독립협회 회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도 집회가 이루어졌고요. 이 다루는 안건마다 그를 담당하는 총대위원이나 대표위원을 뽑아 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는 직접 대표제와 같은 민주적 운영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만민공동회는요, 점차 이 독립협회의 영향력을 배제하며 독자적인 시민단체로 변화해 갔습니다. 1898년 4월 30일 이 숭례문 앞 만민공동회에서는요, 이 서재필 추방 공작을 규탄했고요. 6월 20일 종로에서는 무관학교 학생 선발 부정을 비판했습니다. 7월 1일과 2일 종로에서는요, 이 독일 등 외국의 이권 침탈을 반대했고, 7월 16일 종로에서는요, 의병에 피살된 일본인의 배상금 요구를 반대하고 경부철도 부설권 침탈을 반대하고 성토했습니다. 회를 거듭하면서 만민공동회는 민중이 주체가 되는 광장민주주의의 중심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민중의 정치 참여의 위기를 느낀 고종과 수구파는요, 의정부 관제를 개정하고 이 황제의 군대 통솔권을 명문화하는 등 황제권 강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립협회는 이 7월 초 고종에게 상소를 올려 인재의 공평한 등용, 민의의 광범위한 수렴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대신들의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고종과 수구파는요, 이 독립협회를 탄압, 해산시키는 강경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 독립협회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898년 10월 고종은 독립협회가 신임하는 박정희왕을 정부 수반으로 삼고 군부 대신에는 민영환을 임명해서 이 개혁파 정부를 출범시켰고요. 이 새 정부는 독립협회와 함께 내정개혁과 의회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1898년 10월 말 종로 일대는 며칠 동안 그야말로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이어온 개혁운동이 정점에 이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관민공동회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첫날인 10월 28일 독립협회는 중추원 관제 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천 명이 종로를 가득 채웠고요. 회장 윤치호는 황제권은 인정하되 정부와 힘을 합쳐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29일 이 정부 관료, 각종 단체 대표, 학생 그리고 수많은 시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당시에 이 장면을 직접 본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이 백정이 어떤 신분이었는지 잠깐만 한번 떠올려 보죠. 이 조선시대 백정은요, 7천역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지을 때조차 효나충처럼 이 고상한 글자는 쓸 수 없었습니다. 일상에서는 상투를 들 수도 없었고요. 이 두루마기나 갓을 쓰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이 주거지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고 학교에 다니는 건 꿈도 못 꿨죠. 이 결혼도 백정끼리만 해야 했고 공공장소 출입도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정이,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연단에 올라 나라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한 겁니다. 이건 박성춘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조선 사회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박성춘은 연설 중에 이 대황제의 훌륭한 덕에 보답하자고도 말했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충군의식이 남아 있었던 뭐 그런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은 그의 말에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신분이나 출신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냐를 기준으로 의견을 들었던 겁니다. 그날 종로에 모인 사람들은 단순히 연설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바랐고 그 변화의 첫 장면을 관민공동회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요구했을까요? 그날 시민들은 황제에게 바치는 헌의 6조를 채택했습니다. 이 정부 대신들도 찬성을 했고요. 한규설은 관과 민이 함께 의논하는 것은 나라를 세운 뒤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항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째, 외국 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나라의 주인은 우리라는 걸 분명히 하자. 둘째, 나라의 중요한 경제 외교 이권을 아무와도 제멋대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자. 셋째, 나라 살림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재정은 한 곳에서 제대로 관리하자. 넷째, 재판은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자. 다섯째, 고위 관리는 황제 혼자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논을 거쳐 결정하자. 여섯째, 이미 세워둔 개혁 방향. 예, 이 개혁 방향은 갑오 개혁 때 제시가 됐던 거죠. 이 개혁 방향을 그대로 밀고 가자. 자, 이 헌의 6조는요, 당시 조선이 안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는 듯 보였지만 황제권을 제한하고 외세 의존을 끊고 나라의 운영을 투명하게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조항은 이 외세의 이권 침탈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종은요, 러시아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 권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특히 제2조에서 이 중추원 의장이 조약에 대한 비준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황제권의 전제적인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항은 더 직접적입니다. 이 왕실 재정을 다루던 내장원과 국가 재정을 다루던 탁지부가 따로 움직이며 혼란을 빚던 구조를 없애고 이 모든 재정을 탁지부로 일원화하자는 요구였습니다. 이 국가 살림을 투명하게 만들고 이 사적인 재정 운영을 막으려는 의도였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조항은요, 이 사법권, 인사권 같은 핵심 권력을 이 황제의 개인적 결정이 아니라 절차와 합의를 통해 운영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주장이었죠. 여섯 번째는요, 이 갑오개혁 당시 제정됐던 개혁정책을 실행하라는 거죠. 결국 시민들이 바랐던 것은요, 이 외세의 개입을 막고 황제권을 견제하며 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금 들어봐도 꽤 명확한 개혁안이었죠. 고종은 이 헌의 6조를 받았을 때

이 속으로는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종로를 가득 메운 민심을 무시하기 어려웠죠. 결국 고종은 헌의 6조를 제거하고 독립협회의 요구와 맞닿아 있는 조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관민공동회는 12월 2일 해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 오늘 만민공동회를 말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 몇 주 동안 조선은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 의회를 만들어 보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진행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박정양, 민영환, 그리고 독립협회의 윤치호, 이상재 등이 보수 세력과 급진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였습니다. 1898년 11월 5일, 이 독립관에는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개편된 중추원에서 의원을 선출하고 조선 역사에서 처음으로 의회가 생긴다는 소식이었죠. 이 시민들과 독립협회 회원들은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수구파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개혁정부와 독립협회가 힘을 합치면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진다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 이를 막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11월 4일 밤, 조병식, 유기환 등 수구파 관료들은요, 이 독립협회가 박정양을 대통령,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세우고 나라의 체제를 공화정으로 바꾸려 한다고 고종에게 모함했습니다. 고종은 크게 분노했고요. 즉시 독립협회 간부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이상재, 정교, 남궁옥 등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다음 날 고종은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를 열어 민중을 동원하고 조종을 협박했다며 이 독립협회와 각종 협회를 모두 해산한다는 조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종은요, 박정양과 서정순을 파면하고 조병식을 중심으로 하는 친러 성향의 내각을 꾸렸습니다. 새 정부는 곧바로 독립협회의 해산을 재확인했고 의회 설립을 위한 중추원 개편과 헌의 6조도 모두 무효화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1월 5일, 다시 경무청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만민공동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체포된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순경들의 해산 명령에도 굴하지 않았고요. 장작불을 피워가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사람은 더 늘어났고, 이 종로 상인들도 가게 문을 닫고 참여했습니다. 조병식 내각은 이 강제 해산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고종은요, 이 한규서를 법부 대신으로 임명해 구속자들을 풀어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의 말을 여러 번 믿었다 배신당한 시민들은 해산하지 않았고요. 이 집회 장소를 옮겨가면서 만민공동회를 더 크게 키워갔습니다. 결국 고종은요, 어용단체인 한국협회 소속 보부상들을 동원해서 이 만민공동회를 힘으로 깨뜨리려 했습니다. 11월 21일 새벽,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채 17일째 시위를 이어가던 시민들에게 보부상들이 갑작스레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이 무기도 없는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고요.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더 많은 시민들이 몰려왔고요. 이 성난 군중은 골목에 돌멩이를 모아서 이 작은 성처럼 쌓아 보부상들과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22일, 종로에는 더 많은 시민이 모였고요. 수만 명 규모의 만민공동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마포에서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보부상들은 마구 몽둥이를 휘둘렀고요. 시민들은 맨주먹으로 맞서 싸웠죠. 이 격렬한 난투 끝에 구두수선공 김덕구가 큰 부상을 입고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집회 인원은 시간이 갈수록 불어났고 서울 전역이 이 성냥불만 그어도 폭발할 것 같은 혁명 전야와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고종과 수구파들은 고립무원의 상태가 됐고요. 고종은 이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조병식 등 수구파 대신들을 경질하고 민영환, 박정양 등을 등용하며

독립협회의 활동을 허가하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11월 26일 다시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자 고종은 독립협회 재설립, 헌의6조 실시, 조병식 등 파력처벌 등 5개 조항에 만민공동회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만민공동회는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고종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개혁정책을 미루거나 뒤집는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았고요.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12월 6일 다시 만민공동회를 열어 개혁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헌의6조 실시, 보부상 혁파, 이 구체적인 요구를 담은 상소를 반복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12월 23일 고종은 군대와 보부상을 동원해서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체포됐고 25일에는 만민공동회를 불법화한다는 조칙이 내려졌습니다. 독립협회도 해체됐고 개혁파 관료들 역시 차례로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된 근대 개혁운동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1890년대 말은 이 조선이 스스로 자주독립을 지키고 이 근대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개항 이후 조선은 열강의 압박, 이 내부 권력층의 무능과 부패로 여러 차례 나라가 기울어질 위기를 겪었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은 일찍 무너졌고 1894년부터 이어진 갑오개혁 역시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됐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시민은 이 국왕과 귀족이 독점하던 권력을 나누라고 요구하며 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군주와 의회가 공존하는 입헌군주제나 이 군주가 사라지고 국민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공화정 같은 새로운 정치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근대적 시민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 19세기 말이었습니다. 이 계몽의 대상이던 조선인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로 나서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끈 이들이 바로 독립협회였습니다. 독립신문과 토론회, 연설회를 통해 사람들은 처음으로 공론의 장을 경험했고 이 나라의 미래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저령도 조차를 요구한 러시아를 규탄했고요. 무능한 정부를 비판했고 나라의 앞날을 두고 시민들은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898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 서울 곳곳에서 열린 만민공동회는 깨어난 민중이 시민이 되어 모인 광장이자 이 광장 민주주의의 공론장이었습니다. 이 신분이나 성별, 나이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열린 광장이었고요. 시민들이 처음으로 스스로의 의사를 표현한 공간이었습니다. 백정 박성춘의 사례는요,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만민공동회에 모인 시민들은 전제 군주제를 넘어서 입헌 군주제라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상했습니다. 그러나 고종은 이 광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만민공동회를 해산했고 1899년에는 대한국 국체를 반포해 황제가 입법, 행정, 사법, 군통수권을 모두 쥐는 더 강한 전제 군주제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만민공동회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광장에서 울려 퍼진 시민들의 목소리, 이 자주 독립을 외치고 부패를 비판하고 나라의 개혁을 요구했던 그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흐름이 쌓여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거죠. 그날 시민들의 외침은 이후 한국 근대사에서 이 광장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됐고요. 이 시민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는 역사의 전환점으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문화물리학자 박주영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인간의 창의성으로 열어가는 과학과 문화의 미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화물리학자라는 말 시청자분들에게는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의 생활 방식과 이를 통해 만들어낸 것들의 총체를 문화라고 하니 사람이 만들어낸 물리학도 결국 문화의 하나이고 또 물리학은 모든 물체의 이치를 알아낸 학문이므로 문화도 물리학의 탐구 대상입니다. 이렇게 문화 물리학은 긴밀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AI가 인간을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일자리 위협을 느끼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경 챗 GPT가 대중에게 선보인 후몇 년이 지난 지금 생성형 AI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는 중입니다. 불과 얼마 전 AI와 관련해서 작은 파문이 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AI 대 인간의 창의성 대결이었습니다. 한 해외 전문가들의 실험 결과 챗 GPT-4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창의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는데요. 최근의 연구 결과 이들은 GPT-4는 창의성 테스트인 대안 사용 테스트에서 91% 인간을 능가했고 또 창의적 사고 테스트인 토런스 테스트에서는 99% 사람을 능가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나온 다음에 이제 인간의 창작 분야까지 AI에 의해 침범당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말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뛰어넘을까요? 이 소식에 충격받거나 낙담하기 전에 먼저 이 실험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몇 주 동안 세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창업 아이디어 대결. 수많은 스타트업을 탄생시킨 유명 대학의 학생들과 ChatGPT-4가 창업 아이디어 생성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대결 방식은 하나, 연구진이 대학생과 GPT-4의 특정 키워드를 제시하고 둘, 그 키워드에 맞는 창업 아이디어를 정리, 셋, 외부 심사위원이 아이디어를 블라인드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GPT-4가 승리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의 아이디어 40개 중 35개는

챗GPT4가 생성한 것이었고 전반적으로 챗GPT4가 생성한 아이디어들이 심사위원에게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순환 경제 아이디어 대결. 이번에는 제품의 재사용, 재활용 또는 공유를 기반으로 한 순환 경제 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하라고 했다는데요. 두 번째 대결의 결과는 아이디어의 전반적인 품질 수준은 유사했다고 합니다. 다만 타당성과 영향력 측면에서 AI가 더 나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참신함 측면에서는 인간이 생성한 아이디어가 다소 나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창의적인 글쓰기 아이디어 대결. 이 세 번째 대결은 주제를 조금 달리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아니라 단편 소설을 창작하라 시킨 것이죠. 그리고 혼자 단편 소설을 쓰는 집단과 AI를 사용하여 주제를 제안받는 집단을 두고 그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역시 이 경우에도 AI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결과물이 조금 더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도 함께 밝혀졌는데요. AI가 내놓은 아이디어들은 서로서로가 비슷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참여자 중에서 가장 창의적이라고 꼽힌 사람들은 AI의 도움을 적게 받으며 AI의 도움을 받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낸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AI가 창작하는 아이디어는 평균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 기준으로는 앞서지만 진정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사람들은 AI보다 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AI의 창의성을 실험하기 위해서 직접 챗GPT에게 창의적인 글쓰기를 시켜보았습니다. 먼저 챗GPT에 각각 김소월, 김영랑, 그리고 이상의 문체로 자동차에 대한 시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챗GPT가 쓴 김소월의 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동차, 빠른 나를 태우니 도시 가운데 길을 달려 저 긴 길을 가는 나의 꿈, 어디로 가든 미래이나. 그 다음 김영랑처럼 쓴 시는 빠른 자동차, 기어를 울려 도시의 길을 달려가는 것, 신속하게 안정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행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상의 문체라고 하는 시는 빠른 자동차, 기어를 달려 도시의 길을 달려가는 것, 새로운 나의 세상을 찾아 자동차와 함께 떠나는 것. 어떤가요? 모든 시가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한국 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상의 쓴 시가 소월과 영랑의 시와 비슷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겠죠.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에게는 글을 쓰는 개개인이 자신만의 문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만 챗GPT는 데이터를 다 학습한 뒤에 모방하는 것이므로 개성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챗GPT처럼 기계학습을 하는 현재 AI는 사람이 학습시킨 데이터를 모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들의 평균을 흉내낼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AI 세계에서는 평균이라고 하는 게 안전함, 즉 미덕으로 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결국 우리가 시켜 사는 일을 하는 서비스니까요. 그래서 챗GPT는 누구의 문체로 써달라고 하든 자동차와 가장 흔하게 연결된 개념들인 여행, 속력, 기계, 자율주행을 섞어서 나의 세상, 도시의 길 같은 진부하고 상투적인 표현 이상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개성과 창의성 부족의 증거로 진부하고 상투적인 표현, 그거보다도 확실한 게 있을까요? 대신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창의적인 글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던 글의 집합에서 좀 더 멀리 나가서 그 경계에서 경계를 타고 언어를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GPT는 항상 가운데로 가고 창의적인 사람의 글은 바깥으로 가고 두 개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시는 어떤 걸까요? 우리에게 아름답고 창의적인 시란 언어의 평균과 반대 방향에서 언어의 경계에서 언어 안팎에 줄타기를 하면서 언어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계학습에 기반한 AI는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과 반대로 향해 가기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창의성의 반대를 만들어 놓고 창의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AI는 유통, 의학, 안면인식 등 축적된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정해진 패턴을 찾아내는 인간 모방의 영역에서는 실로 큰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창의성이 작동하는 창작의 영역에서는 그 정도 수준의 활약을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작곡하는 음악과 AI에 관한 관심이 뜨겁지 않습니까? 작곡의 경우 학습 자료가 무수히 많은 데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음악계에서는 이미 AI 작곡가 이범이 대표 활동 중이고 예능 프로그램의 배경음악도 AI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음악 중에서도 AI 창작의 가능성을 제일 깊게 알아낼 수 있는 영역은 고전음악, 즉 클래시컬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수백 년간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 정형화된 화성법과 대입법, 문법을 갖추는 완결된 프레이징으로 AI가 학습시키고 따라하기 좋은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서울시향에서 AI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슈베르트의 교향곡을 공연했었어요. 이 과정에서 AI는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을 완성하기 위해 90곡에 달하는 슈베르트의 곡을 공부했고, 또 슈베르트에 영향을 미쳤던 여러 작곡가의 음악도 함께 넣은 다음에 한 달에 걸쳐서 사람의 손을 타서 AI가 함께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AI가 손을 댄이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에 대한 인간들의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슈베르트 곡인 듯 하다가 갑자기 헐리우드 영화 곡이 되기도 하고, 만화 영화 곡이 됐다가 베토벤 곡이기도 하고, 이렇게 흔히 들리는 곡들을 그냥 섞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AI 창작은 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의 것 같은 그런 새로움의 감동을 주지 못했을까요? 이에 대해 베토벤은 음악가란 공기의 떨림에서 하느님의 숨소리를 듣고 그를 찬양한 자식을 낳는다고 말을 했고, 르네상스의 조각 미켈란젤로는 대리석 덩어리 안에 천사가 보이자 그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돌을 깎아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창작은 그냥 뭘 따라해서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머릿속에 그려지는 착상, 귓가에 맴도는 악상, 그리고 말로 표현되기 요동치는 시상을 각각 캔버스, 오선지, 원고지에 채워나가면서 자신의 신념을 따라 해방의 열망을 실현시킨 일입니다. 즉, AI와 달리 인간의 창작은 다음 음정, 다음 글자를 적는 행위 그 이상입니다. 이렇게 다른데 AI가 과연 인간이 창작한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감명을 줄수 있을까요? AI가 계속 발전하여 창작 과정의 도구로서 조금씩 더 깊이 참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기계도 창작하는 인간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AI를 숭배하거나 거기에 굴복해 스스로 생각을 포기하고 남의 지배 아래에 제 발로 들어가지 않는 인간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AI가 인간보다 뛰어난 것이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은 창의의 역할을 AI에 이름하고 생각하기를 멈춰버리는 자세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창의성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힘이다로 하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젤 띄엄띄엄 파지캔치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살베뜰 레이소티. 안녕하세요, 나의 친구들.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라틴어 명사의 격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지난번 성하고 수를 얘기했을 때는 그래, 좀 이해가 가. 그래, 뭐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중성도 있고, 그래, 이해가 가. 그 다음에 명사 같은 경우에는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고, 그래, 영어 수업 시간에 좀 들었던 기억이 나. 근데 격은 뭐지? 아, 이게 좀 생소한 겁니다. 격이라는 것은 라틴어 명사 하나에는 12가지로 격이 변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로사, 로세, 로세, 로삼, 로사, 로사, 로세, 로사룸, 로시스, 로사스, 로시스, 로세,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어떤 명사 하나, 새로운 명사 단어 하나를 외울 때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로사, 로세, 로세, 로삼, 로사, 로사, 로세, 로사룸, 로시스, 로사스, 로시스, 로세,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딱 치면 딱 나와야 됩니다. 자, 주격은 어떻게 번역되냐면, 자, 장미가로 번역됩니다. 우리나라 조사에 은는 이 가가 들어가는 바로 그겁니다. 주어가 되는 격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그 주어가 되는 격을 라틴에서 무엇이라고 하냐? 주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미의, 누구의 책 할 때 그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격을 줄여서 속격. 그 다음에 로세, 장미에게. 그래서 영어 시간에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배웠던 것, 그 역격이라고 번역하고, 이제 로삼, 대격이라는 표현은 목적어가 되는 격을 대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장미를, 그 다음에 로사, 탈격은 여러분 수단 탈격 뭐 이런 거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스페인어나 이탈리아를 공부한 친구들은 이 도구 탈격, 수단 탈격,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장미로부터, 장미에 의해, 그러니까 이 탈격에는 영어에 무엇이 생략됐냐면 전치사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주격, 속격, 역격, 대격, 탈격. 그다음에 마지막에 후격이라는 것은 누구를 부를 때 장미야. 그럼 복수는 어떻게 되냐? 복수 전미사 들만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미가가 장미들이, 장미의가 장미들의, 장미에게 장미들에게, 장미를 장미들을, 장미로부터 장미들로부터, 이렇게 변화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되는 격, 소유격,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되는 역격,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되는 대격, 수단과 도구 방법을 나타내는 탈격, 그 다음에 호칭, 부르는 것, 혹격까지. 라틴어의 격은 몇 가지가 있다? 예, 여섯 가지가 있고, 그 여섯 가지를 어떻게 변화시킨다? 단수와 복수로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총 12가지로 하나의 명사가 변한다가 됩니다. 아, 뭐 저렇게 변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왜 명사도 1변화가 있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2변화 명사도 있는데, 2변화가 있고, 3변화가 있고, 4변화가 있고, 5변화가 있고, 뭐 명사도 5가지 변화가 있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 그리고 왜 말을 배우는데 명사부터 배워야 해? 그리고 왜 명사를 1변화부터 5변화까지 나눠야 하지?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라틴어는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누군가에 의해서 문법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언어였습니다. 엄마가 품에 안고 아이에게 로사, 로세, 로세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른도 엄마로부터 말을 배우고 난 다음에 각자의 모국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무엇? 라틴어를 따로 학습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학자들이 아, 라틴어 명사를 보니까 대략 이렇게 변하는 명사들 유형이 다섯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1변화가 있었고, 2변화가 있었고, 3변화가 있고, 4변화가 있고, 5변화가 있고, 그렇게 구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하는 것들 유형이 있고, 이렇게 변하는 유형이 있고, 또 이렇게 뭉퉁이로 변하는 유형이 있으니까, 편의상 그걸 1변화, 2변화, 3변화, 4변화, 5변화라고 구분한 겁니다. 세상에 어떤 언어를 배우는데, 명사부터 시작! 명사 1, 이 방식은 여러분이 미국에 가나, 유럽에 가나, 어느 학교에 가도 라틴어 처음 배울 때 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딱첫 수업에 딱 들어가면 선생님이 자 오늘 1변화 명사 시작한다 딱 하고 지금 우리가 예시한 이 단어가 아닌 어떤 대표적인 단어를 딱 놓고 명사 단어를 놓고 이제 설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1변화 명사 수업은 끝났습니다. 로사, 로세, 로세, 로삼, 로사, 로사, 로세, 로사룸, 로시스, 로사스, 로시스, 로세. 그리고 선생님하고 뭐 하냐면 이 1변화 유형에 해당되는 명사 단어들을 쭉 나열해줍니다. 그 선생님 한번 읽어줍니다. 읽어주고, 자, 너희들이 이제 이 변화 외워서 와야 된다? 딱 그럽니다. 외워서 오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새로운 단어가 나오고, 새로운 단어가 나온 다음에 그 문장이 나옵니다. 그럼 학생들에게 그 문장을 번역해 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은, 자, 누구? 1번 문장 번역해봐. 그 다음에 옆에 2번 문장. 그 다음 옆에 3번 문장. 이게 전통적인 라틴어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재미없죠? 미치는 거죠. 그러면, 아, 이제 좀알것 같은데? 아니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게 들 겁니다. 그러면 좀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라틴어 1변화 이 명사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그리꿀토라, 그다음에 콘스탄티아, 그다음에 까우사, 에피스톨라, 파밀리아, 포르미카, 히스토리아, 유스티치아, 인술라. 보니까 그 다음 속격은 다 뭘로 끝나? 아그리꿀토라, 아그리꿀토레. 그 다음에 성은 무엇으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F. 여성. F 하니까, F가 뭐예요? 딱 질문할 수 있습니다. 페미나.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아, 페미나 하니까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페미니즘. 그 단어가 생각납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단어를 생각했으면 정확하게 잘 유추하신 겁니다. 영어 페미니즘은 바로 라틴어 이 페미나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페미나라는 단어가 바로 여성이고, 그래서 문법을 설명할 때그 명사의 성이 여성일 경우는 F라는 약자를 쓴 겁니다. 자, 1변화 명사의 특징은 아그리꿀토라처럼, 콘스탄티아처럼 모두 어미가 아로 끝나고, 속격이 뭘로 끝납니까? 다 에. 그 다음에 성은 뭐다? 여성으로 끝나는 게 바로 1변화 명사의 특징입니다. 라틴어 명사는 항상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아그리꿀토라, 하고 옆에 아그리꿀뚜레 애가 있고 그다음에 무엇이 있냐? 성이 딱 들어갑니다. 아, 이거는 뭐냐면 이 명사가 어떻게 변한다는 실마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로사 그 명사 어떻게 변한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로사, 로세, 로세, 로삼, 로사. 혹격은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수 로세, 로사룸, 로시스, 로사스, 로시스. 그러니까 이 아그리꿀토라라는 이 단어는 나는 이렇게 변해. 아그리꿀토라, 아그리꿀토레, 아그리꿀토레, 아그리꿀토람, 아그리꿀토라. 복수는 아그리꿀토레, 아그리꿀토라룸, 아그리꿀토리스, 아그리꿀토라스, 아그리꿀토리스. 명사 한다는데 벌써 숨차는 얼굴들이 보입니다. 이게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하면서 아, 나의 머리를 막 자극하고 나를 막 흥분시키는 그런 느낌을 안 받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죠? 자, 아그리꿀토라라는 단어를 딱 보니까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은 이 단어를 보면서 저에게 저 단어 처음 보는 단어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 단어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어떻게? 에그리컬처. 예, 영어 단어 에그리컬처. 에그리컬처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 아그리꿀토라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역시 아그리도 아그리꿀토라도 두 개의 언어의 합성어입니다. 아제르는 밭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변화 명사 할때할 겁니다. 꿀뚜라는 꿀뚜라 꿀뚜레. 꿀뚜라 하니까 어디 들어본 기억 납니까? 컬처, 영화, 문화라는 영화 단어.
밭, 새 문화, 경작지의 문화가 뭐? 농사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콘스탄티아, 뭐, 이 단어도 역시 보면은 완전히 한 번도 안 배워본 단어 같지만 영어 어떤 단어를 딱 보면 아, 이 단어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새로운 라틴어 단어가 나오면 어, 저거 뭐지? 저거 뭐지가 아니라 어, 저 단어가 혹시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영어 단어의 그건가? 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것, 무엇을 막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무엇과 관계될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라고 생각하면 1도 재미없던 언어가 조금은 재밌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구리 꿀또래, 아구리 꿀또래, 아구리 꿀또람, 아구리 꿀또라, 아구리 꿀또래, 아구리 꿀또라람, 아구리 꿀뚜리스, 아구리 꿀뚜라스, 아구리 꿀뚜리스. 맨날 이렇게 각 명사 딱 새로운 단어 나오면 그 10번씩 노트에 써와. 이렇게 갔습니다. 자, 아구리 꿀또라, 콘스탄티아, 까우사, 까우사, 까우세. 혹시 이 단어하고 여러분이 매칭되는 단어가 있을까요? 이 까우사, 까우세라는 것은 원인, 이유입니다. 아, 그게 영어에 뭐? 아, 맞습니다. 그럼 큰 소리로 얘기해 주죠. 어떤 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지금까지는 무조건 영어 단어를 억지로 외웠는데, 아, 라틴어를 조금 보고 나니까 벌써 내가 무조건 그 억지로 외워야 했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선생님이 시켜서, 어머니가 시켜서 억지로 외워야 했던 단어들이, 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피스톨라, 에피스톨레. 편지, 서한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파밀리아, 파밀리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밀리아, 파밀리에. 가끔 보지 않습니까? 영어에 어떤 단어 같습니까? 어떤 단어? 패밀리,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포르미카, 포르미케. 개미라는 뜻이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토리아, 히스토리에. 아, 이 단어도 내가 아는 그 단어가 됩니다. 맞죠?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예, 맞습니다. 히스토리입니다. 아, 그러니까는 정말 영어의 많은 단어들이 라틴어에서 왔구나. 일단 그건 확인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스티치아, 유스티치에,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유스, 티, 지, 아가 나옵니다. 정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유스라는 거는 원래 여러분들이 아는 정의라는 영어 단어는 뭡니까? 이런 단어일 겁니다, 아마. 맞나요? Justice. 어, 선생님, I하고 J가 다르잖아요. 예, 다릅니다. 원래는 I로 썼던 것을 이제 어느 시기에, 르상스 이후에 I가 J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라틴어 I 철자는 영어 단어 J로 됩니다. 원래 Justus라는, 이거는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Justus라는 형용사입니다. 유스투스, 유스타, 유스툼이라는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는 영어 어떤 형용사가 생각납니까? 요 앞에 just라는 형용사의 그 기원이 바로 유스투스, 유스타, 유스툼입니다. 그럼 이 뜻은 뭐냐? 올바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올바름에 대한 것, 그것이 뭐냐? 아, 정의라고 고대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올바름에 대한 요 앞단어가 나오면 무엇이 되냐? 어떤 단어가 될까요? 네, 법이 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올바름에 대한, 옳은 것에 대한 것을 정의하는 학문이 무엇이다? 네, 법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유스티치아, 유스티치에, 법이 되는 겁니다. 정의, 정의가 없는 곳에는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 네,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합의 없이 억지로 모아놓은 것, 그것은 정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분이 쓰신 이 유스티치아, 정의라는 아주 좋은 훌륭한 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술라, 인술레.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인술라, 인술레. 예, 인술라라는 단어는 섬이라는 뜻입니다. 섬. 그래서 이 인술라라는 단어가 이탈리아로 오면 이솔라가 됩니다. 이솔라, 섬. 근데 재미있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이 인술라라는 단어는 섬이라는 뜻도 됐지만 또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공동주택을 인술라라고 썼습니다. 아파트의 기원은 현대나 근대가 아니라 아파트의 기원은 언제?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로마 제국이 팽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국의 수도 로마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뉴욕에 가려고 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는 좀 공부를 하려고 한 사람, 아니면 좀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들, 어디로 갔냐?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사람들이 유입하고 사람들이 몰리면 항상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인들은 오늘날에 어떤 것? 공동주택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파트의 시조입니다. 그 건물의 대략 높이는 23m, 21m에서 23m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로마 시대 때 어떤 분쟁이 있었냐? 조망권에 대한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후죽순 아파트가 들었습니다. 오늘까지는 여기에 딱 우리 집이 있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보니까 우리 집 앞에 또 우리 집만큼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조망권에 대한 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자, 아파트가 딱 들어서면 제일 인기 있는 층은 어딜까요? 예, 1층입니다. 왜? 오늘날처럼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힘들어. 그럼 올라가는 것만 힘든 게 아니라 또 무엇 때문에 힘들겠습니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도. 그다음에 우리의 일상 어떤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인데,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을 어디서 공급받아? 1층 같은 경우에는 물을 끌어와서 그걸 바로 쓸수 있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거를 뭘 지고 나르기도 힘들고 화장실 가는 문제도 급하고 그래서 1층이 가장 비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두 군데 기숙사에 있었는데 처음에 살았던 기숙사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기숙사였습니다. 한 100년에서 150년밖에 안 되는 아주 오래 안된 건물이었습니다. 그 기숙사 살다가 두 번째는 기숙사를 옮겼는데 그 기숙사는 한 500년 전에 지어진 기숙사였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이면 우리라면 조선시대 초기에 거의 뭐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지금도 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근데 벽을 보면 1층에서부터 딱 3층까지 딱 올라가면 벽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층으로 내려갈수록 벽의 길이가 거의 한뭐한 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벽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그리고 1층 뭐 이탈리아 사람들 1층이라고 하지 않고 그 피아노 떼라라고 하는데 빵층입니다, 우리랑. 이 높이가 상당히 층간 높이가 높습니다. 그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갈수록 층이 올라갈수록 층간 높이가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제일 꼭대기 층에는 도시 빈민, 도시 노동자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인술라 배웠습니다. 인술라, 인술레. 자, 무슨 뜻이었죠? 섬이라는 뜻이었고 공동주택, 로마 시대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단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학교가 라틴어로 어떻게 되냐? 자, 보겠습니다. 스콜라, 스콜레.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스텔라, 스텔레. 하면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비아, 비의 길. 우리가 그 항공우편 같은 데 보면 비아 어떻게 쓰는 단어들이 나오죠? 바로 이거 이 단어입니다. 비아입니다. 비아. 비아, 비에. 그다음에 까사, 까세. 발음을 좀 잘해야 되죠? 까사, 까세. 무슨 단어 같을까요? 까사, 까세. 집? 예, 맞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뭐 인테리어 소품 같은 그런 데를 가봐도 까사라는 이 단어를 무척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아, 여태껏 라틴어는 우리의 삶과 무관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아, 라틴어에서 왔구나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코로네.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코로나, 코로네. 예, 지금 우리를 한참 힘들게 하고 있는 이 단어 역시도 라틴어입니다. 코로나, 코로네. 이 단어는 원래 화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이제 아는 게 뭐냐면, 아, 저 단어가 원래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하는데, 코로나라는 것은 원래 라틴어의 코로나, 왕관, 화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그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정도는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 저 단어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이탈리아의 성씨 가운데 코로나의 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성이 코로나야.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인은 상관이 없는데, 그 초중고 학생 가운데 코로나 성을 가진 아이들이 학교를 만약에 가게 된다면 애들한테 어떻게 될까? 한번 내 친구한테 한번 전화해서 물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라틴어로 화관, 왕관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탈리아의 성씨 가운데 코로나 성씨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르마, 포르메. 포르마, 포르메. 저 포르마에서
여기서 A만 딱 띄워버리면 무슨 단어가 되냐? 여러분이 아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폼, 모양,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라는 것은 라틴어에서는 어떤 뜻도 있냐면 여인의 S라인 몸매도 포르마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르투나, 포르투네. 저는 오늘 좀이 단어를 좀 여러분들께 좀 길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포르투나, 포르투네. 아, 포르투나 하니까 영어에 어떤 단어가 딱 생각납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단어입니다. 운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 운, 행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운, 포르투나, 포르투네, 이 행운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건다 운인 것 같아요. 모든 건다 재수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로마에서 유학 중에 이제 매 과목마다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을 보러 가면 교수님 연구실에 내 순번이 되면 교수님 연구실에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책상 앞에 이제 딱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해당 학생, 시험 보는 해당 학생이 딱 들어가면 자기의 학생증을 교수님께 드립니다. 근데 요즘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학생증이 어떻게 됐었냐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학생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해당 학생의 사진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국적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뭐냐? 여기 이제 딱 밑줄이 쫙쫙쫙 쳐져 있습니다. 쳐진 거 보면 날짜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과목란이 있습니다. 그 점수가 있고 해당 교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럼 시험을 보러 들어가면 교수님께서는 여기 날짜를 딱 쓰고 나의 담당 과목, 뭐 민법, 국제법, 아니면 이걸 딱 씁니다. 노마법, 과목을 딱 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수님은 학생에게 질문을 딱 합니다. 질문을 하면 학생이 이제 그 시험 문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학기 정도 지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한 학기 동안 내가 시험 봤던 이 결과물이 여기 쫙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딱 보러 가는 순간 교수님은 이 학생이 여태까지 어떤 과목을 몇 점을 받고 어떤 과목을 몇 점을 다할수 있는 거야. 저의 한 경험 중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민법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알 겁니다. 민법은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외국인이 이탈리아의 그 많은 그 민법의 양을 머리에 막 강제로 우겨넣어서 하려고 하는데도 다 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야,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도저히 이건 다 외울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암기력이 좋다고 해도 이건 외울 수가 없다. 찍었습니다. 딱딱딱딱 몇번 찍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딱내 차례가 되기 전에 시험 보고 바로 나온 친구들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야, 교수님 뭐 물어보셨니? 그러면 애들이, 아, 이거 물어봤어. 이거 물어봤어. 아, 그래, 알았어. 내가 준비한 거다. 준비한 거다. 딱 하고 이제 안심을 하고 딱내 차례에 딱 들어갔습니다. 딱 앉았습니다. 교수님이 딱 학생증을 딱 내니까, 아, 그래. 사진하고 딱 이름, 국적 딱 확인하면서 쫙제 성적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딱 했습니다. 질문을 딱 했는데, 아, 불싸. 내가 준비하지 않은 게딱 나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샛노랗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냐.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모르는 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 어떻게 넘어가지? 그런데 선생님이 제 성적을 쫙 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너가 잠시 당황했구나. 라고 하면서 문제를 바꿔서 다른 문제를 딱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준비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쫙 얘기하니까 선생님 또 이랬습니다. 역시 그렇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30점 만점에 또, 아, 30점을 주셨습니다. 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0점 만점에 30점이 있기까지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 저의 모든 과목의 성적이 바로 이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 너는 늘 이렇게 공부를 잘해왔는데, 아, 이게 또 입만 열면 제 자랑인데, 죄송합니다. 모든 걸 잘해왔는데, 아, 오늘 순간적으로 약간 당황을 했구나. 하고 문제를 싹 바꿔주셨습니다. 문제를 싹 바꾸니까 제가 찍은 문제가 딱 나와서 또쫙 얘기를 하고 딱 그때 집에 오르는 그 기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건 뭐였냐? 운이었습니다. 재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운을 준비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 안에서 아, 쟤는 운이 좋아. 쟤는 왜 이렇게 재수가 좋냐? 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은 그 운을 준비해갔던 면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저의 운을 공부를 통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길을 통해서 자신의 운을 준비해 갈 겁니다.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많은 학생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형,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턱.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갈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기향.

새벽부터 넌 이말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힐링송.

박스 산책 나가면 집에서 뭐해 강아지들처럼 나가 걷고 싶지 너네 가둬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한숨 잘까 너무 달콤해 널 품고 자

오늘 강의의 키워드는 한국전쟁을 오판과 오심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전쟁 발발에 대한 대부분의 설명이나 연구들은 그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있었던 다양한 구조적인 갈등을 가지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갈등이나 또는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모순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모순이나 구조적인 갈등이 폭발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전쟁이다 라고 설명을 해왔죠. 근데 많은 연구자들이 최근에 와서 연구를 하면서 궁금증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순의 갈등이 일어나거나 또는 체제 내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왜 어떤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데에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된 거죠. 예컨대 저희가 우리 한국 현대사의 그런 경우만 보더라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기뿐만 아니라 또 1960년대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김신조 사건이라고 해서요. 영화 실미도에 나타나는 이제 그 시기가 이제 60년대 말인데 그때도 남북 간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있었고, 68년이 되면은 뭐 한국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보 위기까지는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발발하진 않았습니다. 또 1976년에도 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이 시기도 남북 간의 위기가 굉장히 강했던 시기인데 이때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때는 전쟁이 일어나고 왜 어떤 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제 요 문제를 가지고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저도 이제 세계적인 학자들하고 한번 세미나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저희가 첫 번째 결론으로 냈던 것은 인간은 바보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결론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현대사에서 전쟁이, 이큰 전쟁이 일어나는 그 간극을 보면 한 10년마다 전쟁이 한 번씩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18년에 끝난 다음에 또 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또 40년대가 되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6.25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렇게 한 10년마다 일어나요. 근데 처음에 전쟁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제 앞으로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다가 10년만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바보이기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결국은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통해서 무언가를 더 얻을 수 있다라고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얻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판단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 전쟁을 결정을 할 때는 두 가지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전쟁을 하게 되면 비용을 쓰게 되고요. 또그 전쟁을 한 결과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쓰는 비용보다 이 전쟁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전쟁을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이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어떤 전쟁도 이익을 준 전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내가 이 전쟁을 하면 비용을 씀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정도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오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시나리오들도 이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로 가서 결국은 자기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6.25 한국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오판과 오심이 불은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걸 저는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냉전을 중심으로 세계 차원에서 이걸 본다거나 아니면 한국이 일제 강점기부터 또그 이전에 조선 시대부터 있어 왔던 전근대적 또는 식민지적 구조의 갈등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다 라고만 볼 수가 없다라고 하고, 저는 그 당시에 전쟁을 시작한 사람들이 왜 전쟁을 생각을 했는가, 거기에는 어떤 오판과 오심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6.25 한국 전쟁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제가 첫 번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냉전이라는 것만 가지고서는 6.25 한국전쟁의 발발을 보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면 한국이었는가라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당시 상황에서 세계적인 전략가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지역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첫 번째로 생각했던 지역이 사실은 대만 해협입니다. 1949년에 중국이 공산주의 혁명을 하고 나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요. 중국 대륙에 있었던 국민당이 대만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중국으로서는 뭐 그때도 그렇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대만을 아직까지는 통일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기로는 아마도 그 당시에 공산주의의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이 대만과의 전쟁을 시작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거기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이제 생각했던 지역은 베를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럽 자체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얄타 회담을 거치면서 동서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쪽은 미국이 장악을 하게 되고 동쪽은 소련의 영향력이 이제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제 47년 들어가면서부터 유럽에서의 동서 간의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본격화되는데, 이제 그게 시작이 된게 그리스 터키에서의 게릴라 운동을 소련 쪽이 도와주면서 미국에서 트루만 독트린이 나오게 되고요. 또 47년에는 마샬 플랜이라고 해서 미국의 서유럽 국가들의 재건을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고요. 이게 이제 급기야. 48년, 49년에 가면 미국 쪽에서 나토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요. 이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안보를 완전히 서로 이제 연결해서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게 되고, 그거에 이제 반발을 해서 소련 쪽에서 동유럽 국가들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걸 만듭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데다가 핵실험에 성공을 하는데, 미국은 사실은 소련이 49년에 핵실험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소련도 핵실험에 성공을 하겠지만 이게 이제 50년대 넘어가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49년에 핵실험에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이제 서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뭔가 이 동유럽과 서유럽 사이에 무언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굉장한 걱정들이 있었고 사실은 그런 걱정과 갈등의 중심부가 바로 베를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를린은 지금 이 서독이 반으로 갈라져서 동독과 서독이 됐을 때 동독 내에 베를린이 위치하고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을 반으로 나눴죠. 그래서 이제 미군의 통제 지역과 소련군의 통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원래는 이제 네개 지역으로 나눴어요. 두개 지역이 아니고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이 세계 지역을 통제를 하고 또한 지역이 이제 소련이 통제를 하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사실 전쟁에서의 피해가 너무나 컸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미국한테 지역 통제를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군데는 나뉘어지는데 베를린에서의 이제 굉장히 이 양쪽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요. 소련 쪽에서

베를린을 봉쇄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를린이 봉쇄라면 베를린 자체가 동독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통제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이 비행기를 가지고 가면서 거기다가 식량을 떨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살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고, 결국은 이 상황이 계속되면 독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냉전이 가장 치열했던 두개 지역에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냉전의 가장 변방 지역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학자들이 얘기할 때, 아, 이거를 단순하게 한국에서의 전쟁을 강대국의 냉전의 대리전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한국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보기 위해서는 그거에 플러스 알파, 어떤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단순하게 사회과학적이거나 또는 구조적인 것으로만 전쟁을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역사는 굉장히 필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어떤 때는 이 역사가 필연을 가장한 우연일 때도 있고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고, 이거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건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1949년에 있었던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1949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가 중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 공산화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굉장히 큰 위기가 되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핵을 독점하고 있을 때는 소련이 아무리 군사적으로 강하더라도 미국이 핵을 독점하기 때문에 소련의 군사력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소련도 핵을 개발하고 나니까 이제 미국과 소련이 거의 동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아, 우리가 이제 뭔가 세계 혁명을 할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아니냐. 사실 이 1949년에 그 중국과 소련에 있었던 두 가지 사실이, 김일성이 1950년에 남침을 결정하고 이거를 스탈린이 승인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산주의가 이렇게 힘을 얻었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경우에 이건 뭐 굉장히 승산이 크다. 또 하나는 소련도 핵이 있고 중국이 공산화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을 못할 거다. 이또 사실 이두 사람이 미국이 개입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공산화가 되는데 미국이 개입을 안 했는데 중국보다 더 중요하지 않고 덜 중요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국이 개입을 할 거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49년의 상황은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남침을 통해서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장 근본적인 그런 배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한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오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오판이냐? 그렇게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 이 어떤 혁명이 일어나고 핵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할수 있어라는 생각을 딱 갖는 순간 미국은 반대로 역공을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49년까지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 미국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역을 한 5개 정도만 지키면, 그러면 뭐 소련과의 냉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소련이 핵을 개발하고 중국이 혁명을 하니까, 아, 이게 잘못하면 미국이 뭔가 더 열세가 될수 있다. 이제는 미국은 전 세계 어느 한 곳에서도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정책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미국이, 아, 열세에 몰리니까 우리가 좀더 공세로 나가야 되겠다는데, 이 정책이 나오는 게 1950년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혁명도 하고 핵무기도 갖고 해서, 아, 이제는 우리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한 반면에, 그것이 미국에 준 영향은 오히려 미국은 더 강하게 모든 지역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정책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1949년에 전쟁이 일어났으면 미국이 한국을 도와줬을까? 왜냐하면 49년의 정책에는 중요한 지역만 지키면 된다라는 정책이 미국의 대외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1950년 초에 바뀌어요. 50년 초에 바뀌어요.

바뀌면서 어느 지역에서도 이제 미국은 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1949년에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나 우리 전쟁하고 싶어라고 갔을 때는 스탈린이 아, 아직 안 돼. 니네 준비도 안 됐고 이게 지금 아직 주한미군도 남한에 있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게 1949년 6월인데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50년이 되니까 주한미군은 6월에 나갔고 49년 6월에 나갔고 그다음에 아, 공산주의 세력들의 힘이 더 세졌고 그러니까 우리 전쟁하자라고 해서 사실 50년에는 아예 스탈린이 김일성을 초청해 가지고 만나가지고 하자는 걸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던 거죠. 오판과 오심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는 미국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 역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6.25 한국전쟁에서 북한이 자기들의 소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6.25 한국전쟁이 이제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북한이 전체적으로 이제 남쪽을 거의 다 점령을 한 상태에서 유엔군이 개입을 하고 인천 상륙 작전까지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또그 이후에 38선 이북으로 올라갔던 것도 다 아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쟁을 얘기할 때 주로 이제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또 38선 이북으로 올라간 다음에 중국군이 내려오면서 아, 이게 결국 일사후퇴로 해가지고 이 전체를 다 통일하지 못한 채 전쟁이 끝났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미국에서 또는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한국전쟁을 볼때 가장 많이 주목하는 부분이 사실은 고 시기 때의 맥아더 장군의 오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천 상륙작전만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세계적인 작전으로 많이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천이라는 지역이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거기 상륙작전하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실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라는 거는 뭐 굉장히 그거는 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성공적인 거였는데 그럼 과연 38선 이북으로 북진을 한 것이 맞는 것이었느냐. 근데 사실 그 상황에서 그 당시에 맥아더 장군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미국의 이제 워싱턴에 있는 지휘부에서도 아, 이게 뭔가 이 전쟁은 38선 이북으로 올라가가지고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다 몰아내고 전쟁을 끝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한반도의 허리가 잘리게 되고 공산주의자들이 완전히 수세에 몰리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38선을 넘어갈 때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미국한테 경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38선까지는 모르겠는데 38선 이북으로 올라오면 중국이 개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북한 지역의 하나의 이 완충지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순망치안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사자성어가 있는데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지역은 하나의 입술이에요. 근데 입술이라고 하는 이 완충지역이 없어지면 중국 자체가 위험해질 수가 있다. 특히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통제에 들어오게 되면 미국이 이 한국 정부하고 같이 해가지고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다가 군사기지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위협을 받는 거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만으로부터의 부분도 위협을 받거든요. 특히 이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미국이 제일 처음 취한 조치가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하는 게 아니고요. 대만 해협에다가 제7함대를 파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만 쪽을 신경 쓰고 있는데 한반도에도 만약에 미군의 기지가 생기면 특히 국경 지역에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게 중국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중국은 처음부터 38선 넘어올 때부터 참전하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발견된 문서들을 보면 이 중국은 평양하고 원산을 잇는 그 선에서 만약에 유엔군이 멈췄다면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문서도 나옵니다. 근데 맥아더가 사실 이 평양하고 원산선을 올라간 직후에 중국군의 참전을 알게 돼요. 중국군 포로들을 이제 잡게 되고 또 이것 때문에 트루먼 대통령하고 맥아더가 웨이크도에서 만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회담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루먼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중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맥아더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중국이 참전해도 대규모로 못 오고, 만약에 대규모로 온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이길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루만 대통령이 그럼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일주일 동안 판단을 해봐라. 근데 맥아더의 판단은 똑같았어요. 뭐 중국 들어와도 상관없다. 사실 거기에는 약간 저는 맥아더 장군이 중국군의 능력을 약간 오판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북한 지역은요 굉장히 추운 지역이에요. 그리고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6.25 한국 전쟁에 대해서 미국 기자가 쓴 유명한 책의 제목이 Coldest Winter라고 가장 추운 겨울이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인데 중국군들은 45년부터 49년까지 중국 내전을 하면서 만주와 중국 북부의 추운 지역에서 그냥 전투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온 다음에 미국이 완전히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판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 미군이 굉장히 많은 그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 중국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미군의 전열이 완전히 흩어지면서 사실은 미국이 중국군에 대한 하나의 트라우마를 좀 갖게 돼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맥아더 장군이 이제 해임이 되고 나중에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개입했을 때에 미국의 베트남 전쟁 전략에도 영향을 줍니다. 중국군이 참전을 한 다음에 사실 미군이 처음에 완전히 이제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내려오게 되고 그게 이제 일사후퇴로 가는데요. 이게 1951년 봄이 되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전쟁을 통해서 어느 한쪽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정전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전협정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뭐 많이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정전협정을 맺는 게 올바른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 정전협정은요, 평화협정을 전제로 해서 맺는 게 정전협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전협정에는요, 이 정전협정은 이 데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시한이 있어가지고 이 시한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이 평화협정으로 바꾼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정전협정도 마찬가지로 평화협정을 맺을 때까지만 유효하다라는 게 정전협정문의 서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어느 한쪽이 승리한 전쟁이래야만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한쪽이 승리한 전쟁이 아니면은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때는 이제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게 평화협정이고, 정전협정은 군사적으로만 끝내는 건데, 정치적으로 완전히 끝낼 때는 이긴 쪽하고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쪽하고가 서로가 전쟁에 대한 배상 문제라든가, 전쟁 이후의 영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서로가 협상을 해가지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다 요구를 하고 다른 한쪽이 그걸 받아들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정전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때에도 미국과 중국 양쪽은 군사적으로 해서 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는 어느 일방이 승리하는 전쟁이 될 수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정전협정을 맺었지만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한테 전쟁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평화협정을 맺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평화협정을 맺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일방의 승리로 끝나고 나서 평화협정을 맺은 사례는 제1차 세계대전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반면에 어느 일방이 승리하지 않았음에도 평화협정으로 간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하고 이집트가 1979년에 맺은 그 평화협정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일방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9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었던 요인은 상대방을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상대방 국가가 이 정당한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가하고 이 평화협정을 맺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맺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두 국가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없어져야

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한반도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전협정을 맺자 그래서 일단 군사적인 행동은 중단을 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이 볼때 북쪽은 없어져야 될 정부입니다. 불법 정부예요. 또 북쪽이 남쪽을 평가하는 항상 미국의 괴뢰 정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두 정부가 두 당사자가 상대방을 이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은 평화협정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평화협정이 불가능한데 정전협정을 맺는 게 맞는 것이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않으면 정전협정은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정전협정을 왜 맺었느냐? 대안이 없는 겁니다. 이거 외에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전협정을 맺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평화협정으로 가지 않고 지금까지 70여 년의 기간 동안 정전협정이 불안정하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원래 사실 6.25 한국전쟁은 1년이면은 끝났어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북한이 남침을 해서 유엔군이 개입을 하고 또 중국군이 개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정전협정을 맺고 군사분계선을 다시 긋고 분단이 됐다. 이게 요 과정 자체가 1년 안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1951년 7월부터 정전협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거든요. 사실은 그때 전쟁이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막상 정전협정을 맺은 건 1953년 7월 27일입니다. 2년이나 계속된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사실은 그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영화 고지전에서 나오는 부분들처럼 그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2년 동안 그 고지에서 많이 죽어갔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를 도와주러 왔던 유엔군의 젊은이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 정전협정의 2년 동안 협상을 하면서 사실 전투를 멈추고 협상을 했어도 됐다고 저는 생각을. 왜냐하면 정전협상이라는 게 정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데 왜 이거를 2년이나 끌고 그러고 가면서도 계속 전투를 했어야 됐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아쉬워요. 근데 사실 그때 전투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엔군도 그렇고 중국군도 그렇고 2년을 협상을 하는 동안에 더 공세를 하면 군사분계선을 자기들이 더 유리하게 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2년의 기간 동안에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입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전쟁을 끝내자라고 협상을 하면서 전투는 계속하는 이런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다가 이게 좀 빨리 끝났어도 돼요. 2년이나 끌 거라고는 사실 아무도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정전협상을 하면서 이제 다섯 가지 의제가 올라오는데요. 이 다섯 가지 의제들이 그렇게 뭐 길게 시간을 끌 만한 의제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다가 군사분계선을 긋느냐. 또 정전협정을 맺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누가 와서 감시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전협정을 나중에 어떻게 이 평화협정으로 바꾸느냐. 그리고 이제 이 포로교환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섯 개 정도의 의제가 올라왔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 뭐 뻔한 얘기니까 이거 빨리 끝내겠지. 근데 이게 2년을 끌게 돼요. 특히 다른 문제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논쟁이 됐던 게 방공포로 문제입니다. 포로협상의 문제예요. 원래는 모든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무조건 송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무조건 송환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반대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포로들 중에는요, 특히 이제 공산군 포로들 중에는 북한이 이 6.25 한국전쟁 직후에 남쪽을 점령을 했을 때 남쪽에서 강제로 동원한 북한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무조건 송환이 되면 이 사람들이 원해서 북한군에 들어왔던 것도 아니고 또 북한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쪽에 집이 있고 또 공산주의가 좋아서 들어온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무조건 보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도주의적 판단을 볼 때는 무조건 송환하는 건안 된다. 이게 이제 이 미국의 입장이었고 반대로 중국과 북한은 이 부분이 자기들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중국은
이 한국전쟁에 개입을 할 때,

모든 이 참여한 중국의 군인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한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군의 이름이 CVAE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Chinese Voluntary Army입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했다. 근데 중국군 포로로 잡힌 사람 중에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골치 아픈 문제인데 사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대만으로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중국은 미국이 주장하는 자의에 의해서 가고 싶은 사람만 보내자라는 걸 계속 반대를 하고 인연을 또 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인연을 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게 스탈린이에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빨리 정전 협상을 끝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해. 왜? 중국과 미국을 한반도에 잡아두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방공포로 석방 문제가 사실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공포로는 이 공산군들의 포로를 잡았는데 이 공산군들의 포로주들 중에 공산주의가 좋아서 공산군에 들어온 게 아니고 억지로 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포로 수용소 내에서 우리들은 공산주의 포로가 아니고 우린 반공포로다. 공산주의 반대하는 포로다 해가지고 송환되는 걸 반대한 포로들이에요. 유엔군에서 반공포로와 공산포로를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나눠가지고 이제 양쪽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반공포로들하고 공산포로들을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정전협정을 맺게 되면 중립국인 인도의 군대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심사를 해서 가겠다는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또안 가겠다는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고 이걸 심사하는 걸로 해서 다 이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을 해버리는 거예요. 당시 1953년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들어오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빨리 끝내고 한반도에 있는 미군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이 공산군 쪽하고 정전협정을 빨리 맺으려고 이제 해가지고 이거를 쭉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공산군에다 협박까지 해요. 니네가 안 맺으면 우리가 핵무기 사용할 거야. 빨리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석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스케줄대로 하면 정전협정 맺고 나서 반공포로들을 이 군사분계선 근처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인도군들이 이걸 심사해가지고 남을 사람 남고 이런 스케줄이 다돼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방공포를 석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산군 측에도 굉장히 충격이 됐지만 미국한테도 굉장히 충격이 돼요. 이 석방을 하고 나니까 공산군 측에서 니네가 우리 지금 협정을 맺고 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합의사항을 위반한 거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전협정 더 이상 이 협상 안할 거야 라고 하니까 사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게 뭐지? 굉장히 화가 나요. 사실 이 방공포로 석방을 한 날, 바로 그 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요.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게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없어졌을 텐데 왜 지금 우리 하는 걸 이러냐? 진짜 이렇게 나오면 한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왜 반공포로를 석방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은 이 전쟁을 일단 끝내면 안 된다. 일단은 미군하고 같이 계속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북쪽의 공산주의자들 다 없애고 중국군도 나가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정전협정을 맺기 전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방공포로 석방을 하기 전에도 미국이 상호방위 조약을 맺겠다고 제안을 해요. 근데 문제는 정전협정 전에 이걸 맺으면 공산주의자들이 또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정전협정을 안 맺을 수가 있으니까 정전협정을 맺은 이후에 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공포로 석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반공포로 석방을 하면서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뭐 어떤 쾌거다. 이걸 통해서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상 그 당시의 문서를 보면 사실은 이걸

했어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미상호방위조약도 맺어졌을 거고, 방공포로 석방도 스케줄대로 됐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걸 통해서 그러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전협정 전에 이루어졌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정전협정 이후에 10월에 가서 가조약이 되고, 54년에 가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어떤 이익을 줬는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문제입니다. 근데 이 작전통제권 문제의 기원은 1953년에 방공포로 석방으로 기원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거는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대전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유엔군 사령관한테 이제 가도록 했다. 이게 기원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요. 또 그게 이제 하나의 기원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그 당시에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군과 유엔군이 서로 다르게 작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2차 세계대전 때도 연합군들이 같이 작전을 하기 위해서 CCS라는 걸 만들어요. Combined Chiefs of Staff라고 해가지고요. 각 군의 각 나라의 군대가 같이 이제 작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역시 6.25 한국전쟁 때도 그게 필요했던 거는 저는 당연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정전협정 맺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가라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미국이 이걸 갖게 되느냐?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 석방을 하는데 문제가 된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 포로 수용소를 지키고 있는 한국군들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이 한국군들이 방공포로 그냥 석방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대전협정을 통해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이 갖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방공포로를 그냥 석방을 해버린 게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럼 왜 문제가 되느냐? 미국 정부에서는 빨리 한국에서 전쟁을 멈추든지 끝내든지 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미국이 너무나 많은 돈을 썼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의 또 전쟁이 일어나면 또 여기에다 돈을 써야 되는데 그 외에 지금 중요한 지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유럽도 있고, 지금 베트남도 있고, 중동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 북진 통일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 석방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유엔군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한국군에다가 북진을 시작해라고 하면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한국군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정전협정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한국군과 작전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이 갖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53년 10월 1일에 이 미국하고 상호방위조약을 맺게 되지만 이게 바로 발효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미군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이 갖는 순간부터 상호방위조약이 실효가 돼야 된다. 이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미국 정부가 다시 한번 이 협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이 갖고 그 대신에 한국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미국이 원조해 주는 걸로 서로 합의를 합니다. 당시 이제 한국군이 약 18개 사단에서 20개 사단이 되는데 그 당시 한국이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이 정도의 군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원조해 주는 대신에 작전 통제권은 갖는다. 그래서 이제 한미 합의 의사록을 미국과 한국이 합의를 하게 되고 이거를 합의하는 순간 상호방위조약이 실효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3년에 가조인이 된 상호방위조약이 54년부터 실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이라.

있다고 하는 존재가 첫 번째는 북한의 남침을 막는 그런 억지력으로서 작동을 하지만 또 하나는 남쪽에서 북쪽에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다른 억지력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러면 왜 평시작전 통제권은 한국 정부에다 넘겨줬느냐? 90년대 평시작전 통제권이 넘어와요. 왜? 한국 민주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재자가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시작전 통제권을 왜 갖고 있느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역시 아직도 상호 이 합동 그런 작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역사를 하면서 뭐 반드시 꼭 교훈을 얻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복원을 하고 또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뭐 오늘의 삶의 이 기원은 무엇일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특히 이 전쟁과 평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교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거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6.25 한국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6.25 한국전쟁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제가 이6.25 한국전쟁을 하면서 이6.25 한국전쟁의 제일 키포인트는 결국 지도자들의 오판과 오심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당시의 상황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이걸 위시풀 띵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이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 이런 방식으로 상황이 전개가 될 거야. 우리가 남침을 해도 미국은 개입을 안할 거야. 우리가 38선 이북으로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가도 중국은 개입을 안할 거야. 이게 정전협정이라는 걸 맺고 나면, 아, 이게 좀 있으면은 평화협정으로 바뀔 수가 있어. 이런 지금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또 이승만 대통령 방공포로 석방하면, 아, 이게 미국이 좀 겁을 먹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미상호방위조약도 빨리 해주고 할 거야. 이게 지금 저희가 제가 설명한 걸쭉 보시면은요, 올바른 판단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판, 그리고 잘못된 결정, 이 부분들이 결국에 가서는 전쟁을 발발하는 원인이 되고 전쟁이 1년이면 끝났어야 되는데 3년을 끌게 되고 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초대를 해가지고 중국이 정전협정에도 사인을 하게 되고 급기야는 1960년대에 가서 중국이 핵실험을 한 직후에 미국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원인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오판과 오심이라는 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너무나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거의 사실 시작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wishful thinking입니다. 그리고 이 오심과 오판이라는 거를 지도자가 하게 되면은요, 결국에 가서는 사실 그 피해는 고스란하게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다가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실 이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애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의 민주화에도 굉장히 큰 공헌을 하셨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민주화가 또 약간 후퇴하는데도 공헌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빠르게 되지 못한데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공과가 있는 거지만, 제가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40대 이상의 나이 든 사람들을 보내자. 왜냐하면 전쟁 결정은 40대 이상의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판단으로 전쟁을 일으켜놓고 전쟁터에는 20대들이 다 나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결정한 사람들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결정이나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전쟁에 대한 논문 제목 중에 제일 제가 인상적인 제목이 뭐냐면 War on Paper라는 그런 논문이 있어요. 종이 위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40대 이상의 전쟁을 결정한 사람들은 전선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책상에서 오는 보고서 가지고선 전쟁을 해요. 이러니까 사실은 전쟁 결정들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들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이 전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아, 이게 20대는 나가서 죽고 40대는 잘못된 판단으로 전쟁을 하고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를 마련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전쟁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도 하고요, 접하게 되고요. 사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는 뭐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자들한테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주제예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사회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보는 거는 뭐 모든 분야의 연구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걸 하면서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전쟁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을 할때 쓰는 비용과 전쟁을 통해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익이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항상 착각입니다. 어떤 전쟁도 비용보다 이익이 클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인간의 생명이라는 거는 돈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계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죽는다라는 거는 그 이외에 얻는 다른 어떤 이익보다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을 통해서 누가 승리하느냐. 뭐 어떤 경우에는 전쟁을 통해서 어느 일방이 승리를 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승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6.25 한국전쟁이 아주 대표적으로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쪽이 하나도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다또 승리한 쪽이 없는데도 다 승리했다고 주장을 하는 게또6.25 한국전쟁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죠. 유일하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참전국들은 다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놓고 보면 전쟁의 목표를 달성한 나라 하나도 없어요. 아마 목표를 달성한 나라는 제가 보기에 한 중국 정도. 그러니까 미군이 이 38선 이북 지역까지 다 통제하는 거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이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한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수 있지만 사실은 중국도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49년에 혁명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개혁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대규모 파병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 개혁이 늦춰져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봉쇄가 되면서 1979년에 미국하고 수교할 때까지 중국이 고립돼 있습니다. 발전을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서 전쟁을 했죠. 64년 이후에 또 베트남에서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비상 상황이에요. 이 비상 상황이 계속되면서 1959년에 대약진 운동, 1966년에 문화대혁명을 하면서 중국이 오히려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입은 피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정치력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은 사람들을 찾아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일성과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큰걸 얻었던 것 같아요. 김일성은 이 전쟁의 책임을 다른 공산주의 계열로 돌립니다. 남쪽의 중심이 있었던 남로당, 또 중국이 중심이 중국에 의지하고 있었던 연안파. 그 50년대를 통해서 김일성은 이 한국전쟁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자기 라이벌들 다 숙청을 해요. 그리고 60년대부터 1인 독재 체제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북한에 원래 주체 사상이 없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자기의 라이벌들을 다 숙청을 하고 나서부터 주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0년대 가서 주체 사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남쪽에서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허약한 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전쟁 기간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통제력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다행히 이제 4.19 혁명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제 민주화를 위한 그런 이 과정을 한번 거쳤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한테 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닥치고 평화입니다. 평화가 없이는요, 어떤 번영도,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가 전쟁으로부터 갖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익이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항상 착각입니다. 전쟁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0: 있다라는 점. 평화가 없이는요, 어떤 번영도,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가 전쟁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황소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방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 상당히 좀 여러분이 유용하게 느끼시길 바란데요. 어디 가서 내가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쵸?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지금 영어 공부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시간대별로 내가 몇 시에 아침에, 점심때, 저녁때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 학습 루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왔다면, 자,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읽고 듣는 학습에 대한 루틴, 그 다음에 말하고 쓰는 학습에 대한 루틴. 살짝씩은 좀 다르겠죠? 이건 이제 다 인풋이죠. 읽고, 듣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뭐야? 말하고 쓰는 거는 아웃풋이죠.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눠서 루틴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단어들을 쓰면 좋을까요? 첫째, 읽을 때 눈으로 그냥 읽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요즘 좀 낭독 같은 걸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냥 내가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냥 뭐 읽는 건 쉽잖아요. Read. 끝이잖아요. Read 말고 없잖아요. Read newspapers. 그 표현을 여러분 모르시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소리내서 읽는 건 뭐라고 하는지. 뭐 이야기책을 읽으시는 분도 있고, 엄마표 영화 하시는 분들, 아이들한테 책 많이 읽어주시죠. 그죠? 그다음에 뉴스 기사 같은 걸 읽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자, 첫 번째 소리내어 일단은 Read는 좋은데 뒤에 붙는 친구들 잘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주로 요걸 씁니다. Read aloud. Read aloud. 뭐예요? 크게 읽는 거예요. Read aloud.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요를 out을 넣어가지고 read out loud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때는 loud예요. 요때는 aloud 어가 들어가야 되고. 약간 차이 나죠? 선생님 헷갈려요.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선생님 저둘다 못하겠어요. 하나만 하세요. 오케이? 네. 어쨌든 두 가지 다 드립니다. Read out loud. 1번. Read aloud. 2번. 오케이? 자, 들어볼게요.
1: Read out loud. Read aloud. Read out loud. Read aloud.
0: 오케이? 자, 그다음 이야기책은 뭐라고 그래요? 스토리북이라고 하네요. Read storybooks. Read storybooks. 만약에 여러분 엄마표 영어, 뭐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난 우리 아이한테 매일 그림책을 읽어줘요. I read storybooks to my son, to my daughter every day. Read storybooks. 이게 읽는 것 쪽의 얘기잖아요. 이런 루틴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볼게요.
1: Read storybooks. Read storybooks.
0: Right. 뉴스 기사는 뭐예요? 그냥 read news articles. News articles. Read news articles. 영어로 된 기사를 읽을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의 관심사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주식 투자를 해요. 내가 뭐 가상화폐 투자를 해요. 내가 뭐 관심이 뭐예요? 어떤 특정 분야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쪽 영어 기사를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read news articles 들어볼게요.
1: Read news articles. Read news articles.
0: 자, 문장에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나는 영어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본다. 이게 하나의 루틴이에요. 나는 읽는 거할때 그냥 눈으로만 읽지 않고 소리내서 내가 읽어봐. 하나의 루틴이죠. 학습 루틴. I try to read aloud. 끊지 말고 거기다가 English sentences. 자, 책이나 뭐 신문 기사나 어떤 텍스트를 보고 그 영어 문장들을 나는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I try to read aloud. I try to read aloud. Read aloud. English sentences. Sentences. 자, 들어볼게요.
1: I try to read aloud English sentences. I try to read aloud.

0: loud English sentences.
1: Read aloud. Read aloud.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소리 내서 읽는다. 표현 하나 잡혔습니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듣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컨텐츠 같은 것을 시청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듣는 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OTT 기반의 어떤 플랫폼에서 여러분이 회원제에 가입을 하고 영화를 본다든가 미드를 본다든가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요. 뉴스 보도 내용 같은 걸 들어본다든가 매일 빠짐없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뭐예요? 루틴이 되는 거죠. 매일 하니까, 매일. 첫 번째, watch video clips 하셔도 되죠. video clips 자체가 영상물이라는 얘기니까. 자, 근데 여기다 visual content란 말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영상 컨텐츠 느낌입니다. watch가 나오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다 뭐라고 그래요? visual content라고 하는데 watch라고 하면 영상 느낌이 나버리죠. 왜냐하면 보다의 느낌인데 이거는 시청하다의 느낌이 나버리기 때문에 watch visual content, watch visual content, or watch video clips. 그냥 일반적인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부르는데 컨텐츠, 영상 컨텐츠 들어볼게요.
0: Watch visual content. Watch visual content.
1: 뉴스 보도를 여러분이 보고 계시거나 들을 때는 listen to news reports. 뭐 watch 하면 그것도 보는 거죠. Watch news reports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외국 유력 매체 뭐 CNN이나 BBC 같은 걸 내가 맨날 봐. 그 보면서도 들어야 되니까 청취가 되겠죠. 듣는 게 되지만 listen to news reports. 요즘에 팟캐스트도 있고요. 외국 라디오도 있고 외국 라디오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들도 굉장히 앱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listen to news reports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들어볼게요.
0: Listen to news reports. Listen to news reports.
1: 오늘은 읽고 듣는 학습 루틴 얘기하는 거니까. 자, 매일 빠짐없이는 이런 표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냥 everyday 하면 매일인데 이런 느낌 주면 확실하게 좀 강화됩니다. On a daily basis. 이러면 이 basis가 뭐예요? 루틴이에요.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을 단위로 이런 얘기인데 그냥 everyday 하면 매일. On a daily basis. 매일매일 빠짐없이. 약간 이런 루틴 반복성 느낌이 강해지는 포멀한 표현이 됩니다. 요거는 강추입니다. 루틴 할 때 요거 참 많이 쓰기가 유용해요. On a daily basis. 들어볼게요.
0: On a daily basis. On a daily basis.
1: 주간 단위면 on a weekly basis. 자, 나는 매일 빠짐없이 나왔죠? 영상 콘텐츠를 시청해. 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CNN 틀어. 그거 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I watch visual content on a daily basis. 아니, 난 매일 미드 봐. 어? 내가 좋아하는 미드 매일 한 편씩 봐. I watch visual content on a daily basis.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상을 보고 계시든 간에 청취도 하는 거잖아요. 들으면서 보는 거, 무음 영상 보는 게 아니잖아요. 듣는 거니까 듣는 거 얘기하면서 아, 나는 말이야. 매일 내가 영상 콘텐츠 시청하면서 이 듣기 연습을 해. 그 루틴을 설명하는 거예요. I watch visual content on a daily basis. 들어볼게요.
0: I watch visual content on a daily basis. I watch visual content on a daily basis.
1: 오케이. 그다음. 자, 혼자 공부하다. 반복해서 계속 연습하다. 매일 조금씩 좋아지다. 자, 요거는 특히 이제 읽고 듣는 요쪽은 뭐 남이랑 하기도 그냥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물론 같이 읽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혼자 공부하다 study on my own. 말하고 쓰고 이런 거면 좀 스터디 많이 하시는데 아니 읽어보고 듣는 건 내가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You have to study on your own, right? 혼자 공부하게 되는 시간이 많아요. 듣고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는 거니까. 들어볼게요.
0: Study on my own. Study on my own.
1: 자, 그래서 약간 공부 스타일이 약간 독학, 혼자 공부하는 느낌. 자, 그 다음에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듣는 것도 한 번 들리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practice repeatedly. Practice repeatedly.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죠. 연습을 반복해서 하다. Repeatedly. Practice repeatedly. 들어볼게요.
0: Practice repeatedly. Practice repeatedly.
1: 이게 부사예요. Repeatedly. 오케이? 자, 마지막. 매일 조금씩 좋아지다. 실력이 한 번에 팍 늘진 않아요. 그죠? 어학도 조금씩 듭니다. Get better. 실력 좋아지다. Day by day. 아이고, 표현 좋네요. Day by day. 무슨 말? 하루하루 실력이 좋아지다. Get better day by day. 들어볼게요.
0: Get better day by day. Get better day by day.
1: 문장에 넣어봅니다. 난 혼자 공부를 하고 반복해서 연습을 한다. 혼자 그냥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내가 연습하고 들어봐. 청취 쪽이라면. I study on my own and practice repeatedly. I study on my own. 나 혼자 공부하는데 반복해서 연습해. I를 또 넣을 필요는 없겠죠? I가 있었으니까. I study on my own and

0: Practice repeatedly. Practice repeatedly. Okay? Repeatedly. 강세 잘 보세요. 들어볼게요.
1: I study on my own and practice repeatedly. I study on my own and practice repeatedly.
0: 네,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읽고 듣는 학습 루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걸 설명할 때 소리 내어 읽다. 두 가지 있었죠? 하나만 할게요. Read aloud. Read aloud. 이걸로 하실 분들 하세요. 들어볼게요.
1: Read aloud. Read aloud.
0: 자, 그냥 everyday 하면 매일인데 약간 강조하고 뭔가 좀 포멀한 느낌을 더 주려면 on a daily basis. 매일매일 빠짐없이 요거예요. 들어볼게요.
1: On a daily basis. On a daily basis.
0: 반복해서 연습하다. Practice repeatedly. 아,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확실하게 외웁니다. Repeatedly. 들어볼게요.
1: Practice repeatedly. Practice repeatedly.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일 10분 영어에서는 읽고 듣는 영어 학습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나 이런 표현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자,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Big versus large. Big versus larg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big 그리고 large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들 보면서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차이점들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일단 big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크기가 큰입니다. 네, 힌트예요. 네, big 발음해 볼게요. 이거는 에 발음, 에.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아이 발음입니다. 이거는 연습을 많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소리가 아니고 에, 에. big, big, big. Okay, very good. Okay. 자, 뉘앙스 차이 알려드릴게요. big 같은 경우는 large보다 격식이 없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살짝. 그리고 중요한 거는 big는 크기가 큰 가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느낌보다는 좀 크기가 큰 것에 big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개념적인 것들에도 big를 많이 사용합니다. large는 안 쓰고 big는 좀 개념에 대한 것을 좀 많이 사용해요. 일단 문장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at's a really big building. This is my big sister. He made a big decision. 네, 좋아요. 크기가 큰 big, big.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오, 저것은 정말 큰 건물이네. 여기서는 big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That's a really big building. 그래서 뭔가 넓은 빌딩보다는 키가 큰 빌딩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Wow, that's a real

Big building. Okay, good.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친누나, 친언니야. 여기는 이 사람은 친누나 혹은 친언니야. This is my big sister. 근데 여기서는 누나가 나보다 진짜 클 수는 있고 내 언니가 나보다 더클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진짜 그 자체가 큰 거보다는 그 개념이 더큰 거잖아요. 나보다 더 나이가 많고 나보다 더 현명하고 그렇죠? This is my big sister. 그래서 여기서는 large라고 쓸 수는 없어요. This is my big sister.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 네, he made a big decision. 그래서 여기서는 크기보다 어떤 개념적으로 되게 뭔가 무게감이 있거나 중요하거나 그럴 때 big도 사용합니다. He made a big decision.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He made a big decision. He made a big decision. 네, 그 다음에 저희가 large로 넘어갈게요. 네, large. 부피, 넓이가 큰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발음해 볼게요. 네, 우리나라 말로 외래어로 라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어가 아닙니다. 제대로 영어로 발음하실 거면 large 이음절로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거는 많은 연습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케이, 라지 아니고요. large, large. 그리고 마지막으로 J 발음으로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모음 소리 없이 large.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좀 볼게요. 네, 일단은 large는 주로 big보다 격식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살짝 차이이고요. 그리고 large라는 거는 big과 달리 공간이 넓고 부피가 크거나 양이 많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big는 물론 이런 물리적인 거가 클 때도 써도 되지만 좀 개념에 대해서도 쓸수 있잖아요. 하지만 large는 아닙니다. 공간이 넓고 부피가 크고 아니면 양이 많을 때 사용합니다. 자, 문장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It was a large amount of money. It was a large building. The rooms were large. 네, 부피, 넓이가 큰, large, larg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것은 많은 돈이었어. It was a large amount of money. 그래서 여기서는 big라고 사용하는 것보다 large가 더 적합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양이 많은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t was a large amount of money.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요. 그것은 큰 건물이었어. It was a large building. 저희가 저번에는 it was a big building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차이점은 이게 뭐가 크기가 큼보다는 이거는 좀 넓은 느낌입니다. It was a large building. It was a large build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방들은 넓었어. The rooms were big보다는 large. The rooms were large. 그래서 뭔가 넓이가 큰 거예요. The rooms were large. 이 마지막 문장은 큰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해볼게요. The rooms were large. The rooms were large. 네,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big. 이거는 크기가 클 때, 그리고 뭔가 물리적으로 큰 것뿐만 아니고 뭔가 개념에 대해서도 big라는 단어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large, large 같은 경우는 살짝 big보다 조금 더 격식 있는 느낌이 있고요. 거기다가 부피, 넓이가 클때 사용합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at's a really big building. That's a really big building. That's a really big building.
It was a large amount of money. It was a large amount of money. It was a large amount of money. Great work, everyone. 네, 오늘은 big 그리고 large 확실하게 배웠죠? Okay,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ntastic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D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U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Good to see you.
1: It's always great to see you as well.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였죠?
1: We're talking about emails 네. this week.
0: 이번 주에 이메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우편이죠. 자,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get too many emails.
0: 저는 이메일을 너무 많이 받아요 라는 내용으로 공부해 볼 텐데요. Mm-hmm.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1: We have Stephanie who's from the UK.
0: 네, 영국 분이고요. 스테파니 씨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tephanie 씨,
0: 나와주세요.
2: I get way too many emails. I get way too many emails. I get way too many emails.
0: 네, 처음 봤던 문장과 한 단어 차이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1: So she said, I get way too many emails.
0: 네, I get too many emails라고 해도 이메일이 너무 많이 온다라는 뜻인데요. 너무 많이 받는다는 뜻인데 way를 붙여서 강조를 해주죠. Yep. 너무 많이 받아요.
1: Way too many.
0: 네.
1: Way too many.
0: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이메일을 너무 많이 받는다. 이 요약 문장 다시 듣고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 Sounds great.
2: I get way too many emails. I get way too many emails. I get way too many emails.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concern, 관심사, 우리가 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는 is their safety, 그들의 안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이 문장 자체를 다시 보면 so, 여기서 말하는 so는 그래서 그러므로라기보다는 이야기의 시작하는 신호 같은 존재고 I work in an office, 저 회사에서, 즉 여기서는 사무실이라고 했지만 네, 사무실이라는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일하는데 and that means, 그건 뭘 의미하냐면 we use email, 이메일이라는 것 자체를 as our primary form of communication. form, 형태 of communication.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형태로 또는 수단으로 이메일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1: Perfect. She says next this. If we're doing anything and an email is considered as being very official.
0: 우리가 anything, 뭐가 됐든지 in an email, 이메일을 통해서 뭐 요청하고 질문하고 right. 답변하고 이런 걸 하면 if we do anything 해도 되는데 if we are doing anything, 그냥 이거는 yeah. 스타일의 문제고요. It's considered as being very official. official. 네, 아주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문장도 바꿀 수도 있어요. It's considered to be로.
1: Oh, yeah. It's considered to be very official.
0: As be는 없기 때문에 as been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as 어떤 명사 형태 being 아니면 to 다음에 동사 be. 원형처럼 써서 그래서 as being 아니면 to be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1: Yeah. She says and that's just our way of trying to talk to each other.
0: 그리고 and that's just 그게 뭐냐면 단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just our way of trying to talk to each other. 뭐 같은 공간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1: Yeah.
0: 아래층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1: Or it could be on the other side of the office.
0: 그렇죠.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1: true.
0: talk to each other, 서로와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1: That's right. And what about outside of work?
2: And outside of work, I also get loads of emails from advertisers, spam, and a lot of the time I don't really need them. It's just extra things trying to grab my attention. So I really enjoy not looking at my emails at all.
1: And outside of work, I also get loads of emails from advertisers, spam, and a lot of the time, I don't really need them.
0: 그리고 outside of work, 업무 외에도,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도, I also get loads of는 A lot of.
1: 네. A ton of.
0: 네, a bunch of. 아니면 heaps of.
1: Heaps of. 네,
0: 많은 것을 가리키는.
1: Like Australians say.
0: 네,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loads of emails from advertisers. 광고 업체에서 보내는 이메일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spam도 많이 받고, and a lot of the time, 그리고 그런 경우 중에 상당 부분이, 상당수의 경우가 I don't really need them. 필요 없는 것일 때가 많아요.
1: Yeah, that's true.
0: Okay.
1: Next, she says, it's just extra things trying to grab my attention.
0: 여기서 they are just, they're just 이렇게 발음하고 있는데요. They는 바로 emails.
1: Yeah, the emails.
0: 들어오는,
1: they're just.
0: 네. 네, they're just 어떤 존재들이냐 하다가 이제 문장을 사실 좀 바꿨어요. It's just extra things. 그냥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Trying to.
1: Grab my attention.
0: Grab my attention. 여기서 grab이라는 것은 잡는 거니까 내 관심을 잡는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거 세일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거 뭐 사용해 보세요라고 하는.
1: Visit our store, please.
0: 네, grab my attention 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Extra things니까 not important라는 의미였어요.
1: Yeah. They're not important things or important messages from friends, right? It's just we're having a sale, like you said. Next, she says, so. I really enjoy not looking at my emails at all.
0: 네, 발음이 이제 마지막에 at all. 미국에서는 그냥 at all.
1: At all.
0: At all.
1: Like you open your mouth. At all.
0: 네, 이렇게 발음하는데 영국에서는 at all.
1: At all.
0: 네, at all.
1: Sounds like you want a tall glass of milk.
0: 아, a tall glass. 그러니까 우유 한 가득 뭐 담은 그 컵을 말하는데 a tall glass of milk라고 말을 할 것처럼 a tall.
1: A tall man.
0: 끝나죠. 네. A tall man. 네. 키 큰 남자.
1: Yeah.
0: I really enjoy. 보통 I really enjoy 하면은 이 활동을 즐겨 한다, 재미있어 한다, 좋아한다라는 말인데 그 중간에 not이 들어가 있어요.
1: Yeah.
0: Not looking at my emails at all. 이메일을 전혀 안 보는 걸 즐긴대요. 안 보는 걸 좋아한대요. 뭐 주말 같은 경우에
1: right?
0: 다시는 확인 안 하는
1: 거죠. She doesn't want to do it, right? Grea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 will just delete my app or I won't check my phone at all and then I can focus on what's in front of me. But I do now really appreciate letters.
1: I will just delete my app or I won't check my phone at all and then I can focus on what's in front of me.
0: For example, like making this video.
1: Oh yeah, making this video. Great. 네. I'm 그래서, glad they 네. didn't distract you.
0: 이메일을 안 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I will just delete my app. Mm-hmm. 여기서는 문맥이 있으니까 이 app이라는 게 아무 app을 가리키는 것이 no. 아니고 이메일 yeah. 앱을 말하는 거라는
1: email
0: 것이죠.
1: Checking apps.
0: 네, 지우거나 삭제하거나 or I won't check my phone at all.
1: At all.
0: 휴대전화에 그런 알림을 전혀 확인을 안 해요. And then 그렇게 하면 I can focus on 뒤에 나오는 내용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mm-hmm. 무엇에 집중하냐면 what's in front of me. 내 눈앞에 있는 일, 제 앞에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mm-hmm. 집중할 수 있어요. 이 표현 있잖아요. I can focus on what's in front of me. Mm-hmm.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Mm-hmm. I can focus on 그 뒤에 my task도 가능하고 mm-hmm. my work,
1: homework
0: 다양하게 가능한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1: Yeah.
0: 이런 형태가 많아요.
1: Yeah.
0: I can focus on what I am doing now.
1: Yeah.
0: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한다. I can focus on
1: the task at hand.
0: The task at hand. 네,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니면 uh-huh. what's important.
1: Yeah, what's important.
0: 중요한 right. 일에 그러니까 an important task 명사 형태로 가는 것도 mm-hmm. 하고 이렇게 what로 이용해서
1: what's in front of me.
0: What's in front of me? What's important? What needs to be
1: what
0: done?
1: What needs to be done? What I need to focus on.
0: Yeah. I can focus on what I need to
1: focus on.
0: 집중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1: That's right.
0: 다양한 거 만들어 보시고요. Uh-huh. 다음 문장 볼까요?
1: She says next. But I do now really appreciate letters.
0: 그런데 I do now really appreciate letters. Mm-hmm. 저는 이제 편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Mm-hmm. 여기서 now라는 것은 물론 문장에서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의 의미로 쓰인 것 같은데 like compared to before.
1: Oh yeah, it could be compared to before or it could just be a comparison.
0: 맞아요.
1: It's like I don't like emails but I like these now.
0: 네.
1: Like, 그래서 for example.
0: 그렇죠. 반대되는 의미로 쓸 yeah.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걸 의도하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 right.
0: 두 가지 뜻을 다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I do now really appreciate now that I'm an adult, now mm-hmm. that I have to deal with so many emails. 이메일
1: right.
0: 정말 많이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편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가 될 수도 있고
1: of course.
0: 한편으로라는 의미만 살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1: Mm, 네. For sure. But that basically means the same thing. She likes letters.
0: Yeah, compared to emails.
1: Yeah,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 if I get a handwritten letter from a friend instead of receiving an email from them, it feels like so precious to me. It's like gold almost. And I really appreciate the extra effort that happens with letters now.
1: So if I get a handwritten letter from a friend instead of receiving an email from them, it feels like so precious to me.
0: 네, 손으로 쓴 거.
1: Handwritten이고요.
0: Mm-hmm. 그래서 편지를 친구에게서 손으로 쓴 편지를 받으면 무엇 대신에 instead of an email mm-hmm. 아니면 instead of receiving an email
1: yes.
0: 이메일을 받는 대신에 이렇게 받으면 it feels 잘 들어보시면 it feels like so precious to me라고 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mm-hmm. 말을 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like는 뜻이 있는 like가 아니에요.
1: No, it's not. So 네. it feels so precious to me.
0: 그렇죠.
1: is what she wanted to say.
0: 원래는 빠져야 되는 like인데
1: yes.
0: 그냥 필러로 그냥 yeah. 공간을 채우는 단어로 it feels yeah. like,
1: like so precious. Sometimes
0: 네.
1: when you're thinking too, 네. you use that. It feels like so good.
0: 왜 이게 지금 저희가 일부러 콤마를 앞 뒤로 찍어서 이게 필요 없다는 걸 표시해드렸냐면 원래는 feels like precious라고 하지 않거든요.
1: Oh no, you
0: 그냥
1: can't say that.
0: Feels precious.
1: Yeah. Feels 네. precious. You wouldn't say like.
0: 네, feel 다음에 형용사를 바로 써요. Mm-hmm. It feels good. It feels bad. It feels fantastic.
1: Feels terrible.
0: 네, 하지. It feels like good. Feels like 이렇게는 안 하고
1: no.
0: 뒤에 명사가 올 때 있잖아요.
1: Mm-hmm.
0: 뭐뭐인 것처럼 feels like a good idea. Feels
1: oh, yeah.
0: like a 뭐 그렇게 명사가 올 때는 쓸 수가 있습니다.
1: Yes.
0: 다음 줄 볼까요?
1: Yeah. How precious is it? She says, it's like gold almost.
0: 네,

0: 이 금과 같다고 한 거를 이제 황금 같은 선물이라고 한번 번역을 해봤고요. 다음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죠.
1: Yes. So lastly, she says, and I really appreciate the extra effort that happens with letters now.
0: 네. 재미있는 조합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effort 하고 happen이 그렇게 자주 함께 쓰이는 단어들은 아니지만
1: No, it's not, 네, actually.
0: 보통 이제 들어간다, go in이라든지
1: Yeah, the effort that you put in.
0: Or
1: put effort in, or, that goes in.
0: Or make.
1: Oh yeah, the effort 근데, you make.
0: 네, happen도 이렇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yeah. I really appreciate 어떤 걸 소중하게 느끼냐면 감사하게 생각하냐면 the extra effort, 추가로 노력을 들여야 하잖아요.
1: Mm-hmm.
0: 편지 쓰려면 정말로 종이도 사야 되고 등등.
1: Yeah, the extra effort when compared to emails especially.
0: 네, yeah. 보내야 되건 아니면 줘야 되고. 그래서 with letters, 편지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 추가의 노력이 고맙게 여겨진대요.
1: Yeah. All right. That was definitely a great clip. Let's review and take a look at it once again.
2: So I work in an office and that means that we use email as our primary form of communication. If we're doing anything in an email, it's considered as being very official, and that's just our way of trying to talk to each other. And outside of work, I also get loads of emails from advertisers, spam, and a lot of the time, I don't really need them. It's just extra things trying to grab my attention. So I really enjoy not looking at my emails at all. I will just delete my app or I won't check my phone at all and then I can focus on what's in front of me. But I do now really appreciate letters. So if I get a handwritten letter from a friend instead of receiving an email from them, it feels like so precious to me. It's like gold almost. And I really appreciate the extra effort that happens with letters now.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way too many로 연습해 볼 건데요. 너무 많은 뭐뭐뭐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I enjoy ing 대신에 I enjoy not ing 하면은 뭐뭐 하지 않는 게 좋다, 않는 걸 즐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우리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이메일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내용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 wish it was acceptable to clobber people who insist on using reply all when it's completely unnecessary. I get too many emails each day. I complain that I get too many emails, then realize it's because I always put my email in when I see get 20% off first order on every website I come across.
0: 네, 둘 다 재밌네요. 첫 번째로 크리스 씨가 어떻게 말했냐면 I wish it was acceptable, 그게 용인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아니에요.
1: It's not.
0: 용인되는 일이 아닙니다. To clobber people, 누군가를 두들겨 패는 거를 clobber라고 해요. 많이 보게 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yeah. 이렇게 또 재밌게 쓰였네요. 어떤 사람을 패도 괜찮다고 생각, 괜찮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냐면 who insist on using reply all, 이메일에서 전체 답장 기능이 있잖아요.
1: Yes.
0: 이거를 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when it's completely unnecessary, 전혀 필요 없을 때도 전체 답장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도 괜찮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I get too many emails each day라고 불평을 약간 하셨네요. 이메일을 매일 너무 많이 받는다.
1: The next one is from D.
0: I complain that I get too many emails. 이메일 너무 많이 받는다고 나는 불평하지만 then 그렇게 불평하면서도 그 후에 깨닫는데요. 왜인지 It's because I always put my email in, 아니면 put in my email, 다 괜찮습니다. 이메일을 입력하기 때문이에요.
1: Yes.
0: When I see get 20% off first order, 첫 주문 20% 할인이라고 yeah. 하는 그런 광고 문구가 있으면 on every website I come across,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보게 되는 모든 웹사이트에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이메일 입력하니까, 그러니까 가입하니까
1: yeah.
0: 받는 거다.
1: Sign up, that would be the reason why, D.
0: It's her own fault.
1: It is. All right. Perfect. Well,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we had.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it's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So we are continuing our book, The Day of the Treasure Hunt. 드디어 지난번에 Snare 등장을 했고, Snare was on low power mode. 저 전력 모드에 있는데 이 Snare AI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So that's why 이 Shinoi도 필요하고 또 이 Chaos Crew도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저번 때 호출을 했잖아요. So let's see

0: Where called to action the chaos crew? 자, 어떤 히어로가 올지 궁금해요. Let's read. Crash! Someone else was sucked through the portal and smacked down onto the table. The rabbit was so startled that it let loose a few more antimatter orbs. Laszlo, the sneakiest member of the Chaos crew, regained his balance but was immediately caught up in a strange crackling bubble that fizzled with electricity.
1: As I was saying, continued Snare, you don't have any quark energy, but the cowardly crew do.
0: Shinoi remembered that the Chaos crew's tech kit was powered by quark fusion clusters. You tricked us into coming here, knowing that the Chaos crew would jump to the rescue.
1: Embarrassingly predictable, muttered Snare.
0: Someone else was sucked through the portal and smacked down onto the table. 이 문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라슬로가 이 포털 통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랬는지 이제 좀 이따 알아볼 건데, 네,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딱 오자마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거품, this bubble, 예, 갇혀 있는데, the bubble that fizzled with electricity. So, our word electricity는 전기죠. 그래서 it fizzled, 지직지직. 네, 막 이 그림을 보면은 느껴지죠? Right? Okay. 자, 이제 Snare이 니네들이 quark energy는 없지만 chaos crew는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를 호출을 한 거예요. 이 chaos crew들이 이 quark energy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노이가 아, 우리를 속였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노이를 먼저 통해서 이제 또 chaos crew를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Embarrassingly predictable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predictable라는 말은 아주 예측할 수 있는 너무 뻔한 그러니까 아유 너무 뻔한 거야 니네들. 니네들 뭐 아무리 뭐 해봤자 나는 다 알고 있어. 네, 이런 느낌이죠. All right, let's continue the story. Laszlo strained against the bubble membrane, which flexed but wouldn't break.
2: I was here anyway, Laszlo said. When your mobile device picked up that tracking signal, it activated an alert in Chaos HQ. We weren't sure what it was, but I thought I'd better check.
0: Sparks of electricity danced around the inside of the bubble as small lumps formed on its surface and were plucked off by the bouncing bunny bot. They looked just like the antimatter orbs, thought Shinoi, which gave him an idea.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I was here anyway. Laszlo는 나는 이미 와 있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본사에서 이 경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 우리 시노의 친구가 위험에 빠져 있구나. 이거를 이미 알았던 거예요. 자, alright. 그래서 second point는 이 Laszlo가 친구들 여기 그림 보면은 발로 다리로 이렇게 팍 차잖아요. 근데 여기 동글동글한 알들이 생기잖아요. 이 알들이 snare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quark fusion. 네, 여기가 있으니까. 이제 시노이는 여기에서 아, 딱 그 뭔가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자, let's see what happens next. Chapter 4, Snack Time. While Snare munched on his new snack, Shinoi grabbed a few of the rabbit's waste orbs. Here's some quark stuff, he said, handing them over.
3: Huh? What are you doing? Asked Myra in disbelief.
1: You humans are so stupidly polite, ha ha ha ha,
0: laughed Snare, taking the orbs and throwing them into his mouth. 네, 우리 라슬로가 만든 알이랑 토끼똥 알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시노이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토끼 똥을 갖다가 이제 비슷하니까 어, 여기 드세요. Here's some cork stuff.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시노이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이라는 여기에서 뭐 하는 거야? What are you doing?

king? Asked Myra in disbelief. 자, our third word for today, disbelief. 믿기지 않음. 그러니까 이 Myra는 아니 네가 왜 쟤한테 먹이를 자꾸 줘? 말도 안 돼. Right? 믿을 수가 없는 거죠. All right. Let's look at our stop and think. Why did Myra react with disbelief? 바로 지금 설명해 주세요. 왜 믿기지 않은 이런 반응을 보여줬나요? 아니, 왜냐하면은 Myra가 보기에는 Shinoy가 그냥 이 quark energy를 주는 것 같은 것 같아서. 그렇지만 they're rabbit poo. 네.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A familiar crackle came from the evil robot's head, and its red eyes pulsed alarmingly. What is this abomination? Screeched Snare. Shinoy smiled. Anyone who watches enough sci-fi knows that antimatter is the exact opposite of matter and energy. 이제 난리가 난 거죠. Right? Something is going wrong, as you can see. So, Shinoy says, antimatter is the exact opposite of matter and energy. 우리 그 토끼똥이 antimatter이거든요. Antimatter. 그러니까 그거 그래서 터지고. 이거를 먹으니까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는 거죠. Alright. So, we a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자, Snare, 속았습니다. 아니, 그냥 계속, 이제 Shinoy가 굉장히 친절하게 자기 간식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 그건 아니었죠. 다 이유가 있었죠. So, poor Snare. Okay, that's it for today. We will finish the book next time, so please join me again soon. Take care, everyone. See you soon.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예. 자, 오늘은 진짜 생활 영어. 왜냐하면 일상편을 할 거기 때문인데요.
1: 그렇죠.
0: 자, 제목 우산에 발이 달린 건가 파트 2 되겠습니다.
1: 야, 우리 우산 얘기 여러 번 녹였었는데.
0: 맞아요.
1: 오늘 뭔가 정점에 이르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0: 뭔가 이상하게 엄브렐라를 꼭 가져가면 예. 없어진다.
1: 가만히 있어봐. 나 분명히 가지고 나갔다 왔는데 왜 집에 들어올 때는
0: 이상하다.
1: 없다.
0: 전 국민이 돌려 쓰는 것 같다.
1: 맞아요.
0: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질지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응?
0: 핫핑크였어. 우산에 이름도
1: 어?
0: 새겨뒀다고.
1: 야,
0: 이거는
1: 그러면은,
0: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1: 그러면 뭐, 어디 분실물 센터라도 좀 가보셔야 되는 거
0: 그러니까요.
1: 아닌가요?
0: 에이,
1: 어, 아까워.
0: 이름도 넣고 뭐 색도 굉장히 튀는 색이고.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그러니까 상대방이 야, 핑크 너무한 거 아니야?
1: 그쵸.
0: 핫핑크 그것도 여기에 이랬나 봐요.
1: 예.
0: 네.
1: 뭐, 개인의
0: 아,
1: 취향인데 강요할 순
0: 그렇습니다.
1: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0: 자, 이 문장들을 과연 영어로 할수 있을지 우리 할수 있습니다.
1: 네, 해보겠습니다.
0: Alright. 자,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아, umbrella color?
2: Yeah, what color was your
1: 오케이.
2: umbrella, by the way?
1: 핫핑크였어. 아,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응?
2: Did you say?
1: umbrella named my name.

0: Your name?
1: Yeah, umbrella. On umbrella.
0: And the color was?
1: Yeah, color was hot pink.
0: Hot pink?
1: Yes.
0: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1: Huh?
0: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근데, umbrella?
1: 뭐야, 지금 hot pink, 뭐 아무도 안 가져 댕긴다는 거.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0: Sorry?
1: This is my type. Hot pink, my type. My personal color is hot pink.
0: Okay, okay, okay.
2: 아니, 핫핑크면
1: 예.
2: 절대 뭐 사고 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이게 특히나 이 형광색이 비 올 때
2: 너무 좋죠.
1: 그렇죠. 엄청 안전한 색이에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아이들 가방에 형광색으로 이렇게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다니기도 해요.
2: 일부러.
1: 예, 예.
2: 오케이.
1: 툭띠라고.
2: 좋았습니다.
1: 네.
2: 하지만 영어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조금 correct 해드리겠습니다.
1: 아, 말 돌리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2: 안 되죠.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4: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3: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4: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2: Al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어가 볼게요.
1: 네.
2: 그나저나 우산이 무슨 색이었는데? 오. 왜냐면 상대방이 우산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1: 네. 그쵸? 뭐 찾아줄 기세예요.
2: That's right.
1: 네, 너무 고마운데. Mm-hmm. By the way, 그런데 what was your umbrella? 너의 우산이 무슨 색이었는데? 라서 was가 나왔나 봐요. Mm-hmm. 그럼 여기에는 당연히 색깔을 뜻하는 color이겠네요.
2: 오,
1: what color was okay. your umbrella?
2: 그러니까요. 그냥 what was your umbrella? 그럼 어색하죠, 그렇죠? 뭐가 너의 우산이었는데 이상해요, 그렇죠?
1: 예.
2: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Yeah.
2: Perfect. Very nice. C-O-L-O-R. color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자, 일단은 그 앞서서 앞에 취임새 같은 게 하나 붙죠? 취임새.
1: By the way.
2: By the way.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By the way라고 하는 것은 말을 조금 돌린다든가 새로운 뭔가 얘기로 넘어갈 때
1: 네.
2: 아주 활용하기 좋죠. 저, 아, 그나저나 이러면서 얘기를 쓰게 되는데 By the way. 이거는 그냥 문장 앞에 넣어주셔도 되고 사실은 문장 뒤에 넣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1: 네.
2: 근데 앞에 넣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느낌이 강합니다.
1: 예.
2: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그나저나 Alicia라는 친구 있잖아. Alicia가 나한테 전화했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나저나
1: By the way,
2: Alicia가 Alicia, 나한테 전화했어.
1: Alicia called me.
2: There you go. By the way, Alicia called me. How about this? 그나저나 화장실이 어딘가요?
1: By the way, where is the bathroom?
2: There you go. By the way, where's the bathroom? 화장실이 사실은 급했는데 그 전에 뭔가 상대방이 말을 걸어가지고 막 딴 얘기 하다가 넘어가는 거죠. 본론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제가 커마를 찍었기 때문에 말할 때는 쉬어줘야 돼요.
1: 네.
2: 잠깐이라도.
1: Alright?
2: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By the way, Alicia called me.
1: By the way, Alicia called me.
2: Oh, by the way, where's the bathroom?
1: By the way, where is the bathroom?
2: There you go. 자,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By the way를 줄여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채팅 같은 데서 많이 쓰거든요.
1: 아, 그래요?
2: 빡빡빡 줄여가지고.
1: 줄여서요?
2: 응.
1: BTW.
2: 오, 정답? 맞습니다.
1: 우와!
2: 다만, 대문자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1: 아, 대문자로.
2: BTW. 이것 자체도 원어민들은 귀찮은 거예요.
1: 이야, 네. BTS 친구 같아요.
2: 그렇죠.
1: 예.
2: 요즘에는 근데 진짜 우리말도 엄청 줄이잖아요.
1: 맞아요.
2: 유행어로. 예.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여러분, 말할 때는 BTW 해서 못 알아듣는 거 아닐 텐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1: By the way.
2: 네, 이거는 그냥 by the way로 말할 때는 by the way고 쓸 때만 그냥 BTW라고
1: yes.
2: 쓰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캐주얼하기 때문에 격식 있는 글에는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Alright, 자, 보세요. 오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의문사라고 생각을 하면
1: yes.
2: 무조건 what, where, when, 뭐 who 이렇게 덜렁 나와 있는 것들만 알고 있잖아요.
1: 그죠?
2: 그런데 이렇게 뒤에 명사를 붙이는 케이스의 의문사가 있어요. Right? So 이거는 what은 뭐예요? What?
1: 뭐, 무슨?
2: 무엇, right? 네. 무슨, right?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what, 그 다음에 명사가 온 거예요. color.
1: 예.
2: 그럼 무슨 명사? So 무슨 색이 너의 umbrella였니? 너의 umbrella 무슨 색이었어?
1: 네.
2: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Alright? 그래서 what만 쓰시면

0: 문들은 아직은 어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1: 네.
0: okay, 완명사. 예를 들어서 무슨 사이즈?
1: What size?
0: That's it,
1: Yeah.
0: right? 무슨 나라?
1: What nation?
0: What nation, what country,
1: What
0: right?
1: country?
0: 그런데 복수도 가능해요.
1: 오.
0: 무슨 도시들?
1: What cities?
0: What cities?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질문을 만들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 What size do you need? What country did you visit? You know, what
1: Yeah.
0: cities? 뭐, what cities do you want to visit?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what color was your umbrella니 했고요. 자, umbrella, obviously, 우산이라는 뜻이죠.
1: 네.
0: 요거 생각난 김에, 우비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거 사실 외래어처럼
1: 아,
0: 쓰는 분들도
1: I
0: 있더라고요.
1: know, I know.
0: Yes, what is
1: So,
0: it?
1: 비옷 해가지고 레인코트더라고요. Oh, yeah.
0: COAT, 여러분. 맞습니다.
1: 어,
0: raincoat.
1: 늦게
0: Right?
1: 써야 되나요?
0: Yes. One word로
1: 아.
0: 쓰시면 돼요. Raincoat, umbrella. 이 정도는 알아두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1: 네.
0: Alright, you guys.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0: 자, 이랬을 때 미션입니다.
1: 응?
0: 핫핑크였어.
1: 어.
0: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1: 아우, 얼마나
0: 그러니까 더
1: 아쉬움에.
0: 화가 난것 같아요.
1: 예,
0: 아니, 이걸
1: 맞아요.
0: 가져간다고?
1: 이걸
0: 이러면서.
1: 또 잃어버렸네
0: Yeah.
1: 하면서. It was hot pink. I, put my name on it. 내 이름을 거기에다가 put 했어.
0: 푸탄
1: 그쵸?
0: 게 뭐예요?
1: put, 넣은 거죠.
0: 놓은
1: 넣다.
0: 거죠. 예. 오케이,
1: 에.
0: 오케이.
1: I,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Put이 이미
0: 자,
1: 동사인데.
0: 보세요. I put my name on it.
1: 예.
0: 말 되죠?
1: 예.
0: 이거는 말이 되는 문장인데
1: 그러게요.
0: 힌트 드릴게요.
1: 아, 이름 도운가 보다.
0: 뭐, 내가 딴 거, 이것도 색도 이런데 이것마저도 했다.
1: I also put my name on
0: 오케이. Okay. I also put my name on it. 이 생각은 못했어요,
1: it.
0: 제가.
1: 예, 어, 그래요?
0: 이것도 가능해요. 뭐뭐
1: 아.
0: 도, 또한으로 쓴 거죠?
1: 예.
0: 저는 이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1: Even.
0: 심지어.
1: 아,
0: I even put my name on. 근데
1: 예.
0: 뉘앙스는 좀 다르긴 하지만 also도 말이 되죠. 야, 색도 이랬고 나 있잖아. 이름도 넣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also는 또한이 되는 거고요. even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다른 것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했어.
1: 근데 even이 뭔지는 아는데 even을 제가 많이 안 써보다 보니까 이런데 툭툭 안 나와요.
0: 맞아요. 근데
1: 예.
0: even은 정말 괜찮은 고소한 양념이에요.
1: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0: 네, 이
1: 예.
0: 말투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Hey, even I know it. 그러면은 나도 안다야, 나도 알아,
1: 그러니까요.
0: 심지어 이런 거
1: 예.
0: 있잖아요. 하려면 even이 필요해요.
1: 네.
0: 자, so 심지어 뭐뭐 도가 있겠고요. 여기 지금 put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1: 네.
0: put은 단순히 뭔가를 이렇게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표면 위에다가 놓는다고 뒤에 on it,
1: It.
0: on the umbrella. 가 되는
1: 네.
0: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위에 올려 놓는다라는 것도 put something on something else 가능하지만
1: 네.
0: 우리가 이름 같은 거 적어두거나 뭔가를 글을 새겨두거나 할 때도요. put을 꽤 많이 써요. 오케이? 뭔가 글귀 같은 것을 놓는다는 느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서는 내 이름을 그 위에 적어뒀거든.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 엄청 많이 씁니다. 거기에 너의 이름을 적어둬. 그러면 너의 이름을 놔라 그 위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명령어로.
1: Put your name on it.
0: Put your name on it.
1: Yes.
0: 엄청 많이 쓴단 말이에요. Put your name on it. 이름
1: 아.
0: 거기다 적어 넣어.
1: 예.
0: Okay. 자, put의 과거형이 뭐죠?
1: Put.
0: put이니까.
1: Yes.
0: 자, 그러면은 나내 주소 적어뒀어. 그 가방에.
1: I put my address
0: Address
1: on my bag.
0: on my bag, on
1: On
0: the
1: the bag.
0: back.
1: On the
0: There
1: bag.
0: you go.
1: Yes.
0: Makes sense, right? So, I put my address on the back. 근데
1: Yeah.
0: 어딨지? 막 이러면서.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ut your name on it.
1: Put your name on it.
0: I put my address on the back.
1: I put my address on the bag.
0: on the back.
1: Yeah.
0: 특히 첫 번째는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지나 아니면 이런 신청서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 이렇게 할때 옆에서 도와줄 때 많이 쓰거든요. 그쵸?
1: Yes.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1: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0: There you
1: it.
0: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0: Alright,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그 딱 듣고 아니 누가 핫핑크 우산을 가지고 다니니?
1: 아이...
0: 아, 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
1: 핫핑크요?
0: 우산인데 핫핑크.
1: 집에 있는데요?
0: 아,
1: 저 있는데요?
0: 아,
1: 예.
0: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1: 핫핑크,
0: 됐습니다.
1: 그 다음에 핫블루도 있어요.
0: 오.
1: 예, 새파란색 있잖아요.
0: 새파란 거요?
1: 예, 그리고 샛노란색도 있어요.
0: 오
1: 저는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제 취향이에요.
0: 아, 그러시군요.
1: 예, 예.
0: 저는 약간 취향. 약간 투명한 것 같고 쓸 때 있어요. 잘 보이니까.
1: 그게 잘 앞이 잘 보이죠.
0: 아, 잘 보이죠.
1: 네, 맞아요. 네. 자, 누가 핫핑크 우산을 가지고 다니니? Who a hot pink umbrella?
0: Right.
1: 오, 가지고 다니다. 누가 이 우산을 가지고 다니니?
0: 자, 이거 다니니. 애매하지 않아요, 지금? 가지고 다니는 거?
1: 그렇죠. 가지고 네. 다녀야 되니까 bringing, go. 그런 느낌인데.
0: 뭔가 이렇게 섞여야 될 것 같긴 한데.
1: 그렇죠.
0: 네.
1: 갖고 다녀야 되니까요.
0: 네. 생긴 지금 안 나죠.
1: 예. 네. 근데 잠깐만요. bring으로 갈게요.
0: 갈게요.
1: 예. 네. who bring and go로 할게요. bring and going. 왜냐면은 ing 라임을 맞춰 줘야 될 것 같아요.
0: 예.
1: who bring and going a hot pink umbrella. 누가 지금... 가지고 다니니?
0: 이미 슬기 씨 얼굴에서도
1: 예.
0: 아, 100% 틀렸다.
1: 수치스러워요.
0: 아, 수치...
1: 예, 많이 수치스럽고
0: It's okay.
1: 쥐구멍을 찾아요.
0: It's okay.
1: 예.
0: Alright, so who bringing and going a hot pink umbrella?
1: 예.
0: 뭔가 라임은 많지만 예. 정답은
1: carries around. 아.
0: 처음 들어봤나요?
1: 뭔가 뭔가 좀 익숙한 느낌은 나는데 안 써봤어요.
0: 오케이. 네. carry라고 하는 게 원래 운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1: 그렇죠.
0: Right? carry. 그런데 around가 어디 정도를 얘기를 해요? around.
1: 주변.
0: 맞아요.
1: 예.
0: 주변을 주변에 계속 carry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의역을 하면 가지고 다니다.
1: 아,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느낌.
0: 맞습니다. carry around something. 오늘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1: 네네네.
0: bring은 가져오는 거니까 얘랑은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죠? carry around something. 그리고 사실 around를 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실 이 동사도 중요하지만요. 핵심 하나 있어요.
1: 뭐죠?
0: 여기 의문사 뭐 나와 있어요?
1: who.
0: who가 있습니다.
1: yes.
0: who.
1: yeah.
0: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1: 예.
0: 누가 가지고 다니니예요? 아니면
1: 예.
0: 누구를 가지고 다니니예요?
1: 누가 가지고 누가죠? 다니는 거죠.
0: 예. 그 얘기는 누가 무엇 무엇이 주어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Right? 이럴 때는 원래 who가 있잖아요. who가 나오면 뒤에 who did you see?
1: 맞아요.
0: 이런 식으로 누구를 봤니? 해서
1: 예.
0: 목적어처럼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1: 주로 그렇죠.
0: Right? 그리고 그럴 경우엔 누구를 이라고 할 때는 뒤에 질문어 순이 와요. 그렇죠?
1: 네, 네.
0: who did you meet? 이런 식으로 did you meet? Right? 근데 얘는 보세요. 누가가 되니까
1: 네.
0: 질문어 순이에요? 아니죠.
1: 그냥 아니네.
0: 동사 나옵니다.
1: 그러네요.
0: 이 후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나름대로 복잡해요. 그래서 자, 보여드릴게요. 후가 누구를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
1: 예.
0: 이렇게 주어 느낌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러면 질문어 순으로 이어주는 거 아니고
1: 동사.
0: 동사 바로 넣는 겁니다.
1: 아,
0: Alright.
1: 진짜 그냥 I am happy처럼 주어 동사 느낌으로 쫙 나왔네요.
0: 그렇죠.
1: Who
0: 마치 얘가
1: 합니다.
0: I인 것처럼.
1: 예.
0: Right. So 이게 다시 한번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이기 때문입니다.
1: 아.
0: Right. 자.
1: 근데 여기서 왜 carries를 썼어요?
0: 오케이. Who 좋은 질문이에요.
1: 예.
0: Who가 이렇게 주어의 느낌을 썼을 때는
1: 네.
0: 무조건 3인칭 단수로 취급을 해요.
1: 그렇구나.
0: 무조건입니다. 오케이. 뭐 과거형은 상관은 없겠죠.
1: 네.
0: 상관없지만 현재형으로 썼을 때는 3인칭 단수. 그래서 S가 붙어야 돼요.
1: 그렇군요.
0: 이거는 exceptions가 없어요.
1: 정해진 거고.
0: 네.
1: 네.
0: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니, 누가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니? 보통 집에 이렇게 두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누가 전자레인지가 뭐죠?
1: Microwave.
0: Microwave. 누가 yeah.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가지고 다녀?
1: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0: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1: Yeah,
0: 아, 그러니까 around 친구가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너 전자레인지 있냐? 나 이거 좀 데워 먹을래. What? 그래서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You know, doesn't make sense.
1: Yes.
0: 자, how about this? 과거형 해볼게요.
1: 음?
0: 누가 내 햄버거 먹었어? 누가 내 햄버거 먹었어?
1: Who?
0: 먹었어.
1: Who ate?

0: ate my hamburger?
1: Who ate my hamburger? 동사 나왔잖아요.
0: 그냥 과거는 그냥 갖다 쓰면 되는군요.
1: 그럼요. 후 뒤에 무조건 동사예요. 무조건 네. 동사. 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헷갈리시냐면 후를 누구를로만 써보신 분들은
0: 익숙하지가
1: 질문
0: 않죠.
1: 어순을 넣으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요. Who did it? 조금만 이상한데? 하면서도 이상해져요. 막 네. 미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왕초보 영어 보시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후 나올 때 누구를도 될 거고요. 누가 하는 것도 하고 네. 제가 한 만 번 연습시켜 드릴 거예요. 예, 오케이? 예, so 예. don't worry. 지금 한 번에 get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Alright. 자, 누가 가지고 다녀? 누가 먹었어? 읽어볼게요.
0: 네.
1: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0: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1: Hey, who ate my hamburger?
0: Who ate my hamburger?
1: 자, 진행형도 가능해요. 오케이? 진행형은 비동사 ing잖아요.
0: 네.
1: 이거 한번 해볼게요. 누가 내 초콜릿 먹고 있어? 저 누구야? 그러면서 누가 내 초콜릿 먹고 있니? 그 who eats가 아니라 진행형으로 하면
0: 어때요? Who is eating my chocolate? 와.
1: 어색하지만 돼요.
0: Yeah, who is eating my chocolate?
1: That's right. 후 뒤에 비동사도 가능한 겁니다.
0: Yes.
1: Alright. Okay,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Hey,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0: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1: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carry around 그거 안 한다.
0: Hot pink 우산을.
1: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랬을 때 슬기 씨의 느낌으로.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0: 아, 그럼요. 네. 개인의 취향인데.
1: 아, 그럼요. 그럼요.
0: Hey, would you my taste? 어? 내 맛인데요. 내
1: 맛.
0: Would you my taste? 존중하다.
1: 존중하다. 일단 동사가 나야 될 것 네. 같아요. Would you 뭐 해 줄래?
0: 아, 존중하다 그러면 respect겠네요. Would you respect? 동사 원형일 것 같아요. Would you respect my taste?
1: Respect,
0: 이게
1: respect.
0: 취향을 이렇게 쓰는 거군요.
1: 오케이. Okay.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0: 네.
1: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맞습니다.
0: 오.
1: 존중하다.
0: 예.
1: Respect. 자, 근데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게 이 respect랑 admir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0: Admire 이거 저건데요. 그거 열망하다? 그런 말 아닌가요?
1: 이거는 존중하는 거예요.
0: 예.
1: 얘는요. 존경하는 우러러보는 듯한 느낌.
0: 아, 그래요?
1: 저는 당신의 passion, 열정을
0: 예,
1: admire 해요.
0: Admire.
1: 자, 이게 섞어서 쓰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는데요.
0: 오.
1: respect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라고 쓰이냐면, 나 무시 안 한다. 나 당신의 취향을 무시하지 않아요.
0: 아.
1: respect 해요. 존중해요. 이런 느낌.
0: 예, 예.
1: 뭔 말인지
0: 예.
1: 알겠나요? 근데 admire 같은 경우에 그걸 심지어 더 넘어서 존중에다가 정말, 와, 멋져요.
0: 동경.
1: 동경, 예스. 동경, 뭔가, 예. 막 존경, 막, 와. 이런 느낌이 강해지는 겁니다.
0: 네네네.
1: 오케이. Alright. 자. 그리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 테이스트를 무시하지 말아줄래? 무시하지 말고 좀 이렇게 존중해줘.
0: Yes.
1: 그리고 방금 맞아요. 테이스트가 맛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0: 네.
1: 취향도 될 수가 있습니다.
0: 나만의
1: 테이스트예요.
0: 만약에 여기가 비워져 있었더라면 저는 여기에 뭐, 타입, 스타일, 이런 거 넣었을 것 같아요.
1: Well, 뭐, 상황에 따라 그거 쓸 수도 있어요. My style, 나의 스타일을 좀 존중해줄래?
0: Yes.
1: 괜찮죠. 오케이. 자, 여기 앞부분에. 여기 동사를 쓸 수 있었던 거는 슬기 씨가 제 생각에 우주 어쩌고 저쩌고
0: 그렇죠.
1: 이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0: 우드 때문에 나는 그랬어요.
1: Right?
0: 예.
1: 상대방한테 뭐 해줄래? 라고 할 때
0: 예.
1: Will you 보다 would you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0: 더 공손한 느낌.
1: That's right.
0: 네.
1: So, would you 동사 원형? Right? 뭐뭐 해주겠니?
0: Yeah.
1: 원래 조동사가 여러분들 will에서 would로 바뀔수록 can에서 could로 바뀔수록 이렇게 과거형 모양으로 바뀔수록 더 조심스러운 말투가 됩니다.
0: 아하.
1: 자, 예를 들어서 내 결정을 좀 존중해 줄래요? 주실래요? 결정이 뭐예요?
0: 결정? Decision?
1: Decision, right? 그러면은 나의 결정을 존중해 줄래?
0: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1: 그렇죠.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You know? 두 번째, 누구한테 되게 잘해준다, 좀 착하게 잘해준다라고 할 때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0: 잘 대해주는 거?
1: 네.
0: 대해주, treat.
1: 뭐 너 언니한테 잘해, 뭐 이렇게 하는 거?
0: Kind.
1: Okay. Be nice to somebody.
0: 아, be nice to.
1: 이것도 거의 정해져 있는 수준인데요.
0: 예.
1: 예를 들어, hey, be nice to me. Hey, be nice to your sister. Be nice to someone. 활용해서,
0: 잘해.
1: 그럼 이렇게 볼게요. 나한테 좀 잘해줄래? 그럼 어떨까요?
0: Would you nice?
1: Would you
0: be nice to me?
1: 그렇죠.

0: 왜냐면 비동사 빠지면 안 돼요. 동사 빠지면 안 돼요.
1: 아,
0: Right? 동사
1: 네네.
0: 원형이라고 돼 있는데요. Right?
1: 그쵸.
0: Would you be nice to me? Just like that.
1: 예, 이거 동생이랑 싸우는 언니에게 할수 있는 말이네요.
0: 그러니까요.
1: Would you be nice to your sister?
0: 그렇죠.
1: 예.
0: No, 뭐 이렇게 나올 수
1: 그쵸,
0: 있겠지만.
1: 그쵸.
0: Right? 읽어보겠습니다.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1: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0: Would you be nice to me?
1: Would you be nice to me?
0: 본문 갈게요.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1: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Alright, 좋습니다.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핫핑크였어.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1: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0: Alright, 두 번째는요.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1: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2: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3: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2: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Put A on B.
1: Yeah.
0: 물건을 놓는다는 뜻도 되지만 뭔가를 새겨두는 거, 적어두는 거, 적어두는 거. 다 되는 거죠, 그렇죠?
1: 네.
0: Right.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놓아주세요.
1: Put your name on it.
0: 그렇죠. Put your name on it.
1: Mm-hmm.
0: 그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난 심지어 내 이름을 그 위에 뒀어.
1: I even put my name on it.
0: 그렇죠. I even put my name on it.
1: Mm-hmm.
0: 세 번째, 가방에 내 주소를 붙여뒀어.
1: 네.
0: Right? 혹은 써뒀어.
1: I put my address on the bag.
0: On the bag.
1: Mm-hmm.
0: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Put your name on it. I even put my name on it. I put my address on the bag. 자, 두 번째는요. 우주 뭐뭐 해줄래? 이러면
1: 네.
0: 약간 공손하고 부탁하는 느낌 살려서, 억양 살려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나의 테이스트를 좀 존중해 주겠어?
1: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그렇죠. Would you respect my
1: Yeah.
0: taste? 두 번째, 내 결정을 존중해 주겠니?
1: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0: 그렇죠. You got it. 세 번째, 나한테 잘해 주겠니? 나한테 좀잘 대해 주겠니?
1: Would you be nice to me?
0: Would you be nice to me? 읽어볼게요. Would you respect my taste?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Would you be nice to me? 잘하셨습니다.
1: 네.
0: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4: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5: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4: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5: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2: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It was hot pink. I ever

0: my name on it.
1: Who carries around the hot pink umbrella?
0: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1: Oh, sure. Lovely color.
2: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3: 아, 매번 정말 감동입니다.
2: That's right. 네. 왜냐면 우리는 또 하는 영어를 하니까요.
3: 네.
2: 아, 늘 수밖에 없어요.
3: 음흠.
2: 오케이.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헬스장에 가는 건 어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How about going to the gym?
2: There you go. How about ing였죠?
3: 네.
2: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Put A on B.
3: Yes.
2: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 종이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3: 네.
2: 상대방한테 그 종이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3: Yes.
2: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2: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 정말 생활 영어에 가까운 것을 배워볼 건데요.
1: 맞아요.
0: 제목이요. 장마 끝 햇살이 너무 반가워.
1: 드디어.
0: 장마라고 하면 뭔가 꿉꿉함이라든가.
1: 그러니까요.
0: 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1: 약간 모이스처가 아니라, 뭔가 스티키.
0: 뭔가 끈적끈적하고.
1: 그리고 냄새.
0: 냄새.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오늘은 장마가 끝나고 해가 나온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 아, 좋네요.
0: 오케이. 자, 일단은, 우리 미션, 우리말로 드릴 거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아, 기분 얼마나 좋아요.
1: 맞아요. 장마가 또
0: 아,
1: 한번 가면은
0: yes.
1: 진짜 막 2, 3주씩 쭉 그냥 비만
0: I
1: 오잖아요.
0: know, right?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뭔가 깨달은 겁니다. 아,
1: 맞아요.
0: 안에 넣었다가 축축해진 걸 느낀 거죠.
1: 그리고 또 밖에 뭐 뽀송뽀송도 있지만 약간 얼룩진 게 햇빛을 세게 받으면 살짝 흐려져요.
0: 아, 진짜 그렇게 돼요?
1: 진짜요. 해보세요.
0: 이게 그냥 이렇게 건조기로 돌리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인 건가요?
1: 달라요, 달라요. 뭔가
0: 오케이.
1: 살균 소독되는 느낌
0: 아,
1: 있습니다.
0: 뭔가 개운해요. 네.
1: 네네.
0: 자,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어우,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2: Why are you so happy?
1: 자, 저기, sunshine.
2: Sunshine.
1: Sunshine, 3 weeks. 3 weeks,
2: Three weeks.
1: 3 weeks later, sunshine.
2: Late.
1: Everyday rain, cloudy,
2: Oh, for three
1: windy, but
2: weeks.
1: today's sunshine, yeah.
2: Don't jinx it.
1: 응?
2: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1: Jinx?
2: Don't jinx it.
1: 응.
2: Clouds are forming again.
1: Forming again?
2: Look, the
1: 클라우드 온다고? 아니야. 난 무조건 빨래를 다 밖에 넣을 거야.
2: 응?
1: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라고.
2: You like the cloud? You don't
1: No,
2: like the
1: no, no,
2: clouds?
1: 또, 또,
2: Boo!
1: no, no, sunshine, sunshine, I believe so. I, 그, 탁, 탁, 바, laundry.
2: Are you
1: Laundry
2: gonna
1: outside.
2: hang out the laundry?
1: Sunshine.
2: Don't blame me
1: 응?
2: if it pours again.
1: 정말?
2: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아직 저주를 퍼붓네.

0: 아, 오늘은 제가 좀 사과를 드릴까요?
1: 아, 그러시던가요?
0: 조금 솔직히 말해서 애매한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1: 그죠.
0: 문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대신에 사과의 뜻으로
1: 네.
0: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생활 표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See ya.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2: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1: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2: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기분이 너무 좋은
1: 우후. Finally, finally. 왠지 finally는 이렇게 읽어줘야
0: 아,
1: 될것
0: 너무 기분
1: 같아요. 예.
0: 좋으니까.
1: The sun is after 3 weeks.
0: 우.
1: 3주가 후에. 예,
0: 왜?
1: 3주 지나서 the sun is 났다. 다시 났네. 다시.
0: 오,
1: 그러면은
0: 오.
1: 예, 다시 났네. Sun is
0: 써니 어디 갔었잖아요.
1: 그죠?
0: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1: Rain is back처럼 다시 돌아왔네요. 그럼
0: 그거 노래와 관련이 있네요?
1: sun is back으로 하겠습니다.
0: 오케이. 알라이.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정답? Perfect.
1: 와우.
0: Very, very nice. B-A-C-K. 이건 조금 제가 의역을 해놔서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자, back은 돌아온이라는 정도가 느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you know, I'll be back. 하도 많이
1: 알죠.
0: 봤을 거기 때문에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fter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 후에예요.
1: 후에요.
0: Right. So 3주 후에 드디어 the sun is back. Right. Okay. So after 뒤에 시간이나 기간을 쓰게 되면 그런 시간이나 기간 후에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So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그게 지나서 그럼 어떻게 해요?
1: After 6 months.
0: 그렇죠.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나서 so 10년 후에
1: After 10
0: there you
1: years.
0: go. Then we are going to make sentences using
1: Yes.
0: this. 자, 우리는 만났어. 6개월이 지나고 만났다. 후에 만났다.
1: We met after 6 months.
0: 그는 돌아왔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왔다. 자, 그러면 현재형으로 쓰세요. He is로.
1: He's back after 몇이요?
0: 10년? 10년?
1: Ten years.
0: Beautiful.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So, 주어 동사, 이 어순 제대로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after 어떤 시간이나 기간.
1: 네.
0: Yes? 자, 낭독해볼게요. We met after 6 months.
1: We met after 6 months.
0: He is back after 10 years.
1: He is back after 10 years.
0: 자, 본문도 finally 이것도
1: 네.
0: 괜찮고요.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1: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0: Yes. 자, 이랬을 때 아직 하도 장마가 오래 졌었잖아요. 그러니까
1: 그죠.
0: 왠지 이게 완전히 온 건지 또 잠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1: 그쵸?
0: 상대방이 아, 설레발 치지 마. 구름 다 지키잖아. 이런 거
1: 그죠,
0: 있죠.
1: 그죠.
0: 네.
1: 이게 사람이 말이 무섭거든요.
0: 맞아요.
1: 너무 그렇게 뭔가 막
0: 네.
1: 촐랑촐랑하면요. 그게 또 돌아왔던 운도
0: 아니요. 이상하게
1: 달아나더라고요.
0: 축구 게임 같은 거 보면은
1: 오!
0: 왠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친구가 야, 이긴 거야? 이긴 거야?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하지
1: 맞아요.
0: 마. 이렇게 돼요.
1: 그러면 상대방이 골을 넣더라고요.
0: 그렇죠.
1: 예.
0: 영어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 오! 징크스인데 저거요? Don't jinx it.
0: Okay.
1: 구름이 다시 끼잖아. 뭐, are forming again. forming은 저건데요.
0: 뭐 하는 걸까요? form 하는 게?
1: Cleansing form.
0: 아, 그거는 foam이고요.
1: 아,
0: 네,
1: form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죄송합니다. 예. Forming. 이거 처음 봐요. 예.
0: 오케이.
1: 그러면
0: 일단 구름이
1: 구름이니까, 그럼
0: 없네요.
1: 구름이니까 clouds 할게요. Already 나왔으니까 이제는 지금 그런 거 헷갈리지
0: Not
1: 않습니다.
0: bad, not bad.
1: 네.
0: So, hey,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볼게요. Clouds.
1: 오.
0: Perfect. So, cloud가 구름이죠. 쓸
1: 네.
0: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들이 막 끼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클라우드들이 form하고 있어라고 해서 동사를 썼는데요. 사실 구름이 낀이라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1: 오.
0: 자, 뭘것 같아요?
1: Cloud form.
0: 형용사로 클라우드에다 뭐 하나만 더 하면 돼요.
1: Cloudy.
0: Yes.
1: 아하.
0: 그냥 형용사로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죠.

0: Alright, so 구름이 낀이라고 하면 한번 써보실래요?
1: 네.
0: Okay, go ahead.
1: cloudy.
0: That's right. 정답.
1: yes.
0: Yes. So 구름이 낀, 뭔가 흐린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구름이 끼었다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1: 예.
0: 이거는 form이라는 동사를 활용한 것뿐이에요. So form이 동사로 뭔지 아세요? Form?
1: form 끼다겠네요.
0: 끼다겠네요.
1: 예, 끼다.
0: 형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form, right?
1: form,
0: Yes.
1: 예.
0: So, form이라는 거 형성하다를 의역을 하니까 어떤 구름 같은 것들이 끼다로 의역이 되는 거죠. So 구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Make
1: 아,
0: sense?
1: 이게 플랫폼 할때 왠지 form?
0: Platform,
1: Yeah.
0: yes.
1: 오.
0: 뭔가 모양, 상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부분 보이죠?
1: 예.
0: 이게 진짜 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Jinx it이라고 하는 거 얘는 it이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냐면은 도대체 어떤 거에 대한 설레발을 치는 건지를 이미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알기 때문에요.
1: 네.
0: 그냥 Jinx it이라는 게 하나의 동사로 설레발을 쳐서 뭔가를 부정타게 하다라는 느낌, right? 그래서 아, 괜히 그런 얘기하지 마. 오히려 운안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사실 Jinx it이라고 하는 거 평소문에도 넣을 수도 있는데요. Jinx it 하지 마라고 해서
1: Done.
0: 이걸 쓸 확률이 거의
1: Yes.
0: 99%라고 보면
1: 아하.
0: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Jinx it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1: 네.
0: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 설레발 치고 싶지 않아. 한마디로 그거 부정타게 하고 싶지 않아. 나 아무 말안 할래. 그럼 나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때요?
1: I don't want
0: I don't want. 그 다음에 얘 동사니까 I don't want to.
1: jinx it.
0: That's it. I don't want to jinx it. 이런 느낌.
1: 오.
0: Alright.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1: 근데 우리가 사실 징크스 하면은 뭐너 시험 보기 전에 뭐 징크스 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희는 약간
0: 맞아요.
1: 명사화해서.
0: That's right.
1: 그러면은 나는 시험 보기 전에 머리 감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공부했던 걸다 잊어버리는 느낌이야.
0: 그렇죠. 그런 흐름이라고
1: 어어
0: 보시면 될것
1: 그러네요.
0: 같아요. That's right. 그거 생각난 김에 나중에 그거 활용한 또 제가 대화문도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Very
1: 오, 제가 하나
0: nice.
1: 드렸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예.
0: 또 까먹을 것 같긴 한데. So, don't jinx it, right?
1: 네.
0: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 jinx it은 거의 고정이 됐기 때문에 변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요.
1: 네네.
0: 얘를 활용해서 한번 우리 패턴 만들어 보면
1: 네.
0: don't do something 이게 무슨 말이에요?
1: 그거 하지 마.
0: 하지 마라. 그렇죠? 여기서는 jinx it 하지 마. 굉장히 심플하지만
1: 네.
0: 많이 쓰는 그런 패턴이죠. So don't 뒤에 동사 원형 하면 동사 원형 하지 마. 참고로 동사 원형이 비동사의 원형인 be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많이 쓰죠. 야, 너무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 아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이렇게 할때 기대하다가 뭘까요?
1: expect.
0: Expect, right? 너무 많이가 뭘까요?
1: so much.
0: 더 부정적인 느낌.
1: too
0: Too
1: much.
0: much.
1: yes.
0: 그러면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라.
1: don't expect too
0: 그죠?
1: much.
0: Hey, don't expect too much, right? 자, 이건 어떻게 해요? 그문 열지 마. 뭐 밖에 몬스터가 있는 거예요. 괴물이
1: 예.
0: 있어요. So, 그문 열지 마.
1: don't open the door.
0: 그렇죠. Don't open the door. 얘네들은 일반 동사의 원형을 썼기 때문에
1: 네.
0: 나름대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so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y, don't expect too much.
1: Don't expect much.
0: Hey, don't open the door.
1: Don't open the door.
0: But 여기 아까 전에 비동사 원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죠.
1: 네.
0: 그건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비동사 원형으로 쓸 때는 뒤에 뭐가 나올 때?
1: 형용사.
0: That's right. 또
1: 예.
0: 저는 혼자 못 쓰기 때문에
1: 예.
0: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이거 제가 몇 번째 해는 건데 아마 단어 여러분들이랑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욕심 많은 게 뭘까요? 욕심을 내는 거. 형용사로 욕심 있는, 욕심 내는.
1: 욕심.
0: 아, 몰라. 네. 자, greedy라는
1: 아,
0: 뜻입니다. greedy, right?
1: greedy.
0: 그러면 아, 욕심 내지 마.
1: Don't be greedy.
0: 그렇죠? Don't be greedy. Don't be greedy. So,
1: Yes.
0: 얘는 욕심을 내는, 욕심이
1: greedy.
0: 있는, 이렇게
1: Yes.
0: 뭐 욕심쟁이인 이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형용사니까 비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1: Don't
0: 사용한
1: be
0: 거죠. 그렇죠?
1: greedy.
0: So,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예문으로 selfish라는 단어 많이 내거든요. 이기적인 거. 근데
1: 네.
0: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암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요거 연습하기. 아시겠죠?
1: 예.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Hey, don't be greedy.
1: Don't be greedy.
0: Alright. 본문 읽을게요. Hey,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1: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0: training again.
1: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Peter, 트레이닝 할게요.
2: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1: 네, 자 다음은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0: 그럼.
1: 교훈을 얻은 거예요.
0: 그렇죠. Uh-huh. 지금 너무 이게 꿉꿉한 상태에서 빨래를 널어서 약간 질린 것 같아요.
1: 그리고 또 그게 또 있겠네요. 진짜 네. 오랜만에 해가 딱 또 여기 기회다.
0: 무조건이죠.
1: 무조건 밖에다. 네.
0: 근데 또 마른 하늘에 비가 그렇게 와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1: 네.
0: I am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1: Uh-huh.
0: 왠지 여기서 끊어볼까요?
1: 오케이.
0: 네. 나는
1: 밖에
0: 빨래를
1: 런드리를
0: 널 거야.
1: 오,
0: 널다.
1: 널다.
0: 널다.
1: 이 널다.
0: 널다. 이렇게
1: 영어가 더 그러니까 한국어가 더 헷갈려요, 사실.
0: 그렇죠.
1: 너는 게 어디다 뭘 어떻게 하는 게 너는 거예요?
0: 펼치는 거.
1: 펼치는 거요?
0: 예. 네.
1: 바닥에요?
0: 아니요. 그러면은, 건조대.
1: 어, 뭔가
0: 예, 네, 걸단가 보다. 아, 행이다. 행. I am
1: 굉장히 직관적으로 느껴줘야 돼요.
0: Yes, hanging. 아, 그치? B,
1: okay,
0: B-I-N-G.
1: I'm hanging.
0: I'm
1: 한다.
0: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와, 오. 이거 진짜 이거
1: okay.
0: 너무 맞을 것 같아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지금.
1: 우리말로 널다? 뭐 다른 단어가 있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0: 아.
1: 자, 이거 보겠습니다.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0: 와, 이 뭐 맞았다.
1: Perfect입니다. 틀리셨어도 괜찮아요.
0: 와.
1: 괜찮아요. 자, 그래서 행이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이라고요?
0: 거는 거요.
1: 거는
0: 걸다.
1: 겁니다. 그래서 네. 영어에서는 이거를 변형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써요. 뭐 너는 거든 거는 거든 똑같은 행위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H-A-N-G, hang. 근데 이거 오늘은 이걸로 입영적하지는 않을 텐데요. 비동사 ing 쓴 케이스입니다.
0: 네.
1: 진행형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 사실을 얘기를 할 때 나 진짜 팩트야 확정됐어 나 이제 건다. 이런 느낌의 말투입니다. 이거는 오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Alright, so I'm hanging laundry 이렇게 했는데 자, 건다라고 할 때 H-A-N-G잖아요.
0: 네.
1: 과거형, PP형 혹시 알고 있을까요?
0: 어, 이거 했었잖아요.
1: 어.
0: Hang, hung, hung.
1: 오!
0: 우후!
1: Nice.
0: Yeah.
1: Hang, hung, hung.
0: Uh-huh.
1: 자, 한번 써볼까요?
0: 네.
1: 스펠링을 한번 써볼게요.
0: 어? 그래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탄이 많죠?
1: 이거는 그냥 밑줄인 것뿐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0: 예, 헷갈렸어요.
1: Yeah.
0: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두시네요, 선생님.
1: 아, 이제는 조금
0: 예.
1: 속여야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0: 네.
1: 자, 정답 맞습니다. Hang, hung, hung. 아, 이게 약간 주의하셔야 돼요. Hang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형, PP 형태가 다른 의미에 따라 달라질 때가 있어요.
0: 아,
1: 그래서
0: 그래요?
1: 어쩔 때는 행의 과거가 행드가 있습니다. ed
0: 같은 의미인데요?
1: 의미가 달라요.
0: 아,
1: 그래서 그거는 아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0: 네.
1: 자, laund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laundry는 뭐죠? 여기서
0: 빨래.
1: 그렇죠, 빨래예요. 세탁물, 빨래 네. 이것을 바로 laundry라고 하는데 A-U-A-W는 발음할 때 O예요? 어예요? 어에 더 가까워요. 완전 어는 아니지만 이 모양을 O보다는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laundry, laundry가 아니에요. 자, 가봅니다. Laundry, laundry.
0: Laundry,
1: mm-hmm.
0: laundry.
1: Laundry, right? So laundry를 outside에 hang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0: Mm-hmm.
1: 자, 그런데 아까 슬기 씨가 제대로 끊어줬어요.
0: 오.
1: 어디서 끊어줬어요?
0: Outside 다음이요.
1: No matter what.
0: 예.
1: 이거 솔직히 원어민들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0: 아, 이거 너무 익숙한데요.
1: No matter what.
0: 예.
1: No matter what. 굉장히 많이 쓰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0: 뭐가 됐든 막
1: 맞아.
0: 약간 이런 느낌?
1: 그거예요. No matter. Matter는 문제가 된다라는 뜻인데 중요하다는 뜻인데
0: 네.
1: 문제가 되지 않는다. No matter. Right? 중요하지 않다.
0: 예.
1: What 해서 뭐가 됐든 중요하지 않다가
0: 오.
1: 의역을 하자니까 결국
0: 무조건.
1: 바로 그렇죠.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no matter what 이 되겠습니다.
0: 그 무조건이란 노래를 no matter no matter what 짜짜라짜라짜라찬찬찬 이렇게
1: 어 그렇게 하나요?
0: 아니요.
1: 아 그렇군요. 아닙니다. 저 지금 저 되게 진지했는데 아
0: 예.
1: 그거 하나 내도 될 것 같은데.
0: 예.
1: 오케이.
0: 저
1: no matter no matter what
0: 예.
1: 오케이. 자 비동사 ing로 이거 해볼게요. 나 간다고 I am
0: I am going.
1: I'm going. 자, 그러면은 나 무조건

0: 가. 난 무조건 간다.
1: I'm going no matter what.
0: 그렇죠. I'm going no matter what.
1: Yes.
0: 자,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must, 해야만 한다. 이거
1: 네.
0: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떠나야만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무조건 떠나야만 해.
1: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0: 그렇죠. 오늘 안 떠나면 큰일 나거나
1: 그러게요.
0: 뭔가. 그래서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네, 이래서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1: Yeah.
0: 자,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볼게요. I'm going no matter what.
1: I'm going no matter what.
0: All right.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1: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0: All right. 자, 본문도 읽어볼 겁니다.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1: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0: There you go. 자, 마지막 문장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어, no matter what이 계속 생각나서 큰일 납니다.
1: 그렇죠?
0: 자, 다시 비 쏟아져도 날 탓하진 마.
1: 오.
0: 너 지금 징스한 것 같아.
1: 그렇죠.
0: 이런 느낌이죠.
1: 예. Don't me. 여기서 끊어볼까요? If it pours again. 이게 막 쏟아 붓는 건데요.
0: 오.
1: 날씨니까 또 이시 나왔나 봐요.
0: 예,
1: 쏟아 다시 쏟아 부어도 붓는다 그래도
0: 날 뭐하지 말라요?
1: 네. 탓하는 거예요.
0: 그게 영어로 뭘까요?
1: 탓하다. 나를 미워하지 마러 갈게요.
0: 오.
1: 예. 그것도 말 되잖아요.
0: 괜찮아 이게요.
1: 내가 경고했어. Don't hate me. Yeah.
0: 오케이. Okay. Don't hate me.
1: 나 미워하지 마.
0: Okay, you know what? It kind of works. 말이 되기도 해요.
1: 네.
0: 나 싫어하지 마라. 그게 또 이래도. 자, 그런데 저는 이거 괜찮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1: 네.
0: 정확하게 탓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1: 아마
0: 보면은 아, 맞다 이럴 거예요.
1: 어?
0: 바로
1: 아!
0: Blame.
1: 알죠.
0: Alright, so
1: 예.
0: B-L-A-M-E, blame이라는 동사. 이거는 뭐 사전을 찾으면 비난하다 이러니까 너무 세 보이지만
1: 네.
0: 회화체 같은 데에서 있잖아요. 아,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편하게 구어체로 blame
1: 네.
0: 쓰기도 합니다. Alright, 자, so blame을 탓하다, 비난하다. 자, 그런데 보세요. 뭐 하더라도 비난하지 말라 그랬냐면 if it
1: pours again.
0: Right, pour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1: 이렇게 쏟아 붓는 건데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벌써 느낌은 왔죠. 그쵸?
1: 네.
0: pour 한다는 거는 쏟아지다인데 비가 진짜 쏟아지다. 엄청 내린다라고 할 때 rain이라는 동사 대신에 pour 쓰기도 합니다. P-O-U-R, right?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뭐 oh man, it's pouring. Right?
1: 예.
0: 그러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oh, it's raining hard. It's raining a lot. 이라고도 하지만 oh man, it's pouring. 이러면 이 사람 영어를 좀 잘하는구나.
1: 아.
0: 이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죠.
1: 예.
0: 그래서 pour 썼고요. 자, 여기서 뭐 하나만 봐주세요. 이거는 제가 아마 왕초보 영어에서 저도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1: 네?
0: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얼핏 딱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1: 예.
0: 문제 없어요, 실제로.
1: 네.
0: 근데 if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if요.
1: 뭐뭐 한다면.
0: 그렇죠. 뭐뭐 한다면.
1: 네.
0: 비가 온다면 나를 블레임 하지 마. 약간 한국어로 어색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조금 뭔가.
0: 비가 네. 오면 날 뭐 하지 마. 이게,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벌어지면 나한테 뭐 하지 마. 좀 이상해서 원래는 우리말로도 비가 와도
1: 에이.
0: 오더라도 뭐라 하지 마. 이게
1: 에이.
0: 조금 더 자연스럽잖아요.
1: 그래서 if를 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도 배웠던 것 같아요. 뭐뭐 할지라도. 에이.
0: 맞아요.
1: 에이.
0: That's what I'm about to tell you.
1: 예.
0: Okay? So, if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뭐뭐이라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even if. even if가 뭐뭐 할지라도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거에서 even을 생략한
1: 빼고.
0: 거다. 그렇게도 가끔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자주 등장하진 않는데요. 이게 은근히 와요. 그래서 if 평소음은 이거는 원래 예전 그냥 일반적이었으면 제가 뭐뭐이라면 했을 텐데 뭐뭐이라도 막 pours 하더라도
1: yes.
0: don't blame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f you fail 그러면 당신이 실패한다면 이라고
1: 네?
0: 원래 해석했는데
1: 네?
0: 어떤 경우에는 당신이 실패할지라도 하더라도
1: 네.
0: 그리고 If you lose, 그러면 당신이 진다면도 되지만 당신이
1: 지더라도
0: 이렇게도 맥락에 따라 될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Let me just show you.
1: Yeah.
0: So, hey, don't blame me if you fail. 너가 실패하면, 만약 실패하잖아, 그럼 난 don't blame 하지만 이것보다는 하더라도.
1: 네.
0: 뉘앙스가 비슷해요. 그리고 don't be sad if you lose. 너가 지더라도 sad 하지 마라. 이런 경우.

0: Don't blame me if it pulls again.
1: 네, 우리 미션 정리할게요.
2: 네.
1: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2: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1: 아이, 자, 두 번째는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2: Oh,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0: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1: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0: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Ne, 네, 이병작 타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After 뒤에 시간, 기간 붙여서 얼마 후에 해보겠습니다.
2: 네.
1: 우린 6개월 후에 만났어. 우린 만났다?
2: We met.
1: 6개월 후에.
2: After 6 months.
1: That's right. 자, 그가 10년 후에 돌아왔어. 그는 돌아왔어. 현재형으로 해주세요. He is
2: back.
1: Alright. 10년 후에.
2: After 10 years.
1: Beautiful. 자,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자, 마침내.
2: Finally.
1: 그 해는 돌아온 상태다. 현재형으로.
2: The sun is back.
1: 3주 후에.
2: After 3 weeks.
1: 아주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We met after 6 months. He is back after 10 years.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자, 다음은요.
2: No matter what.
1: 문장 뒤에 붙여주세요. 나 무조건 간다. 비동사 ing로 해볼게요.
2: I'm going no matter what.
1: Alright.
2: Yes.
1: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야 해. Must로.
2: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1: 좋아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나는 빨래를 걸어 밖에.
2: I'm hanging outside.
1: Hanging?
2: I'm hanging laundry outside.
1: 자, 무슨 일 있어도요.
2: No matter what.
1: That's right. 읽어보겠습니다. I am going no matter what.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자,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4: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3: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4: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2: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0: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2: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0: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Yes.
2: Wow.
1: Good job, you guys.
2: 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나 학교 가고 학교 가서 공부할래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will go to school and study.
1: There you go. And를 활용을 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No matter what. Al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무조건 그걸 끝내자. 무조건 그걸 끝내자.
2: 오호.
1: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Bye.

자, 번역은 누구누구를 뭐 믿다. So, 믿다 하면은 이 단어도 있죠. Trust, to trust somebody. But this also means more than just trusting. To count on someone means that they will do what they said they will do. 그러니까 신뢰도 포함되고 믿음도 포함되고 많은 게 포함이 돼 있어요. Okay? So to count on. I know I can count on you. I know I can count on you. 저는 당신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Okay. 믿는 거는 당연하고 어떤 거를 해낼 수 있다를 믿습니다. 거기도 그런 포함이 돼 있어요. All right, next one. I can always count on my family when I have a problem. I can always count on my family when I have a problem.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가족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도 있지만, right? You can count on them, your family, but you trust them and you depend on them. 의지도 하고, 신뢰도 하고, 거기에서 항상 버팀이 될수 있는 사람이죠. So, 이 count on이라는 거는 그냥 믿음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All right? To count on. So you, as a listener or as a person who watches this show, you can count on me to teach you good English.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Slack off. Slack off. 네, 재밌는 표현이에요. 게으름을 피우다. 게으름을 피우다. 네, 우리 다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해도 가끔가다는 좀 게으름을 피우죠. Alright, it's easy to slack off on Friday afternoons. It's easy to slack off on Friday afternoons. 자, 금요일 오후에는 게으름을 피우기가 쉽습니다. Well, because 이제 거의 이제 일주일이 다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지. 주말을 기다리고 있죠. So 조금 월요일 날은 부지런하게 하지만 Friday it's easy to slack off. Okay, next one. If you keep slacking off, we have to let you go. If you keep slacking off, we have to let you go. 어어, 자, 계속 게으름을 피우면 우리는 당신을 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slack off는 이 business에서 말할 때는 조금 심각한 situation이에요. 그냥 게으름이 아니라 제대로 일을 안 하고, 그러고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slacking off. So we don't want to slack off at work. All right, let's move on to shadowing. All right, guys, it's time for shadowing. Let's go. Repeat after me. Here we go. You should hire me because I'm very reliable. You can always count on me to get the job done. You will never see me slacking off. Okay, you can always count on me. You can always count on me. Let's do that one more time. You should hire me because I'm very reliable. You can always count on me to get the job done. You will never see me slacking off. All right, not bad, guys. All righty. Let's check how much you remember from the whole answer for today. 제가 아주 믿을 만하기 때문에 저를 고용해야 합니다. 제가 그 일을 완수할 것이라고 언제나 믿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제가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결코 볼수 없을 것입니다. 알라이트, 그레이트 잡, 에브리원. Okay, so remember these two key phrases: to count on someone, to depend on someone, to trust someone, and also really great, slack off. So you don't want to slack off with your studies. 공부에 이렇게 게으름 피우면 안 되죠. 일도 열심히 해야 되죠. You should not slack off at work. All right, so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me, and I hope you learned something very useful. All right, until next time, take care and see you soon. 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영어 이외에 중국어라든지 혹은 일본어라든지 혹은 다른 언어들을 배우다 보면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걸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걸 한국어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 기준으로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한국어로 이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언어로는 이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라는 질문,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학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국어로 그 표현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라고 질문할 때는요. How do you say 표현 in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한국어로 하이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받거나 혹은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럴 때 How do you say 표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in Korean, 한국어로 라는 질문으로 오늘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핵심 패턴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그렇죠? Do you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Do you say 무엇? 이라고 물어보면 그 어떠한 단어, 어떠한 표현을 말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요, 그 표현, 그 무엇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라고 그 방법을 물어볼 때는요, 앞에 how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how do you say 무엇? 그럼 그 무엇을 어떻게 말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그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how do you say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그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뒤에 in Korean 해서 여러분이 그때 뒤에 언어를 붙여주시면은 그 나라 언어로 그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오늘은 한국어로 한정해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한국어로 얘기를 해요? 라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양한 질문들을 여러분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어로 하이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라고 상대방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렇죠. How do you say 표현 in Korean인데 표현을 하이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How do you say hi in Korean?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될 겁니다. 한국어로 하이를 뭐라고 불러요? How do you say hi in Korean?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do you say hi in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해서 hi라고 어떻게? hi는 이제 어떻게 한국어로 물어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은요. 한국어로 yes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응이라는 거 어떻게 얘기를 해요?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es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How do you say yes in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영어로 한국어로 yes를 뭐라고 부르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How do you say yes in Korean? 해서 이번에는 한국어로 yes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라는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자,

0: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살짝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답변을 하고 싶어지죠? 그 답변은 조금만 더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한국어로 땡큐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How do you say thank you in Korean?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늘 배우는 문장은요, 사실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익숙해지라고 제가 여러분께 좀 학습을 좀 여러분께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do you say thank you in Korean? 한 번만 더. 시작. How do you say thank you in Korean? 해보세요. 이번엔 한국어로 땡큐를 뭐라고 얘기해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한국어로 bye를 뭐라고 얘기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해서 이번에는 한국어로 bye를 뭐라고 얘기해요? 라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한국어 선생님이 됐다라고 약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어로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해요? 라는 질문. How do you say 표현 in Korean으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How do you say hi in Korean? How do you say hi in Korean? How do you say yes in Korean? How do you say yes in Korean? How do you say thank you in Korean? How do you say thank you in Korean?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0: 한국어로 hi를 뭐라고 말해요? 라는 질문. How do you say hi in Korean? 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게 되죠. 지금까지는 한국어로 물어봤다면 스페인어로 hi가 뭐예요? 이런 질문들도 여러분 물어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문장 구조 설명할 때 살짝 말씀드렸지만 언어로라고 얘기를 할때 in 언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스페인어로라고 얘기를 할땐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스페인어, 스페인 사람, 바로 Spanis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ow do you say hi in Spanish?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스페인어로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국어로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으면은 그렇죠, Chinese. 이제 일본어로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Japanese.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언어를 넣어주시면은 How do you say hi in 언어를 통해서 그쪽 나라 말로 hi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라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표현들을 물어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do you say hi in Spanish?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 계시다 보면은 스페니쉬를 은근히 얘기를 할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Hi는요, 바로 Hola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아요. Gracias, 뭐 고맙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한국어로 bye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라는 거.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영어에서는 조금 공손함의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어 자체가 약간 존댓말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죠. 그래서 한국어로 바이를 존댓말로는 뭐라고 부르나요?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in a formal way라는 표현이 공손한 방식으로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bye를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라는 의미가 된다면 How do you say bye in a formal way in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bye를 공손한 방식으로 뭐라고 부르나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do you say bye in a formal way in Korean? 해서 in a formal way, 바로 공손한 방식으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표현을 한국말로 뭐라고 부르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How do you say?

say 무엇 in Korean 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무엇 means 하고 나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쵸 그거는 어떠한 의미가 돼 라고 여러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everything is going great with you. 여러분,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하루 딱 한 문장으로 말해요. 자, 다시 한번 시도해본다는 뜻의 try again. 지금까지 시도해보신 적이 없다면 다시 한번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what's waiting for you?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죠, 무엇이든 도전이 제일 즐거우니까요. The challenging time,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내용은 뭐였습니까? 내가 너의 생일을 또 깜빡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말로 하면은요, 이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번에도 네 생일 못 챙긴 거야? 아, 이걸 어쩌지? 같은 뜻인 거죠. 근데 그걸 제가 일부러 쉽게 한번 풀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뭐한 것을 어쩌지가 뭐뭐한 것을 믿을 수 없어. 같은 뜻인 거잖아요. 느낌이. 그죠? 자, 그래서, 뭐뭐을 믿을 수 없다. 영어로는 I can't believe. 발음이요. cannot을 줄여서 can't라고 하는데 들리는 발음은 I can't. 이렇게 트 발음이 살짝 떨어지면서 들립니다. I can't believe. 됐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좀 더 한번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장들을 말이죠. Where in the next round, try it out. 스텝 1. 자, 뭐뭐 했다는 것을, 뭐뭐 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라고 해서요. 자, 믿을 수 없어가 다 공통적이고요. 앞에 것만 잡아서 연결하시면 돼요. 거긴 전부 다 I can't believe가 될 겁니다. 내가 이걸 잊었다니, 깜빡했다니, 그게 forget이죠. 그런데 지나간 일이니까 forgot. 그래서 I can't believe I forgot it. 그렇죠? 내가 깜빡한 거는 이미 지난 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믿을 수 없다니까 내가 그거 깜빡했네. 이거 어쩌지? 이런 식의 느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걸 찾았어?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I can't believe I found it. Found it. 됐죠? 그래서 F-O-U-N-D는 F-I-N-D의 과거 형태입니다. Found. 참 들려요. I can't believe I found it. 됐죠? 내가 이걸 잃어버렸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잃어버린 거니까 lose의 과거 lost it. 그렇죠? 그래서 I can't believe I lost it. I can't believe I lost it. 맨 마지막으로 내가 탐 크루즈를 만났다니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I can't believe I met Tom Cruise.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만났다 할 때 in person 같은 단어를 예, 그렇게 쓰시면 그게 face to face 한 뜻입니다. 직접 예,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직접 얼굴을 봤다. In person. I can't believe I met Tom in person. 이렇게 뒤에 붙이셔도 되겠어요. 부담되시면 이것만 해도 되겠고요. 공통된 부분 빼놓고는 어려운 게 없죠. 자, 첫 번째부터 갈 테니까 보고 읽지 마시고요. 저 보고 진짜 you need to put yourself in a real situation. 실제 상황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즐거워지기도 하고 긴장도 되면서 재미도 올라오잖아요. 근데 맨날 읽으면 아 공부해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가겠습니다. 자, 내가 그렇죠. 깜빡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어쩌지? Your turn. 네, I can't believe I forgot it. Forgot it. 됐죠?

내가 이걸 찾았다니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Your turn? 네, I can't believe I found it. 됐죠? 자, 세 번째는요. 그렇죠. 반대말이니까 잃어버리다라는 얘기죠. 자, Your turn? 그렇죠. I can't believe I lost it.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거죠. 맨 마지막으로 탐을 만났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 Your turn? 네, I can't believe I met Tom.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앞에 톰 크루즈가 떠오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좀더 살펴보는 시간이죠. We're gonna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Step 2. 내가 네 생일을 또 깜빡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네 생일을 못 챙겨서 어쩌지?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I can't believe I forgot. 그죠? 네, I can't believe I forgot. 발음 주의하세요. 네, forgot이 아니고요. Forgot 하고 뒤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I can't believe I forgot. 뭘요? Your birthday. 자, 그래서 발음이 birthday라고 안 들리고요. 예, birthday 그러면은 버스의 날인가요? 그래서 birthday, birthday, birthday처럼 들려요. 그래서 birthday는 뭐지? Birthday야, birthday again. I can't believe I forgot your birthday again. 또 까먹었어? 나왜 이러지?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내가 이런 직장에 취업을 했다니 믿기지가 않네. 자, 이거 영어로 뭐라 할까요? 그죠? 직장을 구하다 할때 found란 단어를 쓰셔도 돼요. 그래서 I can't believe I found a job like this 하셔도 되지만 I can't believe 다음에 이런 단어도 한번 알아두세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I've landed. 그래서 land가 착륙하다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뜻하지 않게 고민했던 것이 그렇게 해결된 느낌, 그런 식으로 뭔가 찾아낸 것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요. Land a job 하면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런 데 합격을 했구나 내가. 그래서 like this. 이와 같은 직장을 내가 잡게 됐다니, 취업을 했다니 믿기지가 않네. I can't believe I've landed a job like this. 그래서 지금 끝났다, 취업이 지금 됐다. 그래서 I have로 쓴 거예요. 얘가 없다면 뭐 작년 정도에 취업을 한 것을 지금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I can't believe I've landed a job like this. 자, 마지막으로요. 내가 사랑을 잃고 실성을 했다니 믿기지가 않네. 근데 옛날에 사랑도 잃고 내가 마음도 잃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 can't believe, 그렇죠. I lost my love. 여기는 I've라고 일부러 안 썼습니다. 내가 예전에 사랑도 잃었었고, 심지어 내 마음까지도 실성을 했다는 것, 마음을 잃었었다는 것, 지금 생각해보니 믿기지가 않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I can't believe I lost my love and my mind.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직접 마무리해보는 시간 있죠?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to check it out. 볼까요? 자, 내가 너의 생일을 갖다 그렇게 또 깜빡했다니 나 믿을 수가 없어. 반응은 뭐예요? 야, 나도 안 믿겨. 내가 몇 번이나 챙겼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I can't believe I forgot your birthday again. 그랬더니 나도 믿을 수 없어. I can't believe it either. 그래서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받아서 나도 역시 안 그래. 믿을 수 없어. 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정의 느낌에 이렇게 either 쓰시는 것도 한번 기억하시고요.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as you know. So you can visit our website here to watch me again doing this show. 보셔도 되고 반복해서 복습하셔도 좋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croak, croak.
1: Good job, Nature Explorers!
2: And Gorilla!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펫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